0: 아,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그냥 직장 동료예요. 아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느낌인지
1: 꼭
0: 알겠죠?
1: 지나치게 가요,
0: 그러니까,
1: 엄마들은. 네.
0: 누구니? 뭔가 이렇게 너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1: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죠.
0: 그렇죠.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느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진을 봤는데, 이 남자의 눈빛이 뭔가 심상치 않다.
1: 너무 쳐다볼 때
0: 너를,
1: 있잖아요.
0: 너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러면 일을 또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1: 그렇죠.
0: 아,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ho'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3: Handsome guy.
2: Who'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3: 그냥 직장 동료예요.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세요.
2: Sorry?
3: My, company friend.
2: Company
3: Company friend.
2: friend.
3: Yes, so, no worries.
2: No worries.
3: Don't worry.
2: Why is he smiling at you?
3: Smile?
2: Why is he smiling at you?
3: 아유, 내 얼굴에 뭐가 묻었을 수도 있죠.
2: Huh?
3: Like seaweed? Seaweed?
2: Seaweed?
3: So,
2: Lot?
3: yeah, handsome guy.
2: No.
3: 아니야. Just, 내가 재밌어서.
2: 어?
3: 그런 거야, 엄마. Don't worry.
0: 아이고, 오히려 더 오해가 커졌다는 또 꿈을 들었습니다.
1: 부끄럽네요.
0: 그렇죠. 이런 뭐라 그럴까, 엄마와 뭐 자녀,
1: 부모님,
0: 뭐 아니면 뭐 아빠와 자녀 이 사이의 대화 좀 매끄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그쵸.
0: 예전에는 너무 딱딱한 느낌의
1: 뭔가
0: 대화였다면
1: 친하지도
0: 이제는
1: 않고.
0: 좀 공감 가는 내용이잖아요.
1: 그쵸,
0: 솔직히 말해서
1: 그쵸. 네.
0: 부모님이 조금 이렇게 관심 갖고 참견하는 느낌.
1: 친구처럼.
0: 네, 그럴 때쓸수 있는 정말 캐주얼한 표현들. 다 넣어놨습니다.
1: 네.
0: 여러분 배우실 수 있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4: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Why is he smiling at you?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1: 네.
0: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쵸, 딸이 이렇게 전화기를 보고 있는데, 뒤에서,
1: 그쵸, 힐끗힐끗.
0: 이렇게 본 거예요.
1: 이렇게.
0: 셀카의 이 잘생긴 남자애는 누구야?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거죠.
1: 늘 어머님께서, 잘생긴 남자라고 말한 걸 봐서 마음에 안 들진
0: 아, 괜찮았던
1: 않아요. 약간
0: 거죠?
1: 마음에 들어왔어요.
0: 오케이, 오케이.
1: Who is this? 원래 우리 이렇게도 많이 쓰잖아요.
0: 맞아요.
1: Who is this handsome guy? 이 잘생긴 사람.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아하.
1: In your 셀카. 그쵸?
0: 그렇죠.
1: 그러면은, 여기 셀카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은, 셀프니까,
0: 아하. 아하.
1: 셀카.
0: 셀카. 요즘에는 이게 소셜미디어에서
1: 네.
0: 말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1: 셀캠인가?
0: 아,
1: 셀캠?
0: 이렇게.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kim. Right. 정답은 selfie. 들어봤죠?
1: 너무 들어봤죠.
0: 소셜미디어에서 이게 어느 순간 단어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좀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것
1: 네,
0: 같아요.
1: 맞아요.
0: 예전에는 무조건, 아, 셀프 카메라구나. 이렇게 사실,
1: 네.
0: 콩글리시처럼 생각을 하게 돼서, 아,
1: 맞아요.
0: 줄여서 그냥 셀카 했었는데, 그건 이제 한국에서만 쓰게 되는 거고요.
1: 네.
0: 이제 그거 요즘에 글쎄요, 어린 친구들은 거의 안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셀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셀카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1: 네.
0: 자기가 자기를 찍는 거죠. 자, 참고로 셀카를 찍다라고 동사로 표현한다면은 뭘 넣으면 될까요?
1: 셀카를 찍다.
0: 네, 아무리 명사 알아도 동사 모르면 의미 없죠.
1: 테이크 어 셀피겠네요.
0: Take,
1: 예.
0: 오케이, take a selfie. 맞습니다.
1: 오.
0: 이거는 당연히 슬기 씨가 사진 찍다라는 표현을 알아서 그래요. 그렇죠?

0: the photo, take a picture.
1: 그렇죠. 네. There you go. 사진 찍다라고 할 때 take를 쓰게 되기 때문에 셀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네. 셀피 여러 장 찍으면 take selfies. S를 쓰면 되겠고요.
0: 예.
1: 자, 그리고 이 잘생긴 남자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 네.
1: 단어 못 썼어요, 잘생긴 거.
0: Handsome.
1: Handsome, right? Handsome, 잘생긴. 이라는 뜻 맞습니다.
0: 네.
1: 하지만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단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handsome이라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남자한테만 좀 국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기
0: 맞아요.
1: 때문에
0: 네.
1: 그거 말고 조금 중립적으로 그냥 외모가 좋은 그래서 잘생긴도 되고 뭐 예쁜도 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0: 그런 게 생겼네요.
1: 그런 게 생겼습니다. 좋아 보이는이거든요.
0: 좋아 보이는.
1: 좋은이 뭐예요? 좋은.
0: Good.
1: Good.
0: 예.
1: 보이는.
0: 아, look good.
1: Look good.
0: Yeah, look good. Yes. Look good.
1: Alright. 자, look good. 아니라, 형용사로 good looking입니다. 끝에 보이는.
0: 아, good look.
1: Look good은 뭐냐면 동사예요.
0: Oh,
1: you look good.
0: 좋아 보인다.
1: Oh, he looks good. 이거는 look 보인다, good. 좋아 보인다.
0: 네.
1: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형용사가 아니죠. 형용사로 쓰려면 good looking in. 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0: yeah.
1: so good looking king은 남자 여자한테도 쓰지만 상황에 따라서 뭔가 뭐 물건이라든가 그런 게 좋아 보인다라고 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0: Okay? 네.
1: 자, 그래서 이거 추천드리고요. 아주 기본적인 그 패턴이 하나 나와 있죠.
0: 네.
1: who라는 게 나왔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뭐 who are you 이것만 써 봤다면 이거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응용이
0: 네.
1: 가능해야 됩니다.
0: Mm-hmm.
1: 주어가 누구야 얘기할 때 Are you만 나올 리는 없잖아요.
0: 그쵸.
1: 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일반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right? 그거에 따라 비동사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죠?
0: 네.
1: Right. 자,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자면 이, 그 사진에 이 여자애는 누구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뭔가 질투하는 느낌.
0: 네.
1: 질투하는 느낌. 자, 이 여자애는 누구야? 그럼 뭐라고요? 그냥 이 여자애 누구야?
0: Who is the girl?
1: Who is this girl?
0: 예.
1: 그 사진에.
0: Who is this girl?
1: 그 사진 안에?
0: In the picture.
1: In the picture. Hey, who is this girl in the pictur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0: 네.
1: 자, 그들은 누구야? 어떻게 할 거예요?
0: Who are they?
1: 그렇죠. Who are they?
0: 네.
1: Right? 지금 보면 이게 누구냐에 따라 비동사도 같이
0: 바뀌어요.
1: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Who are you?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제.
0: 그렇죠.
1: 그래서 다양하게 바꾸는 연습을 해 주시고요.
0: 네.
1: 자, 읽어보겠습니다. Hey, who is this girl in the picture?
0: Who is this girl in the picture?
1: Who are they?
0: Who are they?
1: All right,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0: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1: 아, 잘 됐을 때 yeah. 오히려 와악 막 이러면서
0: uh-huh.
1: 아, 그냥 직장 동료예요.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세요.
0: 제 생각에는 엄마가 이런 식으로 넘겨짚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신 것
1: 아,
0: 같아요.
1: 네. 네 번 틀렸군요.
0: 그래서 항상 레파토리가 아우 그냥 누구예요? 그냥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1: Right.
0: That's just a co-worker. Don't 생각하지 마세요. Don't 지나치게 생각하다. 이거 지나친 거는 항상 오버가 들어가요.
1: 오버했다?
0: 네.
1: 아,
0: Overthink 네. it.
1: 오.
0: Overthink. 근데 이게 동사겠죠?
1: One word로?
0: 예, one word로 해야 될 것 같아요.
1: Okay, so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Okay?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본인이 써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0: 아닌 것 같은 거예요.
1: 근데 실제로 overthink라는 one word로 된 동사가 있어요.
0: 그러면은 얘도 네. 과거일 때 overthought이 돼요?
1: 근데 보통 과거로는 쓰지는 않는데.
0: 안 쓰는구나.
1: 않은데요. Okay? 근데 뭐 그건 가능합니다. So overthink가 지나치게 생각하다. 그러니까 너무 넘겨짚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딥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다른 뭐 이성 친구와 걸어가는
0: 네.
1: 걸 봤는데 혹시 쟤네들이 사귀나
0: 뭐부터
1: 뭐 기타 등등등등 overthink 너무 아니면 너무 고민을 많이 한다든가 걱정을 많이 한다든가 할 때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So overthink something 지나치게 생각하다. 자, 그리고요. 그거를 하라 그랬어요. 지나치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0: 하지 말라고.
1: 그래서 문장 어떻게 출발했죠?
0: Don't.
1: Don't. Right? Don't 하고 동사를 쓰게 되면은 그 행동 하지 마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엄마, don't overthink it.
0: Yeah.
1: Right? Okay.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활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삼키다가 뭔지 아세요? 그 삼키다?
0: 삼키다. 삼키다가 eat 말고 있죠?
1: 네.
0: Eat.
1: 그건 먹다죠.
0: 아.
1: 삼키다. S를 시작하는데 이건 알아둬야 되긴 합니다.
0: 아, swallow.
1: Swallow. 그러면 강아지든 네. 아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거 삼키면 안 돼. 삼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0: 네.
1: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걸 삼키지 마라.
0: Don't swallow it.
1: 그렇죠. Don't swallow it. 이런 식으로 혹시 오버하다라는 덩어리 표현 아는 거 있어요? 오버하다?
0: 오버하는 거?
1: 네. 실제로 우리 아, 이렇게 오버했어. 너무 과도하게 뭐 오버하지 마.
0: 오버가 아니겠어요? 오버?
1: 이거 이번 기회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바로 go overboard라는 뜻이 있습니다.
0: Go overboard?
1: Overboard. Yes. 자, 그러면 오버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할까요?
0: Don't go overboard.
1: 그렇습니다. Don't go overboar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무리해서 뭐 너무 꾸미려고 뭐 오버를 하지 마.
0: 과하게 하지 마.
1: 네, 그렇습니다. 너무 먹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go overboard.
0: Yes.
1: 지나치게 하지 마.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So, overboard. 이번 기회에 swallow, go overboard. 둘 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아무튼 그 행동 하지
0: 마라.
1: 자,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Don't swallow it.
0: Don't swallow it.
1: Don't go overboard.
0: Don't go overboard.
1: 자, 이거 어떨까요?
0: 네.
1: 긴장하지 마. 아유, 이렇게 긴장해. 긴장하지 마.
0: 마.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Don't be nervous.
1: Yes. Wow. Don't be nervous.
0: Yeah.
1: 이제는 뭐 이런 트릭에는 드래기시 걸리지도 않아요.
0: 나는 자신 있어요.
1: 네. 그래서 일반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럼 일반 동사 말고도 비동사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0: 그렇죠. 형용사랑 같이.
1: 형용사랑 쓸 때는 항상 so don't be nervous
0: don't be
1: 이렇게
0: nervous.
1: 쓸 수 있겠고요.
0: 네.
1: 자, 여기서 보세요. That's just 그 사진에 있는 사람 가리키면서
0: 네.
1: That's just a coworker예요라고 얘기했잖아요.
0: 네.
1: Coworker가 직장 동료인 거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어를 더 공부하시면은 이 단어도 볼 수 있어요. Colleague 이라는
0: Colleague?
1: 단어. 들어보셨나요?
0: 대학 친구예요?
1: 아, 그거는 college.
0: 아, college
1: 그 friend가 아니고요.
0: 네, 네.
1: 이 colleague 이것도 사전으로 찾아보면
0: 네.
1: 뭐 동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0: 그래요?
1: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굳이 만약에 차이를 둔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이게 더 격식 느낌도
0: 네.
1: 있기는 있지만 코워크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 근데 colleague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도 될 때가 있지만 같은 회사가 꼭 아니어도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다른 회사에 있는 사람이 같이 그 프로젝트를 참여하면 둘이 같이 colleague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 동료. 이해하셨나요?
0: 네네.
1: 어떻게 보면 더 포괄적이긴 하지만
0: 더 범위가 넓네요.
1: 네, 하지만 네. 캐주얼하지가 못해서 이걸 회화에서 많이 쓰죠.
0: 네.
1: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0: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1: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1: 자, 이랬을 때
0: 네.
1: 왜 우리 딸한테 미소 짓고 있을까? 정해져 있는 억양이죠.
0: 왜 우리 딸한테 미소 짓고 있을까?
1: 아니, 와, 비브라토까지 네. 완전 들어갔네요.
0: 그렇죠. 약간 엄마들은 좀 약간 이렇게 또 과하게
1: 노래와.
0: 네, 저도 엄마가 되어 보니까 왜 엄마가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1: 이제 음이 막 나오네.
0: 맞아요. Why is he 왜 그가 미소 짓고 있을까? 너한테.
1: 그렇죠.
0: 그러면 여기에 미소니까 박장대소 느낌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Smile 갈게요. Smile at you.
1: 진짜 막 웃는 거 그건 너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아요.
0: 그쵸,
1: 근데
0: 그쵸.
1: 뒤에서 사진 딱 보니까 약간 미소가 있어 보이는 거죠, 엄마한테는.
0: 그렇죠.
1: 네.
0: 따뜻한 미소면은 이거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1: 아, 오케이. 관심이 더 많으세요.
0: 엄마
1: 그쵸?
0: 눈이 100%예요.
1: 오케이. So 네. why is he smile at you? 맞는지 보겠습니다. 아주 좋았는데.
0: 어?
1: 네. ing 써야죠. 왜요?
0: 왜요?
1: 앞에
0: is.
1: 그쵸.
0: 아.
1: 진행형으로 쓴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사진 속에서 왜 그가 너에게 한참 미소 짓고 있니?
0: 있을까?
1: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 동사
0: 네.
1: ing를 여기서 걸게 됐습니다. Smiling. 네. So smile, 이거는 진짜 하하하 소리내서 웃는 게 아니라, 그죠?
0: 네.
1: 그거는 뭐예요? 하하하 소리내는 거.
0: Laugh.
1: Laugh, right? 얘는 이런 미소 짓는 거.
0: 어.
1: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를 같이 덩어리로 가주면 좋아요. Smile 뒤에
0: at.
1: at.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에게 미소 짓다.

0: Okay? So 미소를 받는 사람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Yeah. Right. So for example, 나한테 미소 짓지 마. 이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미소 짓지 마.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마. 이것까지 넣었어요.
1: Don't smile.
0: 나한테.
1: At me.
0: At me.
1: Yeah.
0: Don't smile at me. Right? 뭔가 둘이 지금

0: 여러분 한번 같이 써볼게요. 비동사 ing.
1: 네.
0: 너 그에게 미소 짓고 있는 거야? 응? 갑자기 여기 카페에 갔는데 여자친구가 뭐 딴 남자 이렇게 쑥 본 이런 거 같은 거야. 그냥 네. 기분이. 그래서 너 그에게 미소 짓고 있니?
1: Are you smiling at him?
0: 아, smiling. 스파게티라고 들었어요.
1: Smiling at him.
0: 그렇죠.
1: Yes.
0: Are you smiling at him? 이러면서 기분 나쁜 것도 표현도
1: 그쵸.
0: 가능하겠죠.
1: 왜냐면 꼭 딴 사람 보거든요. 그럴 때 이거 써주면 좋겠다.
0: 아, 그렇습니까?
1: Are you smiling at him? At her?
0: At her, yes. 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Don't smile at me.
1: Don't smile at me.
0: Are you smiling at him?
1: Are you smiling at him?
0: Alright. 자, 그리고 이 경우에서는 네. 오히려 laugh를 쓰면 의미가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자, smile at은 누구에게 미소 짓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1: 네.
0: 하지만 laugh at은 어떤 뜻이 될 수 있을까요?
1: 뭔가 약간 조롱거리가 되는 느낌인데요.
0: 맞아요. 오. 이 laugh at은 원래 사실은 항상 그런 조롱의 뜻은 아니었어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laugh at something or someone 하면 그거에 대고 웃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Oh, she laughed at my joke. 그러면 내가 농담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웃어줬어. 좋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하지만 사람에다가 대고 쓰면 보통은 뭔가 비웃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1: 그렇겠네요.
0: 그 사람에 대고 하하하 웃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왜 그가 너를 비웃고 있니?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읽어볼게요. Why is he smiling at you?
1: Why is he smiling at you?
0: 자, 이랬을 때 아, 진짜 별거 아니라니까요 하는 느낌으로
1: 네.
0: 아, 내 얼굴에 뭐가 묻었을 수도 있죠.
1: 아, 뭐가 묻어서 뭔가 귀여워서 웃는 거다. 그것도 좋아하는 건데.
0: 어, 그런가요?
1: 네. Maybe I had something on my 얼굴.
0: 네.
1: 이겠네요. 그죠?
0: Alright. 자,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Maybe.
0: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maybe. 네.
1: 그리고 something.
0: 오케이.
1: Okay. 예. 그리고 on my face 하겠습니다.
0: 오케이. Okay. 항상 이렇게 조각조각 내는 연습을 하세요. 슬기 씨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네. 그렇고 너무 문장이 길면 스스로 헷갈리게 됩니다.
1: 맞아요.
0: Okay, so maybe I had something. 어디에?
1: On my face.
0: 정답. 네. 되겠고요. 얼굴에 뭐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 얼굴에 뭐가 묻어있다.
1: 예.
0: 나 여기에 뭐 묻었니? 이런 묻어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묻어있다 뭘 써야 되지? 고민 엄청 하시는데
1: 맞아요.
0: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1: 아하.
0: 내 얼굴 면에 뭔가를 가지고 있다. on 전치사까지 썼잖아요.
1: 네네네.
0: 그렇죠? Right? So, 저는 아예 이걸 이렇게 가져와서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Have something on one's face. 여러분들이 이게 연습이 되면 something 대신에 실제로 뭐가 묻어있는지를 써도 되겠고요. 바꿀
1: 네.
0: 수도 있겠고요. 누구의 얼굴인지도 바꿀 수 있겠죠.
1: 그쵸.
0: 이렇게 해서 응용을 사실 해봐야 됩니다.
1: Yeah.
0: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 얼굴에 내가 뭔가 가지고 있었다. 나로 삼았잖아요.
1: 네.
0: 이번에는 이 말 정말 많이 하지 않나요? 너 얼굴에 뭐 묻었어. 너 얼굴에 뭐 묻었어. 그러면 넌 뭔가를 갖고 있는 거죠.
1: You had.
0: 너의 얼굴에.
1: 응. You have.
0: 뭔가를.
1: Something on your face.
0: 그렇죠.
1: 응.
0: Hey, you have something on your face. 이러면 얼굴에 뭐가 묻어있다. 자, 질문형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이것도 남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나 얼굴에 뭐 묻었어? 자, 그거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니?
1: Do I have?
0: 뭔가를?
1: Something?
0: Do I have something? 자, 내
1: do
0: 얼굴에?
1: I have something? On my face?
0: On my face. Exactly.
1: 와.
0: 이거 진짜 많이 쓸 것 같지 않아요?
1: 네.
0: Right.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관심 있는 사람을 뭐
1: 네.
0: 자기 친구랑 해서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1: 그쵸.
0: Hey, do I have something on my face? 뭐 이런 식으로
1: 예.
0: 물어볼 수 있겠죠.
1: 응용함을 하나 갈게요.
0: Yeah.
1: Do I have something on my teeth?
0: 그럴 때는 인을 보통 이제 쓰게 되나. 그렇죠.
1: 인이 좋겠네요.
0: 고춧가루 right there.
1: Yeah.
0: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겠죠.
1: This is on fire.
0: Right.
1: Yes.
0: Okay. So, 이렇게 해서 얘도 요 정도로 나눠주면은 충분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y, you have something on your face.
1: You have something on your face.
0: Mm-hmm. Do I have something on my face?
1: Do I have something on my face?
0: There you go. 자, 그러면은 또 주어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네.
0: 그녀는 그녀의, 자, 주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아까 얼굴이라 그랬죠?
1: 네.
0: 그녀는 그녀의 이마에 뭐가 묻어 있다.
1: 아.
0: 이마가 영어로 뭘까요?
1: 이마 알죠, 저?
0: 뭘까요?
1: Forehead.
0: 앞쪽의 머리입니다.
1: 네.
0: 앞머리예요, 앞머리.
1: 네, 네, 네.
0: 자, 그녀는 뭔가 가지고 있다.
1: She has something.
0: Something. 그녀의 이마에.
1: On her forehead.
0: 그죠? On her forehead. She has something on her forehead.
1: Forehead.
0: 이렇게 하면 뭔가가 뭐 묻어 있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

0: 단어를 이렇게 붙여놨을 수도 있고요. 네. Something like that, right? Okay, 마무리로요. 요거 나왔어요.
1: Maybe.
0: Maybe. 얘는 확신이 커요?
1: 없어요. 아, 거의.
0: 뭐 없다기보다는 뭐 한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1: 어.
0: maybe 있을 수도 있죠, 뭐. 이런 느낌을 썼습니다.
1: 네.
0: 그리고 걔보다 강한 게 바로 probably. 이거는 우리말로도 아마 그럴 것이다. 아마란 느낌에 더 가까워요.
1: 아.
0: 그래서 확신이 probably가 더, 더 세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you guys, 읽어보도록 할게요. Well,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1: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0: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지난 일이니까 had를 썼네요, 오늘은.
1: 네.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is he smiling at you? Why is he smiling at you?
0: 미션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1: 네.
0: 셀카의 이 잘생긴 남자애는 누구야?
1: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0: 그렇죠. 자, 두 번째. 왜 우리 딸한테 미소 짓고 있을까?
1: Why is he smiling at you?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2: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3: Why is he smiling at you? Why is he smiling at you?
2: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0: Ne, 직접 따라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정말 정말 베이직하고 중요한 거죠.
1: 네.
0: 얘는 누구니? 저 사람은 누구니? 라고 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실수 나올 수 있습니다.
1: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입에 또 안 붙어요.
0: 그럼요.
1: 네.
0: 소리 내는 거랑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거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1: 맞습니다.
0: 자, 한번 가볼게요.
1: 어?
0: 쟤네 누구야?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해볼게요.
1: 네.
0: 그들은 누구야? 쟤네 누구니?
1: Who are they?
0: Who are they? 이거 엄청 쓰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외국에서
1: 예.
0: 무슨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근데 막 무슨 뭐
1: 촬영 같아.
0: Like, 촬영 같은 거예요. 오, 저 사람들 누구야 할 때
1: Who are they? Who are they? Oh, who are they?
0: 알겠죠? 자, how about this? 약간 질투의 느낌으로.
1: 네.
0: 사진에 이 여자애는 누구야?
1: 이
0: 여자애는 누구야 일단?
1: Who is she?
0: 이 여자애.
1: Who is this girl?
0: Alright. 그 사진 안에?
1: In the picture.
0: In the picture. Who is this girl? In the picture.
1: In the picture.
0: Alright. 자, 세 번째. 셀카의 이 잘생긴 남자는 누구야? 자, 이 잘생긴 남자는 누구야?
1: Who is this handsome guy?
0: Handsome guy. Okay, 너의 selfie에.
1: In your selfie.
0: 그렇죠, in your selfie.
1: Mm-hmm.
0: 같이 읽어볼게요. Who are they? Who is this girl in the picture?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Very nice.
1: Yeah.
0: 자, 다음 볼게요. 아, 누군가에게 미소 짓다. Smile at 써주셔야 돼요.
1: 네.
0: 오케이, 갑니다. 나한테 미소 짓지 마.
1: Don't smile at me.
0: 그죠, don't smile at me. 이렇게. 너 저 남자한테 미소 짓고 있는 거야? 넌 그에게 미소 짓고 있니? 진행형으로.
1: 그죠. Are you smiling at him?
0: Him? 그죠. Him?
1: Yes.
0: 뭐, 그녀면 her?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Are you smiling at him right now?
1: 네.
0: 뭐 이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 딸한테 미소 짓고 있을까? 자, 이거를 직역을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왜 그는 미소 짓고 있지? 너에게.
1: Why is he smiling at you?
0: At you? 그죠. Right?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0: 같이 읽어볼게요. Don't smile at me. Are you smiling at him? Why is he smiling at you? 오, very, very nice. 오. Okay, 좋습니다. 자, 그럼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Why is he smiling at you?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0: 미션 해결할까요?
2: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3: Who'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4: Oh,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3: Why is he smiling at you?
4: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3: What?
4: Mm.
3: No.
4: Oh, 크게 하지 마요.
3: Nothing on your face.
0: 아,
2: 와,
0: good job, you guys.
2: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0: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그거 고치는데 얼마죠? 라는 문장이었죠? How much is it to fix it?
0: How much is it to fix it?
2: 제가 right. 잘못 말했네요.
0: How much is it?
2: How much is it to fix it? 마음이
0: to
2: 급해요.
0: 동사 원형 넣는 것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2: 네.
0: 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who, 그 다음에 MREs, right? 주어에 따라 바뀔 수 있죠. 그 다음에 주어 이렇게 쓰면 주어는 누구야? 라는 아. 기본적인 질문이 완성이 됩니다. 네. 그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사진의 이 숙녀분은 누구야? 사진의 이 숙녀분은 누구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2: 여러분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By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대학생이 되어서도 아침마다 엄마가 깨워주는 동생. 엄마가 늦게 깨워줘서 늦었다며 짜증을 내네요. 어휴, 너 언제 철들래? 너 언제 철들래?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When will you be old?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아, it's so great to be in the mountains. The air is so clean. My head feels lighter.
2: Oh, can we take a break? This hike isn't easy.
1: Sure, let's sit down on that bench over there.
2: I feel much better now.
1: Kevin, what are you doing? Pick that up.
2: Well, there are no trash cans around here. Throwing away a little bottle in this big mountain won't hurt, right?
1: Plastics don't really decompose, and it's dangerous for animals. They can eat it.
2: Oh no, I didn't think about that.
1: When you put the bottle in the recycling bin, don't forget to take off the label on the bottle.
2: Got it. I'm sorry, Christine. I made a bad mistake.
1: Don't apologize to me. Just make sure you recycle your trash.
2: Okay, I promise to do that.
1: When will you grow up? When will you grow up? When will you grow up, Kevin?
2: I hate to tell you this, but I think that's not going to happen.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요, 우리 케빈과 크리스틴이 산으로 하이킹을 왔습니다. 언제나처럼 쌩쌩한 크리스틴과는 달리 케빈은 벌써 지쳐 보이는데요. 그런데 케빈, 너무 힘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졌나요?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점점점. 자, 오늘도요,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함께해요. 야호! 산으로 하이킹을 나온 두 사람. 이렇게 밖에서 운동하는 거 너무 좋죠. 공기도 시원하고 맑고요. My head feels lighter. 머리가 상쾌해지는 기분이야. 재미난 표현입니다. My head, 내 머리가요. feels, 어떤 기분이냐면 lighter, 더 가벼워진 느낌. 그래서 머리가 가벼운 상쾌한 기분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요, 머리 좀 맑게 하고 싶다 라는 말도 할 수 있겠죠. I need to clear my head. 머리를 clear, 깨끗하게 정리.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냥 it's so refreshing. 아, 너무 상쾌하다. 이런 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에 운동하러 가시면 꼭 사용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케빈은 좀 힘들어 보이죠? 좀 쉬면 안 될까? 그래요. 저기 보이는 벤치에서 쉬어가야겠습니다. 아, 벤치에서 쉬고 물도 좀 마시고 하니까 케빈이 좀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죠? 그런데 케빈 뭐 하는 건가요? 갑자기 다 마신 빈 물병을 버려버리네요. 케빈, what are you doing? Pick that up! 그런데 케빈 되게 뻔뻔해요. 아니, 주변에 쓰레기통도 없고 Throwing away a little bottle in this big mountain won't hurt, right? 이게 무슨 변명이에요? 이 넓은 산에 작은 페트병 하나 버리는 거 뭐 어때? 케빈, 우리 응징은 좀 이따 하고요. 케빈이 사용한 말 중에 won't hurt 잘 봐주세요. hurt는 해하는 거, 해치는 거예요. 그쵸? won't hurt라는 거는 뭐뭐쯤은 해도 괜찮을 거야. 이것쯤은 해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요렇게요. 우리 다이어트 할 때 한 입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말 하잖아요. just a bite won't hurt, righ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해도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won't hurt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야? 플라스틱은 썩지도 않고요. 혹시나 동물들이 먹게 되면 큰일 나죠. 탈이 날 수 있으니까요. 따끔한 충고를 들은 케빈이 이제야 주우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네요. 사과는 크리스틴이 아니라 자연에게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쵸? 아휴, 한숨을 푹 쉬는 크리스틴. 너 언제 철들래?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When will you grow up? When will you grow up? When은 언제라고 물어보는 말이고요. Will은 뭐뭐 할래. 오늘은 물어보는 말이니까 할 것이다 아니고 할래. 그리고 you, 너는 grow up은 어른이 되다. 즉, 철이 든다라는 뜻이 됩니다. When will you grow up? 함께 말해볼게요. When will you grow up? 자, 노란 부분이 의미를 전달하거든요. 여기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요. When will you grow up? 좋습니다. 아휴, 언제 철들래? 근데 우리 웃기고도 뻔뻔한 케빈 이렇게 말하네요. I hate to tell you this, but I think that's not going to happen.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철드는 일은 없을 거야 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뭔가 나쁜 소식, 나쁜 이야기 하기 전에 문장을 열어주는 말이 I hate to tell you this 입니다. Hate가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 하는 거 나도 싫은데, 즉 이런 말 하긴 싫지만 아,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라는 뜻입니다. I hate to tell you this. 이렇게 문장에서 사용할 수 있네요. I hate to tell you this, but I have a new boyfriend.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나 새 남자친구 생겼어. 이렇게요. 자, 우리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아휴, 너 언제 철들래? When will you grow up? When will you grow up?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철 좀 들어.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Grow up. Grow up.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아직 취직도 못했으면서 여행에 사치품에 돈을 펑펑 쓰는 친구. 야, 철 좀 들어. 어떻게 말한다고요? Grow up. Grow up.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값 좀 해 라는 표현도 있네요. Act your age. 말 그대로 너의 나이에 맞게 act. 행동하라는 뜻이죠. 이 표현은 사실은 좀 더 길게 act your age, not your shoe siz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신발 사이즈가 아니라 네 나이에 맞게 행동해라. 우리 외국에서는 신발 사이즈가 보통 6, 7, 8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어린아이 말고 너 나이에 맞게 행동해라입니다. Act your age.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일 처리를 잘 못해서 늘 혼나는 회사 후배. 그런데 무슨 말만 하면 울어버리네요. 아니, 어린애야? 나이값 좀 해. 어떡해요? Act your age. Act your age. Awesome. 이번 시간에는 상대방에게 철 좀 들어, 나이값 좀 해 하고 충고하는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When will you grow up? 또는 직설적으로 grow up 또는 나이값 좀 해. Act your age. 잘 기억했다가 충고할 때 사용해보세요. 우리 이런 말 듣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0: 이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영어 발음 규칙 선생님이랑 같이 배워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단어와 문장 먼저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Question. I have a question. Suggestion. What's your suggestion? Congestion. Traffic congestion is a huge problem.
0: All right. 오늘의 단어들 여러분 잘 들었나요? 음성으로도 잘 들리던가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세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일단 여러분 눈으로 공통점 바로 찾아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TION도 보이죠? 맞습니다. TION 맨 마지막에 항상 다 붙어 있는데 공통점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더 찾은 분 있나요, 여러분? 맞아요. 바로 이 티아이온 앞에 있는 친구, 바로 S친구예요. S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TION이 있을 때 어떻게 발음되는지 그냥 TION하고는 다르거든요. 자, 오늘의 학습 시작해 볼게요.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요. TION만 있다면 발음 어떻게 되죠? 션이었어요. 션. 그래서 기차역 이런 거 말할 때 스테이션. 스테이션에서 이렇게 마지막 TION 있었는데 오늘은 그 앞에 지금 S가 하나 들어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션 발음이 납니다. 이제 션이 아니라 치로 시작을 하면서 션 이렇게 끝내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같이 한번 단어들의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질문. 이거 정말 중요하죠. 질문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쓸 일도 많은 아주 흔한 단어인데요. question이 아니겠죠. question. 지금 T-I-O-N 앞에 S까지 있어서요. 이제 question 발음돼요. question. question. 오케이. 나 질문 있어. 내가 질문을 그냥 가지고 있다고만 이야기해도 결국 내가 질문해도 되냐라는 거죠. I have a question. question 발음할 때 너무 션처럼 들리면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영어 원어민이 아닌 이상. 그래서 question 이렇게 우리는 발음 신경 써서 해줄게요. I have a question. 오케이. 두 번째 단어는 뭔가 긴데 이것도 유용한 단어입니다. 제안이라는 뜻이에요. 제안. 어떤 제안을 할 때, suggest를 할 때 그 명사인데 역시 S가 들어가 있고 션 붙어서 찬으로 될 거예요. suggestion. suggestion. 그리고 이 단어는요. 앞부분 써라고 해도 되고요. 썩이라고 해도 돼요.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예문 보면요. 네 제안은 뭐야? 자, 그래서 네가 제안하는 게 뭔데? 라고 물어볼까요? What's your suggestion? What's your suggestion? Chin.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이 뒷부분 발음하고 있는지 들리죠? Suggestion. Chin. Okay. 마지막 단어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Congestion입니다. 이건요.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붐빌 때 또는 차들이 이렇게 많아서 붐빌 때 congestion이라고 하는데 교통체증 이야기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역시 chan으로 끝내주죠. 예문 보면요. 교통 혼잡은 정말 큰 문제야 라고 해볼게요. Traffic congestion is a huge problem. 네. 교통체증, 막 차가 붐비고 이런 현상이 정말 큰 문제다. Traffic congestion is a huge problem. 오케이, 오늘 그럼 우리 이 chan 발음 확실하게 정복해 볼게요. 같이 연습하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네, 그럼 우리 이 찬 발음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 질문. 어렵지 않죠? 바로 듣고 따라해 주세요. Question. Question. Good. 두 번째 단어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건 제안이죠? 제안. Suggestion으로 가볼게요. Suggestion. 한 번 더. Suggestion. Good job! S 다음에 이렇게 T-I-O-N 나오니까요. 찬 발음 된다는 거 확실하게 익숙해지고 있죠? 마지막, 이건 좀 단어 뜻이 어려웠는데 혼잡이라는 뜻이죠. 바로 갑니다. Congestion. One more time. Congestion. Great job! 이제 문장으로도 훈련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나 질문 있어. 바로 갑니다. I have a question. 네, 한 번 더 갈게요. I have a question.

0: Good job. 두 번째 문장. 너의 제안은 뭐야? 제안 이 부분 찬으로 끝내겠습니다. 듣고 따라해 주세요. What's your suggestion? 네, 한번 더. What's your suggestion? 네, great job. 잘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조금만 더 힘내서 마지막 한 문장. 교통 혼잡은 큰 문제야. Congestion. 천 부분 가장 신경 쓰면서 가볼게요. Traffic congestion is a huge problem. Problem. Great. 한번더 가볼까요? Traffic congestion is a huge problem. Huge problem. Very good,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STION, 천으로 발음된다. 오늘 기억해야 할건딱이한 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Question. Question. I have a question. I have a question. Suggestion. Suggestion. What's your suggestion? What's your suggestion? Congestion. Congestion. Traffic congestion is a huge problem. Traffic congestion is a huge problem.
0: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E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오늘은 특별히 일곱 단어를 배우는 날이에요.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Front. F-R-O-N-T. Front. Front. Behind. B-E-H-I-N-D. Behind. Behind. Next to. N-E-X-T. T-O. Next to. Next to.
0: Okay, everyone. What are we going to learn about today? 오늘의 주제는 location, 위치란 뜻이에요. 우리가 location을 알아야 어느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Let's start. Our first word is front, 앞에란 뜻이에요. 여러분, what's in front of you? 여러분 앞에 뭐가 있나요? Me, 제가 있잖아요.

0: front. 그 다음은 behind 어디 어디 뒤에란 뜻이에요. Wow, there is an Eiffel Tower behind her. 에펠탑. Eiffel Tower. It's beautiful. 그 다음은 next to 어디 어디 옆에란 뜻이에요. There is an apple next to this girl. What's next to you? 여러분 옆엔 뭐가 있어요?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앞에 front. 프론트가 아니라 front. That's right. 뒤에 behind. 길게 말해볼까요? Behind. Excellent. 옆에, next to. 자, 한번 더. Next to. 너무 잘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Front, front. Behind, behind. Next to, next to.
0: 이제 같이 예문을 연습해봐요. I live in front of the school. 나는 학교 앞에 살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in front of가 어디 어디에 앞에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학교 앞에 in front of the school. Okay, now let's practice one more time. I live in front of the school. Good job. Next. The dog is hiding behind the tree. 강아지는 나무 뒤에 숨고 있어. 멍멍. 얼마나 귀여워요. 자, 어디 뒤에? Behind the tree. 여기에 tree가 마지막에 나와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The dog is hiding behind the tree. That was excellent. 발음이 너무 좋아요. I sat next to my friend. 나는 내 친구 옆에 앉았다. 자, 어디 어디 옆에? Next to 하고 물건 뭐 이렇게 나오면 돼요. Next to my friend. Okay, let's say it one more time. I sat next to my friend.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Top. T-O-P. Top. Top. Middle. M-I-D-D-L-E. Middle. Middle. Between. B-E-T-W-E-E-N. Between, between. From, from. From, from.
0: Our next word is top. 맨 위 또는 꼭대기. 이렇게 top에 올라가서 야호 외치면 가슴이 뽕 뚫려요. 그 다음은 middle, 중간 또는 가운데란 뜻이에요. There is a yellow book in the middle. Next is between, 어디 어디 사이에란 뜻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벽이 있죠? There is a wall. Okay, next, from, 어디에서부터 또는 뭐뭐부터. 자,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니? 이거 많이 들어봤죠? From.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맨 위, 꼭대기, top. 톱이 아니라 소리예요. Top. Good job. 중간, 가운데, middle. 자, D 발음을 보통 르, L 발음으로 해보세요. Middle. That's right. 어디 어디 사이에, between. 자, 이가 두 개니까 길게 끌어보세요. Between. Very good. 어디에서부터, 뭐뭐부터. From. From이 아니라 F를 강조해서 from. Good job,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Top, top. Middle, middle. Between. Between. From. From.
0: 이제 같이 예문 연습해봐요. He is at the top of the mountain. 그는 산 정상에 있어. Top, 맨 위 꼭대기 또는 산 정상이란 뜻도 돼요.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He is at the top of the mountain. Good job. Next, do not stand in the middle of the road. 도로 한가운데서 서 있지 마. 자, middle, 가운데였죠. Do not stand, 서 있지 마란 뜻이에요. It's dangerous. Okay, now it's your turn. Do not stand in the middle of the road. Good job. Very nice. Next, there is a fence between the houses. 집 사이에 울타리가 있다. There is 뭐뭐가 있다죠? Between the houses, 집 사이에. 자,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There is a fence between the houses. Good job! 조금 빨랐는데 아주 잘했어요. 그 다음, our last sentence. She sent a letter from America to Korea. 그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편지를 보냈어. 자, 편지는 영어로 letter예요. 보냈다는 sent. 미국, 한국, America, Korea, 알죠? 자,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She sent a letter from America to Korea. 역시 오늘도 너무 잘하는데요. 최고! Okay,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1: Front. Front. Behind. Behind. Next to. Next to. Top. Top. Middle, middle. Between, between. From, from.
0: I hope you all had fun today. Everyone, have a nice day.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0: Unit 94, SH.
1: Let's go. Phonics SH. Sh, sh, sh. Sh, fish.
2: Sh, fish.
1: Sh, brush.
2: Sh, brush.
1: Sh, wash.
2: Sh, wash.
1: Sh, dish.
2: Sh, dish.
1: Sh, finish.
2: Sh, finish.
1: Sh, radish.
2: Sh, radish.
3: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S 소리가 나는 알파벳 S와 H 소리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Sh, sh, sh. Very good. 친구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어 앞에 sh 소리 나는 것들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단어 끝에 sh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물고기 fish예요.

0: 여기 단어 끝에 쉬 소리 들렸죠? 바다에 살고요. 아주 지느러미로 열심히 헤엄을 치는 물고기. 영어로 fish. fish. fish. Good job! 이 다음 단어도 끝에 쉬 소리가 나요. 바로 빗, brush예요. 끝에 쉬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머리를 정리하려면 꼭 빗으로 빗어줘야 돼요. 빗, 영어로 brush. brush. brush. Excellent. 또 어떤 단어가 단어 끝에 쉬 소리 날까요? 아, 씻다. wash도 쉬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밖에서 놀고 집에 들어오면 꼭 손을 씻어야 되죠. 씻다, 영어로 wash. wash. wash.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그 다음 단어는 접시, dish예요. 여기도 끝에 쉬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음식을 접시에 담아 먹죠? 접시, 영어로 dish. dish. dish. Very good. 쉿 소리 나는 그 다음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무, radish예요. 여기도 끝에 쉿 소리가 나는데요. 하얀 채소고요. 우리가 이걸로 맛있는 깍두기도 만들 수 있어요. 무, 영어로 radish. radish. radish. Very good. 쉿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끝나다. finish예요. 여기 끝에 쉬 소리 들렸죠? 우리가 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끝나다, 영어로 finish. finish. finish. Great job! 와우! 이렇게 쉬 소리로 끝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그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플레이타임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스 소리 나는 알파벳 S와 흐 소리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아주 잘했어요. 신기한 쉿 소리가 나는데요. 오늘 단어 끝에 쉿 소리 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바다에 사는 이거 뭐죠? 네, 아주 헤엄을 잘 치는 물고기 fish. 자, 근데 여기 fish가 한 마리도 없어요. 로건이가 우리 예쁘게 fish를 한번 그려볼게요. Nice fish. Eyes. Wow! Look at this, everyone. It looks beautiful. 아주 잘했는데요. 그럼 물고기 fish 우리 세번 발음해 주세요.
1: Fish, fish, fish, fish, fish.
0: Good job! 이 단어도 끝에 쉿 소리가 나요. Logan, 우리가 머리를 정리할 때 빗을 사용하는데요. 빗,
1: Fish.
0: 영어로 뭐예요?
1: Brush.
0: That's right. 우리 크게 한번 더.
1: Brush.
0: 네. 빗, brush. 여기 끝에 슛 소리가 나요. 그래서 써니가 이렇게 브러쉬를 가지고 왔어요. Logan, how about you brush your hair? 빗어볼까요? 어떻게 빗어요? 와, 이렇게 빗는 거구나. 너무 잘하는데요? 자, 그럼 빗, brush. 세번 발음해 주세요.
1: Brush, brush, brush, brush.
0: Very good. 또 단어 끝에 쉿 소리 나는 단어가 뭐가 있었죠? 아, 씻다. 우리가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꼭 손을 씻어야 되죠. 영어로 뭐죠? 씻다.
1: Wash.
0: Very good. Wash. 여기 끝에 쉿 소리가 나요. And Logan, how do you wash your hands? 어떻게 손을 씻어요? 맞죠? 그럼 우리 씻다, wash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Wash. Wash. Wash.
0: Very good. 이 단어도 끝에 슛 소리가 나요. 우리가 음식을 담아 먹는 접시. 영어로 뭐예요?
1: Dish.
0: Good job. Dish. 여기 끝에 슛 소리 나요.

0: Purple.
1: 너는 어떤 색깔을 제일 좋아해? 이 표현부터 빨리 배워볼까요? What's your favorite color? 이죠. 바로 color가 색 혹은 색깔이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C-O-L-O-R, color. 이 단어를 잘 기억해 주세요. Favorite color는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겠고요. Your favorite color니까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라는 뜻이겠죠. 자, what's your favorite color? 이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What's your favorite color? What's your favorite color? 자, 대답은 어떻게 했을까요? I love blue 라고 했어요. 자, 일단 love는요, 물론 우리 I love you 많이 알고 있잖아요. 난 널 사랑해 라는 뜻인데, 사랑하다 라는 의미로 있지만, 사랑하는 것만큼 정말 어떤 거를 좋아할 때도 이 love를 써요. 그래서 내가 지금 파란색과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파란색을 좋아한다 라고 할 때 I love blue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뭐뭐야? 뭐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문장들을 응용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I really like 뭐뭐라는 표현도 배웠었잖아요. I love 뭐뭐도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I love blue. 자, blue가 바로 파란색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 파란색 너무 좋아해. I love blue. I love blu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도 궁금해요. 똑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너는? 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물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and you 라는 표현도 있지만 what about you 라는 표현도 써요. what about 뭐뭐는 뭐뭐는 어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너는 어때? 너는 어떤데? 너는 어떤 색깔을 가장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묻는 거죠. 그렇죠? 자, what about you? 요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What about you? 너는 어때? What about you? 요것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쓸 수 있겠죠. 그는 어때? What about him?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것도 연습해 볼까요? What about him? What about him? 여자의 경우는 What about her? What about her?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들, 여러 명일 때는 What about them?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것도 연습해 볼까요? 그들은 어때요? What about them? What about them? 그쵸?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us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어때? What about us? What about us? 아니, 친구들이 혼자 어디 간대요. 피크닉 간대요. 그럼 우리 두 명은 어떻게? What about us?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가고 싶은데? 이럴 때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what about 뒤에 you, him, her, them, us 넣는 것도 연습해 주세요. 아, 이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나는 me니까 what about me?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너는 물어봤더니 purple 이라고 대답을 했죠. 여러분, purple 무슨 색깔이에요? 바로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purple, 보라색 요 단어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blue하고 purple 두 가지 색을 벌써 배웠어요. 그죠? 자, 우리가 rainbow, 무지개에 있었던 다른 색깔들도 배우고 또 그 이외의 색깔들도 이제 곧 배울 텐데 일단 blue하고 purple 잘 기억해 주시면서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What's your favorite color?
2: I love blue. What about you?
0: Purple. Singing tim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죠. So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요 그림을 다시 보니까 레인보우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그쵸? 자, 일단 물어볼까요? What's your favorite color? What's your favorite color?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너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뭐야? 자, I love blue. 하얀 모자 쓴 우리 친구는 파란색이 제일 좋은가 봐요. 그래서 I love blue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옷도 파란색이네요. 그죠? 자, 우리 파란색 좋아하는 친구들은 I love blu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잘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파란색을 최고로 좋아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최고는 the best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표현 뒤에 붙여주면 I like blue the best, 뭐 I love blue the best 이런 식으로 말하면 최고로 좋아해요 라는 뜻이 돼요. 근데 최고가 이미 있으니까 굳이 love까지 써줄 필요는 없겠죠, 그쵸? I like blue the best.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I like blue the best. Good. 자, 그러면 나는 흰색도 좋아해.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볼까요? I love white too. 자, 파란색 옷 입은 친구가 흰색 모자도 썼잖아요. 그래서 나는 흰색도 좋아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I love white 라고 얘기하면 나는 흰색을 정말 좋아해. 근데 이미 파란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흰색도 라고 하고 싶어서 우리 이전에도 배웠던 to를 넣었습니다. I love white too.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나 흰색도 좋아해. I love white too. Good job. 그런데 요거를 I like white the best.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도 연습해 볼까요? 나는 흰색을 제일 좋아해. 영어로 하면 I like white the best. The best, 최고라는 표현이었죠.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보라색 옷 입은 친구는 보라색을 제일 좋아하죠. 크레파스도 보라색을 들고 있어요. I love purple. I love purple. 자, 근데 요거를 내가 보라색을 제일 좋아해 라고 할 때는 I like purple the best 라고 하면 되겠죠? 요것도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I like purple the best. 네, the best를 좀 강조해 주는 것도 좋겠네요. 그런데 보니까 검정색 모자를 쓰고 있어요. I love black too. 검정색도 좋아해. 이렇게 표현한 거죠. I love black too. 자, I like black the best.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만약 검정색을 제일 좋아한다면 이것도 연습해 볼까요? I like black the best. Good job. And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 and는 그리고 라는 뜻이에요. 뭐뭐와 뭐뭐, 뭐 누구와 누구 할 때 이어주는 단어죠. And를 써서도 두 개 이상의 색을 좋아한다 말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빨간색도 정말 좋아하지만 오렌지색도 정말 좋아해 라고 할 때는 I love red and orang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해볼까요? I love red and orange. Red가 빨간색, orange는 주황색, 오렌지 색깔이겠죠. 자, 그럼 노란색과 초록색을 좋아해도 해볼까요? I love yellow and green.

yellow가 노란색, green이 초록색이에요. Pink색은 여러분 영어죠. 그냥 I love pin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색이 있냐? 남색은 navy라고 합니다. I love navy. 그리고 회색은 gray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스펠링은 두 가지가 있어요. I love gra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색들을 다 배웠는데 다잘 기억할 수 있죠?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chant. What's your favorite color? I love blue. I love white. I love purple. I love green. I love yellow.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someone what their favorite color is. 누군가에게 가장 좋아하는 색깔을 물어볼 수 있다 였는데요. 여러분 다 물어볼 수 있죠? Check! 자, 오늘은 What's your favorite color? 그리고 다양한 색깔들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배운 것들 다 많이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Bye bye!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 오늘도 재미있게 행복하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4. Introducing my friend. Thursday. Are you close with Ben? I can say if I am close with someone.
0: Okie dokie. 자, 우리의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Here we go. 오, 오늘의 그림이에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은 동물들의 이야기인가 봐. 재밌겠다, 그쵸? Okay, 자, 일단 I see a cat, a mouse, and a dog. 어, 고양이, 그리고 쥐, 그리고 강아지가 보이네요. 근데 어, 보니까는 고양이랑 쥐가 이름이 있어요. The cat's name is Tim. And the rat's name, the mouse's name is Jolie. Tim and Jolie네요. 근데 얘네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지? They look upset. I don't think they like each other, right? 어, 굉장히 기분이 나빠 보이고요. 둘이 굉장히 서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They don't like each other. 원래 고양이랑 쥐랑 서로 안 좋아한대잖아요. 그쵸? 뭐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강아지는 뭔가 물어보는 것 같아. I think the dog is asking something. But we don't know what it is. 뭘 물어보는지는 우린 아직 몰라요. 그건 카툰 척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dialogue 들어보고
2: Are you close with Ben?
3: Yes. We've been friends since we were 7 years old.
0: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방금 들어본 dialogue를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짜잔! Key expressions. 오늘의 첫 표현은요. Are you

0: close with mm-mm?
1: One more time.
0: Are you close with mm-mm? 무슨 뜻일까? 이것은 너 누구누구와 친하니? 너 누구와 가깝니? 라는 뜻인데요. 가깝니가 그 관계가 가깝냐고 하는 거예요. 친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Are you close with mm-mm? 너 걔랑 친해? 라고 우리 친구들 많이 하잖아요. 그쵸? 자, 다시 해볼게요. Are you close with mm-mm? Alright. 자, 그럼 우리 한번 한 단어씩 해볼게요. 자, 천천히. Alright. Are you, 잘 봐봐. Close, one more time. Close with. 좋아요. 자, put together. Are you close with, 해볼까? 시작. Are you close with, mm-mm? 자, close가 가까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 누구누구와 가깝니? 너 누구누구와 사이가 가깝니? 친하니? 라는 뜻이에요. Alright? Are you close with, mm-mm? 예문을 함께 볼게요. 짜잔! 첫 번째는 Are you close with Ben? 라고 하네요. Are you close with Ben? Hey, are you close with Ben? 무슨 뜻이냐면 벤은 이름이겠죠. 그래서 너 벤이랑 친하니? 라고 하는 겁니다. Are you close with Ben? Alright,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시작! Are you close with Ben? 좋아요. 자, 이것처럼 with 다음에 우리가 물어본 그 사람을 이름을 넣으면 돼요. 자, 이름 넣어서 여긴 Ben이 들어갔죠? Are you close with Ben? 너 Ben이랑 친하니? 라는 문장이 완성됐죠? Okay. 자, 하나 더. Are you close with your classmates? 오, 무슨 뜻일까? classmate, 쌤이 예전에 알려줬는데 class는 수업 교실이란 뜻이고 mate는 뭐의 다른 말이었죠? 그렇죠. friend의 다른 말이었죠. 그래서 classmate 하게 되면 반친구입니다. 그래서 are you close with your classmates? 하게 되면 너 너의 반친구들이랑 친해? 라는 뜻입니다. 뭐 반친구들이랑 친할 수도 있고 다른 반친구들이랑 친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너 반친구들이랑 친해? 라고 물어볼 때 are you close with your classmates? 하게 됩니다. 자, 이거 같이 해볼까요? 시작! Are you close with your classmates? 좋아요. 반친구들은 주로 한 명 이상이니까 classmate 뒤에다가 s를 붙여줘야겠죠? 여러 명이니까. 좋습니다. 하나 더. 짠! Are you close with your cousins? One more time. Are you close with your cousins? 얘들아, cousins가 뭘까? c-o-u-s-i-n, cousin. 하게 되면 바로 사촌입니다. 사촌. 내 cousin 뒤에 s가 붙였으니까 뭔 뜻일까? 그렇지. classmates처럼 cousins 하게 되면 사촌들이겠죠. 사촌들을 물어보는 거겠죠. 한 명 이상의 사촌들. 그래서 are you close with your cousins? 하게 되면 너 너의 사촌들이랑 친하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Are you close with your cousins? 자, 친구들 차례. Are you close with your cousins? 좋습니다. 자, are you close with, 하게 되면은 너 누구와 친하니? 너 누구와 가깝게 지내니? 라는 뜻이 된다? 오케이, 꼭 기억하세요. Alright, 자, 또 볼게요. 오, 단어 하나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볼게요. S-I-N-C-E 이거 어떻게 발음하게 될까? 한번 읽어볼래, 얘들아? 혼자서? 잘했어, 잘했어. 쌤이 알려줄게요. Since 라고 발음합니다. One more time. Since. Okay. 자, 소리를 끝에 내줘야 돼. One more time. Since. 좋습니다. 자, since가 무슨 뜻이냐? 뭐뭐부터라는 뜻이에요. 자, 시간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뭐뭐부터 뭐뭐했어. 몇 살 때부터 뭐했어.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 부터가 바로 since예요. 시간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단어 since입니다. 한번 다시. Since. 좋아요. Since라고 한 친구 없지? Since 안 돼, 얘들아. Since. Alright, 좋아요. 소리를 잘 내줘야 돼. 소리는 이 치아, 위치아.

0: 귀에다가 혓바닥을 놓고 소리 내주는 거야. Sense. 좋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짜잔. 오, 길어, 얘들아. 긴장돼. 우리 같이 해볼게요. We have been friends since we were 7 years old. 한번더 해줄게. We have been friends since we were 7 years old. 자, 여기 since가 들어갔어요. since는 뭐뭐부터란 뜻을 가지고 있고, 시간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단어였죠? 자, 이거 볼게요. 자, 근데 별표 아래에 있는 have been도 선생님이 설명을 안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since랑 굉장히 잘 등장하는 단어들이거든요. 자, have been 하게 되면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쭉 이어져 왔다 할때 have been을 씁니다. 예전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되어 왔던 것을 말할 때 have been을 써요. 자,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일까? We have been friends. 우리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친구였다. 자, since we were 7 years old. 자, 더 디테일한 설명이 뒤에 있어요. 언제부터? 7살 때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쭉 친구였다라는 뜻입니다. 좀 어렵지, 얘들아. 그렇지만 우리 하다 보면 할수 있어. Have been과 since는 같이 많이 등장한다는 걸꼭 기억하면 돼. 자, 우리는 7살 때부터 since 쭉 have been,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have been friends였다, 친구였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어려우니까 하나 더 해보자. 짜잔. We've been best friends since First grade 나왔어. First grade가 무슨 뜻이었더라? 그렇죠. 1학년이란 뜻이죠. 우리 학년을 말할 때는 첫 번째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학년이 아니라 첫 번째 학년이라고 말할 때 First grade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해석해 볼게요. 근데 티처 여기 have been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다르게 쓰였어요. 그쵸? We have been을 줄여서 we've been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 다시 봐봐. We've been. We've been. 오케이. 자, we've been best friends since first grade. 이거 무슨 뜻이 될까? 자, 우리는 1학년 때 since부터 쭉 have been 가장 친한 친구였다. 가장 친한 절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since는 뭐뭐부터란 뜻이고 have been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변함없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1학년 때부터 변함없이 지금까지 쭉 절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읽어줄게. We've been best friends since first grade. 오케이, 좋아요. 이해가 됐나요? 조금 어렵지만 쌤이랑 점차 잘 해볼게요. 자, 다이얼로그 다시 보겠습니다. Are you close with Ben? 너 벤이랑 친하니? 이랬더니, Yes, we have been friends since we were 7 years old. 우리는 7살 때부터, since, 계속 지금까지 친구였어. have been, 계속 친구였어. 라고 하네요. 자, are you close with과 since 배운 거 나왔죠? 우리 친구들, 이해 잘 됐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카툰 톡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짜잔. 오늘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매우 궁금해요. I think Tim and Jolie, they don't like each other, right? 자, 대화 무슨 내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Alright, 강아지가 대화를 시작해. 팀! 그리고 졸리, 안녕이라고 합니다. Hi, Tim and Jolie. Hi, Tim and Jolie. 네, 그러네요. 자, 그랬더니 쥐한테 물어봐. 강아지가 쥐한테 물어봐요. 너 고양이 팀이랑 친해? 라고 합니다. Are you close with Tim the cat? Are you close with Tim the cat? Are you close with? 너 누구누구와 친하니? 우리 배웠죠? 잘했습니다. 너 팀이랑 친해? 라고 물어보네. 그랬더니 짠! 오, 쥐가 이래요. 아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2살 때부터 원수지간이었어. 라고 합니다. No way. We've been enemies since we were 2 years old. 라고 합니다. 여기는 enemies가 나왔어요. enemy가 원수거든. 우리는 2살 때부터 since enemies였어. 라고 하네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원수였다는 거예요. 띠로링. 자, 그랬더니 고양이가 흥! 이럽니다. 보통 고양이랑 쥐랑 they don't like each other, right?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카툰 톡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if I am close with someone. 나는 내가 누군가와 가까운 사이인지 말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 have been이랑 since를 사용해서 선생님이 알려줬죠? 그랬어. 쭉 가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쌤이랑 재밌게 공부했죠? 내일은 더 재밌게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maybe it's not fresh enough.

we fed it as you wanted. She must be so happy.

니콜 선생님, 또 저예요. 오늘 조별 과제하러 박물관에 갔는데 친구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관람 태도가 좋지 않아서 난처했어요. 바른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자고 친구들에게 건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하죠?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의 바나나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아유, 우리 지난 시간이랑 같은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난 시간에는 되게 희망에 차 있었는데 그죠? 조별 친구들이랑 잘해보려고 권유하는 표현까지 배웠는데 조 친구들 태도가 좋지 않아서 난처했다고 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런 바른 마음가짐 또 태도를 갖자라고 또 다르게 권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또 새로운 표현으로 권유하게 함께 배워볼게요. Nice. Let's be. Let's be nice. Let's be nice.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let's 뭐뭐 하자 다음에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넣어서 그런 동작 행동을 하자라는 권유하는 표현 배워봤어요. 오늘은요, 어떤 동작보다는 우리의 태도나 뭐 마음가짐이나 또 상태 이런 걸 나타내는 걸 또

권유하는 표현을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되게 친절해지자라고 하든지 바른 태도를 가지자고 하든지 조용히 하자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문장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먼저 우리 뭐뭐 하자라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시작은 let's로 할 수가 있어요. 이 let's가 뭐뭐 하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요. 친절한, 또

약간 이런 말이 와야 되는데 이건 친절하다랑은 좀 다르죠, 친구들. 친절한, 친절하다. 이 친절한이라는 의미를 친절하다로 바꾸려면 바로 이 단어가 필요해요. Be. Be라는 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듯이 is, am, are처럼 뭐뭐이다, 뭐뭐하다 이런 의미를 완성해주는 말이에요. 이 뒤에다가 nice, 친절한 붙이면 친절해지자, 친절한 태도를 갖자라고 권유하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우리 단어를 많이 넣어서 연습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Let's 말해볼까요? Let's 뭐뭐하자. Be, 뭐뭐하다, 뭐뭐이다. 그리고 nice, 친절한 붙여서 let's be nice. 우리 친절해지자, 친절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자 이런 뜻이 되겠죠. Let's be nice. 그럼 오늘의 권유하기 문장들 도와줄 수 있는 단어들 함께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Be Quiet Honest Fair. 자, 오늘의 단어 함께 써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be예요. Be. Be. 이 be는요, 무엇 무엇이다, 어떠어떠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뒤에 상태나 뭐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는 말과 붙어서 잘 쓰여요. 친구들이 알고 있는 am, are, is, I am, you are, he is. 이 am, are, is가 다 be에 들어가는 단어예요. b 소리나는 be에다가 e 소리나는 e 만났네요. be 한 번 더 be. 자, 다음 단어는 뭘까? 다음 단어는 쉿. 조용한이라는 뜻의 quiet. 조용하다 아니에요. 조용한. quiet,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말. Q는요, 친구들, U랑 거의 항상 같이 와요. 그래서 친구들 Q를 볼 때는 아, 뒤에 U가 오겠구나 하는 걸 기억해요. Q, U가 만나면 쿠어, 쿠어, 요런 소리 나요. 쿠어. 그리고 I, 소리 나는 I. 그러면 quiet. 그리고 at, 요렇게 소리 나네요. at 아니고 at, quiet, quiet. Quiet, 조용한. 다음 단어는 다음 단어는 honest. honest예요. 자, 친구들 아 소리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h 소리 나지 않아요. 쉿, 소리 안 나고 이 o의 소리가 아, 에 소리 나는 e 그리고 st 붙어서 honest. honest 아니에요. Honest. Honest는 솔직한, 정직한, 솔직하다 아니고 솔직한, 정직한, honest. Honest, honest. 자, 다음 단어는 fair이네요. Fair. Fair은요, 공평한, 공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똑같이 나누면 우리 공평하다고 하죠. 공평한, 공정한. F, 소리 나는 F에다가 air, 요 세 개가 짝꿍이에요. air, f, air, fair. good. 자, 그럼 친구들 문장 만들기에 도전. 오늘도 권유하는 문장이니까 시작은 let's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친절해지자,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Let's 시작하고 친절한을 친절하다로 바꿔줄 수 있는 be 넣은 다음에 친절한 nice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준다. 붙이면 let's be nice. 한 번 더 let's be nice. 한 번 더 let's be nice. good. 그러면 nice 대신에 쉿, 조용히 하자. 조용히 하자 라는 문장 어떻게 만들까요? 하자니까 let's. 그리고 이 조용한이라는 단어 우리 조금 전에 배웠죠. quiet. 근데 조용히 하다 라고 하려면 맞아요. be가 필요하다고요. let's be quiet. 이렇게 붙여서 let's be quiet. 한 번 더 let's be quiet.
좋아요. 그러면 quiet 대신에 솔직한 너.

서 우리 솔직해지자. 어떻게 해요? Let's be 솔직한, 정직한. Honest. 기억나죠? Let's be honest. 우리 솔직하게 서로 대하자. Let's be honest. 마지막으로 공평하게 하자. 우리 공평하게 해보자. Let's be 공평한, 공정한, fair. 기억나요? Let's be fair. 한번 더. Let's be fair. Let's be fair.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지금 만들어본 이 문장들 리듬에 맞춰서 신나게 챈트로 불러볼까요? Let's chant!

Be nice. Let's be nice. Let's be nice. Let's be quiet. Let's be quiet. Let's be quiet. Let's be honest. Let's be honest. Let's be honest. Let's be fair. Let's be fair. Let's be fair. Let's be nice. Let's be quiet. Let's be honest. Let's be fair. Yay! 좋아요, 친구들. 우리 오늘은 let's be 사용해서 태도나 또 마음가짐 같은 걸 권유하는 문장들 만들어 보고 있어요. 이렇게 뭐뭐 해지자, 이런 태도로 대하자 하는 문장들도 언제 언제 쓸 수 있을까요? 친구들도 그림 보면서 크게 말해봐요. 과자 먹고 있네요. 서로 공평하게 나눠야 되겠죠? 우리 공평하게 하자. Let's be fair. 쉿, 미술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조용히 합시다. Quiet. Let's be quiet. 어,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닌가요? 어, 우리 다르게 생겼다고 나쁘게 대하지 말고 친절해지자. Let's be nice. Okay. Let's be 사용해서 뭐뭐 하자, 이런 태도를 갖자 하는 문장들 우리 친구들 이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온 문장들 더 오래 기억에 남으라고 오늘도 미션 준비했죠.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바른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Let's be honest. Let's be honest. 우리 솔직해지자, 정직해지자 이런 문장이죠. Let's be honest. 문장 만들었나요? 체크해 볼까요? 먼저 뭐뭐 하자. Let's 그리고 be 다음에 honest가 와야지 정직한이라는 뜻이 정직하다라는 문장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Let's be honest. 우리 솔직해지자. 잘 듣고 문장에 어울리는 그림을 고르세요. Let's be fair. Let's be fair. Fair의 의미를 안다면 고를 수 있겠죠. 3, 2, 1 정답은 그래요. 과자 먹을 때 공평하게 나눠 먹는 거 fair 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답은 B.

보기를 읽고 그림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쉿, 미술관이에요.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A. Let's be nice. B. Let's be quiet. C. Let's be honest. 정답은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쉿, 조용히 하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Let's be quiet가 정답. Well done. We did it.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Let's be 문장을 사용해서 우리 이런 태도를 갖자, 이러이러한 마음을 갖자 하는 권유하는 문장들 배워봤어요. 지난 시간과 비슷하지만 또 조금 다른 면들도 있었죠. 우리 친구들도 만들 수 있는 문장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한 문장씩 연습해보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Mm-hmm. 이렇게 해보세요. 태도나 마음가짐 등을 권유할 때는 Let's be.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보카플리랑 꼭꼭 약속!

영어의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해요. 예! 자, 친구들, 혹시 Do you like to play games? Computer games, I mean. 여러분, 혹시 컴퓨터 게임하는 거 좋아하세요? 손! 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막 손을 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 게임은 좀 재밌어서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그만할 수가 없죠. 자꾸자꾸 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Like this. 게임을 자꾸 계속 할 수밖에 없다. 더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우리 먼저 단어부터 확인하고 이 말을 어떻게 영어로 하는지 알아볼게요. 자, 친구들 단어부터 알아야지. 맞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단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짜란! Okay, the very first word is still. Still 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여기 과일들을 보세요. 이 과일들이 제가 어제 갖다 놓은 과일들인데 보면 여전히 아직도 싱싱해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자, 이렇게 여전히 아직도 뭔가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우리는 is still 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직도. 자, 여러분 크게 말해볼게요. Still. Still. Still. Still. Very good. And next. Okay. Should. Should. 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 우리는 이 단어를 본 적이 있었어요.

0: 할 때 should have done something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should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이 should 자체를 여러분이 또 별도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사진을 보세요. 보니까 아름다운 아주 깨끗해 보이는 자연이에요. 우리 사람, 인간은요, 이러한 자연을 잘 보호해야 되죠. 맞아요. 뭐뭐 해야 한다. 마땅한 도리로서 그러면 좋다라고 할 때 우리는 should 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Okay? Should. Should. Should. Very good. And next. Fall in love with someone이 주로 나오겠죠. 자, 친구들,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손의 주인공과 이 손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 같아요. 지금 뭐를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트, 하트 모양. 아, 사랑에 빠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fall 하면 원래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어디? 빠지는 거야, 떨어지는 건데 in love, 사랑에 빠지는 거죠. With someone, 이 사람과 사랑에 빠지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크게 크게 말해볼게요. Fall in love with. Fall in love with. Very good. And next. Okay. 보시면요. Can't help ing. 그렇죠? 여기다가 어떤 동사 넣고 ing를 붙이라는 건데 이건 또 무슨 뜻이야? 궁금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어머, 아이들이 너무나 귀여워요. 그쵸?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뭐뭐 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우리 크게 크게 말해볼게요. Can't help ing. Can't help ing. Can't help ing. Very good. 자, 이거 어차피 대화 속에서 나오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어, 표현 이렇게 살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보겠습니다.
1: 아, are you still playing computer games?
2: Yes, I am.
1: It's already 10 o'clock. You should go to bed.
2: But it's so much fun. I can't help playing more games.
0: 친구들, 대화 내용 잘 들어보셨죠? 아니,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A, 엄마인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아들 방을 가봤어요, 예를 들어. 그랬더니 뿅뿅뿅뿅뿅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세요. Are you still playing computer games? 라고요. Still, 아까 봤던 여전히, 아직도 라는 말이잖아요. 너 아직도 컴퓨터 게임 하는 거니? 라는 말이에요. 어머, 어떡해. 자, 여러분, 크게 말해볼게요.
1: Are you still playing computer games?
3: Are you still playing computer games? Are you still playing computer games?
1: Are you still playing computer games? 잘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B, 즉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0: 뿅뿅뿅뿅 하면서
2: Yes, I am.
0: 네, 저 컴퓨터 게임 하고 있어요. 라고 뭐 거짓말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죠. 말해볼게요.
1: Yes, I am.
3: Yes, I am.
2: Yes, I am.
3: Yes, I am.
0: 크게 어려운 것은 없어요. 자, 엄마가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몇 시래요?
1: It's already 10 o'clock.
0: 이라고요. 세상에나.
1: Already 나온 적 있었어요.
0: 이미, 벌써 라는 거잖아요. 아니, 벌써 10시야. 여러분, 밤 10시를 뜻하는 거겠죠. 아우, 벌써 10시야. 어?
1: You should go to bed.
0: 아, should. 아까 봤던 단어다. 그쵸? 뭐뭐? 해야 한다. 이게 꼭
2: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0: 라는 의미보다는

0: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해야 돼.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Go to bed. 잠자리에 들다. 아유,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지. 벌써 10시인데. 라는 얘기죠. 여러분 많이 듣는 말인가요? 자, 우리 영어로 크게 읽어볼게요. It's already 10 o'clock. You should go to bed. It's already 10 o'clock. You should go to bed. 잘하셨어요. 자, 이런 말을 듣고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Oh, mom, but it's so much fun. 이라고요. 하지만 말이죠. It's so much fun. 자, so much. 아주 많은 거죠? 근데 fun. 재미가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아, 근데 이거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이런 말 자주 하시잖아요. 그때, 아, 정말 재밌어! 라고도 말씀하시고, 또는요, 영어로, 와, it's so much fun! 이라고도 말해보세요. Okay?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무 재밌다라고 하면서, I can't help playing more games 라는 말을 덧붙이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아까 봤던 표현 들어가 있는 거 보이나요? 자, can't help ing 어떤 뜻이었어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뭐뭐 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말이죠. 즉, 더 많은 게임을 플레이할 수밖에 없다. 너무 재밌으니까 이거 한판 끝나면 그 다음 판 우리 게임 한판두판 이렇게 표현하나요? 그렇죠? 계속 자꾸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이고 어떡해. 이러다가 언제 자려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크게 따라서 말해 볼게요. But it's so much fun. I can't help playing more games. But it's so much fun. I can't help playing more games.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can't help ing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볼게요. 자, 굉장히 유명한 문장입니다.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나는 당신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을 보면 사랑에 빠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Oh,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1: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0: Okay, next. Oh, I can't help shopping so much. 자꾸 이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어. 어우,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고.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죠? 자, 말해볼게요. I can't help shopping so much.
1: I can't help shopping so much.
0: Okay, how about this one? 자, 이렇게도 자주 얘기해요. 그냥 ing 오지 않고 그냥 명사 올 수도 있어요. I can't help it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라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어. 이것도 말해볼게요. I can't help it.
1: Oh, I can't help it.
0: Very good.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아유, 아직도 컴퓨터 게임하고 있니? Speak.
1: Are you still playing computer games?
2: 네, 하고 있어요.
0: Speak.
1: Yes, I am.
0: 벌써 10시야. 잠자리에 들어야지. Speak.
1: It's already 10 o'clock. You should go to bed.
2: 하지만 이거 너무 재밌는걸요. 아유,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0: Speak.

친구들, 영어에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문제 확인해봐요. 게임을 더할 수밖에 없다.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3, 2, 1, 띵! I can't. That's right. Help! Yay! 말해볼게요. I can't help playing more games. I can't help playing more games. Very good. And next. 아, 어쩔 수 없어요.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랬죠?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3, 2, 1, 띵! I can't help it. Yay! 잘하셨어요. I can't help it. I can't help it. 자, 마지막 단어 연상 퀴즈. 어떠한 표현이 떠오르나요? 3, 2, 1, 띵! 자, 여러분, 맞아요. 누구와 사랑에 빠지다라는 Fall in love with. Yay! 자, 우리 친구들은 오늘 뭘 배웠나요? 맞아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can't help ing. I can't help playing more games. 이 문장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정말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 덕분에 샤이니는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Thank you so much. Then see you.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기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어떤 동사 뒤에 동명사만 가능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동명사의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만 가능한 것 첫 번째를 배우고 오늘은 두 번째 동사들을 배울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동사들 뒤에는 동명사만 가능합니다. 투부인은 안 될 겁니다. 자, 어떤 동사들이 나올지 사진과 문장 같이 한번 볼게요. 어머나, 뭔가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I enjoy learning English. 이렇게 나와 있네요. 동사 뜻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 사람이 뭔가 나는 안 그랬어요 하고 딱 X를 긋고 있습니다. He denied making a mistak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denied라는 동사 뜻 알고 있나요, 여러분? 마지막 사진 볼게요. 어머나, 여기 뭔가 계획을 열심히 짜고 있는 듯한 사람들인데요. 아래 문장을 보니까 They put off building a new schoo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은 사람들 표정도 보이는데 풀오프가 어떤 뜻인지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동사들 뒤에 ing, 동명사만 오는 케이스들 설명할 때요. 뭔가 동사들 뜻이 아주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그죠? 오늘 친구들도 뭐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은 동사들이 나올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복습부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6개의 동사들 보겠습니다. Finish, stop, give.

Well, avoid, mind, keep. 이렇게 배웠는데요. 자, 이 동사들을 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왜 외웠는지죠. 얘네들 뒤에는 뭐만 가능하다고요? ing, 동명사만 가능하다고요. 요거를 외워두는 게 중요하고요. 자, 오늘은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만 가능할 때 이를 배울 겁니다. 오늘까지 배우면 완성이에요. 자, 오늘은 파트 2, 마찬가지 6개를 배울 건데요. 자, 뜻이랑 단어 볼게요. deny, 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 단어는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선생님, 저이 단어 처음 보는데요. 할수 있어요? 오늘 외우면 됩니다. 따라 할게요. deny. 그 다음은 quit. 그만두다라는 뜻. 따라 할게요. quit. 오늘 단어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따라를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 따라 할게요. put off. 연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연기는 acting. 정말 배우들이 하는 연기가 아니고요. 어떤 일정이 늦춰지는 그 연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일을 하기로 했는데 예상보다 늦어질 때 그때 부러프렀고요. 나머지 세 개는 요겁니다. postpone, 아까 전에 put off랑 같은 의미의 연기하다예요. 읽어보지요. postpone. 어려워요. 그 다음에 consider 같이 읽어봐요. consider. 고려하다. 뭔가 되게 열심히 고민하는 거야.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요런 느낌의 단어고요. 그 다음 enjoy 따라할게요. enjoy. enjoy 정도는 알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오늘 사실 새로 나온 6개의 단어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죠. deny, quit, put off, postpone, consider, enjoy. 이렇게 6개입니다. 자, 총 이제 12개 동사를 배운 건데요. 요 12개 어떻게 외우나, 이거 어떻게 구분하나 할수 있는데, 선생님이 오늘 새로운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만 가능한 친구,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투부정사만 가능한 친구도 배울 겁니다. 그러면 막 동사가 막 서른 몇 개씩 나오는데,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막 이거를 어떻게 다 맨날 평생 어떻게 외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런 팁을 드립니다. 이건 실제로 그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많이들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팁이에요. 결혼이라는 이미지를 딱 떠올리세요. 그걸 떠올려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느낌이 좀 부정적이다 싶으면은 ing다라고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적용을 해볼게요. 결혼을 끝내다, 멈추다, 포기하다, 피하다, 꺼리다, 간신히 유지하다. 어때요? 그 느낌이 좀 마이너스죠? 이러면은 ing다, to be는 안 된다는 거고요. 결혼을 부정하다, 그만두다, 결혼을 늦추다, 분명히 긍정적이는 않잖아. 그죠? 뭐 ing구나. 자,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고려하다 막 머리를 싸매고 막 흥. 자, 그런데 enjoy는 스파입니다. 이 친구는 조금 긍정적이어 보이죠. enjoy 같은 경우는 스파이로 하나 껴있는 거예요. 얘는 혀로는 넣어서 긍정적이어 보이나 여기 스파이가 하나 껴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에서 그러면요. 나는 즐긴다. 영어를 배우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enjoy to learn 하시면 들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enjoy는 스파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enjoy만 혼자서 맥락이 긍정적이고 나머지는 좀 부정적이죠. 그래서 enjoy는 꼭 뒤에 ing가 온다는 거 외워두시고요. 자, 요거 해석하면 그는 그래요. 오늘 나왔던 단어 부정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외웁시다. 그는 부정했다. 실수를 만든 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denied to make 쓰시면 들렸다. 뒤에 ing를 쓰는 게 포인트다.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 해석하면요. 그들은 연기했다 혹은 뭐 연기한다. 둘 중에 뭘지는 알수 없지요. building, 짓는 것을 새로운 학교.

0: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ut off 뒤에 ing입니다. put off 뒤에 to 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좀 쉬워요. 왜냐면 원래도 전치사 뒤에는 to 부정사는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give up, 포기하다랑 put off, 연기하다 같은 경우는 원래도 전치사 뒤에는 to 부정사가 안 되기 때문에 ing구나 외우는 게 조금 편안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 퀴즈 타임 가야죠. 오늘 배운 단어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씩 얘기해 보지요. 선생님보다 빠르게 얘기하면 이기는 걸로 합시다. 자, 선생님은 천천히 얘기할게요. 갑시다. 부정하다. Deny, quit, postpone, put off, consider, enjoy. 이겼을까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선생님을 이겼을까요? 이겼으면 좋겠는데. 자, 요런 친구들이 오늘 새로 나온 단어들이니까 얘네 뒤에는 뭘 쓴다고요? ing를 쓴다고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는 listening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1: I enjoy learning English. I enjoy learning English. He denied making a mistake. He denied making a mistake. They put off building a new school. They put off building a new school.
0: 자, 오늘도 동사 뒤에 ing 나오는 걸 듣겠습니다. enjoy learning. enjoy learning. 엥 하는 거, 잉 아니고 엥 이렇게 뒤로 넘어갑니다. I enjoy learning English. 나는 영어 배우는 것을 즐긴다. 두번 드릴게요.
1: I enjoy learning English. I enjoy learning English.
0: Denied making. Denied. 잘 들으시고요. Making. He denied making a mistake. 그는 실수한 것을 부정했다. 두번 듣겠습니다.
1: He denied making a mistake. He denied making a mistake.
0: Put off building. Put off building. They put off building a new school. 그들은 새 학교를 짓는 것을 연기했다. 두번 듣겠습니다.
1: They put off building a new school. They put off building a new school.
0: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하겠습니다.
1: I enjoy learning English. I enjoy learning English. He denied making a mistake. He denied making a mistake. They put off building a new school. They put off building a new school.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어 문장 보여드릴 테니까요.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나는 외국 영화 보는 것을 즐긴다.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들은 새 체육관을 짓는 것을 연기했다. 자, 첫 번째는 enjoy watching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선생님이 enjoy 스파이고 자주 출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뒤에 ing 써야 되고 enjoy to watch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 enjoy watching 따라 할게요. enjoy watching. 나는 외국

보는 것을 즐긴다. I enjoy watching foreign movies. 한 번 더요. I enjoy watching foreign movies.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자,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인데요. 아까 quit 이라는 동사 나왔었지요. 오늘 여기서 한번 써봅니다. quit, ing입니다. quit, telling 이렇게 써야 되고요. quit, to tell, 투부정사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quit, telling. 한번 더. quit, telling. He quit telling lies. He quit telling lies.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이요. 자, 그들은 새 체육관을 짓는 것을 연기했다. 인데요. 자, put off, 연기하다고 같은 단어 뭐 있었죠? 퍼퍼퍼퍼. postpone 있었죠. 그래서 they postponed 라고 한 친구들도 정답입니다. 자, they put off building. 요 부분만 할게요. put off building. They put off building a new gym. 한 번 더요. They put off building a new gym. 아주 좋습니다. 여기 put off to build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피킹이었고요. 이제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고 복습하는 시간 가질게요.

0: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자, 오늘은요, 삶에 도움이 되는 조언들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문장 해석하면요, Please consider. 부디 고려해 주세요. 운전하는 것, 조심히 운전하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 인데요, 답은요? 자, consider. 막 머리를 부여잡고 신중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그쵸. driving, ing 쓰셔야 되고요. consider 뒤에 ing. 그 다음은 영작입니다. 당신의 일을 끝내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뭘 쓰면 될까요? 미루다의 동사는 이걸 쓰시면 되겠죠. put off 쓰시면 됩니다. do not put off finishing your work.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don't quit. 그만두지 마세요. After failing 하면은 뭐 실패하고 난 후인데 뭘 그만두지 말라는 거냐면 시도하는 것을 그만두지 마세요입니다. 이 자리에 들어갈 건요? 그쵸? 자, quit 다음에는 ing를 쓰셔야겠지요. to v는 안 됩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try to enjoy 즐기려고 노력해 보세요. 뭐 하는 것? 사용하는 것, 쓰는 것을, 시간.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려고 노력해 보세요. 답은? 자, enjoy는 자주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뒤에 ing가 오게 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해요. 오늘 다 ing였고요. 전체 질문 성우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Please consider driving carefully. Do not put off finishing your work. Don't quit trying after failing. Try to enjoy spending

0: Time with family.
1: 원포인트 정리 가겠습니다. 오늘 총 12개 동사 빠르게 복습할 건데 한 번씩 나랑 같이 따라해 볼게요. Finish, stop, give up, avoid, 따라하세요. Mind, keep, deny, 따라하세요. Quit, put off, 다 왔어요. Postpone.

동사들이 나오면 뒤에 ing만 됩니다. 이걸 배운 겁니다. 반드시 ing만 쓰셔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동사들이 나오면 뒤에 to be만 됩니다. 이거를 배울 겁니다. 자, 오늘 배운 총 12개의 동사들 잊지 말고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to...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클리어 2학년의 엔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관계대명사 대시 있고, 접속사 대시 있어요. 우리 접속사 대도 이미 배웠는데, 생긴 게 똑같지만 역할이 전혀 다르죠? 오늘 두개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자, 지난 시간 퀴즈 정답은 대시였습니다. 앞에 선행사가 girl도 있고요. 그리고 dog도 있었죠. 사물과 사람이 같이 나올 때는 우리 관계대명사 that만 된다고 했으니, 대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Look at the girl and the cute dog that are running in the park. 야, 공원에서 달리고 있는 저 소녀와 귀여운 강아지를 좀 봐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대화문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피아노를 치고 있는 소녀를 아니? 아마도 이 문장에서 관계대명사가 쓰이겠죠. 한번 여러분 지금 한번 만들어 보세요. 머릿속으로. 알아. 뭐 영국 출신이라고 알고 있어. 라는 대화문 짤막합니다.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보죠. Listen up.
1: Do you know the girl that is playing the piano?
2: Yes, I do. I know that she is from England.
1: Really? I didn't know that.
0: 자, 잘 들어보셨나요? 피아노를 치고 있는 저 소녀를 아니 라는 문장에 Do you know the girl that is playing the piano? 이렇게 나타냈네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that을 썼지만 뭐 후도 가능은 하겠죠. 주격이고요. 요렇게 꾸밉니다. 자, 지금 that에 이렇게 빨간색 표시를 해놨는데 두 가지 that이 다르니까 표시를 해놨겠죠. 자, 일단 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누가 봐도. 자, 밑에서 Yes, I do. 알아. I know that she's from England. 그녀가 영국 출신이라고 알고 있어. 라는 이 문장에서도 지금 that이 쓰여 있어요. 이 대신 무슨 대실까? 일단 주어 동사 뒤에 나온 대신 걸로 보아하니 아, 목적어 자리에 쓰인 대시구나. 앞에 선행사 없죠? 목적어 자리라는 건 명사 역할이라는 거고 우리 요거 앞전에 배웠던 명사절 접속사 대시입니다. 그치? Really? I didn't know that. 진짜? 그거 몰랐네. 여기에도 대시 있습니다. 나온 김에 좀 같이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있는 that들은 어찌됐든 차이는 있어요. 그건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문장들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인 거는 같아요. 그쵸? 네, 여기에 있는 that은 뭐야? 나 그거 몰랐네. 이때의 that은 그것 몰랐네 라고 하는 지시대명사 that이구나. that이 종류가 좀 많죠? 자, 우리 그러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비교해서.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건데 보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에 관계대명사 that의 특징 공부했었죠. 이거 한번 복습을 좀 하고 갈게요. 자, 관계대명사 that은 굉장히 한정적인 어떤 제한적인 성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선행사 자체도 엄청 한정적이고 제한적으로 범위가 좁혀지면 그럼 그때는 뭐 후나 훔, 뭐 위치 이런 거 말고 that을 쓰더라 라는 내용을 함께 했었죠. 자, 그리고 오늘 퀴즈에서도 풀어봤지만 선행사가 사람도 있고요. 사물이나 또한 또는

3개까지 같이 나오는 경우에도 뎁밖에 선택지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제한적이라는 게 뭐냐? 최상급 가장 무모한이라든지 서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이 누구야? 이라든지 아니면 the only 유일한 the very 바로 그 또는 the same 똑같은 명사 이렇게 한정시켜 주는 표현들이 있으면 that만 쓰더라. 그리고 이거는 뭐 항상 그렇진 않지만 주로 that을 선호하는 경우로 THING, thing이나 one이나 body, somebody, nobody, anybody 이런 것들로 끝나는 명사도 좀 that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문 속에서 선행사를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했었죠. 이렇게 사람, 동물 같이 나와서 that. 그리고 the best가 있어서 that, which보다는 이렇게 우리 알아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the first person, 가장 첫 번째 사람 이래 이런 게 있어서 또 후보다는 that이었고요. 여기서는 the only thing, 유일한 것, 이렇게 또 한정을 지어주면서, the only 때문에, which보다는 that이 선호된다. 이렇게 우리 예문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러한 관계대명사 that과 접속사 that, 어쨌든 둘다 문장들을 이어주는 역할인 건 동일한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잠깐 쉬었다가 함께 하시죠. 자, 지난 시간 이어서 헷갈리게 쉬운 부사 표현 2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도 기억해 보세요. Hard, heartily. Hard 하면 형용사 부사 다 됐었죠. 열심히, 뭐 어려운, 힘든 다 했었고, hearti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이 lately 무슨 뜻인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얘가 아마도 형용사 부사를 다할 거고요. 얘는 전혀 다른 뜻이 될 겁니다. 자, 우리 그럼 먼저 late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죠. 역시나 형용사도 되고요. 얘가 부사로도 쓰입니다. 늦은도 되고 늦게도 된다라는 거죠. I was late for school yesterday. 너무나 많이 들은 이 표현. 어디 어디에 늦었다, 지각했다라고 할때 쓰는 be late for 장소입니다. 이때는 형용사로 쓰인 거지? 나 어제 학교에 늦었잖아. 지각했었어. I was late for school yesterday. 자, 두 번째에서는 he went to bed late last night. 무슨 뜻이죠? 그가 늦게 자러 갔대. 그가 어젯밤에 늦게 잤어. 라는 문장인데요. 이때 late은 자러 갔다. 잤다라고 하는 동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부사인 거지. 늦게라고 또 해석이 되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형용사에서 또는 부사에서 전부 다 late. 이란 형태가 쓰입니다. 그럼 lately는 무슨 뜻일까요? 얘는 전혀 다른 최근에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요즘에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자, 예문을 볼게요. Have you seen her lately? 자, 그럼 무슨 뜻이야? Have you seen her lately? 너 그녀를 늦게 봤니?가 아니라 너 최근에 그녀 본적 있어? 요즘 그녀를 본적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late, lately 구분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의 문법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 that을 비교할 겁니다. 관계대명사 that의 특징은 앞에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바로 접속사 that이 어떤 거였는지로 넘어가죠. 이것도 복습 느낌이지. 우리 이미 배웠던 파트이기 때문에. 자, 먼저, 이 접속사 that은 흔히 우리가 앞에 명사절 이름을, 이라는 이름을 좀 붙여서 말을 하죠. 왜냐면 얘의 역할이 명사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명사 역할이니까, 아, 그러면 명사 자리 다 앉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주어와 문장 맨 앞에서 목적어, 그리고 보어 자리에 이 대절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였잖아.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었는데, 얘네는 자기네들이 명사입니다. 역할이 완전 다르죠? 자, 그리고 또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제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될 이제 시험의 유형 중에 하나인데, 대시냐, 와시냐, 이런 거를 고민이 좀될 때, 대절?

뒤에는 명사절 접속사 대이죠. 관계대명사 말고 뒤에 문장이 완벽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완벽하다는 게 뭐냐면 주어, 동사 무조건 있어야 되고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럼 목적어까지 다 있어야 되는 그런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관계대명사는 항상 뒤에가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불완전한 형태였거든. 해석도 있어. 얘는 해석해 명사처럼 해주죠.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문을 좀 볼게요. 자, 문장면 앞에 대시 이렇게 올 수 있어요. That she doesn't like him is not true. 그녀가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 아니야. 근데 영어가 이런 문장 싫어해서 보통 주어가 길어지면 뒤로 보내고 주어 자리에 is로 대체하는 진주어, 가주어, it to 또는 it that 꿈은 아시죠 여러분들? It is not true that she doesn't like him. 이렇게도 바꿨습니다. 해석은 동일하고 is은 해석이 안 되고요. 아, 얘가 명접 대시구나. 이렇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목적어 자리에서 가장 많이 쓰여요. 이 자리는 사실 it that으로 많이 대체가 된다면 목적어 자리에서 뭐 명접 대시 진짜 또 많이 쓰이죠. I know that you are lying. 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나 다 알아. 이렇게 많이 쓰이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 자, 마지막 보어 자리는 뭐 대표적인 2형식 동사, 비동사 뒤에서 많이 나옵니다. The fact is that she told me a lie. 사실은 그녀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지. 뭐 이런 문장인데 비동사 뒤에 있으니 이제 보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목적어 자리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고 했어요. 주로 think, 생각하다, know, 알다, say, 말하다, believe, 믿다, hear, 듣다 등의 동사의 접속사 대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때 대시 생략이 또 많이 되죠. 이것도 여러분들 독해하다 보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그런 구문이기 때문에 아, 목적어 자리에 대시 많이 생략이 돼서 주어 동사가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관계대명사 대시로 다시 넘어와서 비교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눈으로 보면서 먼저 관계대명사 대신 가장 큰 특징이 앞에 선행사가 있어서 그 명사를 꾸며주는 즉 형용사의 역할이고요.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자체 that 자체 해석은 없습니다. 그치? 자, 그리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죠. 주격일 땐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격일 땐 목적어가 빠질 테니 이 관계대명사 that 뒤의 문장은 불완전할 거다. I made a sandwiches that you were, that you ate yesterday. 무슨 뜻이지? 나는 너가 어제 먹었던 그 샌드위치를 만들었어. 너 어제 먹은 그 샌드위치 내가 만들었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뒤에 이제 문장이 불완전한 거 한번 보면 주어 있고요. 동사 있고. 뭘 먹었죠? 모르겠어. 빠져 있죠? 이런 식으로 쓰이는 that 관계 대명사인 거죠. 자, 접속사 대신 뭐라고? 아, 명사절 접속사 대신 당연히 명사 역할이고요. 뒤에 문장이 어떻다? 완전하다. 아, 빠진 성분이 없어야 한다. 이게 이제 또 포인트였고 필요한 경우 목적어까지. 자, 그러면서 선행사 따위는 없습니다. 왜? 본인이 명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행사 같은 거는 없고요. 이렇게 주어 자리에 오던지 아니면 이렇게 일반 동사나 비동사의 목적어 또는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구조로 대신 쓰이게 되더라 라는 거. I think that he can pass the test. 무슨 뜻이죠? 나는 그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는 문장인데요. 주어 있고 동사 있고요. 목적어 자리고요. 그래서 다시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빠진 성분 없이 완벽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자리에 대신 또 생략이 가능합니다.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대시죠. 이렇게 생략을 해서 쓸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이를 좀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예문 속에서 한번 이 that을 보고 우리가 한번 골라볼게요. 얘가 관계대명사 that으로 쓰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접속사, 그러니까 정확히는 명사절 접속사 that인 건지 한번 골라볼 거고 그리고 한번 해석도 해보겠습니다. I heard that here was a fire a few days ago. 무슨 뜻이죠? 나 들었어. 일단 종류를 한번 골라봐야 되더라.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얘가 관계대명사였다면 앞에 명사가 있어야 돼. 그게 핵심이지. 아, 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겠죠, 일단. 뭘 들었냐? 여기에 was a fire, 불이 났다고 들었어. A few days ago. 야, 며칠 전에 여기 불났다고 내가 들었는데. 라는 해석이 되겠고요. 이때 대신 접속사였고요.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I heard that here was a fire a few days ago. 자, 이때 대신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일단 골라볼게요. The boy that sits next to me is my brother.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먼저 구조만 봐도 알수 있겠죠? 앞에 명사가 있어. 선행사가 있고. 자, 그다음에 뒤에가 동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가 봐도 불완전하죠. 아, 이거는 볼 것도 없이 꿈일 거야. 관계대명사겠죠? 관계대명사 되신 것 같고요. 자, 대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좀 묶이지? 대부터 본동사 앞까지 이렇게 묶여서 앞에 the boy라고 하는 주어를 꾸며줄 거고요. The boy에 대한 동사는 여기 나와 있는 거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The boy that sits next to me is my brother.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소녀는 내 형제야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격일 때 수의일치까지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꼼꼼히 보세요. 아, 수의일치여서 S부터 있고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이 자리를 묻기도 해. 이 자리에 is 슬래 or 슬래 이렇게 묻기도 하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주어를 잘 찾을 수 있어야겠죠? 보이가 주어니까 is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The boy that sits next to me is my brother. 좋습니다. People say that friends are important. 자, 이것도 구조만 봐도 정답은 알것 같아요. 주어, 동사 있습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아, 목적어가 나올 차례죠. 명사절 접속사 되시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친구가 중요하다고. 보어까지 우리 또 완벽한 문장 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이때 대또 생략 가능하겠죠? People say friends are important.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 읽어볼게요. People say that friends are important.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뭘까요? That computer that was broken yesterday was mine. 자, 앞에 명사가 일단 보이고, 역시나 대절 뒤가 동사로 시작하는 걸로 보아하니, 아, 이거 이렇게 꾸밀 거구나. 주격의 관계대명사인가 보다. 자, 어디까지 묶이죠? 본동사 앞까지 이렇게 묶어서 꾸며주고요. 이 주어의 동사는 was였습니다. 자, 컴퓨터니까 수일치 시켜서 was. The computer that was broken yesterday. 어제 고장났던 그 컴퓨터는 was mine. 내 거였어. 라는 해석이고요. 정답. 관계대명사. 그리고 해석은 방금 했죠. 그럼 이 대신 뭐야, 얘들아? 이 대? 여기 있는 대신 저 컴퓨터. 이렇게 컴퓨터를 가리키고 있잖아. 지시 형용사 대시입니다. 지시 형용사 대 관계대명사 대시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The computer that was broken yesterday was mine. 시작. 좋아요. 자, 이번에는 뭘까? It is important that. 여기에는 되시죠? You keep your promise. 그렇지. 이번에도 명사절 접속사 대시입니다. 이 구조는 원래 대시 여기 썼는데 기니까 뒤로 가버렸어요. 가주어 is로 대체되어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 자리는 진주어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 대시고요. 중요하대요. 뭐가? 너가 너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지? 중요하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It is important that you keep your promise. 시작. 잘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피아노를 치고 있는 소녀 알아? 한번 가운데 넣어볼게요. Do you know the girl that?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필요한데? 이게 지금 동사가 아니잖아. 그러면 거리 단수니까 비동사 is 넣어주겠습니다. That is 또는 who is playing the piano? 알아. Yes, I do. 영국 출신이라고 알고 있어. 인데 I know she's from England. 이렇게만 말해도 되지만 가운데 무엇을 하나 넣는다. 그러면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
넣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퀴즈 풀고 마칠게요. 이 대신 어떤 건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The result was that our team won the game. 결과는 우리 팀이 우승했다는 거지. 라는 문장인데, 관계대명사일까요? 명사절 접속사일까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수고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관계대명사에 약간 이단아 같은 애가 하나 있어요. 관계대명사 what의 존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쌤이 사진을 먼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뭔가 응급 상황인가 봐. 왜 우리 학교에서도 전부 다 이러한 훈련법을 배우고 있죠.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영어로는 CPR이라고 합니다. 자, 가볍게 스펠링도 함께 볼게요. 자, 원래 cardio라고 하면요. 심장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pulmonary라고 하면 우리 장기 중에 폐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과 폐, 그래서 합쳐서 심폐소생술, resuscitation이라는 의미가 다시 살리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런 명사의 형태로 소생술 CPR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다뤄볼 겁니다. 다음 단어 tap, tap은 두드리다 라는 동사로 쓰였고요. breath는 우리가 쉬는 숨 또는 호흡을 말해요. place는 무언가를 위치시키다 혹은 무언가를 두다 라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chest는 바로 가슴, 이쪽 흉부가 있죠. 흉부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 press라고 하면요. 동사로 무언가 누르다 혹은 명사로는 누르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PR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들어볼 텐데요. 우리 먼저 Listening Clear에서 내용 확인할게요.
1: Performing CPR properly can save someone's life. Here are the steps for proper CPR. First, check that the person needs help. Tap the person and shout, Are you okay? If there's no reaction, call 119 for help. Second, listen, look, and feel for breathing. If the person's not breathing, begin CPR. Make sure you place your hands in the middle of the person's chest. Use your body weight to press harder on the chest. After 30 presses, give the person 2 breaths. Keep doing CPR until help arrives.
0: 자,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쌤이랑 함께 독해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 글은요, 전형적인 설명문으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CPR을 하는 그런 단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performing이라는 I로 시작을 하네요. 원래 perform이라고 하면은 무언가 공연하다, 무언가 행하다 라는 동사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ing가 붙어 있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동사의 형태, 를 취하고 있는 이 can save라는 아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바로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이 글을 쓴 사람은 performing이라는 것을 동명사로서 이렇게 주어로 썼구나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동명사 해석은요, 마치 명사처럼 뭐뭐하는 것 혹은 뭐뭐하기로 해석이 되는 거니까 CPR을 행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요? properly 라고 하면 적절하게 라는 뜻이어서 이러한 심폐소생술을 적절하게 행하는 것은 can save, 구할 수 있답니다. 무엇을요? someone's life, 누군가의 삶을요, 누군가를 생명을요. Here are the steps for proper CPR.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단계들을 설명을 하죠. 이러한 적절한 CPR에 대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요, check, 일단 확인을 해야 한대요. That the person needs help. 그 해당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로 한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 두 번째는 tap the person and shout. 자, 여기에서 tap이라고 하면은 무언가 두드리다라는 그런 말이어서 이렇게 사람을 톡톡 치세요, 사람을 좀 두드려 보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단 소리를 쳐서 Are you okay? 라고 물어보랍니다. If there's no reaction, 반응이 없다면 당연히 119에 먼저 전화를 해야겠죠. Second, listen, look, and feel for breathing.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의 어떤 소리를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느껴보래요. 이 사람이 숨을 쉬는지 아닌지 잘 관찰을 하래요. If the person is not breathing, 이 사람이 숨을 쉬고 있지 않으면 뭐 해라? Begin CPR. 자, 이렇게 CPR을 시작하세요. 자, 이 질문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은요, 전부 다 tap이라는 동사를 문장 맨 앞에 쓰고 있고, 여기에서도 second, 두 번째에서도 listen, look, can feel 이라는 이런 동사들, 그리고 다시 한번 begin 이라는 동사로 시작을 하지요. 자, 전부 다 이렇게 동사로 시작한 아이들 명령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구나, 명령문이구나 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뭐다? 이렇게 동사를 문장 앞에 써서 명령문의 어조를 띌 수 있어요. Make sure you place your hands in the middle of the person's chest. 자,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명령문의 스타일이 나오죠. Make sure는 무언가 명심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자, 명심하세요. 무엇을? You place your hands. 너의 손을 어디에 위치시켜라? 그렇죠. In the middle of the person's chest. 지금 이 사람이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거니까 누워있는 상태일 테고, 당신의 손을 그 사람의 어떤 가슴의 한 중앙에 손을 위치시키래요. Use your body weight. 자, 다시 한번 동사로 시작을 하니까 계속해서 명령문으로 나오고 있네요. Use your body weight to press harder on the chest. 자, 그리고 흉부 압박을 할 때 몸의 무게를 뭐 하래요? 몸의 무게를 이용을 하래요. 뭐 하려고? To press harder. 좀 더 세게 누르기 위해서 몸에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press 누르세요 라는 얘기죠. After three presses. 자, 잠깐 여기에서 press라는 단어에 es가 붙었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명사로 쓰였구나 라는 것 알 수 있고요. 참고로 영어에서 단어 press는 명사로 쓸 수 있는 명사로 카운트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번 정도의 누르기 후에, 자, 됐나요? 자, 다시 여기서 다시 한번 press는 명사로 쓰였고 30번 정도 누르는 것 뒤에 give the person two breath. 자, 그리고 뭐 해라? 그 사람에게 두 번의 숨을 주세요. 자, 그 말은 두 번의 인공호흡을 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동사에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전부 다 명령문 어조이다. 자, 마지막 문장 보면 keep doing CPR until help arrives. 자, keep ing라고 하면요, 우리 수거로 계속해서 무엇무엇 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keep doing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하세요 라는 의미죠. 무엇을? CPR을 계속해서 하세요. Until 이라고 하면 참고로 의미는 뭐뭐 할 때까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접속사로 쓰일 수가 있어서 뒤에 새로운 절을 이끌고 있죠. 어떤 도움의 손길이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CPR을 계속하세요 라고 해서 지금 이 지문에서는 CPR과 관련된 단계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내용 그대로 이어서 우리 스피킹 클리어에서 발음 연습 함께 해볼게요. 자, 먼저 use your body, 너의 몸의 weight, 몸의 무게를 이용하려. 뭐 하려고? To press harder on the chest.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렇게 손의 모양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데 그냥 손목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중을 실어서 하세요 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여기에서 발음의

0: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자, weight라는 단어, 무게라는 의미죠. 자, 끝 사운드가 트, 트로 끝나고 여기에서 투부정사의 투도 역시 트 사운드이기 때문에 자, 굳이 이 부분에서 weight to press 다시 weight to press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어서 weight to press, weight to press 라고 발음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쌤이랑 같이 발음해 볼게요. Use your body weight to press harder on the chest. 자, 다시 Use your body weight to press harder on the chest. 자, 이 부분 지금 원어민 소리로 들어봅시다.
1: Use your body weight to press harder on the chest.
0: 네, 진짜 weight 이렇게 들리네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Use your body weight to press harder on the chest.
0: Very good. 자, 여러분도 지금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실제 기사를 보면요. 어떤 CPR로 아주 응급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들을 구한 그런 시민들의 이야기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이런 CPR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자, 그래서 갑자기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우리 전부 다 이런 CPR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An emergency procedure consisting of chest compression. 자,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 심장과 폐를 살리는 이 기술은 어떤 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두냐면요. chest compression, 이쪽 가슴 흉부를 compression, 압박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응급 과정 절차래요. 응급 절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그림들을 준비해 왔어요. 여기 보니까 step by step CPR guide라고 해서요. 먼저 첫 번째는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쓰러졌다면 shake and shout. 먼저 이 사람의 몸을 흔들어 보고 혹은 우리 앞에서 tap 이렇게 톡톡 두드려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정말로 정신을 잃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바로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call 911 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119가 되겠죠. 119에 먼저 전화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check for breathing. 숨을 쉬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the middle of the chest. 가슴 한 가운데 손을 이렇게 위치를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흉부 압박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꼭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요즘에 영상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대로 자, grammar clear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다시 한번 이 지문은 말 그대로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어떤 단계를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지금 grammar clear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역시 어법 문제로 바꾸어 보았어요. 자, 문제는요.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늘 찾아야 하죠. 자, 먼저 1번의 단어를 보면요. performance라는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performance라고 하면 공연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2번의 that을 보니까요. 앞에서 check이라는 어떤 동사로 확인해라. 무엇을? 아, 이러한 that절을 확인해라. 자, 다시 한번 check이라는 아이는 자동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목적어를 취해서 어떤 덩어리를 취해서 의미가 무언가를 확인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따가 이 대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3번의 place는 동사로서 물어보는 아이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앞에 you라는 아이가 당연히 나와 있으니까요. 당연히 주어로서 볼 수가 있고 주어 뒤에 place는 동사로 볼 수 있습니다. 뒤에 4번의 투부정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5번의 until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한 출제 의도를 우리 같이 파악을 해보러 갈게요. 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파트이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그냥 학생의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거랑 대체 이 선생님이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지? 왜 이 문제를 냈을까? 자,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본질적인 학습법이죠. 같이 볼게요. 자, 먼저 1번은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performance라고 하면 당연히 명사인데 자, 만약에 이 아이가 명사로 쓰였다면 우리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공연 CPR 어때요? 공연 CPR 혹은 행함 CPR 자, 말이 전혀 되지 않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행하는 거죠. 근데 뭘 행하는 거예요? CPR을 행하는 거예요. 자, 무언가를 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은 목적어이죠. 자, 영어에서 목적어를 취하는 건 딱 두 가지. 뭐? 그렇죠. 타동사와 전치사.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앞자리에 앉아 있는 이 아이는요. 주어 자리에 앉아 있는 뭐이면서? 그렇죠. 명사이기도 하면서 목적어를 반드시 취해야 하는 동사의 성질을 써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동명사 performing을 써주어야 한다는 거죠. 정답은요. 쉽게 우리 1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performance가 아니라 뭐다? 뒤에 CPR를 목적어로 해석을 해야 말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performing CPR로 써야 한다고요. 자, 2번 볼게요. First, check that the person needs help. 자, 여기에서 check에 대한 어떤 목적어 자리로서 목적어는 명사가 할 수 있는데 명사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신요. 하나밖에 없어요. 명사절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신 접속사 성질의 대신인데요. 접속사 대신 성질은 뒤에 완전한 절의 구조가 온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the person이란 주어도 있고요. needs라는 동사도 있고요. 무언가를 필요로 하다, 도움을 필요로 하다라는 목적어까지 전부 다 갖추고 있는 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그때와 이때의 대신 접속사로서 온전히 잘 쓰였구나.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절을 확인하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3번 볼게요. Make sure you place your hands. 자, 이 부분도요. 확인하세요. 명심하세요. 라는 그런 부분 뒤에 접속사 대시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접속사 대 뒤에는 주어 동사에 이러한 절의 형태가 따라오기 때문에 너의 손을 위치시켜라. 라는 이러한 의미의 동사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래서 3번은 동사로 잘 쓰이게 된 거고요. 자, 다음 문장. Use your body weight to press harder. 자, 이 문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체중을 이용하세요. 뭐 하기 위해? To press. 더 세게 누르기 위해서. 더 세게 누르기 위해서 라고 해서요. 어떤 부사처럼 쓰이는 to 부정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부사로 쓰였다라는 것은요. 이 부분이, 이 to 부정사 이하 부분이 문장에 보이지 않아도 남아있는 문장의 성분이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부사는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to 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였는지를 알고 싶다면 이 부분을 없애보았을 때 남아있는 부분 use your body weight, 너의 체중을 이용하세요 라는 모든 완전한 성분의 문장 구조여서 여기에서 확실히 to 부정사를 필자는 부사처럼 썼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5번에서의 특징은요. 바로 이겁니다. 자, until은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뭐뭐 할 때까지, 뭐뭐까지 라는 의미가 있고요. 실은 이 아이는 전치사로 쓰일 수도 있고요. 접속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자, 그 둘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치사라면 뒤에 반드시 명사의 형태가 목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 아이가 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뒤에 만약에 주어 동사라는 어떠한 절의 형태로 나왔다면 이 아이가 접속사로 쓰였구나 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였어요? Until help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arrive라는 동사에 s가 붙었어요. 자, 동사에 s나 es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주어의 수가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여서 전형적인 동사의 성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구나. 주어 동사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한다? 한 글자로 주어 동사를 영어에서는 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until은 필자가 이러한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라는 뭐뭐 할 때까지라는 의미를 쓰고 싶고 또한 이렇게 절을 이끌 수 있는 접속사로 until을 썼구나 라는 것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OX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Instead, meat will be growing. 자, 기억나죠? 자, 고기는요, 자랄 겁니다. In a lab using animal cells. 동물의 세포들을 사용해서 실험실에서 자랄 거래요. 자, 다시 한번 고기가 실험실에서 자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고기가 스스로 자란다라는 말보다는 다른 실험자들이나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재배가 되고 길러지고 배양될 것이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바로 과거 분사 grown으로 바꿨어야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X였었고요. 오늘의 OX 퀴즈는 바로 이겁니다. Performing CPR properly can save

someone's life. 자, 이 문장에서 performing이라는 I가 어법적으로 맞게 쓰였는지, 오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뭔가 CPR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았어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꽃가루 발생량이 많아지면서 알레르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9년 사이에 무려 100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요.
1: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꽃가루 대처법을 알아봅시다.
0: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합니다. 메뉴에서 해마 날씨, 생활기상정보, 생활기상지수 순서로 들어가면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 안경, 모자를 착용합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 옷에 묻어있을 꽃가루를 털어주세요. 외출복은 갈아입고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꽃가루가 심한 날은 환기를 자제하고 공기정화기를 사용하세요.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리면 더 편하게 꽃가루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1: 우리의 면역력을 위협하는 꽃가루, 철벽 방어하세요.

0: Hello,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Welcome, welcome, welcome!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케빈 선생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영어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재미있는 카툰 만화를 보면서요. Let's go, go, go!
1: Jogging in the morning always feels great.
2: Yeah, it's nice to be outside and jogging. It's much better than using the running machine at the gym.
1: Running machine? Are you talking about a treadmill?
2: Right. Oh, I am out of breath. Should we stop after one more lap?
1: Sure. Hold on. Oh, your shoelace is loose.
2: Oh, you're right. If you didn't tell me, I could have tripped while jogging.
1: Oh, that's true. Better safe than sorry. Safety always comes first.
2: Are you ready to run again?
1: Mm-hmm, of course.
2: The slowest person has to do the dishes tonight.
1: Hey, that's not fair. You can't start running first. Kevin, you didn't know about the power of my legs.
2: What? What? How could you? Are you a cheetah or something?
1: You will be doing the dishes today.
2: No!
0: 네, 여러분, 카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자, 이제 복습 들어가 볼게요. 자, 케빈과 크리스틴이 열심히 뛰는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틴이 얘기를 합니다. Phew! Jogging in the morning always feels great. 아침에 이렇게 조깅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자 케빈이, Yep, it's nice to be outside and jogging. 아, 이렇게 밖에 나와서 조깅하는 거 너무 좋다. It's much better than using the running machine at the gym. 아,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 그러자 크리스틴이, Running machine? Are you talking about a treadmill? 혹시 트레드밀 얘기하는 거니? 빠밤! 그렇습니다, 여러분. Running machine. Running machine. 맞아요. 영어예요. Running machine. 자, 뛰는 기계. 하지만 왜? 왜? 바로 콩글리시입니다. 외국에서는 running machine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트레드밀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Running machine, treadmill, good.

0: Right. Oh, I am out of breath. Oh, oh, 숨찬다. Should we stop after one more lap? 한 바퀴 더 뛴 다음에 좀 쉴까? 그러자 크리스틴이 Sure, hold on. Your shoelaces is loose. 어, 잠깐만, 어, 너 이거 신발끈 풀렸다. 그러자 케빈이 Oh, you're right. If you didn't tell me, 너가 얘기 안 했다면 I could have tripped while jogging. 나 조깅하다가 분명히 넘어졌을 거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That's true. 맞아. Better safe than sorry. 자, better safe than sorry. Safety always comes first. 안전이 우선이지. 자, 여기서 핵심 표현이 나왔습니다. Better safe than sorry. 뭘까요? 그렇죠. 나중에 후회할 바엔 조심하는 게 좋지라는 표현입니다. Better safe than sorry. 따라해볼까요? 그렇죠. 꼭 외워두세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자 케빈이 Are you ready to run again? 다시 뛸 준비 됐습니까? 그러자 크리스틴이 Of course! 그러자 케빈이 The slowest person has to do the dishes tonight. 오늘 제일 느리게 온 사람이 느리게 뛰는 사람이 오늘 설거지 담당! 퓨웅! 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뛰는 우리 케빈. 그러자 크리스틴이 Hey, that's not fair! 그건 공평하지가 않아. You can't start running first! 그렇게 바로 시작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자 Kevin, you didn't know about the power of my legs? 너 혹시 내 두 다리의 파워 아직도 모르니? 후다다다다다다다다 퓨! 그걸 본 케빈이 What? How could you? 어떻게 이럴 수가? Are you a cheetah or something? 너 혹시 치타야 뭐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You will be doing the dishes today. 너가 오늘 설거지 담당이야. 퓨. No! 아, 역시 갈수록 너무나 재밌는 우리 케빈과 크리스틴. 네, 오늘의 핵심 표현을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오늘의 핵심 표현 한번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제이미, come on in! Hi, Jamie. 오늘의 핵심 표현은 뭐니?
1: Better safe than sorry. 나중에 후회할 바엔 조심하는 게 좋지. Kevin, 뭐 숨기는 거 없지? Better safe than sorry.
0: 하나도 없어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Better safe than sorry.
1: Better safe than sorry.
0: One more time.
1: Better safe than sorry.
0: Okay. 자, 유사 표현도 있습니다. Look before you leap. 야, leap은 뛴다. 자, look before. 뛰기 전에 살펴라.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따라해볼까요?
1: Look before you leap.
0: One more time. Very good. 자, 또 다른 유사 표현. Just in case. 혹시나, 혹여나, 혹시라도.
1: Just in case.
0: 따라해볼까요? Just in case.
1: Just in case.
0: Alright, very good. 자, 하지만 오늘의 핵심 표현은요.
1: Better safe than sorry.
0: One more time.
1: Better safe than sorry.
0: 나중에 후회할 바엔 조심하는 게 좋아. 자, 다음은 look before you leap.
1: Look before you leap.
0: 다음은 just in case. 좋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핵심 표현 꼭 외워두시고요. 다시 한번 카툰 보러 가볼게요. Let's go!
2: Let's go!
3: 휴! Jogging in the morning always feels great.
4: Yep. It's nice to be outside and jogging. It's much better than using the running machine at the gym.
3: Running machine? Are you talking about a treadmill?
4: Right. Oh, I'm out of breath. Should we stop after one more lap?
3: Sure. Hold on. Oh, your shoelace is loose.
4: Oh, you're right. If you didn't tell me, I could have tripped while jogging.
3: Oh, that's true. Better safe than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오늘은 특별히 일곱 단어를 배우는 날이에요.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Front. F-R-O-N-T. Front. Front. Behind. B-E-H-I-N-D. Behind. Behind. Next to. N-E-X-T. T-O. Next to. Next to.
0: Okay, everyone. What are we gonna learn about today? 오늘의 주제는 location, 위치란 뜻이에요. 우리가 location을 알아야 어느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Let's start. Our first word is front, 앞에란 뜻이에요. 여러분, what's in front of you? 여러분 앞에 뭐가 있나요? Me, 제가 있잖아요. Front. 그 다음은 behind, 어디 어디 뒤에란 뜻이에요. Wow, there is an Eiffel Tower behind her. 에펠탑, Eiffel Tower, it's beautiful. 그 다음은 next to, 어디 어디 옆에란 뜻이에요. There is an apple next to this girl. What's next to you? 여러분 옆엔 뭐가 있어요?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앞에 front, 프론트가 아니라 front. That's right. 뒤에 behind, 길게 말해볼까요? Behind. Excellent. 옆에 next to. 자, 한 번 더. Next to. 너무 잘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Front. Front. Behind. Behind. Next to. Next to.
0: 이제 같이 예문을 연습해봐요. I live in front of the school. 나는 학교 앞에 살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in front of가 어디 어디에 앞에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학교 앞에 in front of the school. Okay, now let's practice one more time. I live in front of the school. Good job. Next. The dog is hiding behind the tree. 강아지는 나무 뒤에 숨고 있어. 멍멍, 얼마나 귀여워요. 자, 어디 뒤에? Behind the tree. 여기에 tree가 마지막에 나와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The dog is hiding behind the tree. That was excellent. 발음이 너무 좋아요. I sat next to my friend. 나는 내 친구 옆에 앉았다. 자, 어디 어디 옆에 next to 하고 물건 뭐 이렇게 나오면 돼요. Next to my friend. Okay, let's say it one more time. I sat next to my friend.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Top. T O P. Top. Top. Middle.

0: M-I-D-D-L-E. Middle. Middle. Between. B-E-T-W-E-E-N. Between. Between. From. F-R-O-M. From. From.
1: Our next word is top, 맨 위 또는 꼭대기. 이렇게 top에 올라가서 야호 외치면 가슴이 뽕 뚫려요. 그 다음은 middle, 중간 또는 가운데란 뜻이에요. There is a yellow book in the middle. Next is between, 어디 어디 사이에 란 뜻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벽이 있죠. There is a wall. Okay, next. From, 어디에서부터 또는 뭐뭐부터. 자,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니? 이거 많이 들어봤죠? From.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맨 위, 꼭대기, top. top이 아니라 소리예요. top. Good job. 중간, 가운데, middle. 자, D 발음을 보통 L, L 발음으로 해보세요. Middle. That's right. 어디 어디 사이에. Between. 자, E가 두 개니까 길게 끌어보세요. Between. Very good. 어디에서부터 뭐뭐부터. From. From이 아니라 F를 강조해서 from. Good job,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0: Top. Top. Middle. Middle. Between. Between. From. From.
1: 이제 같이 예문 연습해봐요. He is at the top of the mountain. 그는 산 정상에 있어. Top, 맨 위 꼭대기 또는 산 정상이란 뜻도 돼요.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He is at the top of the mountain. Good job. Next, do not stand in the middle of the road. 도로 한가운데서 서 있지 마. 자, middle, 가운데였죠. Do not stand, 서 있지 마란 뜻이에요. It's dangerous. Okay, now it's your turn. Do not stand in the middle of the road. Good job. Very nice. Next, there is a fence between the houses. 집 사이에 울타리가 있다. There is 뭐뭐가 있다죠? Between the houses, 집 사이에. 자,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There is a fence between the houses. Good job! 조금 빨랐는데 아주 잘했어요. 그 다음, our last sentence. She sent a letter from America to Korea. 그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편지를 보냈어. 자, 편지는 영어로 letter예요. 보냈다는 sent. 미국, 한국, America, Korea, 알죠? 자,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She sent a letter from America to Korea. 역시 오늘도 너무 잘하는데요. 최고! Okay,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0: Front. Front. Behind. Behind. Next to. Next to. Top. Top. Middle, middle. Between, between. From, from.
1: I hope you all had fun today. Everyone, have a nice day.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비교급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은 그 영화보다 더 재미있다. 영어로 뭐라고 쓸수 있을까요? 우리말에서는 뭐뭐보다 더라고 해서 두 대상을 비교하는데, 영어에서는 비교급이라는 형태를 써요. 비교급이란 두 대상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형용사, 부사의 형태를 말합니다. 비교급은 보통 형용사나 부사에 er을 붙여서 만드는데요. 자세하게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급에 er을 붙여요. 이때 원급이라는 건 형용사나 부사의 기본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기본 형태에 er을 붙여서 old, older, 오래된, 더 오래된이라는 뜻이고요. small, smaller, 작은, 더 작은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로 끝날 때는 이미 이로 끝나고 있으니까 뒤에 er을 붙이지 않고 r만 붙여줘요. large, 큰. larger, 더 큰. nice, 멋진. nicer, 더 멋진처럼요. 그리고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날 때,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날 때는 끝자음을 한번더 써주고 er에 붙입니다. big, 큰. bigger, 더 큰. big은 끝에 자음 하나, 그 앞에 모음 하나니까 끝에 있는 자음 g를 한번더 쓰고 er에 붙여줬어요. hot, 뜨거운. 마찬가지로 T로 끝나고 그 앞에 모음 하나가 있죠.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있기 때문에 T를 하나 더 써주고 이 아래 붙여서 더 뜨거운 hotter 이라고 합니다. 자음 플러스 Y로 끝날 때는요. Y를 I로 바꾸고 이 아래 붙여줘요. busy, 바쁜. Y로 끝났는데 그 앞이 자음이죠. Y를 I로 바꾸고 busier 이라고 하면 더 바쁜이라는 뜻입니다. heavy, 무거운. 마찬가지로 Y로 끝나는데 그 앞이 자음이니까 Y를 I로 바꾸고 ER 붙여주세요. heavier, 더 무거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별표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삼음절 이상 또는 full if us ing으로 끝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너무 어렵죠? 여러분 음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소리, 한 번에 말할 수 있는 소리의 단위가 음절입니다. 이 음절이라고 하는 건 모음 소리가 몇 개인가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모음 소리가 한 개면 1음절이고요. 모음 소리가 두 개면 2음절, 모음 소리가 세 개면 3음절이에요. 예를 들어서 cat, 고양이, 모음 소리 한 개니까 1음절입니다. 또 heavy, heavy. heavy는 모음 소리가 두 개예요. 그래서 2음절.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이렇게 우리 모음 소리 세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3음절입니다. 그래 이렇게 좀긴 단어들 3음절 이상이거나 아니면 full if us ing으로 끝나는 단어들 같은 경우엔 모를 앞에다가 붙여줘요. beautiful 3음절이죠? 3음절이기 때문에 앞에 more를 붙여서 more beautiful, 더 아름다운이라고 씁니다. famous, famous는 2음절이에요. 모음 소리가 두 개. 그런데 us로 끝나기 때문에 앞에 more를 붙여서 more famous, 더 유명한이라고 해줍니다. 이렇게 앞에 er에 붙이는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앞에 more에 붙이는 경우 구분해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또 끝나지 않았어요. 불규칙 변화도 있습니다. 불규칙 변화는 딱몇개 없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끝. 좋은, well, 잘. 이두 단어는 비교급으로 쓸때 better로 바뀌어요. 더 좋은이라는 뜻. many, much. 많은, many. 이런 단어는 more. more 비교급으로 바뀝니다. 불규칙 변화합니다. 또 bad 나쁜, ill 아픈 이 단어의 비교급은 worse 더 나쁜, 더 아픈이 되겠습니다. little 적은의 비교급

단어는요, less, 더 적은 이렇게 불규칙 변화하는 단어들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퀴즈 다음 단어를 비교급 형태로 바꿔주세요. 1번 big. big 같은 경우에는 끝에 자음 하나, 그런데 그 앞에 모음 하나니까 끝자음 한 번 더 쓰고 er 붙여주기로 했죠? bigger, 더 큰입니다. 2번 happy. happy는 y로 끝나는데 그 앞이 자음이네요. y를 i로 바꾸고 er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happier, 더 행복한. thin, 얇은이죠. 이건 끝에 자음, 그런데 그 앞에 모음 하나가 있네요. 끝자음을 한 번 더 쓰고 er 붙여주세요. thinner, 더 얇은입니다. 4번, interesting. interesting, 딱 봐도 길죠. 그리고 ing으로 끝나고 있으니까 앞에 more를 붙여주면 돼요. more interesting, more interesting. 그 다음 5번, good. good은 불규칙 변화하는 비교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good의 비교급은 better, 더 좋은이에요. 자, 그러면 비교급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볼까요? 우리 방금 배운 형용사 부사의 비교급에 뒤에 than을 붙이면 뭐뭐보다 더 뭐뭐한 하게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비교급은 항상 than과 짝꿍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She is taller than her brother. 그녀는 그녀의 남동생보다 더 키가 크다. 여기서 taller than 비교급에 than을 붙여서 뭐뭐보다 더 키가 큰 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He runs faster than me. 그는 나보다 더 빨리 달린다. 마찬가지로 faster 비교급에 than 붙여서 적어줬죠. That movie was more interesting than the book. 그 영화는 그 책보다 더 재미있었다. More interesting. interesting의 비교급 적어준 후에 than을 붙여서 나타내줬습니다. 그래서 비교급은 than과 짝꿍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퀴즈. 주어진 단어의 비교급과 than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주세요. 1번. Today is blank yesterday. 오늘은 어제 보다 더 춥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cold의 비교급은 어떻게 쓰죠? 뒤에 er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비교급의 짝꿍인 than 써서 colder than, today is colder than yesterday.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2번, the movie was blank I expected. 그 영화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나빴다. bad의 비교급은 뭐였을까요? 불규칙 변화해서 bad, worse, 더 나쁜을 worse라고 쓰죠. 그러니 worse than 이라고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그 영화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나빴다. 3번, this dress is blank, that one. expensive, 비싼이라는 뜻의 단어가 나왔는데요. 딱 봐도 좀 길죠. 그리고 if로 끝나고 있네요. more expensive 이렇게 비교급 적어주고 그 뒤에 than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This dress is more expensive than that one. 이 드레스는 저 드레스보다 더 비싸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번에는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 찾아서 바르게 고쳐볼게요. 1번, My backpack is more heavier than your bag. 내 배낭이 너의 가방보다 더 무겁다 라고 하는데 비교급의 형태가 조금 이상합니다. heavy의 비교급은 heavier인데 그 앞에 more까지 적어줬네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비교급 형태 올바르게 고쳐서 more heavier이 아닌 heavier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This summer is hotter than last year. 올해 여름은 작년보다 더 덥다. hotter의 형태가 이상합니다. hot은 자음으로 끝나고 그 앞이 모음이기 때문에 끝자음 한 번 더 쓰고 er 붙여줘야 되죠? 그러니 hotter, 철자를 t 하나 더 넣어서 고쳐줄게요. 마지막 3번, The blue box is small than the red box. 그 파란 상자는 빨간 상자보다 더 작다 라는 뜻인데 비교급을 안 써줬어요. 그러니 small이 아니라 smaller 비교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미션, 이 책은 그 영화보다 더 재미있다 라고 하고 싶어요. interesting의 비교급은 앞에 more를 붙여서 more interesting, 그리고 뭐뭐보다 더 뭐뭐한 이라고 할 때 우리 뒤에 than이 짝꿍으로 쓰인다고 했죠? This book is more interesting than the movie. 이렇게 채워주시면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최상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일상 표현형 단어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봐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머물렀던 적이 있나요? 혹은 이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오늘은 장소와 관련된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울 단어들을 우리 그림을 통해서 먼저 한번 말해볼 건데요. 우리 의미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어느 공간 안에 이렇게 살다 라고 할 때는 어떤 영단어를 써주면 될까요? 자, 우리 어떤 공간 안에 살아도 그 장소를 떠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여행을 갈 때 문을 잘 잠그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떤 단어를 쓸까요? 그리고 우리 사는 곳을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이사가다 라는 말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이 단어를 우리 친구들이 영어로 직접 말하고 써볼 수 있도록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move, move, move인데요. move라는 것은 움직임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신체를 움직이다 라는 뜻도 되고요. 혹은 내가 움직여서 이동하거나 이사하다 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이 move의 의미를 잘 떠올리면서 오른쪽에 이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우리 쓰면서 바로 스펠링을 외워봐요. move, M-O-V-E, move. move는 움직이다 혹은 이동하거나 이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다 라고 할 때는 이 stay라는 단어를 써줍니다. stay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같이 알아두세요. 움직이는 건 move,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 머무르는 건 stay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 볼게요. Don't move. Don't move 라고 하면 뭐 하지 말라는 걸까요? 움직이지 마, 이런 뜻이 되겠죠? Don't move. 움직이지 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move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이사하다 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죠. 우리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We will move into a new house 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We will move into a new house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move into 한번 살펴볼게요. into 라는 것은요, 어디로 라는 방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집으로 뭐 할 거예요? move, 이사할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move는 이렇게 사는 곳을 옮겨서 이사하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이 뜻들을 다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우리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단어는 leave, L-I-V-E, leave인데요. leave는 살다, 생활하다 라는 의미의 살다도 되고 죽지 않고 생존하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leave.

0: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써요?
1: L I V E Leave.
0: 자, 살다 생존하다인데 생존하지 않고 죽다는 뭐라고 할까요? 죽다는 die, die니까 같이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문 볼게요.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너 어디에 live 해? 너 어디에 사니?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디에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대답도 알아둘게요. 대답할 때는 I live in 어디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에 살아 라고 하려면 I live in 서울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 부산에 살아 라고 하려면 I live in 부산 해주시면 되겠네요. 나는 일본에 살아 라고 하려면 I live in Japan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live를 활용하면 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die의 반대말 생존하여 살아있다 라는 의미 한번 볼게요. We cannot live without water. We cannot live without water 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 without 이라는 표현 알아두겠습니다. without은 뭐뭐 없이 이런 뜻이에요. 뭐뭐 없이.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죠. 우리는 물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 공기 없이도 살 수 없어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We cannot live without air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기 없이는 살 수 없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live 살다 라는 단어고요. 이어서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eave. leave. 방금 봤던 단어는 L-I-V-E, leave고요. 얘는 L-E-A-V-E, leave. 좀 길어졌어요, 그쵸? 자, 이 단어 스펠링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써보면서 바로 외워요. leave, L-E-A-V-E, leave. 조금 길게 발음을 합니다. 이 leave는 집 등의 장소를 떠나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 메모나 쪽지 같은 걸 남기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떠나다 예문 살펴볼게요. Let's leave early. Let's leave early. 자, early는 일찍이잖아요. 우리 일찍 뭐 하자? leave. 떠나자가 되는 거예요. 차가 막힐 수 있으니까 우리 일찍 떠나자 라고 할 때 이 leave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leave는 이렇게 남기다 라는 뜻도 돼요. Please leave a message. Please leave a message. 무슨 뜻일까요? 메시지를 떠나다? 아니겠죠. Leave a message 라는 것은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저를 위해 남겨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leave, 떠나다, 남기다 이 두 가지 뜻 모두 자주 등장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이 그림들을 여러분이 영어로 한번 말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공간 안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살다 라는 단어는 live, live. 자, 다음 단어도 여러분이 직접 말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집을 떠나요. 집을 떠납니다. leave, leave. 자, 그리고 집을 옮겨요. 이사해요. 이사하다 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move, move가 되겠죠? 자, 오늘 배운 영단어를 더욱더 오래 기억하려면 교환 그리고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20강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세베.
1: 여러분, hello! I'm Jenny. 오늘도 제니쌤과 함께 우리나라 문화 탐방을 통해서 역사, history, 그리고 영어 표현들까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동방예의 지국으로 알려져 있죠? 그만큼 예절 문화가 아주 멋진데요. 오늘은 새해하는 우리의 우아한 인사, 바로 세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토리타임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Now follow me!
2: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Happy New Year to you too, my dear. 우리 예쁜이도 새해 복 많이 받으렴.
2: 할머니, 뭐 잊으신 거 없으세요? Didn't you forget something?
1: Oh, 맞다. Right. 자, 세뱃돈이다. New Year's pocket money.
2: 우와! I love New Year's pocket money. 나는 세뱃돈이 너무 좋아.
1: Sure. 이 세뱃돈은 언제 받아도 좋아요. 세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우선 언제 하는 걸까요? 네, 바로 설날에 합니다. On Lunar New Year's Day. 정월 초하루 날이라고도 불러요. 이 새해가 되면요, 우리가 한복을 입고요. People wear 한복. And 그리고 bow, 절을 하죠. To the seniors. 어른들한테 절을 하는 우리의 멋진 인사 문화입니다. You bow to your grandparents,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리고요. You bow to your parents, 부모님한테도 인사를 드리죠. 그리고요, 옛날에는 먼 이웃 친척들한테도 찾아가서 세배를 드렸는데요. 이 멋진 세배 문화, 영어 표현들을 한번 하나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first, 세배를 영어로 어떻게 소개할까요? 세배, New Year's Bow 라고 하면 돼요. New Year, 새로운 year, 해, 새해의 New Year's Bow. 친구들, 이 bow는요, 절하다, 머리 숙여 인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배는 New Year's Bow. New Year's Bow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세배는 설날에 한다고 했죠? 영어로는 Lunar New Year's Day. 여기서 핵심은 바로 Lunar, 음력이라는 뜻인데요. 이 어원이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발음은 Luna가 아니고 Lunar, Lunar, Lunar New Year's Day, 음력 1월 1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배를 하고 나면 우리가 You will get New Year's pocket money. 세뱃돈을 받는다고 했죠? New Year's pocket, 주머니, money, 돈. 주머니 돈이 뭘까요? 바로 용돈을 의미해요.

0: New Year's pocket money. 세뱃돈이 됩니다. New Year's pocket money. New Year's pocket money. 아시겠죠? 이 세뱃돈을 받다. Get. Get. Get New Year's pocket money. Get New Year's pocket money.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죠? 와, 이 많은 표현들 우리 듣고 따라하면서 확실하게 익혀두자고요. Now let's listen and repeat.
1: Let's listen and repeat. New Year's bow. New Year's bow. Bow. Bow. Lunar New Year's Day. Lunar New Year's Day. Pocket money. Pocket money. Get. Get.
0: 잠깐! 알아두면 꼭 쓰이는 꿀 표현. 오늘의 꿀 표현은 여러분 바로 이 get, 받다입니다. get. I get, 나는 받아. New Year's pocket money, 세뱃돈을 받아. 이렇게 예문을 만들 수 있어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I get New Year's pocket money. 그렇죠? 또 이렇게는 어떨까요? I get it. It. 그것을 넣는 거예요. 앞에 세뱃돈을 얘기했으면 중복돼서 세뱃돈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나는 세뱃돈을 I get it every year. 매년 나는 세뱃돈을 받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 get it every year. Get it.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 체크되시죠? I get it every year.
1: Quiz time. What's this?
0: 먼저 움직이는 부분이 뭔지 맞춰볼게요. 그렇죠.
1: Lunar New Year's Day.
0: 바로 설날이었어요.
1: Lunar New Year's Day.
0: 주머니? 돈. 주머니 돈이 뭘까요? Yes!
1: Pocket money.
0: 바로 용돈이에요.
1: Pocket money.
0: 세뱃돈은 New Year's pocket money 하면 되겠죠?
1: Listen carefully and find the correct picture. Get. Get.
0: 세뱃돈과 관련된 동작이었죠? 맞아요. Get. 받다가 되겠어요. Let's move on.
1: Bow. Bow.
0: 세배를 할 때 하는 동작이었죠? 그렇죠. 바로 bow. 절하다, 머리 숙여 인사하다. 세배는 New Year's bow라고 소개하면 되겠죠? Great job. 우와, 우리 친구들, good job!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제니쌤이 이 세배를 소개하는 편지, letter. I wrote a letter. 편지를 써봤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Let's go!
1: A letter about 세배. On Lunar New Year's Day, people wear hanbok and bow to the seniors. After sebe, you will get New Year's pocket money. On Lunar New Year's Day, people wear hanbok and bow to the seniors. After sebe, you will get New Year's pocket money.
0: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잘하셨어요. Awesome, awesome. 너무 잘하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우리 문화 그리고 영어 표현과 함께 또 찾으러 올게요. See you next time. Bye.

0: 대학생이 되어서도 아침마다 엄마가 깨워주는 동생. 엄마가 늦게 깨워줘서 늦었다며 짜증을 내네요. 어휴, 너 언제 철들래? 너 언제 철들래?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When will you be old?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아, it's so great to be in the mountains. The air is so clean. My head feels lighter.
2: Oh, can we take a break? This hike isn't easy.
1: Sure. Let's sit down on that bench over there.
2: I feel much better now.
1: Kevin! What are you doing? Pick that up.
2: Well, there are no trash cans around here. Throwing away a little bottle in this big mountain won't hurt, right?
1: Plastics don't really decompose. And it's dangerous for animals. They can eat it.
2: Oh no, I didn't think about that.
1: When you put the bottle in the recycling bin, don't forget to take off the label on the bottle.
2: Got it. I'm sorry, Christine. I made a bad mistake.
1: Don't apologize to me. Just make sure you recycle your trash.
2: Okay, I promise to do that.
1: When will you grow up? When will you grow up? When will you grow up, Kevin?
2: I hate to tell you this, but I think that's not going to happen.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요, 우리 케빈과 크리스틴이 산으로 하이킹을 왔습니다. 언제나처럼 쌩쌩한 크리스틴과는 달리 케빈은 벌써 지쳐 보이는데요. 그런데 케빈, 너무 힘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졌나요?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점점점. 자, 오늘도요,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함께해요. 야호! 산으로 하이킹을 나온 두 사람. 이렇게 밖에서 운동하는 거 너무 좋죠. 공기도 시원하고 맑고요. My head feels lighter. 머리가 상쾌해지는 기분이야. 재미난 표현입니다. My head, 내 머리가요, feels 어떤 기분이냐면 lighter, 더 가벼워진 느낌. 그래서 머리가 가벼운 상쾌한 기분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요, 머리 좀 맑게 하고 싶다 라는 말도 할 수 있겠죠. I need to clear my head. 머리를 clear, 깨끗하게 정리.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냥 it's so refreshing. 아, 너무 상쾌하다. 이런 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에 운동하러 가시면 꼭 사용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케빈은 좀 힘들어 보이죠? 좀 쉬면 안 될까? 그래요. 저기 보이는 벤치에서 쉬어가야겠습니다. 아, 벤치에서 쉬고 물도 좀 마시고 하니까 케빈이 좀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죠? 그런데 케빈 뭐 하는 건가요? 갑자기 다 마신 빈 물병을 버려버리네요. 케빈, what are you doing? Pick that up! 그런데 케빈 되게 뻔뻔해요. 아니, 주변에 쓰레기통도 없고. Throwing away a little bottle in this big mountain won't hurt, right? 이게 무슨 변명이에요? 이 넓은 산에

하나 버리는 거 뭐, 어때? 케빈, 우리 응징은 좀 이따 하고요. 케빈이 사용한 말 중에 won't hurt 잘 봐주세요. hurt는 해하는 거, 해치는 거예요. 그쵸? won't hurt라는 거는 뭐뭐쯤은 해도 괜찮을 거야. 이것쯤은 해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요렇게요. 우리 다이어트 할 때 한 입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말 하잖아요. just a bite won't hurt, righ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해도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 요 정도는 괜찮겠지? won't hurt.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야? 플라스틱은 썩지도 않고요. 혹시나 동물들이 먹게 되면 큰일 나죠. 탈이 날수 있으니까요. 따끔한 충고를 들은 케빈이 이제야 주우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네요. 사과는 크리스틴이 아니라 자연에게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쵸? 아휴. 한숨을 푹 쉬는 크리스틴, 너 언제 철들래?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When will you grow up? When will you grow up? When은 언제라고 물어보는 말이고요. Will은 뭐뭐 할래. 오늘은 물어보는 말이니까 할 것이다 아니고 할래. 그리고 you, 너는 grow up은 어른이 되다, 즉 철이 든다라는 뜻이 됩니다. When will you grow up? 함께 말해볼게요. When will you grow up? 자, 노란 부분이 의미를 전달하거든요. 여기 강조하면서 다시 한 번요. When will you grow up? 좋습니다. 아유, 언제 철들래? 그런데 우리 웃기고도 뻔뻔한 케빈 이렇게 말하네요. I hate to tell you this, but I think that's not going to happen.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철드는 일은 없을 거야. 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뭔가 나쁜 소식, 나쁜 이야기 하기 전에 문장을 열어주는 말이 I hate to tell you this 입니다. hate가 싫다는 거잖아요. 이런 말 하는 거 나도 싫은데, 즉, 이런 말 하긴 싫지만, 아,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라는 뜻입니다. I hate to tell you this. 이렇게 문장에서 사용할 수 있네요. I hate to tell you this, but I have a new boyfriend.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나새 남자친구 생겼어. 이렇게요. 자, 우리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아휴, 너 언제 철들래? When will you grow up? When will you grow up?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철좀 들어.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Grow up. Grow up.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아직 취직도 못했으면서 여행에 사치품에 돈을 펑펑 쓰는 친구. 야, 철좀 들어. 어떻게 말한다고요? Grow up. Grow up.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값 좀 해라는 표현도 있네요. At your age. 말 그대로 너의 나이에 맞게 act. 행동하라는 뜻이죠. 이 표현은 사실은 좀더 길게 At your age, not your shoe siz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신발 사이즈가 아니라 네 나이에 맞게 행동해라. 우리 외국에서는 신발 사이즈가 보통 6, 7, 8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어린아이 말고 너 나이에 맞게 행동해라입니다. At your age.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일 처리를 잘 못해서 늘 혼나는 회사 후배. 그런데 무슨 말만 하면 울어버리네요. 아니, 어린애야? 나이값 좀 해. 어떡해요? At your age. At your age. Awesome. 이번 시간에는 상대방에게 철좀 들어, 나이값 좀 해. 하고 충고하는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When will you grow up? 또는 직설적으로 grow up. 또는 나이값 좀 해. Act your age. 잘 기억했다가 충고할 때 사용해보세요. 우리는 이런 말 듣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0: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 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Look at this cookie. What shape is it?
2: It's a circle.
1: What shape is this bread? A square or a rectangle?
2: It's a rectangle.
1: There are three triangles. Can you guess?
2: They are sandwiches.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봤나요? Shape, circle, square, rectangle, triangles.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 먼저 배워볼게요. 첫 번째,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도형, 모양을 나타내는 말, shape. shape. 배운 적 있죠, 친구들? sh가 만나면 sh 소리 나고요. a 다음에 e가 따라오기 때문에 a가 자기 이름처럼 a 하고 소리 나요. shape. e는 소리 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박자로 shape. shape.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자, 모양 중에 뭐가 있나? 첫 번째는 circle. circle. 앞에 있는 c는 s 소리 나고요. 뒤에 있는 c는 k 소리 나요. circle. one. 좀 더 어린 친구들은 동그라미 이렇게 말하겠죠. 자, 요 모양은요. square. square. 선생님은 정사각형을 항상 이렇게 만들어요.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죠. square. 요렇게 발음해 주세요. 정사각형 square. 이번에는 이렇게 늘린 것 같은 직사각형. 두 변은 길고 두 변은 짧은 직사각형은 rectangle. 한 번 더. rectangle. 조금 어렵죠? 단어가 기니까 rect 부분에 강조해서 rectangle. 한 번 더. rectangle. 직사각형. 이건 triangle이에요. tri 부분이 셋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세발 자전거처럼 tricycle, 그죠? 그래서 각이 angle, 각이 세 개가 있으면 삼각형, triangle. triangle, 악기 중에 삼각형도 triangle,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이제는 우리 대화 볼게요. 오늘 이 도형 이야기를 가지고 두 친구가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냥 도형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여자애가 look at this cookie 라고 했어요. 쿠키? 그렇지, 쿠키. 우리말은 쿠키지만 영어는 cookie. 우 하지 않아요. cookie. Look at this cookie. What shape is it? 쿠키는 보통? 그렇지, 둥근 모양이죠. It's a circle. 동그라미잖아. What shape is this bread? 뭔가 빵을 딱 들고 What shape? 무슨 모양? Is this bread? 이 빵은 무슨 모양이게? A square or a rectangle? 정사각형 아니면 직사각형? 그랬더니 It's a rectangle. 직사각형이지. 이번에는 There are three triangles. Three, 세 개가 triangle, 세모가 있다, 삼각형이 있다. There are, 기억하죠? 뭐뭐가 있는데 여러 개일 때는 there are 이렇게 시작한다. 삼각형이 세 개 있는데 can you guess? 한번 맞춰볼래? They're sandwiches. 샌드위치잖아. 아하, 음식의 모양을 가지고 맞추기 놀이 하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단어랑 문장까지 함께 살펴봤어요. 이제는 앱을 켜고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켰죠? 오늘은 Topic Word의 167 눌러볼게요. 잘 보고 순서대로 영어 단어를 만들어서 문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3: What shape is this?
0: 잘 들었죠? What shape is this? 나도 말하면서 맞는 걸 눌러본다. What shape is this? 이렇게. 좋아요.
3: Can you guess?
0: Can you guess? 맞춰볼래? Can you guess? 좋아.
3: It's a circle.
0: 이건 쉽죠? It's a circle. 그건 원형이야, 동그라미야.
3: It's a square.
0: 이번에는 it's a square. 순서대로 it's a square. 그건 정사각형. 이번에는
3: it's a ball.
0: It's a ball. 이래요. 그건 공이야. 이번에

0: It's a book.
1: It's a book. 맞아요. It's a book. 이렇게 완성. 어렵지 않죠? 잘 듣고 들리는 단어 순서대로 눌러주면 영어 문장이 완성된다. 이때도 우리 친구들 듣기만 하지 말고 꼭 내 입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볼게요. 오늘의 미션. 원형이 3개 있어요. 정사각형이 5개 있어요. 사각형이 3개 있어요. Are you ready? Let's talk을 켜고 함께 시작해 볼게요. 도형에 몇 개 이런 숫자까지 같이 생각해 둬요.
2: Let's count shapes.
1: Oh, count shapes.
2: How many circles are there?
1: 아하, how many circles are there? 여기 원형 몇 개 있는지 세봐요. 1, 2, 3. 세 개 있어요. 있어요인데 여러 개니까 there are 하고 세 개, 그 다음에 원형. 그렇지, circles. 할 수 있겠죠? There are 3 circles. 정답.
2: That's correct.
1: Mm-hmm.
2: How many squares are
1: 이번에는
2: there?
1: 이번에는 squares, 정사각형이죠. How many squares are there? There are 똑같죠. 다섯 개 영어로 말할 수 있죠. 정사각형은 squares. 여러 개니까. There are 5 squares. 이번에도 맞았겠지? 당연히.
2: That's
1: 성공.
2: correct. How many triangles are there?
1: 삼각형이죠. How many triangles are there? There are 세 개, 3, 그리고 삼각형, triangles. There are 3 triangles. Awesome.
2: That's correct.
1: Yay.
2: See you.
1: See you. 오늘도 펭수와 대화 성공. 오늘은 퀴즈 같은 거라서 좀 더 재밌었죠, 친구들.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에요. 오늘은 우리 what shape is it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보니까 what, 무엇을 하나만 쓰지 않고 what 뒤에 다른 말을 넣어서 또 질문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what을 사용한 질문 여러 개 알려줄래? what을 사용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 What number is it? 몇 번이니? What size are you? 너는 무슨 사이즈를 입니? What grade are you in? 너는 몇 학년이니? 아, what 뒤에다가 말을 붙이면은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대화에서는 what shape is it? 모양 물어봤는데요. What, 무슨, 어떤, number, 숫자. 그러니까 몇 번이야? What number is it?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이번에는 뒤에 size 넣어서 What size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너는 무슨 사이즈니? 즉 무슨 사이즈를 입니 ? small이니? 뭐 140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어때요? What grade are you in? grade가 학년이거든요. 무슨 학년 are you in? 에 너는 속해 있니? 몇 학년이야? 이럴 때도 쓸 수 있다. What 뒤에다가 말을 붙여서 또 어떤 질문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봐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shapes, 도형 알아봤고요. 또 what 뒤에 말을 붙여서 다양한 질문 만드는 연습도 해봤네요. 지금 당장 앱을 켜고 다시 한번 복습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3: Fast,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런 쌤이에요.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어떤 특정 분야에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야? 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죠. 자, 오늘은 색깔, 어떤 색깔을 가장 좋아해?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까요?
1: Week 14. Favorites. I can ask someone what their favorite color is.
0: 자, 본격적으로 색깔들 배우기 전에 우리 웜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Look! Wow! 두 친구가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They're drawing a rainbow! 무지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무지개에는 당연히 색깔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보니까 크레파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 맞다. 크레파스는 영어로 crayon이라고 하죠. 크레용 색깔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my favorite color is red.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친구들, 그리고 여기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궁금하네요. 뭐 레인보우 말고도 다양한 색깔들이 또 있는데요. 그럼 우리 바로 알아볼까요? 대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 What's your favorite color?
1: I love blue. What about you?
2: Purple.
0: 너는 어떤 색깔을 제일 좋아해? 이 표현부터 빨리 배워볼까요? What's your favorite color? 이죠. 바로 color가 색 혹은 색깔이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C-O-L-O-R, color. 이 단어를 잘 기억해 주세요. Favorite color는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겠고요. Your favorite color니까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라는 뜻이겠죠. 자, what's your favorite color? 이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What's your favorite color? What's your favorite color? 자, 대답은 어떻게 했을까요? I love blue 라고 했어요. 자, 일단 love는요, 물론 우리 I love you 많이 알고 있잖아요. 난 널 사랑해 라는 뜻인데 사랑하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랑하는 것만큼 정말 어떤 거를 좋아할 때도 이 love를 써요. 그래서 내가 지금 파란색과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파란색을 좋아한다 라고 할 때 I love blue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뭐뭐야? 뭐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문장들을 응용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I really like 뭐뭐라는 표현도 배웠었잖아요. I love 뭐뭐도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I love blue. 자, blue가 바로 파란색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 파란색 너무 좋아해. I love blue. I love blu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도 궁금해요. 똑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너는? 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물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and you 라는 표현도 있지만 What about you? 라는 표현도 써요. What about 뭐뭐는? 뭐뭐는 어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너는 어때? 너는 어떤데? 너는 어떤 색깔을 가장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묻는 거죠. 그쵸? 자, What about you? 요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What about you? 너는 어때? What about you? 요것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쓸 수 있겠죠. 그는 어때? What about him?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것도 연습해 볼까요? What about him? What about him? 여자의 경우는 What about her? What about her?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들, 여러 명일 때는 What about them?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것도 연습해 볼까요? 그들은 어때요? What about them? What about them?

그쵸? 요것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us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어때? What about us? What about us? 아니, 친구들이 혼자 어디 간대요?

0: him, her, them, us 넣는 것도 연습해 주세요. 아, 요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나는 me니까 what about me? 요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너는 물어봤더니 purple이라고 대답을 했죠. 여러분, purple 무슨 색깔이에요? 바로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purple, 보라색, 요 단어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blue하고 purple 두 가지 색을 벌써 배웠어요. 그죠? 자, 우리가 rainbow, 무지개에 있었던 다른 색깔들도 배우고 또그 이외의 색깔들도 이제 곧 배울 텐데 일단 blue하고 purple 잘 기억해 주시면서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What's your favorite color?
2: I love blue. What about you?
1: Purple.
3: Singing tim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죠. So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요 그림을 다시 보니까 레인보우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그쵸? 자, 일단 물어볼까요? What's your favorite color? What's your favorite color?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너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뭐야? 자, I love blue. 하얀 모자 쓴 우리 친구는 파란색이 제일 좋은가 봐요. 그래서 I love blue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옷도 파란색이네요. 그죠? 자, 우리 파란색 좋아하는 친구들은 I love blu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잘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파란색을 최고로 좋아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최고는 the best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표현 뒤에 붙여주면 I like blue the best. 뭐 I love blue the best. 이런 식으로 말하면 최고로 좋아해요 라는 뜻이 돼요. 근데 최고가 이미 있으니까 굳이 love까지 써줄 필요는 없겠죠. 그쵸? I like blue the best.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I like blue the best. Good. 자, 그러면 나는 흰색도 좋아해.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I love white too. 자, 파란색 옷 입은 친구가 흰색 모자도 썼잖아요. 그래서 나는 흰색도 좋아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I love white 라고 얘기하면 나는 흰색을 정말 좋아해. 근데 이미 파란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흰색도 라고 하고 싶어서 우리 이전에도 배웠던 to를 넣었습니다. I love white too.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나 흰색도 좋아해. I love white too. Good job. 그런데 요거를 I like white the best.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도 연습해 볼까요? 나는 흰색을 제일 좋아해. 영어로 하면 I like white the best. The best, 최고라는 표현이었죠.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보라색 옷 입은 친구는 보라색을 제일 좋아하죠. 크레파스도 보라색을 들고 있어요. I love purple. I love purple. 자, 근데 요거를 내가 보라색을 제일 좋아해 라고 할 때는 I like purple the best 라고 하면 되겠죠? 요것도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I like purple the best. 네, the best를 좀 강조해 주는 것도 좋겠네요. 그런데 보니까 검정색 모자를

0: 쓰고 있어요. I love black too. 검정색도 좋아해. 이렇게 표현한 거죠. I love black too. 자, I like black the best.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만약 검정색을 제일 좋아한다면 이것도 연습해 볼까요? I like black the best. Good job. And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and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뭐뭐와 뭐뭐, 뭐 누구와 누구 할때 이어주는 단어죠. And를 써서도 두개 이상의 색을 좋아한다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빨간색도 정말 좋아하지만 오렌지색도 정말 좋아해라고 할 때는 I love red and orang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해볼까요? I love red and orange. Red가 빨간색, orange는 주황색, 오렌지 색깔이겠죠? 자, 그럼 노란색과 초록색을 좋아해도 해볼까요? I love yellow and green. Yellow가 노란색, green이 초록색이에요. 핑크색은 여러분 영어죠? 그냥 I love pin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색이 있냐? 남색은 navy라고 합니다. I love navy. 그리고 회색은 gray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스펠링은 두 가지가 있어요. I love gra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색들을 다 배웠는데 다잘 기억할 수 있죠?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chant. What's your favorite color? I love blue. I love white. I love purple. I love green. I love yellow.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someone what their favorite color is. 누군가에게 가장 좋아하는 색깔을 물어볼 수 있다 였는데요. 여러분 다 물어볼 수 있죠? Check! 자, 오늘은 What's your favorite color? 그리고 다양한 색깔들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배운 것들 다 많이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Bye bye!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 오늘도 재미있게 행복하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4. Introducing my friend. Thursday. Are you close with Ben?

0: I can say if I am close with someone.
1: Okie dokie. 자, 우리의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Here we go. 오, 오늘의 그림이에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은 동물들의 이야기인가 봐. 재밌겠다, 그쵸? Okay, 자, 일단 I see a cat, a mouse, and a dog. 어, 고양이, 그리고 쥐, 그리고 강아지가 보이네요. 근데 어, 보니까는 고양이랑 쥐가 이름이 있어요. The cat's name is Tim. And the rat's name, the mouse's name is Jolie. Tim and Jolie네요. 근데 얘네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지? They look upset. I don't think they like each other, right? 어, 굉장히 기분이 나빠 보이고요. 둘이 굉장히 서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They don't like each other. 원래 고양이랑 쥐랑 서로 안 좋아한대잖아요. 그쵸? 뭐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강아지는 뭔가 물어보는 것 같아. I think the dog is asking something. But we don't know what it is. 뭘 물어보는지는 우린 아직 몰라요. 그건 카툰 척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dialogue 들어보고
2: Are you close with Ben?
0: Yes. We've been friends since we were 7 years old.
1: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방금 들어본 dialogue를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짜잔! Key expressions. 오늘의 첫 표현은요. Are you close with... One more time. Are you close with... 무슨 뜻일까? 이것은 너 누구누구와 친하니? 너 누구와 가깝니? 라는 뜻인데요. 가깝니가 그 관계가 가깝냐고 하는 거예요. 친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Are you close with... 너 걔랑 친해? 라고 우리 친구들 많이 하잖아요. 그쵸? 자, 다시 해볼게요. Are you close with... Alright, 자, 그럼 우리 한번 한 단어씩 해볼게요. 자, 천천히. Alright. Are you, 잘 봐봐, close, one more time, close with, 좋아요. 자, put together, are you close with, 해볼까? 시작. Are you close with... 자, close가 가까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 누구누구와 가깝니? 너 누구누구와 사이가 가깝니? 친하니? 라는 뜻이에요. Alright? Are you close with... 예문을 함께 볼게요. 짜잔! 첫 번째는 Are you close with Ben? 라고 하네요. Are you close with Ben? Hey! Are you close with Ben? 무슨 뜻이냐면 벤은 이름이겠죠. 그래서 너 벤이랑 친하니? 라고 하는 겁니다. Are you close with Ben? Alright,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시작! Are you close with Ben? 좋아요. 자, 이것처럼 with 다음에 우리가 물어본 그 사람을 이름을 넣으면 돼요. 자, 이름 넣어서 여긴 Ben이 들어갔죠? Are you close with Ben? 너 Ben이랑 친하니? 라는 문장이 완성됐죠? Okay. 자, 하나 더. Are you close with your classmates? 오, 무슨 뜻일까? classmate, 쌤이 예전에 알려줬는데 class는 수업 교실이란 뜻이고 mate는 뭐의 다른 말이었죠? 그렇죠, friend의 다른 말이었죠? 그래서 classmate 하게 되면 반친구입니다. 그래서 are you close with your classmates? 하게 되면 너 너의 반친구들이랑 친해? 라는 뜻입니다. 어, 뭐 반친구들이랑 친할 수도 있고 다른 반친구들이랑 친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어, 너 반친구들이랑 친해? 라고 물어볼 때 are you close with your classmates? 하게 됩니다. 자, 이거 같이 해볼까요? 시작! Are you close with your classmates? 좋아요. 반 친구들은 주로 한 명 이상이니까 classmate 뒤에다가 s를 붙여줘야겠죠? 여러 명이니까. 좋습니다. 하나 더. 짠! Are you close with your cousins? One more time. Are you close with your cousins? 오, 얘들아, cousins가 뭘까? C-O-U-S-I-N, cousin. 하게 되면 바로 사촌입니다. 사촌. 내 cousin 뒤에 s가 붙였으니까 어떨 뭔 뜻일까? 그렇지. classmates처럼 cousins 하게 되면 사촌들이겠죠. 사촌들을 물어보는 거겠죠. 한 명 이상의 사촌들. 그래서 Are you close with your cousins? 하게 되면 너, 너의 사촌들이랑 친하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Are you close with your cousins? 자, 친구들 차례. Are you close with your cousins? 좋습니다. 자, are you close with, 하게 되면 너 누구와 친하니? 너 누구와 가깝게 지내니? 라는 뜻이 된다? 오케이, 꼭 기억하세요. Alright, 자, 또 볼게요. 오, 단어 하나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볼게요. S-I-N-C-E 이거 어떻게 발음하게 될까? 한번 읽어볼래, 얘들아? 혼자서? 허, 잘했어, 잘했어. 쌤이 알려줄게요. Since 라고 발음합니다. One more time. Since. Since. Okay. 자, 소리를 끝에 내줘야 돼. One more time. Since. Since. 좋습니다. 자, since가 무슨 뜻이냐? 뭐뭐부터라는 뜻이에요. 자, 시간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뭐뭐부터 뭐뭐 했어. 어, 나 몇 살 때부터 뭐 했어.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 부터가 바로 since예요. 시간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단어 since입니다. 한번 다시. Since. Since. 좋아요. since라고 한 친구 없지? since 안 돼, 얘들아. Since. Alright, 좋아요. 소리를 잘 내줘야 돼. 소리는 이 치아, 위치아 뒤에다가 혓바닥을 놓고 소리 내주는 거야. Since. 좋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짜잔! 오, 길어, 얘들아. 긴장돼. 우리 같이 해볼게요. We have been friends since we were 7 years old. 한 번 더 해줄게. We have been friends since we were 7 years old. 자, 여기 since가 들어갔어요. since는 뭐뭐부터란 뜻을 가지고 있고 시간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단어였죠. 자, 이거 볼게요. 자, 근데 별표 아래에 있는 have been도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since랑 굉장히 잘 등장하는 단어들이거든요. 자, have been 하게 되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쭉 이어져 왔다 할 때 have been을 씁니다. 예전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되어 왔던 것을 말할 때 have been을 써요. 자,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일까? We have been friends. 우리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친구였다. 자, since we were 7 years old. 자, 더 디테일한 설명이 뒤에 있어요. 언제부터? 7살 때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쭉 친구였다라는 뜻입니다. 좀 어렵지, 얘들아. 그렇지만 우리 하다 보면 할 수 있어. Have been과 since는 같이 많이 등장한다는 걸 꼭 기억하면 돼. 자, 우리는 7살 때부터 since 쭉 have been,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have been friends였다, 친구였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어려우니까 하나 더 해보자. 짜잔! We've been best friends since First grade 다 왔어. First grade가 무슨 뜻이었더라? 그렇죠. 1학년이란 뜻이죠. 우리 학년을 말할 때는 첫 번째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학년이 아니라 첫 번째 학년이라고 말할 때 First grade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해석해 볼게요. 근데 티처 여기 have been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다르게 쓰였어요. 그쵸? We have been을 줄여서 we've bee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다시 봐봐. We've been. We've been. Okay. 자, we've been best friends since first grade. 이거 무슨 뜻이 될까? 자, 우리는 1학년 때 since부터 쭉 have been 가장 친한 친구였다. 가장 친한 절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since는 뭐뭐부터란 뜻이고 have been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변함없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1학년 때부터 변함없이 지금까지 쭉 절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읽어줄게. We've been best friends since first grade. 오케이, 좋아요. 이해가 됐나요? 조금 어렵지만 쌤이랑 점차 잘 해볼게요. 자, 다이얼로그 다시 보겠습니다. Are you close with Ben? 너 벤이랑 친하니? 이랬더니 Yes, we have been friends since we were 7 years old. 우리는 7살

0: 부터 since 계속 지금까지 친구였어. Have been 계속 친구였어라고 하네요. 자, are you close with과 since 배운 거 나왔죠? 우리 친구들 이해 잘 됐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카툰 톡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짜잔. 오늘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매우 궁금해요. I think Tim and Jolie, they don't like each other, right? 자, 대화 무슨 내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Alright, 강아지가 대화를 시작해. Tim, 그리고 Jolie, 안녕이라고 합니다. Hi Tim and Jolie. Hi Tim and Jolie. 네, 그러네요. 자, 그랬더니 쥐한테 물어봐. 강아지가 쥐한테 물어봐요. 너 고양이 팀이랑 친해? 라고 합니다. Are you close with Tim the cat? Are you close with Tim the cat? Are you close with 너 누구누구와 친하니? 우리 배웠죠? 잘했습니다. 너 팀이랑 친해? 라고 물어보네. 그랬더니 짠! 오, 쥐가 이래요. 아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두살 때부터 원수지간이었어. 라고 합니다. No way. We've been enemies since we were 2 years old. 라고 합니다. 여기는 enemies가 나왔어요. enemy가 원수거든. 우리는 두살 때부터 since enemies였어. 라고 하네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원수였다는 거예요. 띠로링. 자, 그랬더니 고양이가 흥! 이럽니다. 보통 고양이랑 쥐 They don't like each other, right?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Cartoon Talk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if I am close with someone. 나는 내가 누군가와 가까운 사이인지 말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 have been이랑 since를 사용해서 선생님이 알려줬죠? 그랬어. 쭉 가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쌤이랑 재밌게 공부했죠? 내일은 더 재밌게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And is it fun over there? You're staying 3 weeks at the resort?

wanted. She must be so happy.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am back to All in One 저는 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오늘도 재밌게 영어 공부할 준비됐나요? 재밌게 할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야 얘들아 목요일 영어로 Thursday지요. Today is Thursday. 목요일 뭐 하는 날이었지? 말하기 하는 날이었죠. Speaking. Thursday is for speaking. 오늘 선생님이랑 입을 크게 열고 자신 있게 어깨 쫙 펴가지고 말하기 연습해 볼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 주 주제가 뭐였어? Week 14. What's your favorite season? One more time. What's your favorite season 무슨 뜻이었어? 너가 가장 좋아하는 season 계절은 무엇이니었지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선생님이랑 계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뭘지 참 궁금한데요. 우리 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럼 이번 주에 지문 한번 다시 들어보고 올게요.
1: There are four seasons in a year. In spring. I can see many flowers. In summer, it's a great time to swim in the pool. In fall, I enjoy collecting colorful leaves. In winter, many people like to sing carols.
0: 잘 들어봤어, 얘들아? 우리 말하기 수업 어떻게 했었죠? 방금 들은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패턴 세 개를 골라서 그 중점으로 우리 말하기 수업 했지요? 오늘도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쫙쫙쫙쫙 표시되어 있네요.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빠밤. I can see. 뭐라고요? I can see. 우리 전에 선생님이 I can이라는 패턴을 소개해줬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I can은 나는 할 수 있다잖아. 근데 뒤에 see가 붙었어. see는 보다란 뜻이야. 그래서 I can see 하게 되면은 나는 볼 수 있어요란 뜻입니다. 자, 뭘 볼 수 있다고 해볼까요? 빠밤. I can see many flowers. 이거 무슨 뜻이야? 나는 many flowers. 많은 꽃들을 볼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까요? 시작! I can see many flowers. 언제 many flowers 볼 수 있지? 그쵸, spring에 볼 수 있지? 잘했어. 자, 2번 볼게요. 빠밤. I can see a big tree. 이건 무슨 뜻일까? A big tree. Big tree, 큰 tree, 나무라는 거죠? 큰 나무를 나는 볼 수 있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차례. I can see a big tree. 오케이, 잘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어가 붙었으니까 나무 몇 그루란 뜻이죠? 한 그루란 뜻이겠죠? 나무, 큰 나무 한 그루를 나는 볼 수 있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3번은 I can see bright stars.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한 번 더. I can see bright stars. Bright, bright. 자, bright는요, 환한이란 뜻입니다. 뭐가 환할까? Stars. Twinkle, twinkle, little star. Star, 바로 별이란 뜻이죠. 그래서 I can see bright stars. 나는 환한 별들을 볼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차례. I can see bright stars. 좋습니다. 자, 요즘은 근데 별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 그쵸? 자, 우리 친구들은 뭘 볼 수 있다고 얘기할래요? 한번 문장 만들어볼까? I can see... 나는 뭘 볼 수 있어요? I can see... 가끔 우리 친구들 나 무지개 보인다 무지개 볼 수 있어요 I can see a rainbow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잘했어 2번 볼게요 It's a great time to great가 무슨 뜻이지? 선생님이 예전에 알려줬는데 great는 훌륭한 아주 좋은이란 뜻이야 그래서 time은 시간이잖아 It's a great time to 하면 뭐뭐 하기에 정말 좋은 시간이란 뜻이야. 오케이, 자, it's a great time to 예문 볼게요. 빠밤. It's a great time to swim in the pool. 이거 무슨 뜻일까? 자, 뭐 하기에 좋은 시간이래요? Swim in the pool. Swim은 수영하다잖아. 그래서 수영장에서 수영하기 참 좋은 시간이에요. 라는 문장이죠? 자, 우리 친구들 차례. It's a great time to swim in the pool. 잘했어요. 자, 2번 가보자. It's a great time to play outside. 이건 무슨 뜻일까? 뭐 하기 좋은 시간이래요? Play outside. Outside가 뭐야? 밖에, 실외라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노는 것. 그래서 합쳐보면 밖에서 놀기 정말 좋은 시간.

라 그러는 거겠죠. 자, 우리 친구들 차례. It's a great time to play outside. Outside 할 때 입을 크게 벌려야 돼. Outside 거냐? Outside, outside. Okay. 자, 그 다음에 3번. It's a great time to build a snowman. 이거 무슨 뜻일까?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그거 맞아요. 그래서 it's a great time to build a snowman.

time to build a snowman.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이 뭐 하기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시작! It's a great time to... 예를 들어서 정말 영어 공부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한다면 It's a great time to study English 라고 하면 되겠죠? 잘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People like to. People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People like to. People like to. 뭘 좋아하는지 한번 볼까요? People like to sing carols. Carols가 뭐야? 캐롤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노래, 캐롤. 자,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People like to sing carols. 잘했어요. Carol, no. Carols, carols. Okay? 잘했습니다. 2번 볼게요. People like to eat ice cream.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거죠. 오, 아이스크림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려나? 선생님은 너무 좋아해서 큰일이에요. 그쵸? 사계절 내내 먹어도 너무 좋아. 뭐 추운 겨울에 먹는 아이스크림이 제일 맛있는 거 알아, 얘들아? 자, people like to eat ice cream. 사람들은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있잖아요. 여름에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으면 너무 기분 좋지 않아? 자, 읽어보자. 시작! People like to eat ice cream. Ice cream, ice cream. 잘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People like to drink hot chocolate. 이것도 너무 좋다, 얘들아. 자, hot chocolate 뭡니까? 핫초코예요, 핫초코. 자, drink는 마시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따뜻한 핫초코를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라는 거겠죠? 핫초코 너무 맛있지 않아? 선생님은 이제 그 겨울이 되면은 핫초코에 마시멜로 넣어서 먹는 거 정말 좋아해. 저 한번 해봐. 마시멜로 한 4개 넣어가지고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이빨 썩으니까. 잘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해볼래요? 사람들은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문장을 만들어봐. People like to. One more time. 시작. People like to.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렇다면 이 패턴들을 우리 한번 chant로 학습해볼까요? 자, 얘들아, chant time입니다. 알지? 선생님 맨날 박자 놓치는 거. 그래서 도와줘야 돼. 선생님이랑 같이 해줘. 혼자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Okay, let's drop the beat. I can see. I can see. I can see many flowers. I can see many flowers. It's a great time too. It's a great time too. It's a great time to swim in the pool. It's a great time to swim in the pool. People like to. People like to. People like to sing carols. People like to sing carols. Excellent, everyone. Good job. 얘들아, 쌤 어땠어? 오늘 박자 안 놓쳤잖아. 우리 친구들이 도와줘서 그런가 봐. 고마워요. 자, 우리 그럼 방금 학습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Quiz time 준비됐죠? 우리 3초 세볼까? 3, 2, 1, let's begin. 자, number 1. 저는 큰 나무들을 볼 수 있어요? 입니다. 자, 큰 나무들 영어로 뭘까? big였죠. 큰은 영어로 big. 그 다음 나무들 뭐가 될 것 같아요? trees가 되겠죠? 그래서 짜잔! big trees가 들어갔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자. I can see big trees. 여기에서 핵심은 I can see예요. I can see는 나는 뭐뭐를 볼 수 있어요 라는 패턴이었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I can see big trees. 시작! I can see big trees. Big 할 때, 얘들아, 그냥 big이 아닙니다. Big. 목구멍에 약간 바람이 슈르륵 내려간다는 생각하고 big trees. 그냥 big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길게 해줘야 돼. Big trees. Big trees. Alright, 잘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지금은 눈사람을 만들기에 좋은 시간이에요.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렜다, 그치, 얘들아?

0: 눈사람이 영어로 뭐였더라? Snowman이었죠? 자, 뭐뭐 하기에 참 좋은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패턴이 It's a great time to였어. 그러니까 뭐 눈사람을 만들기에를 생각하면 돼. 자, 뭐 어떻게 될까요? 빠밤. Build a snowman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도 있잖아.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선생님 계속 이렇게 부르지만 선생님 너무 좋아해서 계속 부르네요. 자, 눈사람을 만드는 거 build a snowman 나왔어요. 그래서 문장 다시 읽어볼게. It's a great time to build a snowman. 눈사람을 만들기에 참 좋은 시간입니다라는 거겠죠? 참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티처 만들다는 make인데요. build 말고 make 써도 돼요? 완전 괜찮아요. make a snowman도 되고 build는 짓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build라고 하면은 자연스러운 표현이니까 써도 됩니다. build a snowman or make a snowman. alright,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사람들은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을 좋아해요. 라는 문장인데요. 자, 사람들은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People like to였지요. 자, 뭘 하는 것을 좋아해?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시원하고 좋다. 자, people like to eat ice cream in summer. 되겠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People like to eat ice cream in summer. 뭐, 겨울 in winter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1: I can see many flowers. It's a great time to swim in the pool. People like to sing carols.
0: Yeah,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 선생님은 너무 행복한 시간 보냈는데, 우리 친구들도 행복한 시간 보냈죠? 오늘 아주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고요. 선생님이랑 내일 또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바이스타 또는 영문법 독해 힘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을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드립니다. 진쌤 유진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10강입니다. 10강에 새로운 단어 나갈 건데요. 어떤 단어이냐면요. Today, Unit 4, 미래 시제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3단원까지 우리 과거 시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과거에서 슉 넘어가서 미래를 배울 건데요. 이 미래 시제도 과거, 현재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시제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미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을 거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집에서 부모님께 이런 말씀 많이 듣지 않나요? 얘 지인아, 공부해라! 얘 지인아, 방 좀 치워라! 자, 이런 말 많이 듣지 않나요? 이럴 때 여러분 아마 이렇게 답하겠죠? 아이, 공부할 거야! 아, 방 치울 거야! 이렇게요. 자, 뭐뭐 할 거야, 공부할 거야, 방 치울 거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죠. 뭐뭐 할 거다, 뭐뭐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미래 시제예요.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미래 시제에 열심히 배워야겠죠? 좋아요. 우리 지니어스 교실에서 오늘 나의 꿈 발표 대회가 열리고 있다고 해요. 질문을 보니까요,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이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future 하면 미래라는 뜻이고요. What will you

얘기하면 너 나중에 뭐될 거니? 무엇이 될 예정이니? 이런 뜻이에요.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자, 그래서요. 이세 친구들이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나는 그래서 뭘할 거야? 이렇게 미래 시제를 활용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 발표 짧게 한번 들여다볼까요? 제일 먼저 나온 친구가 우리 민지입니다. Hi, 민지. 민지는요, I want to be a teacher.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해석할 수 있어요. I want. 나는 원합니다. 무엇을요? To be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 되기를 원해. 아,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은 우리 민지 친구. I will teach children and help them. 아하, 나는 will? 어? 처음 보는 단어인데요? 괜찮아요. 오늘 학습할 거예요. 일단 해석해 보면 나는 teach children, 아이들을 가르치고 help them, 그들을 도울 거야. 이런 뜻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요. 그 다음 친구는 주호 친구입니다. Hi, 주호. 주호는요, I want to be an astronaut. 자, 우리 친구들, astronaut 오늘 처음 보는

아시는 단어죠? 우주 비행사라는 뜻입니다. 우주 비행사요. 나는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 I will travel to space one day. 나는 travel 여행할 거야. To space. 우주로 one day. 언젠가는 우주 여행을 하고 싶은 우리 지호 친구였고요. 그 다음은요, 우리 미나. Hi, 미나. 미나는요, I will become a writer. 나는 writer, 작가가 될 거야. Become 하면 무엇무엇이 되다죠? I am going to write books for children. 나는 책들을 쓸 거야.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해서. 자, am going to? 이건 또 무슨 단어일까요? 좋아요. 우리 오늘 공부 열심히 하고 미래 시제 확실히 배워서 이따 수업 마무리에 이 친구들의 발표 나머지 마저 들어볼게요. 그럼요,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네, 우리 미래 시제는요, 우리 친구들, 사실 과거나 현재에 비해서 이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좀 다양한 편이에요. 근데요, 오늘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만 알아볼 겁니다. 딱두 가지요. 첫 번째가 will이에요. W-I-L-L, will. 다 같이 will. 좋아요. 이렇게 문장 안에 동사 앞에 will만 붙여주면 여러분 그 동사를 미래의 시제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왜냐하면 will은 이렇게 will이라는 친구는 미래의 의미를 더해주는 조동사기 때문이지요. 우리 친구들 조동사 왠지 익숙하죠? 과거 시제할 때 많이 만났었잖아요. 우리 조동사.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 근데 어떻게 도와주냐면요. 미래의 의미를 더해준대요. 자, 우리가 이 동사 하나만 있으면 study, 공부하다라는 뜻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will을 붙여서 will study 하면 나는 공부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의 의미를 추가시켜주는 거예요. 무엇무엇 할 것이다라고 해석하고요. 당연히 조동사 will 뒤에는 항상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동사 원형이요. 예문을 보면요. The store will open next weekend. 그랬죠? 해석해 볼게요. The store. 그 가게는요. will open. 자, 여기 will이 나왔고 그 뒤에 동사 원형 나왔습니다. 앞에 the store 3인칭 단수 주어지만 뒤에 s 안 붙이고 동사 모양 그대로 open 써줬죠. will 동사 원형 문을 열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next weekend 다음 주말에요. 자,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weekend와 week를 많이 헷갈려 합니다. weekend는 주말, week는 주, 한 주를 뜻합니다. 그렇게 해서 next weekend 하면 다음 주말, next week 하면 다음 주, 그 다음 tomorrow, 내일, in the future, 미래에.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미래 시제 문장에서 자주 만나게 될 표현들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 밑에 있는 문장도 중요해요. 주어가 대명사이면 주어와 will을 축약해서 쓸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영어라는 언어는 정말 귀찮은 것도 싫어하고, 길게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반복하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이 축약형을 많이 쓰는데요. will도 축약을 시킬 수가 있대요. 그런데 조건이 주어가 대명사이면, 그렇죠? 자, 대명사요. 대명사에 우리 어떤 거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자, 바로 불러보세요. 대명사. 나, I, 너, you, 그들, they, 그 다음에 he, she, it까지 대명사 6가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만 will을 축약해서 쓸수 있습니다. 일반 명사, 고유 명사 다안 돼요.
대명사만 축약할 수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I 점 찍고 LL. She 점 찍고 LL. They 점 찍고 LL. 이렇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점은요, 사실 apostrophe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너무 선생님이 어려운 말을 쓰면 여러분 도망가실까 봐 선생님 그냥 점이라고 읽었습니다. 어떻게 발음하냐면요. I'll, she'll, they'll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사업착 살펴봅시다.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에 유의해서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They'll remember this moment forever. 자, 여기 they'll 바로 축약시켰네요. 이 L, they'll 이거는 they will을 줄여서 얘기한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remember, 기억할 것입니다. This moment, 지금 이 순간을요. forever, 영원히요. 정리하면 그들은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선생님도요. I will remember this moment forever. 여러분과 공부하고 있는 이 순간을 선생님도 영원히 기억할게요. 여러분도 이 지니쌤을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두 번째 문장. The train will arrive in 30 minutes. The train. 자, 이 문장은요. 이첫 번째 문장과 뭐가 달라요? 그렇죠. 주어가 대명사인데 the train은 대명사가 아니죠. 그냥 일반 명사죠. 따라서 축약할 수 없고요. will을 그대로 써주었습니다. The train, 그 기차는 will arrive. 자, arrive 무슨 뜻이에요? 도착하다. 도착할 것이다. In 30 minutes. 30분 있으면 그 기차가 도착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will도 부정도 해야 되고 의문도 가져야겠죠. 우리 친구들 미래에 대한 부정도 많이 중요해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니, 나 공부 안할 거야. 나 숙제 안할 거야. 청소 안할 거야. 안할 거야. 하지 않을 거다. 미래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너 오늘 나랑 학교 끝나고 놀 거야? 나랑 학교 끝나고 놀수 있어? 이렇게 미래에 대한 의문도 가지죠? 그것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미래 부정은요. 너무 쉬워요. will 뒤에 not만 써주면 됩니다. 이 not이라는 친구 우리 과거 시제할 때도 자주 만났어요. will 뒤에 not을 씁니다. 그래서 will not. will not 하면은 이제 미래에 대한 부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무엇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요. 하지 않을 것이다. 안할 거야.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축약형이 있습니다. 축약형이요. 근데 약간 낯설 수도 있어요. 모양이 won't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세 번만 따라해 볼게요. won't, won't, won't. 잘했어요. 이 will not을 줄여서 선생님, willn't 아니에요? willn't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이 willn't 뭔가 발음이 너무 어렵지 않나요? 기껏 축약시켰는데 발음이 더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발음하기 쉬우라고 won't라고 바꿔준 거예요. won't 아시겠죠? 자, won't 문장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will not을 줄여서 won't라고 합니다. 예문 바로 볼게요. The students will not stop dreaming. 네, 여기 끊어줄게요. The students, 그 학생들은 will not 동사 원형 나왔죠? 미래에 대한 부정 will not 동사 원형입니다. not은 항상 will 뒤에만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will not 동사 원형 이렇게요. 그 학생들은 stop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요? dreaming 꿈꾸는 것을요. 정말 멋진 문장이네요. 의문문도 한번 살펴봅시다. 윌의 의문문은 will 주어 동사 원형으로 나타냅니다. will 주어 동사 원형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새로운 구문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윌의 위치만 이렇게 슉 앞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원래는 주어 그다음에 그 가운데 will 그리고 동사 원형 이렇게 써주잖아요. you will study 이렇게요.
근데 거기에서

이 will만 위치를 주어 앞으로 슉 가지고 온 겁니다. Will you study? 이렇게요. You will study. 이 말을 will you study? 라고 will의 위치만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무엇무엇 할 것인가요? 무엇무엇 할까요? 라는 해석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부정은 will 뒤에 not, will not. 의문은 will의 위치만 주어 앞으로 슉 가져온다. 이두 가지입니다. Self-check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Will the team win the match tomorrow? Will the team win? 나왔죠? 하나씩 보면 will을 맨 앞에 놨고 그 뒤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요. Will the team win? 그 팀이 우승할까요? 그팀 승리할까요? 아직 경기 안 해서 모르겠는데 승리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The match, 그 경기를요, tomorrow, 내일. 즉, 그 팀이 내일 경기에서 승리할까요? 묻는 거예요. 자, 두 번째. They won't attend the meeting next week. 자, they won't 나왔죠? 여러분, 보자마자 당황하지 않으셨죠? 당황하셨나요? 네, 오늘은 아직 우리가 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자마자 당황할 수도 있는데요. 이 won't 오늘 확실히 외워두고 다음 시간부터는 보자마자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will not의 줄임말이요. will not. 자, 이게 L로 보이네요. will not. 그렇죠? 그들은 attend 하면은 참석하다잖아요.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The meeting. 그 회의예요. 언제? Next week. 다음 주에요. 그들은 다음 주에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요. 자, 아까 선생님 수업 초반에 얘기해 줬듯이 이런 tomorrow, 내일, next week, 다음 주 이런 말들을 우리가 미래 시제에서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은요, 이제 will의 또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will의 단짝 친구입니다. 누구냐면요. be going to. be going to예요. 자, 이거를요, 우리 친구들, be 동사? go, 가다, to, 어디로 가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분석하지 마세요. 분석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하나 덩어리로 외워주세요. 절대 분석하시면 안 돼요. be going to.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구나라고 외워주셔야 합니다. be going to. 아시겠죠? 자,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be going to. be going to. 좋아요. 여기서 be는요, 우리 친구들의 비동사예요. 비동사 going to입니다. 자, 그래서 이 be going to도요, will과 같이 미래의 일을 표현해요. 미래에 있는 일을 표현하는데, 무엇무엇 할 것이다. 무엇무엇 할 예정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자, 여기서요, 친구들. will과 다른 점 혹시 찾았나요? will과 다른 점이 어디 있어요? 찾았나요? 그렇죠. 무엇무엇 할 예정이다. 여러분, 아까 will 설명할 때는 무엇무엇 할 예정이다 라는 말 없었어요. 믿기지 않으시면 다시 돌려보세요. will은요, 무엇무엇 할 예정이다는 없어요. 근데 be going to는 무엇무엇 할 예정이다가 있어요. 네, will이랑 be going to 아주 친한 친구긴 한데요. 자세히 보면 아주 미묘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will은 이미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계획을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 예를 들어 선생님이 전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TV만 보고 있었어요. 그냥, 아유, TV나 봐야겠다 하고 TV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모님께서, 진아, 공부 좀 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아, 나 공부할 거야! 나 공부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will을 씁니다. I will study. I will study. 나 공부할 거야. 사실 생각은 없었지만 그 당시에 갑자기 결정을 내려서 나할 거야 라고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will을 쓰고요.
be going to는 이미 선생님이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아, 나는 그날 저녁 먹고 공부해야지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I am going to study after dinner. 나 계획했었어. 나 공부 밥 먹고 할 거야. 이렇게요. 자, 미묘한 차이를 느끼셨나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밑에 봅시다. 이때 비동사는 주어에 맞춰 쓰고 to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네, 여기 아까 비가 선생님 비동사라고 했었죠? 앞에 있는 주어에 맞춰서 주어가 I면 am going to, you면 you are going to, he, she, it is going to 이렇게 비동사 맞춰 쓰시면 되고요. to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요. 그렇죠.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을 써줍니다. 예문 바로 볼게요. They are going to have a barbecue party this weekend. 여기 나왔죠. 그들은 are going to 동사 원형이요. They니까 are 비동사 잘 써줬죠. 그들은 have 무엇무엇을 할 예정이다. 무엇을? A barbecue party. 바베큐 파티를요. 언제?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요. 그들은 우리 그 주말에 바베큐 파티 하자라고 미리 계획을 계속 세워놨던 거예요. 그래서 They are going to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Self check 보시면요. She is going to plant some vegetables this spring. 그녀는 she니까 비동사 is going to 동사 원형이요. plant 하면 우리 친구들 식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언가를 심다 라는 동사도 있어요. 동사 원형입니다. 그녀는 심을 예정입니다. 그렇죠. 이미 계획을 했어요. 그녀는 심을 예정입니다. 무엇을요? Some vegetables, 채소들을요. 이번 봄에. 네, 이렇게 되겠죠? 그녀는 이번 봄에 약간의 채소들을 심을 예정이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The company is going to start a new service. 그 회사는요. is 맞게 비동사 썼고요. going to 동사 원형. is going to 동사 원형. 시작할 예정이다 라고 해석되겠죠. 그 회사는 시작할 예정이다. 무엇을? New service. 새로운 서비스를요. 그렇죠? 그 회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회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막 결정을 내리겠어요? 아니죠. 이미 1년 전, 2년 전부터 계획을 해서 아, 우리 이때 새로운 서비스 시작하자. 라고 계획을 짜니까 이때는 is going to를 넣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아이 선생님 그냥 저는 will 쓸래요. The company will start a new service라고 쓰면 안 돼요? 됩니다. 사실 문법적으로는 여러분 전혀 틀리지 않아요. 문법적으로는 괜찮은데 의미적으로 이 원어민들은 be going to를 미리 계획했던 일에다가 쓰니까 여러분도 이 원어민처럼 미래 시제를 확실하게 쓰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린 거고요. will을 쓴다고 해서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be going to의 부정과 의문도 살펴봐야겠죠.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be going to의 부정은 비동사 뒤에 not을 쓴다. 비동사 뒤에 not을 써요. 우리 not이라는 친구는 not은 not을 가려서 비동사 뒤에만 숨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비동사 뒤에 not을 쓰고요. 무엇무엇 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무엇 할 예정이 아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She is not going to agree. 자, not이라는 친구 아주 비동사 뒤에 찰싹 붙어 있지요? She is not going to 동사 원형이요. 그녀는 agree 하면 동의하다니까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부정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의문문은요. 의문문. 자, 여기가 부정이었고 의문문입니다. 의문은 비동사를 주어 앞에 써요. 비동사의 위치만 바꿔주시면 돼요. 어디로? 주어 앞으로요. 여기 보시면 비동사 맨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Is she going to agree? 이렇게요. 자, Is she going to agree? 그녀는
종이 할까요?

그녀는 동의할까요? 이렇게 의문문의 형태가 됩니다. 자, so 자, 살펴볼게요.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에 유의해서 해석해 봅시다. 첫 번째 문장. Is the price going to go up next month? 자, is the price going to go up? 선생님, 한 문장에 go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너무 헷갈려요 하는 우리 친구들 헷갈려하지 마세요. Is going to는 이 안에 있는 go는 전혀 뭐 가다 이런 뜻이 없어요. 그냥 한 덩어리로 is going to 그냥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will과 같은 친구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문장에서 진짜 중요한 동사는 go up입니다. go up, 오르다. 주어가 the price. 그 가격이 오를 예정인가요? 묻는 거죠. 언제? next month. 다음 달에요. 자, 이렇게 가격이 다음 달에 오를 예정인가요? 묻는 거예요. 두 번째. They aren't going to stay here in summer. 자, 여기 aren't도 어떤 것의 축약이지요? 어떤 것의 축약? are not. They are not going to stay here. 어쩌고저쩌고입니다. 그러면 이 미래에 대한 부정이네요. 그들은 are not going to니까 stay,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머무르지 않을 예정이에요. 어디에? Here, 여기, in summer, 여름에. 그들은 여름에 여기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will과 be going to 모두 살펴봤고요. 그것에 대한 부정과 의문도 있었어요. 오늘 내용이 조금 많으니까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복습해 주세요. Now it's time to wrap up today's class. 오늘의 수업 마무리. 아까 그 친구들 발표마저 들어보러 가볼까요? 네, 나의 꿈 발표 대회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발표마저 하는데요. 뒤에 내용은 이 친구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말해준다고 해요. 빈칸을 채워서 우리가 친구들의 발표 멋있게 완성해주자고요. 민지 친구, 아까 I want to be a teacher.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친구인데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거냐면, I am, hard to be a better teacher. To be a better teacher 하면 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예요. 공부를 열심히 할 거래요. 자, 그럼 여기 빈칸에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자, 뭐라고 해야 될까요? I am, 그렇죠? Going to study. I am going to study hard 하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라는 뜻이 되죠. 민지 친구, 선생님이 아주아주 아주 응원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주호. To be an astronaut. I want to be an astronaut.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다고 했었죠. 주호는요, 나는 우주 프로그램에 참여할 거야 라고 했어요. 멋진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너무 좋겠죠. Join a space program 하면 우주 프로그램에 참여하다인데 앞에 이제 미래의 표현이 담긴 무엇을 써줄까요? I am going to join a space program 하면 너무 좋겠죠. 잘했습니다. 마지막 우리 미나 친구 나와주세요. 미나는 I will become a writer. 작가가 될 거야. 라고 했던 친구예요. 우리 미나는 어떤 노력을 할 거냐 보니까 나는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쓸 거예요. I books and write every day. 자, 여기 뒤에 있는 거 해석해 보면 매일 글을 쓸 거야. 그러니까 앞에는 매일 책을 읽을 거야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겠죠. 나는 I will read books 하면 나는 책을 읽을 거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 친구들 너무너무 발표 잘해줬고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오늘 어떤 미션을 드릴지 예상이 가시나요? 그렇죠. 문법 능력 올리기 미션. 오늘은요. 오늘 배운 미래 시제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장래 희망에 대한 글을 적어보세요. 이 친구들도 친구들이지만 선생님은 여러분의 꿈이 정말 정말 궁금해요. 많이 많이 적어서 우리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 애타게 기다려주세요.

0: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초등 영문법 독해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고요. 오늘 배운 내용이 많아요. 꼭 복습해 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1: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방제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은 우리 엄마의 사랑의 참견 Part 1입니다.
1: 아, 말이 이쁘다. 사랑의 참견.
0: 사랑의 참견. 엄마가 사진을 보고서 뭔가 참견하는 시츄에이션이에요.
1: 아, 엄마가 참견은 하지만 사실 그게 뭔가 잔소리고 내가 하려는 무언가에 개입하려는.
0: 근데 오늘은 느낌이 좀 이런 걸 수 있어요. 그 누구니? 그 사진에 그 사람 누구야? 막 이러면서 그런 거는 이제 뭔가 연애 관련돼 있거나
1: 혹시 내 사위감이니? 뭐 이런 느낌.
0: 그렇죠. 그런 사랑의 참견. 요걸 한번 영어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은요. 그냥 직장 동료예요. 아,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느낌인지
1: 꼭
0: 알겠죠?
1: 지나치게 가요, 엄마들은.
0: 그러니까,
1: 네.
0: 누구니? 뭔가 이렇게 너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1: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죠.
0: 그렇죠.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느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진을 봤는데, 이 남자의 눈빛이 뭔가 심상치 않다.
1: 너무 쳐다볼 때
0: 너를,
1: 있잖아요.
0: 너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러면 일을 또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1: 그렇죠.
0: 아,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ho'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1: Handsome guy.
2: Who'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1: 그냥 직장 동료예요.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세요.
2: Sorry?
1: 마이 company friend.
2: Company
1: Company friend.
2: friend?
1: Yes. So, no worries.
2: No worries.
1: Don't worry.
2: Why is he smiling at you?
1: Smile
2: Why
1: for?
2: is he smiling at you?
1: 아유, 내 얼굴에 뭐가 묻었을 수도 있죠.
2: Huh?
1: Like seaweed? Seaweed?
2: Seaweed?
1: So,
2: Lot?
1: yeah, handsome guy.

0: 나요?
1: 아니야. 저스트, 응. 내가 재밌어서.
0: 어?
1: 에, 그런 거야, 엄마. Don't worry.
0: 아이고, 오히려 더 오해가 커졌다는 또 소문을
1: 예.
0: 들었습니다.
1: 부끄럽네요.
0: 그렇죠. 이런 뭐라 그럴까, 엄마와 뭐 자녀,
1: 부모님,
0: 뭐
1: 예.
0: 아니면 뭐 아빠와 자녀 이 사이의 대화 좀 매끄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그쵸.
0: 예전에는 너무 딱딱한 느낌의
1: 뭔가
0: 대화였다면
1: 친하지도
0: 이제는
1: 않고.
0: 좀 공감 가는 내용이잖아요.
1: 그쵸,
0: 솔직히
1: 그쵸.
0: 말해서
1: 네.
0: 부모님이 조금 이렇게 관심 갖고 참견하는 느낌.
1: 친구처럼.
0: 네, 그럴 때쓸수 있는 정말 캐주얼한 표현들. 다 넣어놨습니다.
1: 네.
0: 여러분 배우실 수 있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Why is he smiling at you?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1: 네.
0: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쵸, 딸이 이렇게 전화기를 보고 있는데, 뒤에서,
1: 그치, 힐끗힐끗.
0: 이렇게 본 거예요.
1: 이렇게.
0: 셀카의 이 잘생긴 남자애는 누구야?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1: 네,
0: 거죠.
1: 어머님께서, 에, 잘생긴 남자라고 말한 걸로 봐서 마음에 안 들진
0: 아,
1: 않아요.
0: 괜찮았던
1: 약간
0: 거죠?
1: 마음에
0: 오케이,
1: 들어왔어요.
0: 오케이, 오케이.
1: 에, who is this? 원래 우리 이렇게도 많이 쓰잖아요.
0: 맞아요.
1: Who is this handsome guy? 이 잘생긴 사람.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아하.
1: In your 셀카. 그쵸?
0: 그렇죠.
1: 그러면은, 여기 셀카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은, 셀프니까,
0: 아하. 아하.
1: 셀카.
0: 셀카. 자, 요즘에는 이게 소셜미디어에서
1: 네.
0: 말이 이제 바뀌기
1: 아,
0: 시작했어요.
1: 셀캠인가?
0: 아,
1: 셀캠?
0: 이렇게.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kim. 정답은
1: 아,
0: selfie. 들어봤죠?
1: 너무 들어봤죠.
0: 소셜미디어에서 이게 어느 순간 단어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좀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것
1: 네,
0: 같아요.
1: 맞아요.
0: 예전에는 무조건, 아, 셀프 카메라구나. 이렇게 사실,
1: 네.
0: 콩글리시처럼 생각을 하게 돼서, 아,
1: 맞아요.
0: 줄여서 그냥 셀카 했었는데, 그건 이제 한국에서만 쓰게 되는 거고요.
1: 네.
0: 이제 그거 요즘에 글쎄요, 어린 친구들은 거의 안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셀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셀카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1: 네.
0: 자기가 자기를 찍는 거죠. 자, 참고로 셀카를 찍다라고 동사로 표현한다면은 뭘 넣으면 될까요?
1: 셀카를 찍다.
0: 네, 아무리 명사 알아도 동사 모르면 의미 없죠.
1: 테이크
0: 테이크.
1: 어 셀피겠네요. 예.
0: 오케이, take a selfie. 맞습니다.
1: 오.
0: 이거는 당연히 슬기 씨가 사진 찍다라는 표현을 알아서 그래요. 그렇죠?
1: Take a photo, take a picture.
0: 그렇죠. There
1: 네.
0: you go. 사진 찍다라고 할때 테이크를 쓰게 되기 때문에 셀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1: 네.
0: 셀피 여러 장 찍으면 take selfies. S를 쓰면 되겠고요.
1: 예.
0: 자, 그리고 이 잘생긴 남자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네.
0: 단어 못 썼어요. 잘생긴 거.
1: Handsome.
0: Handsome, right? Handsome, 잘생긴. 이라는 뜻 맞습니다.
1: 네.
0: 하지만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단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handsome이라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남자한테만 좀 국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1: 아,
0: 있기
1: 맞아요.
0: 때문에
1: 예.
0: 그거 말고 조금 중립적으로 그냥 외모가 좋은 그래서 잘생긴도 되고 뭐 예쁜도 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1: 그런 게 생겼네요.
0: 그렇게 생겼습니다. 좋아 보이는이거든요.
1: 좋아
0: 좋은이
1: 보이는
0: 뭐예요? 좋은.
1: 굿.
0: good.
1: 예.
0: 보이는.
1: 아, look good. Yeah,
0: Look good.
1: look good. Yes. Look good.
0: Alright. 자, look good. 아니라,
1: 왜?
0: 형용사로 good
1: 아.
0: looking입니다. 끝에 보이는.
1: 아, good look.
0: Look good은 뭐냐면 동사예요. 어, you
1: 오,
0: look good.
1: 좋아
0: 어, he
1: 보인다.
0: looks good. 이거는 look 보인다, good. 좋아 보인다.
1: 네.
0: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형용사가 아니죠. 형용사로 쓰려면 good looking in. 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good looking 킹은 남자 여자한테도 쓰지만 상황에 따라서 뭔가 뭐 물건이라든가 그런 게 좋아 보인다라고 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1: 네.
0: 자, 그래서 이거 추천드리고요. 아주 기본적인 그 패턴이 하나 나와 있죠.
1: 네.
0: who라는 게 나왔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뭐 who are you 이것만 써봤다면 이거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응용이
1: 네.
0: 가능해야 됩니다. 주어가 누구야 얘기할 때 Are you만 나올 리는 없잖아요.
1: 그쵸.
0: 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일반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왜? 그거에 따라 비동사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네.
0: 자,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자면 이, 그 사진에 이 여자애는 누구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뭔가 질투하는 느낌.
1: 네.
0: 질투하는 느낌. 자, 이 여자애는 누구야? 그럼 뭐라고요? 그냥 이 여자애 누구야?
1: Who is the girl?
0: Who is this girl?
1: 예.
0: 그 사진에.
1: Who is this girl?
0: 그 사진 안에.
1: In the picture.
0: In the picture.
1: 에이,
0: Hey, who is this girl in the pictur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그들은 누구야? 어떻게 할 거예요?
1: Who are they?
0: 그렇죠. Who are they?
1: 네.
0: Right? 지금 보면 이게 누구냐에 따라 비동사도 같이
1: 바뀌어요.
0: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Who are you?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제.
1: 그렇죠.
0: 그래서 다양하게 바꾸는 연습을 해 주시고요.
1: 네.
0: 자, 읽어 보겠습니다. Hey, who is this girl in the picture?
1: Who is this girl in the picture?
0: Who are they?
1: Who are they?
0: All right. 본문도 읽어 보겠습니다.
1: Mm-hmm.
0: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1: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0: 아, 잘 됐을 때 yeah. 오히려 와악 막 이러면서 아, 그냥 직장 동료예요.
1: 아,
0: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세요.
1: 제 생각엔 엄마가 이런 식으로 넘겨짚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신 것
0: 그렇구나.
1: 같아요.
0: 네. 네 번 틀렸군요.
1: 그래서 항상 레파토리가 아우 그냥 누구예요? 그냥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0: Right.
1: That's just a co-worker. Don't 생각하지 마세요.
0: 음흠.
1: Don't 지나치게 생각하다. 이거 지나친 거는 항상 오버가 들어가요.
0: 오버했다?
1: 네.
0: 아,
1: Overthink 네. it.
0: 오.
1: Overthink.
0: 아하.
1: 근데 이게 동사겠죠?
0: One word로?
1: 예, yeah, one word로 해야 될 것 같아요.
0: Okay, so that's just a coworker.
1: Mm?
0: Don't overthink it. Okay?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본인이 써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1: 아닌 것 같은 거예요.
0: 근데 실제로 overthink라는 one word로 된 동사가 있어요.
1: 그러면은 얘도 네. 과거일 때 overthought이 돼요?
0: 근데 보통 과거로는 쓰지는 않는 편이에요.
1: 안 쓰는구나.
0: 오케이? 근데 뭐 그건 가능합니다. So overthink가 지나치게 생각하다. 그러니까 너무 넘겨짚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딥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다른 뭐 이성 친구와 걸어가는 네. 걸 봤는데 혹시 쟤네들이 사귀나 뭐부터 뭐 기타 등등등등등 overthink 너무 아니면 너무 고민을 많이 한다든가 걱정을 많이 한다든가
1: 맞아요.
0: 할 때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So overthink something 지나치게 생각하다. 자 그리고요 그거를 하라 그랬어요. 지나치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1: 하지 말라고.
0: 그래서 문장 어떻게 출발했죠?
1: Don't.
0: Don't. Right. Don't. 하고 동사를 쓰게 되면은 그 행동 하지 마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엄마, don't overthink it.
1: Yeah.
0: Right? Okay.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활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삼키다가 뭔지 아세요? 그, 삼키다?
1: 삼키다. 삼키다가 eat 말고 있죠?
0: 네.
1: eat.
0: 그건 먹다죠?
1: 아.
0: 삼키다. S로 시작하는데 이건 알아둬야 되긴 합니다.
1: 아. swallow.
0: swallow. 그러면 뭐, 강아지든
1: 네.
0: 아이든 뭐가 됐든 간에
1: 응?
0: 그거 삼키면 안 돼. 삼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1: 네.
0: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걸 삼키지 마라.
1: Don't swallow it.
0: 그렇죠. Don't swallow it. 이런 식으로 혹시 오버하다라는 덩어리 표현 아는 거 있어요? 오버하다?
1: 오버하는 거?
0: 네. 실제로 우리 아, 이렇게 오버했어. 너무 과도하게 뭐 오버하지 마.
1: 오버가 아니겠어요, 오버?
0: 이거 이번 기회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1: 네.
0: 바로 go overboard라는 뜻이 있습니다.
1: Go overboard?
0: Overboard, yes. 자, 그러면 오버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Don't go overboard.
0: 그렇습니다. Don't go overboar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무리해서 뭐 너무 꾸미려고 뭐 오버를 하지 마.
1: 과하게 하지 마.
0: 네, 그렇습니다. 너무 먹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go overboard,
1: yes.
0: 지나치게 하지 마.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So,
1: overboard.
0: 이번 기회에 swallow, go overboard, 둘 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아무튼 그 행동 하지
1: 마.
0: 마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Don't swallow it.
1: Don't swallow it.
0: Don't go overboard.
1: Don't go overboard.
0: 자, 이거 어떡할까요?
1: 네.
0: 긴장하지 마. 아유, 이렇게 긴장해.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1: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Don't be nervous.
0: Yes.
1: Wow.
0: Don't be nervous.
1: Yeah.
0: 이제는 뭐 이런 트릭에는 드래기시 걸리지도 않아요.
1: 나는 자신 있어요.
0: 네. 그래서 일반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 동사 말고도 비동사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1: 그렇죠. 형용사랑 같이.
0: 형용사랑 쓸 때는 항상 so don't be nervous
1: don't be
0: 이렇게
1: nervous.
0: 쓸 수 있겠고요.
1: 네.
0: 자, 여기서 보세요. That's just 그 사진에 있는 사람 가리키면서 네. That's just a coworker예요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Coworker가 직장 동료인 거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0: 영어를 더 공부하시면은 이 단어도 볼수 있어요. colleague이라는 단어.
1: colleague?
0: 들어보셨나요?
1: 대학 친구예요?
0: 아, 그거는 college,
1: 아,
0: college 그
1: college.
0: friend가 아니고요.
1: 예.
0: 이 colleague, 이것도 사전으로 찾아보면
1: 예.
0: 뭐 동료 이런 식으로 나와
1: 아,
0: 있을
1: 그래요?
0: 거예요. 근데 이두 개가 굳이 만약에 차이를 둔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이게 더 격식의 느낌도 있기는
1: 네.
0: 있지만, 이 coworker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 근데 colleague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도 될 때가 있지만, 같은 회사가 꼭 아니어도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다른 회사에 있는 사람이 같이 그 프로젝트를 참여하면 둘이 같이 colleague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 동료로. 이해하셨나요? 어떻게
1: 네네.
0: 보면 더 포괄적이긴 하지만,
1: 더 범위가 넓네요.
0: 하지만
1: 네.
0: 캐주얼하지가 못해서 이걸 회화에선 많이 쓰죠.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1: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0: 자, 이랬을 때,
1: 네.
0: 왜 우리 딸한테 미소 짓고 있을까? 정해져 있는 억양이 있죠.
1: 왜 우리 딸한테 미소 짓고 있을까? 이
0: 아니,
1: 느낌.
0: 와, 비브라토까지
1: 네.
0: 완전 들어갔네요.
1: 그렇죠. 엄마들은 좀 약간 이렇게 또 과하게.
0: 노래와.
1: 네, 저도 엄마가 되어보니까 왜 엄마가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0: 이제
1: 되더라고요.
0: 음이 막 나오네.
1: 맞아요. Why is he, 왜 그가 미소 짓고 있을까? 너한테.
0: 그렇죠.
1: 그러면 여기에 미소니까 박장대소 느낌은 아니잖아요.
0: 아,
1: So
0: 그렇죠, 그렇죠.
1: smile 갈게요. Smile at you.
0: 진짜 막, 아, 막 웃는 거, 그건 너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아요.
1: 그쵸,
0: 근데
1: 그쵸.
0: 뒤에서 사진 딱 보니까 약간 미소가 있어 보이는 거죠, 엄마한테는.
1: 그렇죠.
0: 네.
1: 따뜻한 미소면은 이거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0: 오케이. 관심이 더 많으세요.
1: 엄마 눈이
0: 그렇죠?
1: 100%예요.
0: Okay, so,
1: 네.
0: why is he smile at you? 맞는지 보겠습니다. 아주 좋았는데,
1: 어?
0: 네. ing 써야죠. 왜요?
1: 왜요?
0: 앞에,
1: is.
0: 그쵸. 진행형으로 쓴 거예요. 사진
1: 그렇군요.
0: 속에서 왜 그가 너에게 한참 미소 짓고 있니? 이렇게 썼기
1: 있을까?
0: 때문에 이 동사
1: 네.
0: ing를 여기서 걸게 됐습니다. smiling. So smile, 이거는 진짜 하하하 소리 내서 웃는 게 아니라, 그쵸?
1: 네.
0: 그거는 뭐예요? 하하하 소리 내는 거.
1: laugh.
0: laugh, right? 얘는 이런 미소 짓는 거.
1: 어.
0: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를 같이 덩어리로 가주면 좋아요. smile 뒤에
1: at.
0: at.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에게 미소 짓다. 오케이? so 미소를 받는 사람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Yeah.
0: right. so for example, 나한테 미소 짓지 마. 이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미소 짓지 마. 어떻게 할까요?
1: 어.
0: 하지 마. 이것까지 넣었어요.
1: Don't smile
0: 나한테.
1: at me.
0: at me.
1: Yeah.
0: Don't smile at me, right? 뭔가 둘이 지금 싸운 거예요.
1: 그쵸.
0: 분위기 안 좋은데 이러고 있으니까 기분이 더안 좋아졌어요. So,
1: 그쵸.
0: hey, don't smile at me. 이런 식으로 이제
1: 비웃는 것도
0: 쓴다든가.
1: 아니고.
0: Yeah.
1: Yeah.
0: How about this? 진행형 여러분 한번 같이 써볼게요. 비동사 ing.
1: 네.
0: 너 그에게 미소 짓고 있는 거야? 갑자기 카페에 갔는데 여자친구가 뭐딴 남자 이렇게 쏙 보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냥
1: 네.
0: 기분이. 그래서 너 그에게 미소 짓고 있니?
1: Are you smiling at him?
0: 스파게티라고 들었어요.
1: 스마일링 at him?
0: 그렇죠. Are you
1: Yes.
0: smiling at him?
1: At him?
0: 이러면서 기분 나쁜 것도 표현도
1: 그쵸.
0: 가능하겠죠.
1: 왜냐면 꼭딴 사람 보거든요. 그럴 때 이거 써주면
0: 아,
1: 좋겠다.
0: 그렇습니까?
1: Are you
0: 오케이, 오케이.
1: smiling at him?
0: At him,
1: At her?
0: I heard,
1: Yes.
0: 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Don't smile at me.
1: Don't smile at me.
0: Are you smiling at him?
1: Are you smiling at him?
0: Alright. 자, 그리고 이 경우에서는
1: 네.
0: 오히려 laugh를 쓰면 의미가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그쵸.
0: 자, smile at은 누구에게 미소 짓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1: 네.
0: 하지만 laugh at은 어떤 뜻이 될수 있을까요?
1: 뭔가 약간 조롱거리가 되는 느낌이네요.
0: 맞아요. 이 laugh at은 원래 사실은 항상 그런 조롱의 뜻은 아니었어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laugh at something or someone 하면 그거에 대고 웃는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Oh, she laughed at my joke. 그러면 내가 농담했는데 그거에 대고 웃어줬어.
1: 웃었어.
0: 좋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1: 그쵸.
0: 하지만 사람에다가 대고 쓰면 보통은 뭔가 비웃는다라는 뜻이 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 사람이 되고 하하하

0: 웃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왜 그가 너를 비웃고 있니?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읽어볼게요. Why is he smiling at you?
1: Why is he smiling at you?
0: 자, 이랬을 때 아, 진짜 별거 아니라니까요 하는 느낌으로
1: 네.
0: 아, 내 얼굴에 뭐가 묻었을 수도 있죠.
1: 아, 뭐가 묻어서 뭔가 귀여워서 웃는 거다. 그것도 좋아하는 건데.
0: 어, 그런가요?
1: 네. Maybe I had something on my 얼굴.
0: 네.
1: 이겠네요. 그죠?
0: Alright. 자,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Maybe
0: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maybe. 네.
1: 그리고 something.
0: 오케이.
1: Okay. 예. 그리고 on my face 하겠습니다.
0: 오케이. Okay. 항상 이렇게 조각조각 내는 연습을 하세요. 슬기 씨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네. 그렇고 너무 문장이 길면 스스로 헷갈리게 됩니다.
1: 맞아요.
0: Okay, so maybe I had something. 어디에?
1: On my face.
0: 정답. 네. 되겠고요. 얼굴에 뭐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 얼굴에 뭐가 묻어 있다.
1: 예.
0: 나 여기에 뭐 묻었니? 이런 묻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묻어 있다, 뭘 써야 되지? 고민 엄청 하시는데.
1: 맞아요.
0: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1: 아하.
0: 내 얼굴 면에 뭔가를 가지고 있다. on 전치사까지 썼잖아요.
1: 네네네.
0: 그렇죠? Right? So, 저는 아예 이걸 이렇게 가져와서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Have something on one's face. 여러분들이 이게 연습이 되면 something 대신에 실제로 뭐가 묻어 있는지를 써도 되겠고요. 바꿀
1: 네.
0: 수도 있겠고요. 누구의 얼굴인지도 바꿀 수 있겠죠.
1: 그쵸.
0: 이렇게 해서 응용을 사실 해봐야 됩니다.
1: Yeah.
0: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 얼굴에 내가 뭔가 가지고 있었다. 나로 삼았잖아요.
1: 네.
0: 이번에는 이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너 얼굴에 뭐 묻었어. 너 얼굴에 뭐 묻었어. 그러면 넌 뭔가를 갖고 있는 거죠.
1: You had.
0: 너의 얼굴에. You have.
1: You have.
0: 뭔가를.
1: Something on your face.
0: 그렇죠.
1: Hey,
0: you have something on your face. 이러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다. 자, 질문형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이것도 남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나 얼굴에 뭐 묻었어? 자, 그거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니?
1: Do I have.
0: 뭔가를.
1: Something.
0: Do I have something? 자, 내
1: Do
0: 얼굴에.
1: I have something. On my face?
0: On my face. Exactly.
1: 와.
0: 이거 진짜 많이 쓸 것 같지 않아요?
1: 네.
0: Right.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관심 있는 사람을 뭐
1: 네.
0: 자기 친구랑 해서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1: 그쵸.
0: Hey, do I have something on my face? 뭐 이런 식으로
1: 예.
0: 물어볼 수 있겠죠.
1: 응용함을 하나 갈게요.
0: Yeah.
1: Do I have something on my teeth?
0: 그럴 때는 인을 보통 이제 쓰게 돼요. 그렇죠.
1: 인이 좋겠네요.
0: 고춧가루 right there.
1: Yeah.
0: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겠죠.
1: This is on fire.
0: Right.
1: Yes.
0: Okay. So, 이렇게 해서 얘도 요 정도로 나눠주면은 충분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y, you have something on your face.
1: You have something on your face.
0: Mm-hmm. Do I have something on my face?
1: Do I have something on my face?
0: There you go. 자, 그러면은 또 주어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네.
0: 그녀는 그녀의, 자, 주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아까 얼굴이라 그랬죠?
1: 네.
0: 그녀는 그녀의 이마에 뭐가 묻어 있다.
1: 아.
0: 이마가 영어로 뭘까요?
1: 이마 알죠, 저.
0: 뭘까요?
1: Forehead.
0: 앞쪽의 머리입니다.
1: 네.
0: 앞머리예요, 앞머리.
1: 네, 네, 네.
0: 자, 그녀는 뭔가 가지고 있다.
1: She has something.
0: Something. 그녀의 이마에.
1: On her forehead.
0: 그죠? On her forehead. She has
1: forehead.
0: something on her forehead.
1: Forehead.
0: 이렇게 하면 뭔가가 뭐 묻어 있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붙여놨을 수도 있고요.
1: 네.
0: Something like that, right? Okay. 마무리로요. 요거 나왔어요.
1: Maybe.
0: Maybe. 얘는 확신이 커요?
1: 없어요.
0: 아,
1: 거의.
0: 뭐 없다기보다는 뭐 한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1: 중간이에요?
0: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maybe 있을 수도 있죠, 뭐 이런 느낌을 썼습니다.
1: 네.
0: 그리고 걔보다 강한

0: 라고 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you guys, 읽어보도록 할게요.
1: 음?
0: Well,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1: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0: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지난 일이니까 had를 썼네요, 오늘은. 네.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is he smiling at you? Why is he smiling at you?
0: 미션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1: 네.
0: 셀카의 이 잘생긴 남자애는 누구야?
1: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0: 그렇죠. 자, 두 번째. 왜 우리 딸한테 미소 짓고 있을까?
1: Why is he smiling at you?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2: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3: Why is he smiling at you? Why is he smiling at you?
2: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0: Ne, 직접 따라해보는 입영잡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정말 정말 베이직하고 중요한 거죠.
1: 네.
0: 얘는 누구니? 저 사람은 누구니? 라고 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실수 나올 수 있습니다.
1: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입에 또 안 붙어요.
0: 그럼요. 네. 소리 내는 거랑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거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1: 맞습니다.
0: 자, 한번 가볼게요. 쟤네 누구야?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해볼게요.
1: 네.
0: 그들은 누구야? 쟤네 누구니?
1: Who are they?
0: Who are they? 이거 엄청 쓰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외국에서
1: 예.
0: 무슨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근데 막 무슨 뭐
1: 촬영 같아.
0: Like, 촬영 같은 거예요. 오, 저 사람들 누구야 할 때.
1: Who are they? Who are they? Oh, who are they?
0: 알겠죠? 자, how about this? 약간 질투의 느낌으로.
1: 네.
0: 사진에 이 여자애는 누구야?
1: 이
0: 여자애는 누구야 일단?
1: Who is she?
0: 이 여자애.
1: Who is this girl?
0: Alright. 그 사진 안에.
1: In the picture.
0: In the picture. Who is this girl? In the picture.
1: In the picture.
0: Alright. 자, 세 번째. 셀카의 이 잘생긴 남자는 누구야? 자, 이 잘생긴 남자는 누구야?
1: Who is this handsome guy?
0: Handsome guy. 오케이, 너의 셀피에.
1: In your selfie.
0: 그렇죠, in your selfie.
1: Mm-hmm.
0: 같이 읽어볼게요. Who are they? Who is this girl in the picture?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Very nice.
1: Yeah.
0: 자, 다음 볼게요. 아, 누군가에게 미소 짓다. Smile at 써주셔야 돼요.
1: 네.
0: 오케이, 갑니다. 나한테 미소 짓지 마.
1: Don't smile at me.
0: 그죠, don't smile at me. 이렇게. 너 저 남자한테 미소 짓고 있는 거야? 넌 그에게 미소 짓고 있니? 진행형으로.
1: 그죠. Are you smiling at him?
0: Him? 그죠. Him?
1: Yes.
0: 뭐, 그녀면 her?
1: 어?
0: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Are you smiling at him right now?
1: 네.
0: 뭐 이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 딸한테 미소 짓고 있을까? 자, 이거를 직역을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왜 그는 미소 짓고 있지? 너에게.
1: Why is he smiling at you?
0: At you. 그죠. Right?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Don't smile at me. Are you smiling at him? Why is he smiling at you? 오, very, very nice.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Who is this this handsome guy?

0: in your selfie.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Why is he smiling at you?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1: 미션 해결할까요?
2: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3: Who'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4: Oh,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3: Why is he smiling at you?
4: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3: What?
4: Mm-hmm.
3: No.
4: Oh, 크게 하지 마요.
3: Nothing on your face.
1: 아,
2: 와,
1: 진짜
2: 잘하시는 것 같아요.
1: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그거 고치는데 얼마죠? 라는 문장이었죠? How much is it to fix it?
1: How much is it to fix it?
2: 제가 잘못 말했네요.
1: How much is it to fix it?
2: 마음이 급해요.
1: 동사 원형 넣는 것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2: 네.
1: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who, 그 다음에 MREs, right? 주어에 따라 바뀔 수 있죠. 그 다음에 주어 이렇게 쓰면 주어는 누구야? 라는 기본적인 질문이 완성이 됩니다. 네. 그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사진의 이 숙녀분은 누구야? 사진의 이 숙녀분은 누구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2: 여러분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Bye.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레벨 4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하우 문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우리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리뷰 퀴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장이 나와 있죠? It takes 243 word or days blank to spin once.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려고 했더니 네, 뒤에 to spin 여러분 보이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쳤었거든요. 자, 이건 it 가주어 to 부정사 진주어 구문입니다. it은 따로 해석하지 않고 이 to spin을 진짜 주어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spin은 뭐라고 해석하죠? 네, 자전하다예요. 한 번 자전하는 것은 243일이 걸립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근데 그럼 뭐가 빠졌죠? 바로 spin. 자전하는 주체가 뭔지 표현해줘야 돼요. 여기 보면 뭐가 자전하는데? 금성이 한 번 자전하는데 라고 나와 있어요. 이럴 때는 for 명사를 써서 투부정사의 행동을 하는 주체를 나타내줘야 됩니다. 이때 for 명사를 의미상 주어로 부른다. 이것까지 배웠었죠? 자, 그럼 여기 들어갈 내용은 for 쓰고요. 금성이 하는 거니까 Venus 써줍니다. 자, 그러면 완성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It takes 243 Earth days for Venus to spin once. 잘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How 음음문 두 번째 시간 뭘 배울까요? Today's learning point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learning point. 오늘 공부할 내용은 step up, 문법을 적용해 독해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개의 지문을 읽어볼 거예요. 대주제는 먼저 invention, 발명품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lifestyle, 생활 방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글을 읽게 될까요? 기대되지 않나요? 자, 그럼 신나게 시작해봅시다. 네, 여러분,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문법을 적용해 잘 독해를 하려면 easy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how 음음문 한 방에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how는 형용사와 같이 쓰이면 또는 부사랑 같이 쓰이면 얼마나 라는 뜻으로 정도를 묻는다 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old tall long과 같이 형용사가 오면 how old는 얼마나 나이가 든, how tall은 얼마나 키가 큰, how long은 얼마나 긴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부산은 우리말로 뭐뭐 하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러면 how often 하면 얼마나 자주란 뜻이 되고요. 빈도수를 부를 때 쓰이고 how fast 하면 얼마나 빨리 해서 속도를 부를 때 쓰입니다. How long? 얼마나 길게? 롱이 또 나왔네요. long은 여러분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 부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이때 쓰인 long은 얼마나 길게 또는 오래 시간의 길이를 묻는 표현으로 사용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중요하게 배웠었죠. 자, 그 다음으론 how many much 이렇게 많은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과 같이 쓰였을 때는 어떻게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 배웠습니다. How many는 뒤에 복수 명사가 따라오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How many cars 하면 얼마나 많은 차들 이렇게 복수 명사 써서 차의 대수를 물어볼 수 있고요. How many people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해서 사람들 복수 명사죠. 사람의 수, 명수를 물어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다음 how much는 셀수 없는 명사와 같이 쓰인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개수가 아니라 어떤 양의 크기를 물을 때 쓴다고 했죠. How much time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대, 시간이 됩니다. 네, time은 셀수 없는 명사의 대표적인 예예요. 다음 how much 이렇게 how much만 쓰이면 이때는 가격을 물을 때 쓰인다라는 거를 배웠어요. 네, 그래서 how much is it 하면 그건 얼마입니까? 이렇게 쓰죠?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지 가이드로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스텝업에서 독해 지문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37쪽을 봐주세요. 우리 1번 지문은 지난 시간에 해결을 했고요. 2번 지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을 글의 대주제는 invention, 발명품이네요. 어떤 발명품이 나올까요? 자, 우리 첫 문장부터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The first high-speed train was too noisy because of air pressure. 첫 번째 high-speed, 속도가 높은 거니까 고속이 되겠죠? 고속 열차는까지 주어예요. 아, 고속 열차가 중심 소재군요. 첫 번째 고속 열차는 too noisy, 너무 시끄러웠다. 여기서 to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나치게 뭐뭐하다라고 할때 to를 쓰죠. 너무 시끄러웠대요. 뭐 때문에? Because of air pressure, 공기 압력, 즉 기압이죠. Because of는 뭐뭐 때문에란 뜻이고요. 이 of가 전치사니까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옵니다. Air pressure, 명사 맞죠? 네, 그래서 기압 때문에 첫 번째 최초의 고속 열차는 too noisy, 너무 시끄러웠대요. 네,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네요. One day, an engineer watched a bird. 하루는 어느 날한 엔지니어, 기술자가 되겠죠? 기술자는 보았습니다. 한 마리 새를 보았대요. It was diving into water to catch a fish. 그것은 was diving. 비동사 ing. 근데 과거형 비동사네요. 따라서 과거 진행형으로 다이빙 하고 있었다. 네, 다이빙 하고 있었대요. 어디로? Into water. 물속으로. 다음에 to 부정사 to catch가 나왔어요. 이때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됩니다. 물고기를 잡 위에서 그것은 물속으로 다이빙하고 있었다. 다이빙하고 있는 모습을 an engineer, 엔지니어가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How much water will it splash? He wondered. 자, 우리가 배우는 how much가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이고요. 뒤에 오는 명사는 이렇게 셀수 없는 명사가 온다는 거 알죠? 뜻은 얼마나 많은 물입니다. 주어는 is이 되겠죠. 그것은 얼마나 많은 물을 splash, 튀길까라고 he wondered, 궁금해 했습니다. 새를, 다이빙하는 새를 보고 엔지니어가 물이 얼마나 튀길까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surprisingly, there was almost no splash. 놀랍게도 there was 하면 있었다인데 뒤에 no가 나오네요. 그러면 없었다죠. 거의 splash가 없었다.
앞에서 본 스플래시는

물을 튀기다란 동사로 쓰였고요. 이때 splash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물보라가 좋겠네요. 그래서 거의 물보라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놀랍게도 물보라가 거의 일으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The secret was the bird's long, narrow beak. 그 비밀은 뭐였죠? 새의 길고 좁은 beak. 부리 때문이었다. 부리가 그 비밀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왜 물보라가 튀기지 않았을까 했더니 그 비결을 생각해 보니까 부리가 길고 좁아서 어떻게 해요? 네. 물속에 쏙 빠지게 된 거죠. So the engineer changed the train's nose. 그래서 그 기술자는 바꿨어요. 무엇을? 그 기차의 nose, 코를요. 코를 바꿨다고요? 여러분, 기차에도 코가 달려있나요? 네, 여기서 말하는 코는 이렇게 기차 앞부분에 이렇게 뾰족히 나온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바꿨대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네, 새를 보고 거기에 영감을 얻어서 새 모양처럼 long, narrow 하게 바꿨겠죠? 길고 좁게 만들었던 거예요. Then the train became quieter and faster. 그러더니, 그랬더니 그 열차는 become의 과거입니다.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quieter, faster과 같이 비교급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비교급. 자, 이렇게 become은 비교급이랑 종종 같이 쓰이고요. 해석을 할 때는 점점 뭐뭐해지다가 돼요. 점점 더 조용해졌고 그리고 어때졌다? 더 빨라졌다. 그렇죠? 기차가 점점 더 새가 물보라를 튀기지 않고 쏙 빠지는 것처럼 점점 더 조용해지고 그리고 빨라졌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됐어요. How fast can it go? 자, 우리가 배우는 how 문 나왔네요. 얼마나 빨리 그것은 갈수 있을까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fast는 빨리란 뜻의 부사로 쓰였죠. 그래서 속도를 묻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빨리 갈수 있을까? 여기서 it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네, 바로 train을 말하겠죠? 자, 다음 C 볼게요. It can go faster than 300 km per hour. 그것은 갈수 있어요. Faster, 더 빨리 하고 then 나옵니다. 뭐보다 빨리? 자, 여기 보면 per hour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per는 뭐뭐마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지금 속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때 적절하게 해석을 하면 시속이라고 해석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속 300km보다 더 빨리 갈수 있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The High Speed Train이 어떻게 문제를 극복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네, 잘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가볼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글에 밑줄 친 A에서 C 중 가리키는 것이 다른 것을 여러분이 찾는 문제예요. A, B, C는 다 대명사 it 또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it입니다. 자, 똑같이 it으로 쓰였지만 가리키는 대상은 다를 수 있어요. 전체 문맥을 살펴서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A부터 볼게요. It was diving into water to catch a fish. 그것은 다이빙하고 있었다. 물속으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무엇이 다이빙하고 있었나요? 네, 바로 앞에 나와 있죠? 새를 봤잖아요. The bird가 되겠습니다. 이 새가 이렇게 다이빙하고 있는 걸 봤으니까 it은 the bird, 새를 가리키고요. 자, 다음 B는 어떨까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How much water will it splash? He wondered. 얼마나 많은 물을 그것이 튀길까? 그치? 그쵸? 자, 그러면 이때 물을 튀기는 주체, 즉 주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튀겨요, 여러분? 네, 새가 슉 하고 다이빙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it도 뭐가 됩니까, 여러분? The bird가 되겠죠. 바로 엔지니어가 보고 있는 새가 되겠습니다. 자, 두개 같네요. 그럼 C는 뭔지 확인해 볼게요. It can go faster than 300 km per hour. 아까 우리 per hour를 뭘로 해석하기로 했죠? 시속이에요. 자, 그럼 그것은 더 빨리, 뭐보다 300km, 시속 300km보다 더 빨리 갈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뭐가 더 빨리 갈수 있을까요?
설마 새일까요? 야, 300km보다 더 빨리 나는 새가 있으면, 선생님 너무 무서운데요? 자, 여기서는 이시 가리키는 대상이 바로 the train, 기차가 되겠죠. 그쵸? 그 엔지니어가 새로 개발한 기차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틀린 내용은 다른 것은, A, B, C 중에서 다른 것은 바로 C, 트레인을 가리키는 C가 되겠습니다. 네, 잘했어요. 자, 이제 2번 가볼게요. 이번 문제는 이제 표의 내용을 알맞게 채워 넣는 거예요. 보면 이 글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해결책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결했더니 어떤 결과를 낳았다 하는 내용의 구조로 써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문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소재는 The High Speed Train, 고속 열차예요. 고속열차, 최초의 고속열차가 갖고 있었던 문제점이 나왔었죠? 네, 첫 문장에 나와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었죠? The first high speed train was too noisy because of air pressure. 첫 번째 고속열차는 너무 시끄러웠다. 뭐 때문에? 기압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It was too noisy. 자, noisy가 들어가야겠죠? 이때 is은 the train, the high speed train을 가리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문제점이 있었는데, 다음,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죠? They changed its blank to look like a bird's blank. 그들은 바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네, 그 엔지니어, 기술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바꿨어요. 무엇을? To look like 하면, 모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새의 무엇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뭘 바꿨다고 나왔죠? 이 내용이 나와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Changed란 동사가 바로 써 있는 문장, 여기서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쵸? So the engineer changed the train's nose. 기차의 네, 코 부분을, 코를 고쳤다고 했죠. 바꿨다고 했어요. 자, 그럼 뭘 써야 될까요? 여기 it는 the trains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trains는 쓰지 않고 그것의 nose, 코를 바꿨다. 모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뭘본 따서 만들었어요? 앞에 나오죠? 새를 보고, 새의 길고 좁은 부리를 보고 바꿨잖아요. 그래서 모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새의 부리입니다. 그래서 부리는 어떻게 써요, 여러분? B, A, B, E, A. K 이렇게 써야겠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They changed its nose to look like a bird's beak. 잘했어요. 다음, 네, 결과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낳았나요? It became, 그것은 뭐뭐 하게 되었다 하고 더 빨라지고 더 조용해지고 이런 내용 나왔었죠. 자, became이 나온 문장. Then the train became quieter and faster. became 다음에 이 비교급 두 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써볼게요. Q, U, I, E, T, E, R. 또, faster. F, A, S, T, E, R. 됐어요. It became quieter and faster.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에 나온 문제는 다 해결했어요. 이제 이지 가이드로 전체 글의 줄거리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아이디어는 작가가, 글쓴이가 뭘 얘기하고 싶었죠? 네, 발명품에 대한 얘기니까 어떻게 해서 the high speed train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The engineer changed the train's nose to look like a bird's beak. 그 엔지니어는 바꿨어요. 기차의 열차의 코를 모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새의 부리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네, 고속열차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메인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 외에도 디테일즈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The first high-speed train was too noisy. 첫 번째, 최초의 고속열차는 너무 시끄럽다. 문제점이었죠? 그래서 the engineer got the idea from a bird's long, narrow beak. 엔지니어는, 즉 기술자는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뭐로부터? 새의 길고 좁은 부리로부터 얻고, 그리고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랬더니 then the train became quieter and faster. 열차가 훨씬 더 조용해지고, 그리고 faster, 빨라졌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grammar 볼게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how 문문 어떻게 쓰였을까요? 그것은 얼마나 많은 물을 튀길까? 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 물은 셀수 없는 명사예요. 그래서 많은이란 뜻으로 much를 넣어야겠죠. 따라서 how much water will it splash? 이렇게 쓰여 있었고요.

자, 다음은 그것은 얼마나 빨리 갈수 있을까? 즉, 속도를 묻는 표현이었죠? 자, 얼마나 빨리, 빨리를 뜻하는 부사 fast를 넣어서 how fast can it go?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배운 문법 내용이 글 속에 녹아 있었어요. 자, 이제 2번 질문 잘 해결했고요.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여러분 교재 38쪽에 있고, 또 이번 글의 대주제는 lifestyle, 생활 방식이에요. 자, 어떤 생활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을까요? 우리 첫 문장 같이 읽어봐요. How much do you study a day? How much 바로 나왔네요? 근데 how much는 선생님 가격 묻는 거 아닌가요? 근데 웬 study가 나왔을까요? 자, 여기서는 가격을 묻는 표현으로 얼마라고 해석하면 어색해져요. 그냥 그대로 much가 많이란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가 됩니다. 얼마나 많이 당신은 공부합니까? 하루에. 이렇게 a day 하면 하루마다. 매일 이런 식의 의미가 됩니다. 어를 붙이면요. 하루마다, 하루에 당신은 얼마나 많이 공부하죠? 네,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자, 볼까요? Maybe that is not the right question. 아마도 그것은 어때요? Not the right question. 옳은 질문이 아닐 거예요. 여기서 that은 앞에 나온 이 질문을 얘기하겠죠? 네, 그리고 이 질문이 right. 옳은이란 뜻이죠. 오른손 말고 맞은, 옳은, 바른 이런 뜻입니다. 옳은 질문이 아니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묻는 건 옳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질문이 나오네요. Blank, do you focus? 당신은 집중하나요? 뭔지 모르겠어요. 집중하나요?라고 묻는 것이 that is probably better. 그것이 아마도 더 나을 거예요. 역시 이때의 that은 앞에 나온 이 질문을 가리키는 거죠. 이 질문이 맞는 거예요. 더 좋아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여러분이 캐치할 수가 있어요. 이 질문은 아니다. 좋은 질문이 아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옳은 질문이다. 즉, 이 질문의 의미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담고 있는 핵심 질문이 되겠죠. 자, 기억해 두세요. It is the same thing at work. 그것은 같은 것이다. 어디에서도, 일에서도. 일을 할 때도 이 질문이 나쁜 질문이고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이라는 것은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ome companies tried a four-day work week. 몇몇의 회사들은 시도했어요. 무엇을? 4일. 4일을 일하는, 한 주에 4일을 일하는 것을요. 자, 여기 지금 길게 나와 있는데요. 한 주에 4일이라는 것이니까 우리말로 주 4일제겠죠. 주 4일제를 tried, 시도했다고 해요. 이때 some은 몇몇의 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몇몇 회사들이 주 4일제를 시행해 봤더니 This means people work for days and have 3 days off every week. 아, 먼저 this가 뭔지 뜻을 설명해 주고 있네요. 이때의 this는 앞에 나온 주 4일제가 되겠죠. 주 4일제, 이것은 뜻합니다. 사람들이 4일을 일하고 그리고 또 have off 하면 이때 off는 떨어진 상태죠. 일로부터 떨어진 상태, 즉 휴식을 의미해요. 3일을 휴식하는 걸 말해요. Every week. 매주 4일이라고 3일 쉬는 걸 의미합니다. 네, 주 4일제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 자, 그랬더니 As you can guess, the results were amazing. as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때 as는 뭐뭐 하듯이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습니다. 당신이 추측하듯이, 자, 이렇게 3일 쉬고 4일이라면 어떤 걸 추측할 수 있어요? The results were amazing. 결과죠? 결과들은 놀라웠다. 이때 amazing은 기분 나쁘게 이렇게 놀란 게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놀란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어요. Many of the companies decided to keep the new schedule. 많은 회사들, 네, 여기 나와있죠? 그 회사들 중에 많은 회사들은 결정했어요. 유지하기로, 새로운 스케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으니까 이 새로운 스케줄, 주 4일제겠죠? 주 4일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o, blank days do you work? It's not the right question.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은 not the right question. 옳은 질문이 아닙니다. 자, 여기 들어갈 말이 뭔지 모르겠지만,

네, 당신이 이렇게 일하는 것은, 네, 일합니까? 라고 묻는 건 좋은 질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의 글쓴이의 의견과 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질문이다. 라는 걸 추론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글의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여러분 골라볼까요? 네, 먼저 A와 B에 들어갈 말 질문이었죠. 앞부분에 선생님이 처음에 나온 질문은 not the right question이라고 했으니까 작가의 의견과 관련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뒤에 나온 이 질문은 that's better라고 했으니까 이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담고 있는 질문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B로 나와 있는 이 질문은 또 어떻다고 했죠? Not the right question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글쓴이의 의견과는 반대되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자, 그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A, B에 들어갈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빈칸에 들어갈 말. 당신은 집중하나요? 라고 물을 때 How good, how many, how well 중에 어떤 걸로 물어야지 좋을까요? How good 넣어볼까요? 얼마나 좋은 당신은 집중하나요? 벌써 우리말로 어색하죠? 자, 왜냐하면 여기 들어올 how 다음에 올 표현이 부사여야 됩니다. good은 형용사죠? 왜 부사여야 될까요? 이 뒤에 나온 focus,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와야지 자연스럽게 해석돼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당신은 집중합니까? 이렇게 형용사로 해석하면 어색해지고요. 그러면 좋은을 부사로 바꾸면 좀 괜찮아지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well입니다. 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굿의 부사가 되겠죠. 그럼 해석해 보면 얼마나 잘 당신은 집중하나요? 라고 묻는 것은 아마도 더 나을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의미상으로 맞죠? 자, 그래서 3번에는 how well이 되고요. how many는 이거는 개수를 물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게다가 뒤에 명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이상할 거예요. 그래서 2번 안 되고, 일단 how well을 정답으로 생각하고, 다음에 올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갈 말 볼까요? 자, 문법적으로 확인하면 여러분이 알수 있어요. 여기 앞에 오는 의문사 표현은 뒤에 복수명사랑 같이 쓰여야 되네요. 그러면 how much, how many, how well 중에서 many랑 같이 쓰이면 좋겠죠. how many가 들어가면 어떤 뜻이 될까요? 네, 보겠습니다. How many days do you work? 얼마나 많은 날을 당신은 일합니까? 그쵸. 일하는 날수를 묻는 표현으로 네,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얼마나 잘 집중합니까? 라는 이 질문이 좋다고 했으니까 일을 하는 날수라든가 공부하는 양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겠구나 하고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바로 이번에 이 주장을 담은 문장을 찾는 문제가 나왔네요.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꾸준하게 일해야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자,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How well do you focus?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일의 양이 아니라 일의 질, 즉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 말을 하고 싶죠? 그러니까 꾸준히 일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일해도 집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의 양과 관련돼 있는 거라서 틀렸다고 봐야 되고요. 2번, 일하는 시간보다 집중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즉, 이 질문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더 적은 날을 일할수록 일의 결과가 더 좋다? 네, 주 4일째 더 적게 일했으니까 선생님, 결과가 좋았던 거 아니에요? 자, 이것도 날에 대해서, 즉, 날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의 양이 아니라, 일의 날수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집중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의견은 오히려 글쓴이의 주장과는 반대된다고 할수 있겠죠. 따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읽은 내용 다시 한번 이지 가이드로 정리해 볼게요. 글쓴이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죠? 네, 바로 이거예요.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날을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이래요. How well you focus is more important than how many days you work. 당신이 집중하는 거, 얼마나 잘 집중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뭐보다? 얼마나 많은 날을 당신이 일하는 것보다. 네, 좋습니다. 다음,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세부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나요? Some companies tried a 4-day work week. 몇몇의 회사들은 뭘 시도해봤죠?
네, a 4-day work week. 주 4일제를 시도했어요. 그랬더니 the results were amazing. 결과가 아주 훌륭했다. 놀라웠다. Many companies kept the new schedule. 그랬더니 많은 회사들이 어땠어요? 네, 유지했죠. 새로운 스케줄, 즉주 4일제를 유지했다 하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램 한번 볼게요. 자, 우리 how 의문문 어떻게 쓰였나요?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가라는 문장이 나왔었죠. 얼마나 많이. 자, 이때는 뭘 쓴다? 많이를 뜻하는 how much를 써야 돼요. 이때 how much는 가격을 묻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공부 양을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머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리뷰 퀴즈만 풀면 되겠습니다. 저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자,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날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기초 영문법 2 18강인데요. 우리 오늘은요, 벌써 5개 대단원 중네 번째 대단원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것처럼 남은 2개 대단원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기초 영문법을 한번 마스터해봐요.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어휘 미리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단어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단어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 번씩 쌤이랑 읽으면서 바로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pretty. pretty. 네, pretty 하면 예쁜이라는 의미죠. 계속 볼게요. snowy. snowy라고 했는데요. 눈이 많이 내리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단어로 rainy가 있어요. 우리 rainy는 무슨 뜻일까요? 비가 많이 내리는 이 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warm, warm. 따뜻한 이라는 의미고요. 이어서 fat 하면 뚱뚱한. 반대말은 날씬한이겠죠? 날씬한은 thin.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높이가 높은과 낮은. 우리 높은은요, high라고 읽습니다. 자, 스펠링 보시면 H-I-G-H인데요. 읽을 때는 high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이어서 높이가 낮은은 low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반대 의미의 단어끼리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easy인데요.

easy는 쉬운이라는 의미고요. 반대로 어려운이라고 할 때는 difficult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강세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difficult. 맨 앞에 이렇게 강세를 넣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difficult. 네, 어려운이고요. 이어서 가난한이라고 할 때는 poor. poor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반대로 돈이 많은 혹은 부유한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rich. rich가 되겠죠? 자, 이어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크기가 작은과 큰이 나와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이라고 할 때는 small. small. 우리 small size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small이고 반대로 크기가 큰이라고 할 때는 big. big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키가 큰과 키가 작은 갈게요. 키가 큰이라고 할 때는 tall이라고 읽고요. 반대로 키가 작은 혹은 짧은이라고 할 때는 short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배고픈과 배부른인데요. 배고픈 영어로 hungry라고 하죠. I'm so hungry 하면 나 너무 배가 고파 이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배부른이라고 할 때는 full이 되겠네요. 이어서 깨끗한, 더러운인데요. 깨끗한은 clean. 반대말, 더러운은 뭐예요? dirty. 예를 들어서 my room is very clean 하면 내 방이 깨끗한 거죠. 반대로 my room is really dirty 하면 내 방이 어떤 거예요? 아주 더러운 겁니다. 자, 이어서 맛있는 알아둘게요. delicious. delicious. 맛있는이고요. 이어서 정사각형의라고 하였습니다. 자, 정사각형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을 우리 영어로 square이라고 합니다. square, 정사각형의. 그리고 late 하면 늦은인데요. 예를 들어서 he is late for school 하면 그는 학교에 늦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late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만 더. sick. sick 하면 아픈입니다. 자, 여기까지 단어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어휘 미리 보기에서 살펴보는 단어들은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이 단어들은 모두 사람이나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 등을 나타내주는 단어들이에요. 자, 이렇게 사람이나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형용사라고 부르는데요. 자, 오늘은 형용사의 의미와 종류를 공부할 거고요. 이어서 형용사가 문장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용법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우리 바로 형용사의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자, 왼쪽에 여자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아이를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A girl. A girl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어떤 여자아이인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 여기에 형용사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방금 봤던 형용사 중에 pretty. pretty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이 됩니다. A pretty girl. 자, 무슨 뜻일까요? 예쁜 소녀 혹은 예쁜 여자아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pretty라는 형용사를 추가해 주었는데요. 형용사는요, 이 pretty처럼 사람이나 동물 혹은 사물의 상태나 모양 등 다양한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꾸며주는 말입니다. 자, 형용사에는 pretty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정말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온 형용사의 종류, 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 있는 단어를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쌤이랑 읽어볼 거예요. 내가 몰랐던 단어가 있다면 표시하면서 같이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상태를 나타내어주는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good, 좋은, 반대로 bad 하면 나쁜이죠. 자, cute, 귀여운도 형용사고요. 또 beautiful, 아름다운도

형용사입니다. 자, 이것들은 모두 상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고요. 여기에 있는 게 상태 형용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종류는 정말 많지만 여기에는 네 개만 써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모양을 나타내주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round. round 하면 둥근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고요. 또 square 하면 정사각형 모양의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long 하면 긴, 그리고 thin 하면 얇은입니다. thin은 날씬한도 되고요. 이렇게 얇은이라는 의미도 나타낼 수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형용사를 통해서 우리 색깔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들 살펴볼게요. 먼저 red, 빨간, 그리고 orange, 주황색의, yellow, 노란, green, 녹색의, blue, 파란, 그리고 brown 하면 갈색의, 그리고 black, 검은이죠. white는 흰입니다. 자, 이어서 성질을 나타내주는 형용사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old 하면 나이 많은 이라는 의미예요. 반대말은 young, 젊은 혹은 나이가 어린이고요. 이어서 조금 특이하게 생긴, 조금 어렵게 보이는 형용사도 나와 있습니다. comfortable, comfortable인데요. 편안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this sofa is very comfortable 하면 이 소파가 매우 편안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smart 하면 영리한이고요. 또 kind 하면 친절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형용사죠. 이어서 nice, 멋진, 그리고 diligent, 부지런한도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날씨를 나타내주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자, 우리 sunny 하면 햇볕이 쬐는, 그리고 warm 하면 따뜻한, windy 무슨 뜻이에요? 바람이 부는, 그리고 rainy 하면 비가 내리는, snowy 하면 눈이 많이 내리는, 그리고 cool, 시원한, 하나 더 cold, 추운이라는 단어까지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이어서 크기를 나타내주는 형용사입니다. 크기가 큰 하면 big, 크기가 작은 할 때는 small, 그리고 크기가 중간의 크기일 때는 medium으로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맛을 나타내주는 형용사를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맛있는이라고 할 때는 delicious 써주시면 되겠고요. 또 단맛의라고 할 때는 sweet를 씁니다. 이어서 짠맛의 salty, salty라고 읽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신맛의라고 할 때는요. sour, sour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형용사들 정도는 여러분이 뜻과 매치시켜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형용사들 중에서도 반대 의미를 갖는 짝꿍 형용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ot 하면 더운이잖아요. 반대말은 cold가 되겠죠? 추운. 자, 계속 볼게요. 크기가 큰 big이라면 반대말 뭐예요, 여러분? small이 되겠죠? 크기가 작은. 이어서 키가 큰이라고 할 때는 우리 tall 쓰잖아요. 반대말은 뭘까요? short가 되겠죠? 키가 작은. 그리고 빠른이라고 하려면 fast인데 반대말 느린이라고 할 때는 slow가 됩니다. 이어서 우리 배부른이라고 할 때는 full이라고 하죠? 반대말 배고픈은 hungry 기억하시고요. 자, 이어서 높이가 높은 먼저 볼게요. high, 그리고 높이가 낮은 low가 되겠고요. 바로 위에 있는 거 안 했으니까 보겠습니다. 우리 뚱뚱한 하려면 fat이 되는 거고 반대로 날씬하는 thin이 됩니다. 자, 이어서 여기 볼게요. 쉬운은 easy, 반대말 뭘까요? 어려운이겠죠? difficul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부유하는 rich, 반대말 뭐였죠? 가난한 poor, 그리고 힘이 세거나 강한은 strong이고요. 반대말은 weak, 약한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 의미를 갖는 형용사입니다.

항공사들은 여러분이 꼭 이렇게 짝지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Practice 1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빈칸에 가장 어울리는 형용사를 보기에서 골라 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기 한번 볼게요. Cute, snowy, dirty, blue, warm, sweet. 모두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1번부터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풍선이 지금 파란색이네요. 그럼 the balloon is 뭐라고 넣어줄까요? blue 해주시면 되겠죠? 그 풍선은 파란색이다. 자, 이번에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은 보통 굉장히 달콤합니다. The ice cream is 빈칸 뭐 넣어줄까요? 달콤한 sweet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밖에는 지금 어떤 날씨예요? 눈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it's snowy outside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유령의 말풍선 속 단어들과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를 찾아 출구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유령이 이 미로를 통과해서 출구로 나갈 거예요. 우리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단어는 thin이네요. thin. 자, 누구의 반대말이죠? fat의 반대말입니다. fat은 뚱뚱한, 반대로 thin 하면 날씬하니죠?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미로를 이렇게 오다 보면요. 갈림길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high의 반대말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high의 반대말은 cold일까요? 아니면 low일까요? high는 높이가 높은이니까 반대말은 높이가 낮은 low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difficult의 반대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difficult, 어려운이잖아요. 반대말은 쉬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easy 쪽으로 쭉 가줄게요. 자, 여기까지 잘 와주셨나요? 자, 이어서 또 갈림길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poor, 가난한의 반대말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가난한의 반대말 어디에 있을까요? kind일까요? rich일까요? 네, 정답은 rich입니다. rich는 부유한, 돈이 많은 이런 의미예요. 참고로 kind는 친절한이라는 의미이므로 여기서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small이네요. small은 크기가 작은이죠. 따라서 반대말은 big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줄게요. 자, 이어서 가다 보면 또 갈림길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short의 반대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short가 뭐죠, 여러분? 키가 작은 거예요. 반대말은 키가 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tall 쪽으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단어 하나 남았습니다. full의 반대말 찾아줄게요. full은 배부른입니다. 반대말은 배고픈, hungry가 되겠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출구를 잘 찾아주셨나요?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바로 basic concept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형용사의 의미와 종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형용사가 문장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The cute puppy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귀여운 강아지라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cute라는 형용사가요,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귀여운 강아지라는 의미가 돼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위치는 어디예요? 명사의 앞이 됩니다. 한 번 더. 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는요, 이와 같이 명사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자, 쌤이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쌤이 정말 좋아하는 과일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써볼게요. Watermelons. 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여러분, 뭘까요? 수박입니다. 근데 쌤은 아무 수박이나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달콤한 수박만 좋아합니다.

자, 우리 달콤한 수박을 영어로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Sweet를 넣어주면 되겠죠? Sweet watermelons.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자, 또 쌤은 아무 수박이나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미지근한 수박 안 좋아합니다. 이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수박만 좋아요. 자, 우리 차가운 수박은 또 영어로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Cold watermelons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꾸밈을 받는 명사의 앞에 형용사가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 형용사가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이 형용사의 위치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럼 우리 예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A kind teacher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친절한 선생님. 이 여기서 초록색 글씨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바로 꾸며주고 있다는 것 보이시죠? 자, 오른쪽, tall students라고 했습니다. 키가 큰 학생들이라는 의미로 초록색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바로 꾸며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부사나 소유격 등 다른 말이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록색 글씨의 형용사들은요,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very fast rabbit 하면 매우 빠른 토끼가 되는 것이고요. My new laptop 하면 나의 새 노트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줄 때 명사의 앞에 나온다. 이 위치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형용사가 명사의 앞에만 오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용법 한번 살펴볼 건데요. The girl is cute라고 했죠. 그 소녀는 귀엽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형용사가 비동사의 뒤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비동사 뒤에 나오는 형용사는요, 앞에 있는 주어를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석해보면, 그 소녀는 귀엽다라고 해석이 되죠. 귀여운 건 앞에 있는 이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용사가 이 비동사 뒤에 나오게 되면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추가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내용 보면요. 우리 비동사나 look과 같은 동사의 뒤에 나오는 이 형용사는 맨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쌤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문 볼게요. He is kind, 그리고 they look smart. 여기서 초록색 글씨의 형용사들을 살펴보면요. 모두 비동사, 그리고 look의 뒤에 나와 있죠.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he is kind 하면 그는 친절하다라는 의미예요. kind가 지금 누구를 보충 설명해줘요? 그가 친절한 거죠.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they look smart. 똑똑하고 영리한 건 누가 영리한 거예요? 주어인 그들이 영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심화 개념으로 들어가 보자면, 여러분, 이와 같이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보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보어.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형용사들은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보어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참고로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Practice 2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보기에 단어들을 사용하여 설명을 완성하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 먼저 우리 1번부터 채워볼게요. Jack's father is a 빈칸 man 이라고 했습니다. 잭의 아버지는 키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키가 큰 남자다라는 의미로 tall man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The 빈칸 apples look delicious 라고 했어요. 자, 어떤 사과들이 맛있어 보이나요? 색깔이 빨간 사과들입니다. 따라서
Red apples look delicious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The dog is next to Jack's mother 이라고 했습니다. Next는 누구의 바로 옆에라는 의미죠. 자, 어떤 개가 잭의 엄마의 바로 옆에

하늘이 아름다워요라는 문장을 완성해 줄 거예요. 자, 우리 문장 완성할 때는 주어, 동사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The sky is beautiful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형용사는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은 아름답다라고 해석이 되죠. 2번입니다. My mom is a good cook. 나의 어머니는 훌륭한 요리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녀의 음식은 맛있겠네요. 그쵸? 따라서 Her food is deliciou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delicious도 형용사로서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볼게요. He cleans every day. 그는 매일 청소한다고 합니다. clean은 깨끗한도 되고 청소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여요. 그는 매일 청소하니까 방이 깨끗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The room is clean이 되겠고요. 여기서 clean이라는 형용사가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 대화 속에 적용해보는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Grammar in Real Life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만화를 한번 보시면요. 한 아이가 굉장히 아파 보입니다.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걱정이 되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엄마가 What's wrong? You look sick.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일 있니? 너 아파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You look sick 하면 너 아파 보인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랬더니 이 남자아이가 Mom, I don't feel 빈칸이라고 했어요. 자, 무슨 의미의 내용이 들어갔을까요? 엄마, 저 몸이 안 좋아요. 저좀 아파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이 엄마가요. 핫초코, 코코아를 내밀면서 Drink some chocolate이라고 합니다. 초콜릿을 좀 마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초콜릿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굉장히 뜨거워 보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핫초코를 먹은 이 친구가 Thank you, mom. I feel better now.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엄마, 고마워요. 이제 좀 어때요? Feel better. 좀 나아졌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엄마가 It's cold outside 라고 했어요. 밖에 날씨가 어떻다는 거예요? Cold, 추워. 그리고 It's snowy 라고 했습니다. 눈도 내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에 대해서 이 남자아이가 I will 이라고 하면서 재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해결해 볼게요. 위 대화의 빈칸 1과 2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기를 보시면요. Good, bad, 그리고 hot, cold. 이렇게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들끼리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될지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엄마, 저 몸이 안 좋아요. 이런 의미잖아요. 몸이 안 좋다라고 할 때는, I don't feel good. I don't feel good.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feel good이라고 하면 상태가 좋다, 몸이 괜찮다 이런 의미인데 반대말이니까 I don't feel good 해서 몸이 안 좋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2번인데요. 뜨거운 초콜릿을 좀 마셔라는 의미겠죠? 여기서 cold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hot chocolate 이렇게 넣어주시면 꾸며주는 말이 성립하겠네요. 자, 그래서 1번과 2번에 good 그리고 hot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여 빈칸 3에 들어갈 말을 완성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3번에 들어갈 말, I will. 저는 뭐뭐 할게요죠. 저는 입을게요니까 I will wear부터 써줄 거고요. 나의 따뜻한 재킷이므로 my warm jacke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warm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있는 재킷을 꾸며주고 있어요. 나의 따뜻한 재킷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 순서를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위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영어로 쓰라고 하였습니다. 질문을 보시면요. What's the weather like?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이런 표현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Weather 하면 날씨예요. 근데 What's the weather like? 하면 날씨가 어떻니? 라는 문장이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밖에 날씨가 어떻다라고 얘기해 주었으므로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답은 It's cold, 춥습니다. 라고 쓰셔도 되고요. 혹은 눈이 옵니다. It's snowy 라고 써주셔도 돼요. 혹은 둘다 합쳐서 It's cold and snowy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 마무리해보면서 오늘 기초 영문법 복습해볼게요. 오늘은 형용사의 의미와 종류 공부했고요. 형용사의 두 가지 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교재 예문과 다시 한번 복습한다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자, 우린 다음 시간 부사의 용법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반갑습니다. 자, 올인원 중학 영어. 자, 오늘은 199강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말하기와 듣기 자, 연습하는 그런 날이죠. 말하기와 듣기는 근본적인 이슈가 뭐라고 했어요? 흉내내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읽어야 될 것들, 약하게 읽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강하게 들리는 것들, 약하게 들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흉내가 자꾸 내어지다 보면 결국은 말뭉치도 익힐 수 있고,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한 단어처럼 쭉 들을 수 있는 말의 뭉치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 청취에 익숙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청취가 먼저 완성이 돼야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하기 훈련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프로세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Your body is thirsty for sleep 이라고 하는 자, 키 센텐스를 여러분께 좀 드려봤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공부할 내용과 순서는 문제 풀고 다시 듣고 자, 한 문장 한 문장 때려잡고 마지막으로 전체 문장 듣고 따라 읽어보시면서 종료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대화가 아니라 담화라고 하는 점은 좀 주의해 두시고요. 다 담화는 talk라 그랬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담화 중에서 자, 오늘은 주제를 고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담화에서 일치 불일치의 내용을 골라라 이런 어떤 대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선택지를 딱 미리 좀 읽어보고 막 긴장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거는 지금 GQ General Question General Information Questions 라고 해서 일반 정보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분 부분을 좀 놓치시더라도 줄거리만 잘 파악하시면 자, 마지막에 정답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선택지는 미리 읽지 않아도 괜찮고요. 자, 그러시면 먼저 담화의 내용 듣고 문제 푸신 다음에 다 돌아오셔서 한 문장 한 문장 좀 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게요.
1: After a good night's sleep, you wake up and are ready for a new day of school. You use a lot of energy to go to school, play outside, do your homework, go to piano lessons, and eat dinner with your family. And by the end of the day, your body is thirsty for a sleep. You are like a car. Your gas tank is full in the morning, but empty by the end of the day. Just like drivers who go to the gas station, you fill up your own gas tank while you sleep. A full tank gives you enough energy to stay busy and do your best the next day.
0: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해보셨는데요. 무엇에 관한 글이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주제를 찾으시면 되는 것인데 자, 쭉 듣다 보니까 주제가 좀 잘 잡히던가요? 자, 만약에 잘 잡히지 않으셨다면 자, 지금부터 저랑 한 문장 한 문장 담화의 내용을 들어가면서 자, 때려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좀 시작을 해보는데요. 제가 담화 첫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담화는 한 문장의 길이, 그 다음에 그 문장 안에서의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이 대화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겠고요. 자, 소리의 단위 하나의 청크라고 했죠. 제가 그 청크들 하나니까 긴 문장도 한 두세 개 정도의 청크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들으실 수 있으면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가볼게요.
1: After a good night's sleep, you wake up and are ready for a new day of school.
0: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금

0: 첫 문장을 좀 들어보셨는데요. 이거를 세 개의 청크로 딱 듣고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을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동안에 또 까먹으셨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After a good night's sleep, you wake up and are ready for a new day of school.
0: 이렇게 됩니다. After good night sleep. 관사 이런 거좀 빠져도 상관없고요.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contents words 말고 내용어 말고 function words 중에 몇 단어 빠져도 상관없어요. After good night sleep. 자,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you wake up. 이게 두 번째 단위인 거예요. 소리 뭉친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잔 후에 너 일어나. 그다음에 세 번째는 and ready for the new day of school.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중간에 뭐 이런 거 you, 뭐 are, 뭐 이런 거 빼먹는다고 무슨 큰, 그죠? 예, 죄를 짓는 거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 정도의 문장을 한세 개의 소리 모듬 뭉치로 들으실 수 있으면 매우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After a
0: After a good
1: good
0: night's
1: night's
0: sleep,
1: sleep,
0: you
1: you
0: wake
1: wake
0: up
1: up
0: and
1: and
0: are
1: are
0: ready
1: ready
0: for
1: for
0: a
1: a
0: new
1: new
0: day
1: day
0: of
1: of
0: school.
1: school. You use a lot of energy to go to school, play outside, do your homework, go to piano lessons, and eat dinner with your family.
0: 자, 너무 길었어요. 이걸 원어민들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줄거리만 파악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세부 정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문장의 핵심 골격은 뭐예요? You use a lot of energy. 까지는 하나의 소리 뭉치로 들었을 거예요. You use a lot of energy. A lot of를 우리는 양쪽에 function words들, 어와 of를 거의 발음하지 않으면 lot of energy. 그러니까 당신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정말 뭐 하기 위해서가 한 다섯 가지쯤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 여러분들한테 다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저는 to go to school, to go to the piano lessons. 뭐 이제 이런 거 기억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eat dinner with your families. 뭐 이런 거 기억나요?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당신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듣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청크입니다.
1: You use a lot of energy. You
0: You
1: use a
0: use a
1: lot
0: lot
1: of
0: of
1: energy.
0: energy.
1: You
0: You
1: use
0: use a
1: a lot
0: lot
1: of
0: of energy
1: energy to go to school.
0: to go to school. 이게 첫 번째예요.
1: Play outside.
0: 아, to가 앞에 생략되어 있고, play outside. 놀기 위해서 에너지도 많이 쓰죠?
1: Do your homework.
0: 아, 숙지하기 위해서도 많이 쓰죠. Do your homework.
1: Go to piano lessons
0: Go to piano lessons.
1: and eat dinner with your family.
0: 됐죠? 자, eat dinner with your family.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지하게 긴 문장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를 하나의 소리 단위로, 그 다음에 나머지들을 따로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다 외울 순 없겠지만, 한 두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셨다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글은 뭐에 관한 그런 내용일까요? 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And by the end of the day, your body is thirsty for a sleep.
0: 자, 두 개의 소리뭉치로 들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자, 이제는 좀 익숙해지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기대도 있는데요. By the end of, by the end of, by the end of, by the end of의 네 단어지만 사실은 by the end of, by the end of. 너무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때 by는 늦어도 언제 언제까지는입니다. By the end of the month, by the end of the day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충분히 익숙해진 어구가 있다면 이번에 by the end of the day가 됐고요.
1: And by the end of the day.
0: And by the end of the day 까지가 하나의 소리 뭉치예요. 그래서 늦어도 밤이 될 때까지는
1: Your body is thirsty for a sleep.
0: 아, your body is thirsty for sleep 이렇게 돼 있어요. 자, thirsty라고 하는 단어는

0: 직설적으로 보면 갈증이나 목이 마른 거예요. 액체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꼭 물을 마시고 싶을 때만 쓰는 것은 아니고요. 뭔가를 갈구할 때도 써요. 물을 원할 때만, 물을 갈증 해소에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thirsty 다음에 for가 오잖아요. 저 오늘 새로운 표현 알려드리는 거예요. thirsty for, thirsty for 라 그러면 뭐뭐에 대해서 갈망하는 겁니다. 즉, 우리말로는 그냥 need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thirsty for sleep 이렇게 되면 늦어도 밤이 될 때까지는 자, your body is thirsty for sleep. 이렇게 읽기 때문에 당신의 몸은 잠을 필요로 합니다. 잠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1: And by the end of the day, your body is thirsty for a sleep.
0: Your body is thirsty for sleep.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잘 들으셨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잠이 필요해 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주제가 뭘까요? 반전이 없다면 대략적으로 잠이 글감인 것 같긴 한데요. 자,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1: You are like a car.
0: 이건 너무 쉽지 않아요? You're like a car. 이렇게 돼 있죠. You are like a car. 이렇게 끊어서 읽어주진 않지만, You're like a car.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당신은 차와 같아요. 비유입니다, 비유.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자동차와 비유해서 뭔가 얘기가 좀 나오겠죠?
1: Your gas tank is full in the morning, but empty by the end of the day.
0: 자, 이것도 지금 두 개의 소리 모듬으로 만약에 이해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뭐가 기억나세요? Your body is full in the morning. But empty by the end of the day. 저는 이렇게 기억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소리 단위별로 나눠 드릴게요.
1: Your gas tank is full in the morning.
0: 자, your gas tank is full in the morning. 비유하자면 당신의 gas tank는 is full in the morning. 자, full이라고 하는 건꽉 찼다는 거죠. 아침에는 꽉차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친다는 얘기가 되겠죠. 참고로요, 여러분들 gas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들으셨는데요. 주유소에서 우리는 기름을 넣는다라고 할때 oil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물론 중동에서 많이 나는 그 기름은 우리가 그 원유 상태로는 oil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oil dollar, oil money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하지만 주유소에서 우리가 집어넣는 거는 그 원유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다 정제하고 정제해서 우리는 가솔린이나 디젤을 넣게 되죠. 그래서 원어민들은 오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자, 뭐라고 합니까? 가솔린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뒷부분 이렇게 빼고 gas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유소 뭐라고 하던가요? gas station 이렇게 얘기하죠. 가스 스테이션이 다른 게 아니고요. 가솔린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표현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시요.
1: Your gas tank is full in the morning.
0: 기름 들어가는데 왜 가스 탱크라 그러지? 착각하시면 안 돼요. Your gas tank is full in the morning. 이라고 했을 때, gasoline tank is full.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리 뭉치로 가볼게요.
1: But empty by the end of the day.
0: But empty by the end of the d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텅 빕니다.
1: Your gas tank is full in the morning, but empty by the end of the day.
0: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1: Just like drivers who go to the gas station.
0: 오늘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될 표현이 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잘라드렸는데요. 자, 뭐라고 하나요?
1: Just like drivers who go to the gas station.
0: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처음으로 만난 것 같아요. Just like drivers. 까짐 들리잖아요. 운전자들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들을 관계대명사절로 설명해 주세요. 이론은 배웠지만 실제로 귀로는 잘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Just like drivers who go to the gas station.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유소에 가는 자, 운전자들처럼 다시 들어볼게요.
1: Just like drivers who go to the gas station.
0: Just like drivers who go to the gas station. 한 번 더.
1: Just like drivers who go to the gas station. You fill up your own gas tank.
0: 자, 뭐라고 했어요? You fill up your own gas tank. 당신 자신의 가솔린 탱크를 채우셔야 됩니다. 자, 이건 전부 다 비유적 표현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주유소에 가란 얘기가 아니죠? 자, 그래서 주유소 가는 고객들처럼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스 탱크를 채워야 됩니다. 마지막 말뭉치입니다.
1: Just like drivers who go to the gas station.
0: 두 번째.
1: You fill up your own gas tank while you sleep.
0: 아, 세 번째 말뭉치는 뭐예요? While you sleep 되겠습니다. 잠자는 동안에. 자, 이 정도면 이제 정답 낼 수 있는 충분한 단서들은 다 들으신 것 같아요. 자, 다시 이 문장 좀 길었으니까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1: Just like drivers who go to the gas station, you fill up your own gas tank while you sleep. A full tank gives you enough energy.
0: 자, 여기까지 또 잘라볼게요. 뭐라고 했어요? 자, full tank gives you enough energy. 요렇게 딱 요게 세 개로 또 나눌 수 있어요. 풀 탱크가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죠. 자, 이어가겠습니다.
1: A full tank gives you enough energy to stay busy and do your best the next.
0: 아, to stay busy and do your best까지 들으셨어요. 자, stay라는 단어 여러분들 또 기억나십니까? 예, stay는 이 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직접 만나보세요. 보호를 취하니까 바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the next day만 제가 안 들려드렸는데요. 다시 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
1: A full tank gives you enough energy to stay busy and do your best the next day.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답 쓰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선택지 중에 뭐예요? 아, 수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A번에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그 담화 듣고 문제까지 풀었고 담화 내용 다 한번 뽀개봤습니다. 다시 한번 좀 듣고 오실래요? 자, 그러시면 다 듣고 돌아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After a good night's sleep, you wake up and are ready for a new day of school. You use a lot of energy to go to school, play outside, do your homework, go to piano lessons, and eat dinner with your family.

0: And by the end of the day, your body is thirsty for a sleep. You are like a car. Your gas tank is full in the morning, but empty by the end of the day. Just like drivers who go to the gas station, you fill up your own gas tank while you sleep. A full tank gives you enough energy to stay busy and do your best the next day.
1: 자, 여러분도 오늘 단어 하나 들어보시면서 자, 저랑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셨습니다. 좀 더 듣기도 좀 가벼워지고 재밌어지고 있나요? 네, 흉내내기의 과정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필요한 문장들 많이 반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
2: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하세요. 펀 리딩 스텝 어베이 조림파파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리딩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영어 실력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어휘도 접하고요. 일단은 이 큰 흐름 속에서 내용 속에서 어휘 문법 그리고 공부 방법까지 여러 가지들을 접하다 보니까 조금 더 유의미하고 재밌게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에마 왓슨의 바로 그 다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매번 읽을 때마다 아, 에마 왓슨의 이런 면, 저런 면을 보니까 저도 이 배우님과 또 친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있죠. 우리가 on the라고 할 때 그 관사 어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의미에다가 한 스푼 새로운 의미를 더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보도록 할까요?
1: Fashion plate. Off the screen, Emma is known for her sense of style. Sometimes actors hire people to help them dress fashionably, but Emma often enjoys choosing her own outfits. Emma likes to mix different clothing styles. For example, she combines old-fashioned clothes with trendy items. Her choices are often photographed. An actress's life. As an actress, Emma spends time practicing lines and performing. She may be on a movie set several hours each day. Emma also attends events and meets fans. They often wait in long lines to meet her.
0: 에마 왓슨의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제목을 보니까 Fashion Plate라고 돼 있습니다. Fashion Plate이 뭐죠? Fashion은 우리 옷을 입는 거. 어떤 유행에 민감하게 장신구라거나 패션하거나 그런 옷을 입고요. 그런 패션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있는 Plate라는 것은 원래는 판을 의미합니다. 판. 패션 판이 뭐죠? 자, 이 Fashion Plate가 무엇이냐 하면 19세기 초에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잡지에 보면은 유행에 아주 민감하게 최신 유행하는 옷이나 어떤 장신구를 걸치고 찍은 그런 사진이나 그림 그런 것을 처음에 Fashion Plate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Fashion Plate이라는 게 그런 유행의 아주 최신 유행의 사진을 의미했는데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 사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최신 유행을 타는 사람,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Fashion Plate이라는 게 가장 최신 유행을 이끄는 사람,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Fashion Plate이라고 하면 아, 에마 왓슨이 그 유행의 아주 선두주자이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을 칭하는 그런 용어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패션의 아이콘,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Off the screen, screen 밖에서, off라는 것은 뭔가를 멀리 떨어져서이니까요. Screen 밖에서, 즉 영화 밖에서. 그런 연기 밖에서요. Emma is known for her sense of style. Emma는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For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럴 때는 이유를 의미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알려져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Emma는 뒤에 거로서 알려져 있다. 즉 뒤에 거 때문에 알려져 있다. 뒤에 걸로 유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mma는 유명합니다. 뭐로 유명하냐 하면 그녀의 스타일의 감각. 그렇죠. 이런 패션 스타일의 그런 감각으로도 아주 유명하다라는 것입니다. Sometimes actors hire people to help them dress fashionably 라고 돼 있네요. 이따금씩 때때로 actors, 연기자들은

0: hire. hire이라는 것은 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고용합니다.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to help them. 그들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연기자라면, 아, 근데 제 스스로의 어떤 패션 스타일이나 이런 옷 선택이 좀 어려워요. 매번 너무나 힘들고 고민이고.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제 옆에 두는 것이죠. 이렇게 스타일리스트나 누군가를, 패션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죠. Help them dress fashionably. 그러면 어떻게 옷을 입게 하기 위해서요? Fashionably. 최신 유행대로 바로 세련되게 라는 의미가 되겠죠. 최신 유행대로 옷을 입도록, 그들이 옷을 입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But Emma, 그런데 Emma often enjoys choosing her own outfits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나 Emma Watson은 often, 종종, often이라고 하면 종종, 영국식 발음은 often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발음 다 옳습니다. Emma는 종종 enjoys, 즐깁니다. choosing,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고르는 것이죠. choosing her own outfit. 그래서 그녀 자신의 outfit, outfit이라고 하면 바로 옷이 됩니다. 그녀 자신의 옷을 고르는 것을 즐깁니다. 아, 이 에마 왓슨은 본인 스스로 이런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 이런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네요. 넘어가 볼까요? Emma likes to mix different clothing styles. Emma는 likes to, 좋아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냐면 mix, 뒤죽박죽 섞는 것이죠. 어떻게 섞냐면 different clothing styles, 다른 옷 스타일들을 섞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섞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죠. 이렇게 예시를 쓸 때는 for example 이라고 우리가 적어주기도 하죠.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she combines, 그녀는 합칩니다. combine이라는 것은 결합시키다 혹은 합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제가 예전에 이 단어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드렸죠. 영어에서 com이 있으면 바로 함께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 보니까 bi가 있죠. bi는 숫자 2를 의미합니다.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com,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합시키다라는 의미가 된다고요. 아, 기억나시죠? She combines. 그녀는 결합시킵니다. 무엇을 결합시키냐면 all fashion clothes with trendy items가 되어 있네요. all fashion clothes라고 하면은 오래된 패션의 옷이니까. 아, 오래된 패션. 즉, 유행이 지난 옷들과 with trendy items. trendy라는 것은 최신 유행의 아이템들을 결합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 유행이 좀 지나간 그런 옷들과 그다음에 최신 유행의 어떤 옷이나 장신구나 그런 아이템들을 결합시켜서 입고 다닌다. 그렇게 장착을 한다가 되겠습니다. Her choices are often photographed. 근데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이 아주 신선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으로 다가왔나 봅니다. 그래서 그녀의 선택들은 choice라고 하면 선택이 되겠죠. 그녀가 이렇게 결합시킨 그런 선택들은 are often, 종종 photographed. photograph라는 것은 차카차카 사진 찍다가 되는데요. are photographed가 되니까 사진이 찍힙니다. 그녀의 선택이 사진으로 찍힌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1: Fashion plate. Off the screen, Emma is known for her sense of style. Sometimes actors hire people to help them dress fashionably, but Emma often enjoys choosing her own outfits. Emma likes to mix different clothing styles. For example, she combines old-fashioned clothes with trendy items. Her choices are often photographed.
0: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n actress's life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소제목이 An actress's life라고 딱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바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즉각적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대략적인 방향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이 글에 몰입을 하게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저기 라인에서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예측해 봄으로써 아, 이 라인의 의미를 바로 우리 친구들이 딱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라인을 나는 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소제목을 보고 나서 이 문장을 읽으면, 이 라인이라는 단어를 읽으면 이 라인이 문맥에 맞게 이해가 샥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보도록 할까요? As an actress, 여배우로서 Emma spends time practicing lines and performing이라고 되어 있네요. Emma는 보냅니다. 무엇을 보냅니까? 시간을 보내죠. 해석을 할 때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하면 되겠죠. Emma spends time. Emma는 보냅니다. 무엇을 보냅니까? 시간을 보냅니다. 뭐 한다고 시간을 보내냐 하면 practicing lines.

0: 라인을 연습한답니다. 라인은 제가 아는 건 선인데요. 맞잖아요. 줄이나 선. 선 맞춰. 줄 맞춰. 선. 이렇게 선. 혹은 선을 그어라 할 때 그 선. 선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여배우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제목이. 그러니까 이 선을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의미를 조금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배우들이 연습하고 있는 선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대사가 되겠죠. 대사. 그래서 엠마는 보냅니다. 무엇을 보내냐 하면 시간을 보내죠. 무엇을 연습하면서요? 대사를 연습하면서 시간을 보내고요. 또한 연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She may be on a movie set several hours each day. 그녀는 may be 있을지도 모릅니다. maybe가 붙어 있으면 아마도인데요. may be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be가 원래 있다라는 의미고 may는 추측을 나타내니까 그녀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On a movie set. Movie set. 영화 촬영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Several hours each day. 매일 수시간 동안, 여러 시간 동안 있을지도 모릅니다. Emma also attends events and meets fans라고 되어 있네요. Emma는 역시나 attends, 참석합니다. 어디에 참석하냐면 events, 행사에 참석하고요. And meets fans, 그리고 팬들을 만납니다. They often wait in long lines to meet her. 그들은 종종.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앞에 나왔던 여기 있는 팬들이겠죠. 팬들은 they often wait. 종종 기다립니다. 어디에서 기다리냐면 in long lines. 아까 전에 여기 보니까 대사라고 나왔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팬들이 줄을 서서 엠마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기다리는 줄이 되겠죠. 그래서 긴 줄들에서 기다리곤 하고요. To meet her,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거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each를 어떤 단어와 바꿔 쓸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한 단어입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의또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는 언제 쓰는지, 그리고 어의 또 다른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예문을 보도록 할까요? I need a head.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기 앞에 편의점에 가야 되는데 머리가 많이 눌렸네. 씻고 가려니 좀 귀찮고요. 그럴 때는, 나 모자 쓰고 가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I need a head. 나 모자가 하나 필요해. 그럼 여기서 모자가 하나 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무 모자면 다 괜찮죠. 머리를 감출 수 있는. 제가 머리를 감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감출 수 있는 그런 모자면 다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또이 모자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Where is the hat that I wore yesterday? 내가 어제 쓴그 모자는 어딨지? 라고 할 때, 그 모자, 어떤 특정한 모자를 가리킬 때는 the를 쓰기도 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어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the를 추가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조금 더 다른 의미, 완전히 어쩌면 다른 의미죠.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Once a day. 여기서 a라는 것은 당, 매, 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Once a day. 하루에 once, 한 번. 매일 한 번. 이렇게 매, 당, 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또 a랍니다. Three times a week.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매주 three times, 세 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단위나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그런 매당, 이렇게 시간당, 매주, 이런 표현을, 이런 의미를 또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르게도 쓰일 수 있답니다. 이게 꼭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 a person.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에 입장권을 사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당, 한 사람마다 한 사람당 $20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0km an hour. 제가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길은 제가 지금 차를 쭉 운전해서 가는데, 그 시속 얼마냐면 시속 60km다. 그러면 시간당 60km 할때 on을 쓸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on은 이런 또 다른 의미가 있답니다. 이제 예문에 이 표현들을 한번 넣어볼까요? I take this medicine once a day. 꿀꺽. 나는 이 약을 먹습니다. 얼마 만에 한번 먹냐면 once a day, 매일 한 번, 맞죠? once가 한 번이니까 매일 한번 먹습니다. 그러면 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어가 되는 것이죠. The tickets cost, 그 티켓은 값이 나갑니다. 얼마나 값이 나가냐면 $20 a person, 사람당, 매 사람마다 사람당 $20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이렇게 어는 우리가 불특정한 무언가 하나를 가리킬 때도 어라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매당마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An actress's life. As an actress, Emma spends time practicing lines and performing.

0: performing. She may be on a movie set several hours each day. Emma also attends events and meets fans. They often wait in long lines to meet her.
1: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Outfit. Outfit. But Emma often enjoys choosing her own outfits. Combine. Combine. For example, she combines old-fashioned clothes with trendy items. Trendy. Trendy. She bought trendy furniture for her room online. Photograph. Photograph. Her choices are often photographed. Line. Line. As an actress, Emma spends time practicing lines and performing.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의 헷갈리는 어휘, 동사, 명사. 이게 동사인지, 저게 명사인지, 동사인지 헷갈리는 그런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로 제가 두 개를 뽑아보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choose와 choice가 있다면 어떤 것이 동사이고 어떤 것이 명사일까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제가 일부러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거나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동사인지 명사인지 헷갈리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서 아, 나 오늘 새 신발을 초이스해서 신고 왔어. 아, 이게 뭐 바람직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요. 이렇게 그럼 그 초이스가 초이스가 뭐지?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choose라는 것이 동사입니다. choose는 선택하다. choice는 이 choose를 명사형으로 바꾼 것, 즉 선택이 되겠죠. 이게 바로 choice입니다. 아, 이렇게 구분이 딱 되겠죠. 그 다음에 advise, 지금 여기에 s가 있는 거 있죠. 지금 advise와 뒤에 보니까 advice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se로 끝나는 것은요. 발음이 advise가 되고요. 이 발음으로 끝납니다. advise. 뒤에 있는 c로 끝나는 것은 advice. 이 발음으로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advise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충고하다입니다. 충고하다. 그리고 아까 전에 오른쪽에 있었던 advise. 이 발음으로 끝나는 것은 바로 충고하다를 명사로 바꾼 advise가 되겠죠. 그래서 충고하나. 라고 할 때는 a piece of advice가 아니라 a piece of advice가 되겠죠. 이렇게 어떤 것이 명사이고 어떤 것이 동사이다. 혹시나 헷갈린다면 꼭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는 이제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14억을 넘겼는데요. 문제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만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고 반면에 노동 가용 인구는 줄고 있다라고 하는 소위 인구 절벽, 인구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중점으로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그 20분 첫 시간이죠.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스 토픽 그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인가요?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내용을 했었는데요. 그 후속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gypt plans to expand Suez Canal 이라고 되어 있죠. 자, plans to 문자 그대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인데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들어보시죠.
1: Egypt plans to expand Suez Canal. Egypt says it plans to widen and deepen the southern part of the Suez Canal, where a cargo vessel ran aground and closed off the crucial waterway in March. Around 10% of world trade flows through the canal, a major source of foreign currency to Egypt.
2: Egypt plans to expand Suez Canal. Egypt says it plans to widen and deepen the southern part of the Suez Canal, where a cargo vessel ran aground and closed off the crucial waterway in March. Around 10% of world trade flows through the canal, a major source of foreign currency to Egypt.
0: 몇 가지 단어는 우리가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좌초되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expand.
2: To expand.
1: Cargo vessel.
2: Cargo vessel.
1: To go aground.
2: To go aground.
1: Crucial.
2: Crucial.
1: Foreign currency.
2: Foreign currency.
0: 첫 번째 표현은 오늘 헤드라인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To expand. 확대하다 혹은 확장하다.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Expand. Cargo vessel. Vessel이라고 하는 것이 선박을 얘기하는데요. 이때는 cargo vessel이니까 화물선을 얘기합니다. Cargo planes라고 하면 화물기를 얘기하는 거죠. To go around, aground라고 되어 있는데요. To go aground. 배가 좌초되다라고 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Go aground. Crucial이라는 단어죠. 중요한, 중대한이라고 할 때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foreign currency라고 해서 외화를 얘기하는 거죠. 자국 화폐를 제외한 모든 나라의 돈을 foreign currency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을 염두에 두고요. 오늘 요 내용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gypt says it plans to widen and deepen the southern part of the Suez Canal 이라고 되어 있군요. 자, 일단 이집트의 계획에 따르면 일단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it plans to widen and deepen 그러니까 넓이와 깊이를 얘기하는 거죠. 수에즈 운하의 남단 그 넓이와 폭과 그리고 깊이를 확장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이 수에즈 운하가 어떤 곳인가를 설명을 좀 해주는 거죠. Where a cargo vessel ran aground. 이때 이제 A라고 하는 어가 앞에 나와 있는데 이게 빨리 들으면 잘안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ran aground 할 때 이 어를 분명히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바로 이 수에즈 운하에서 화물선이 좌초가 되었고요. And close of the crucial waterway in March. Crucial, 중대한 거죠.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의미가 되겠고 close of, 요거 폐쇄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3월 달에 바로 이 중요한 수로, 즉 수에즈 운하가

0: 당시 배 좌초로 인해서 차단이 되었었습니다. 당시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Around 10% of world trade flows through the cana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숫자 앞에 around 혹은 about, some 이런 말이 나오면 약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전 세계 무역량의 대략 10% 정도가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프리카를 삥 돌아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간과 그리고 연료 그리고 여러 가지 인건비 같은 것들이 들게 되는데요. 바로 이 수에즈 운하가 a major source of foreign currency to Egypt.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A source of something이라고 쓰는데요. 대표적으로 a source of income이라고 하면 소득 원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여기서는 a major source of foreign currency라고 해서 이집트에게는 이 수에즈 운하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외화 벌이 수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요 듣고 정리합니다.
1: Egypt plans to expand Suez Canal. Egypt says it plans to widen and deepen the southern part of the Suez Canal, where a cargo vessel ran aground and closed off the crucial waterway in March. Around 10% of world trade flows through the canal, a major source of foreign currency to Egypt.
2: Egypt plans to expand Suez Canal. Egypt says it plans to widen and deepen the southern part of the Suez Canal, where a cargo vessel ran aground and closed off the crucial waterway in March. Around 10% of world trade flows through the canal, a major source of foreign currency to Egypt.
0: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중국으로 갈 텐데요.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Demographic crisis looms in China. 자, 요두 가지 표현은 잠시 후에 우리가 뉴스 키워드에서 확인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보시죠.
1: Demographic crisis looms in China. Once in a decade, census data from China shows the total population rose to 1.41 billion people last year, up 5.38% or 72 million from 2010, the slowest pace since the 1950s. The number of working age people fell 6.79% or 40 million people, complicating China's efforts to create a more prosperous nation.
2: Demographic crisis looms in China. Once in a decade census data from China shows the total population rose to 1.41 billion people last year, up 5.38% or 72 million from 2010, the slowest pace since the 1950s. The number of working age people fell 6.79% or 40 million people, complicating China's efforts to create a more prosperous nation.
0: 자, 이 주제에 대해서도 몇 가지 표현 우리가 꼭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News keywords 역시 확인합니다.
1: Demographic.
2: Demographic.
1: To loom.
2: To loom.
1: Census.
2: Census.
1: Working age people.
2: Working age people.
1: Prosperous.
2: Prosperous.
0: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전에 봤던 demographic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demographic, 인구 통계라고 하는 형용사인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던 a demographic crisis라고 하면 인구 위기라고 할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to loom, loom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뭔가 나쁜 것이 임박하다,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할때 something is looming, 정말 많이 씁니다. 자, census란 말이 나왔었죠? census는 인구 조사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인가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working age population이라고 되어 있군요. 일할 수 있는 연령대 사람이라고 해서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요. 15세부터 64세까지를 얘기합니다. 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잠시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죠? prosperous, 번영한. 번창한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prosperous. 자, 이런 단어를 염두에 두고요. 역시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보겠습니다. Once in a decade census data from China shows. 여기서 끊어도 되겠고요. 아니면 뭐 according to once in a decade census data from China. 이렇게 보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census라고 하는 것이 인구조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once in a decade, decade가 10년, 10 years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10년에 한번 실시되는 중국의 인구

0: 연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엄밀히 말하면 데이터는 복수죠. 데름. 요게 단수고 데이터는 복수이기 때문에 쇼우가 맞겠습니다만 요즘에는 그 누구도 이걸 신경 쓰지 않고요. 단수로 많이 취급합니다. 자, 어쨌든 10년에 한번 실시된 중국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 The total population rose to 1.41 billion people last year. 라고 되어 있군요. 자, 전체 중국 인구가 늘었습니다. 바로 작년에 1.41 billion 딱 떠올라야 되겠죠. 14억 1000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중국 인구는 14억 1000명이고요. 이것이 그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즉 2010년과 비교해 보면 늘어난 수치라는 것은 알수 있겠는데요. 자, 정확히 얼마가 늘었을까요? Up 5.38% or 72 million from 20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양쪽에 나올 때, 특히 퍼센트하고 정식 숫자가 나올 때, 중간에 5는 동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정말 뭐 경제라든가 이런 때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억 1000명, 1천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수치는 10년 전인, 그 당시보다 10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해 보면 5.38%, 다시 말하면 7200만 명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The slowest pace since the 1950s. 1950년대 이래로 5.38%가 10년 만에 늘어났다. 가장 느린 인구 성장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the number of working age people 정말 중요하죠.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해서 15세부터 64세에 이르는 모든 인구죠. 실제로 노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인구인데요. 그 숫자는 fell 6.79% or 40 million people이라고 되어 있군요. 이 10년 동안에 6.79%, 다시 말하면 4천만 명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Complicating China's efforts to create a more prosperous nation 이라고 되어 있군요. 더욱더 부유한 나라를 만들겠다, 번영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중국의 노력을 복잡하게 한다는 얘기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 가용 인구는 이제 생산 가용 인구, 뭐 노동 가능 인구 여러 가지로 쓰는데요. 이 생산 가능 인구는 상당히 줄어든 반면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8%대에서 13.5%까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령 인구는 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줄고 결국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Demographic crisis looms in China. Once in a decade, census data from China shows the total population rose to 1.41 billion people last year, up 5.38% or 72 million from 2010, the slowest pace since the 1950s. The number of working age people fell 6.79% or 40 million people, complicating China's efforts to create a more prosperous nation.
2: Demographic crisis looms in China. Once in a decade, census data from China shows the total population rose to 1.41 billion people last year, up 5.38% or 72 million from 2010, the slowest pace since the 1950s. The number of working age people fell 6.79% or 40 million people, complicating China's efforts to create a more prosperous nation.
0: 자, 오늘 today's parents 그 중요한 내용은 특정 단어를 모르면 그 의미를 생각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보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24% 가량 된다. 이럴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표현 두 가지를 떠올리게 되죠. 첫 번째는 성범죄자, 영어로 어떻게 쓰면 좋을까? 두 번째는 재범.

0: 하는 단어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성범죄자라고 하면 sex offenders라고 쓰게 되겠습니다. sex offenders, 성범죄자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In the United States, the blank rate among sex offenders is about 24%.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요, 성범죄자들 사이에 the blank rate, 재범률이 is about 24%라고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재범률이라고 할 때 들어가는 단어를 알면 사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Recidivism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The recidivism rate.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이쪽 분야에 일을 하시는 분이거나 변호사거나 이런 분이 아니면 미국 원어민들 중에서도 이 단어를 아는 사람이 당연히 절반 훨씬 안 됩니다. 절반 너무 제가 높게 말씀드린 거고요. 3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기억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이럴 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의미를 생각하자라는 거죠. 재범률이라는 게 뭘까요?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바로 다음과 같이 얘기하면 됩니다. 그 전에 요 표현도 우리가 알면 좋으니까요. 문장 듣고 넘어가자.
1: In the United States, the recidivism rate among sex offenders is about 24%.
2: In the United States, the recidivism rate among sex offenders is about 24%.
0: 자, 두 번째 스타일은 요겁니다. About 24% of convicted sex offenders in the United States. 뭐 요거 써주면 더 좋고요. 안 써줘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성범죄자인데 convicted가 들어가면 conviction, 유죄 판결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았던 성범죄자, 다시 말하면 전과자를 얘기할 때 convicted something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자, 미국 내에서 성범죄자들 가운데 약 24%가 다시 죄를 저지르게 되겠죠. 이럴 때 commit crime again.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다라고 할 때 commit crime.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단어를 모르면 알면 좋겠지만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고 이 의미 속에서 자연스럽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요 문장도 같이 듣고 정리하죠.
1: About 24% of convicted sex offenders in the United States commit crime again.
2: About 24% of convicted sex offenders in the United States commit crime again.
0: 빙언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해보고 말해보고 또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중국의 이제 인구 위기가 임박해 있다라는 내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선택한 주제는 China's birth rate, 중국의 출산율이 되겠습니다. 아, 중국에서는 1979년 한 아이 정책이 도입된 이후에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중국의 한 아이 정책은 1979년부터 2015년인가 16년까지 쭉 30여 년 동안 이어졌던 건데요. 아, 한 자녀밖에 안 됩니다. 두 자녀를 낳게 되면 어마어마한 범칙금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었는데요. 자, 여기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일단 한아이 정책, 그리고 정책이 도입되다라는 말,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뭐 요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드려야 될 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아이 정책은 one child policy입니다. 한 가정에서 아이를 둘 이상은 낳을 수 없다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남아 선호가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첫째 아이가 여자아이인 경우에는 infanticide라고 하는 이제 영아 살해나 child abandonment, 아동 유기가 심각한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었는데요. 그 정책의 주인공이 바로 one child policy입니다. 도입하다라고 할 때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To introduce, to adopt. 요건 채택하다는 의미죠. To put in place. Put in place. 요건 마련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쓰시면 되겠군요. China's birth rate has blank since it introduced its notorious one-child policy in 1979. 자, 중국이 정말 상당히 심각했던 한 자녀 정책, 한아이 정책을 79년에 introduced, 도입한 이래로 중국의 출산율은 급감했습니다. 자, 이때 급감하다, 폭락하다, 우리가 너무 많이 봤던 단어인데요. 바로 이거죠. plummeted 혹은 plunged 라는 말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plunge, 기억나시죠? 여기서는 네,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그래서 has plummeted, has plunged.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듣고 정리하죠.

0: China's birth rate. China's birth rate has plummeted since it introduced its notorious one-child policy in 1979.
1: China's birth rate. China's birth rate has plummeted since it introduced its notorious one-child policy in 1979.
2: 오늘도중요한여러가지표현을한자리에불러모았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0: To go aground
1: To go aground
0: Demographic
1: Demographic
0: To loom
1: To loom
0: Working age people
1: Working age people
0: To introduce To adopt To put In place
1: To introduce To adopt To put in place
2: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스크립트라든가 방송 자료를 구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이 그림의 코치 표준편 제10강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있네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림의 코치 정코치고요. 야,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의를 들으러 오는 것 자체가 정말 훌륭해요. 정말로 정말로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우리 끝까지 무조건 함께 가는 겁니다. 이 중간에 어려운 것들이 나와도요. 지금 내가 뭔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강의 다 들은 다음에는 다 알게 되는 것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가는 거고 이 강의로 문법 끝내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요, 또 어렵진 않지만 또 중요한 녀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동사의 형태 두 번째인데요. 수동태, 조동사라 되어 있는데, 수동태 지난번에 했고, 요거 이제 교재의 목차 들어가는 건데요. 오늘 조동사를 하게 되는 건데, 키워드 조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헌데, 조동사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때도 우리가 썼던 겁니다. can이라던가, may라던가, 이런 애들이 조동사 아닙니까? I can do it. 이미 조동사 can을 쓴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몇 번 말해본 거고요. 이 정코치와 함께 하시면은 조동사의 모든 거, 정말 고3까지 가져갈 것들 다 알게 되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명쾌한 개념 통해서요. 오늘 배울 내용 확인할게요. 자, 야옹 하면 쌤이 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명쾌한 개념 시크릿은요. 여러분들 다음 문장 해석이 돼야 됩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The work 다음에요. Doesn't have to be finished. 이렇게 되거든요. Right away 있고요. 이 노란색이 시원하게 해석이 되셔야 돼요. 이게 조동사랑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관련이 많이 있죠. 오늘 강의 잘 들어보시면요. 이 내용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좀만 기다려주시고요. 우리는 조동사 배우러 갑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아이, 뭐 글자가 좀 많이 있긴 한데요. 교재 준비되셨습니까? 오늘의 유닛 22네요. 조동사 기초입니다. 이 조동사 하면은 사실 제가 강의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때도 우리가 썼던 겁니다. 뭐 요거 조동사요. will이나 can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조동사인데 우리가 그 몇 번 써봤던 거랑 이 조동사의 모든 것을 아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쉬운 문법이야말로 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조동사에서 뭐가 중요한지 제가 모든 거 다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조동사가 뭐냐면은 우리가요 팔품사에서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비동사, 일반동사, 조동사. 근데 이제 보통 비동사랑 일반동사는 급이 좀 높아요. 클래스가 좀 높습니다. 근데 조동사는요, 그런 클래스는 아니고요. 그냥 걔네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동사를 도와주는 말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조자가 조수, 보조 이럴 때 이제 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조동사는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딱 써가지고요. 앞에서 뒤로 이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해볼까요? 사실 굉장히 재미난 사실인데요. 동사는요, 우리가 몇번 확인을 했는데, 뭐, 이시란 동사 있잖아요? 먹는 게 제일 우리가 또 좋아하는 동사 아닙니까? 동사는요, 이런 형태 그대로 안 쓴다 그랬죠. 정말 많은 경우에 이 동사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양념을 해서 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양념 세 가지라 그랬었잖아요. 시제 양념이 있습니다. 12개 시제를 사용해서 동사를 양념할 수가 있고요. 수동태. 우리 지난 시간에 정말 열심히 배운 수동태를 쓰게 되면은 또 BPP가 되면서 동사의 의미가 다양해지죠. 그리고 마지막, 조동사. 이 조동사를 쓰게 되면은 이 동사의 의미가 살짝 바뀌어요. 그러면서 동사가 좀더 뭐랄까요? 풍부한 맛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럼 조동사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얘네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조동사를 이 동사에 갖다 붙이면은 어떤 의미가 더해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대다수는 우리가 알고 있고요. 좀 모를 만한 거 위주로 중점적으로 갈게요. will 하면요. 추측, 뭐뭐일 것이다 이런 데도 있고요. 또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will study English 하면은 나는 영어를 공부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외운다기보다는 will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이해가 될 거예요. can은요. 능력, 뭐뭐 할수 있다. 그리고 허가에다가 별표 하나 칠게요. you can go home. 너 집에 가도 된다 라는 그런 허가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메인은요, 추측, 뭐뭐일지도 모르겠다는 게 가장 기본이죠. 허가의 의미 있습니다. 중일 때 얘네 두 개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돼요. You may go home 해도 돼요. 너 집에 가도 된다. 허가의 의미 있습니다. 그 다음 should 하면요, 좀 권고하는 의미도 있고요. 당연한 것도 있는데요. should 많이들 아시죠?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도 있고요. 뭐뭐 해야 마땅하다라는 좀 마땅한 거에다가도 쓸수 있고요. must에다가 별표를 3개를 칩니다. 요거 어렵습니다. must는요, 의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You must study English hard. 너는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야만 한다라는 이 must는 강력한 의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요, 이거 잘 모를걸요? 추측, 추측의 의미가 있어요. 특히나 좀 강한 추측입니다. 뭐뭐일 것이다. 또는 뭐뭐임이 분명하다 요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범인임에 틀림없는 거야. 그런 느낌을 저 must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must가 뭐뭐 해야 한다는 아셨겠지만요. 요런 강한 추측의 의미 있다는 거 몰랐을 수 있거든요. 체크 안 해두시고요. have to도 별표 3개입니다. 오늘 계속 만나보게 될두 녀석이에요. 이거 두개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중반 슬슬 가게 되면서 확 떠오르죠. 중요한 애들입니다. have to도요, 기본적으로 의미가요, 의무의 뜻이 있어요. 뭐뭐 해야만 한다. 이거 같은 의미입니다. must have to 바꿔 쓸수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 추측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 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두 개가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만나볼 거고요. 얘네가 뭐다? 기본적인 조동사들. 이거 다음에 뭐 쓴다? 동사의 원형. 동사의 원형 그대로 써주시면은 이 동사의 양념이 들어가는 거죠. 적절한 양념 발라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저 양념들을 보면서 아, 이런 느낌 더해졌구나 하면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런 식인 거죠. 얘네가 지금 양념치고 있잖아요. 동사 앞에서 얘네가 무슨 의미를 더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해볼까요? My father가요. 우리 아버지가요. Will be 될 거래요. 50, 50세가 될 거래요. Next year, 내년에요. 그 다음에, I will do. 이건 뭔가 의지가 들어간 거죠. 요거 약간 미래의 뜻이라면, 얘는 의지가 들어갑니다. Do my best가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는, 나는 최선을 다할 거라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데, 굳이 써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느껴주면 되는 겁니다. 이 동사에 무슨 느낌이 들어갔는지를 정확하게 잡아내면 돼요. I can ride a horse. 이건 내가 할수 있다라는 거죠. ride는 타는 건데 말을 탈수 있다. 나는 말을 탈수 있다. 능력이죠. 나의 능력. 그다음 you can use my laptop. 너는 나의 노트북을 쓸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능력이에요? 아니죠.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래, 너내거 써. 그럴 때 can을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별표 쳐놓고요. 혹시나 이 느낌을 잘 모르셨다면은 지금 느낌 잡으셔요. 허락해 주는 겁니다. 내거 써도 된다. 그 다음에 she may be busy입니다. 요거는 추측이네요. 그녀는 지금 바쁠지도 모르겠다. 계속 갑니다. Alexia, you may leave early today.
너는 오늘 leave 떠나다거든요. 일찍 좀 떠나도 된다라는 겁니다.

별표치고요. 허가죠. 추측이 아니죠. 허가입니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You should keep your teeth clean입니다. 야, 이거 지금 오형식이야, 얘들아. keep이 오형식의 keep입니다. Your teeth가 목적어. 이게 보어네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너의 이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마땅한 거에다가 should를 붙여가지고 얘들아, 너네 이들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 요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좀 마땅한 일에다가 should를 딱 붙여놨고요. must 같은 것부터는요, 조금 급이 높아요. can이나 may나 얘들보다는 한급 높아요. 뭐 반급 정도 높습니다. 잘 봐줘야 되고요. 느낌 정확하게 잡아요. You must come home. 너는 집에 와야만 한다. Before, 뭐하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너는 집에 와야만 한다. 강력한 의무를 말하는 거죠. 이거 느낌이 되게 세요. 상당히 강력합니다. should가 좀 느낌이 편안하고 좀 뭐랄까, 세지 않아요. 이래야만 돼. 라고 좀 뭔가 권유하는 거라면은, 이거는 좀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this answer, 이 답은요. 자, 여기에다가요, 별표 3개 칩니다. 이 느낌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답이요. correct가 맞는 거죠. 맞음에 틀림 없다라는 겁니다. 이 답이 확신이 있는 거야. 분명히 이게 답이야. 이 답이 맞음에 틀림 없다라는 해석입니다. 강한 추측을 말하는 거죠. 요거 요거 몰랐을 수 있어요. 별표 3개 하시고요. 그다음 have to입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너는 노크해야만 한다. before 뭐 하기 전에 you enter 들어오기 전에 노크해야만 한다. 무난하게 살펴봤습니다. 되셨나요? 몇개몇개 모르는 게 있죠. 그런 거 위주로 오늘 딱딱 잡아 가시면 돼요. 어차피 조동사는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건데, 조동사는요, 원칙 자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조동사 다음에요. 동사 원형 그냥 딱 쓰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원칙이랄 것도 없는 게 조동사는 하나만 써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돼요. I, can, may, will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이뭐 어쩌자는 겁니까? 뭐할수 있다는 겁니까? 허락하는 겁니까? 뭔데요?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조동사는 여러 개 쓰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하나만 써야 된다. 두개 이상 같이 안 쓴다. 같은 말이죠. 하나만 써야 됩니다. 원칙이 너무 간단해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쓰면 되고, 조동사는 하나만 쓰면 된다고요. 대신에 이 조동사는 철저하게 양념이거든요. 동사의 양념이라서 이 동사에다가 무슨 양념을 더해주고 있는지를 그 양념 맛을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오늘 쭉 보다가, 나 이거 조동사 잘 모르는데? 그럼 그것만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형광펜 쫙쫙 그어 주시고요. 안 돼, 안 돼. will, must 이렇게 쓸 수가 없어. I will, must go는 뭐, 갈 거라는 거예요. 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얘는 뭐야? 왜 원형 안 썼어요? He must go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요, 모를 수 있지. 아니, 뭐, 3살, 4살 또는 5살짜리 동생이 이 영문법을 처음 배운다면은, 너네가 이걸 막 가르쳐 준 거야. He 다음에는 go지를 써야 된다라는 거, 막 3인칭 단수를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go지를 가르쳐 줬지. He랑 go지랑 어울린다고. 그러면 동생이, must인데, he네, 형아가, 누나가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go지를 연결할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어의 약속은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go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역시 ate가 아니고요 they can eat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 기본적 원칙. 자, has to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한 조동사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녀석이고요. 이거 별표 3개 갑니다. 아, 3개 모자라다. 4개 갑시다. have to는요 달라요. 달라. 얜 달라. can, may, will, must 이런 애들이 좀 순수한 조동사라면은 얘는요, 조동사가 반쯤만 조동사야. 반쯤은 다른 애입니다. 왜냐면, 얘는요,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조동사의 원칙을 벗어납니다. 왜냐면, 봐봐요. He has to죠. I일 때는 have to거든요. 조동사가 형태가 바뀝니다. has to와 have to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요, 원래 조동사는요, I can이고요, he can이에요. 주어에 상관없이 형태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얘는요, 좀 그냥 동사, 일반 동사에 P가 많이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가 바뀌고요. 과거 시제는요, 또 had to야. 막 자기가 형태를 막 바꾸는 겁니다. 시제와 주어에 따라서요. 그게 일반 동사지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아니, 조동사 두개못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will 다음에 have to가 된다라는 거죠. 왜? 반쯤만 조동사니까. will이랑 can은 안 돼요. will, must도 안 되고요. 근데 얘는 된다. 각각 해석하면은 그는 가야만 한다. 그들은 가야만 했다. 우리는 가야만 할 것이다.
이거랑 이거랑 의미 합쳐야 되니까는 가야만 할 것이다. 이런 게 가능하다. 이게 해부티의 느낌. 너무 특별하다. 별표 4개다. 됐나요? 조동사에서 가장 주의할 것들. 중1, 중2 수준에서 가장 조심할 것들.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요. 이제 확인할 건데요.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쫙 풀어주시고요. 제가 픽한 문제, B번, C번 한번 볼 건데요. B번에 5번에 해석 한번 갈게요. 너는 가지고 있구나. 많은 CD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보니까 너는 정말로 음악을 사랑함에 틀림없다라는 강한 추측을 빡할 수 있잖아요. 강한 추측의 머스트. 얘는요. 이게 지금 잘못된 암호인 것 같아.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암호임에 틀림없다라는 강한 추측, 머스트가 한번더 들어가 주는 겁니다. 요런 거, 요런 거좀 낯설 수 있잖아요? 지금 잘 봐두셔야 되고요. 9번이 함정이에요. 이거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요,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뭔가 이렇게 가야만 한다라는 것이 have to가 좀 끌리죠? 근데 뒤에 단서가 더 있어요. 아직은 이제 이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will이 붙으면서 우리는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갈 거야. 아직은 이르다. 요렇게 의미가 붙는 겁니다. 좀 함정을 피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 조동사는 맥락대로 가져야 되는 거죠. 자, C번에 틀린 곳 찾겠습니다. 요거는 조동사의 원칙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잘할 수 있어요. 1번에 can 다음에 누가 이렇게 썼어요? 동사 원형 써야 되는데 she can use가 되는 거고요. She can use my phone. 그녀는 나의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 he has a nice car. 그는 멋진 차를 가지고 있네요. 아하하, 이게 뭐예요? 대본에 눈에 엄청 거슬리죠? 강한 추측의 must고요. 그는요, must be rich. 부자임에 틀림없다. 요거 별표 3개. 이게 강한 추측이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must의 느낌 완전히 잡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임에 틀림없다. 동사 원형 B 갑니다. He will 다음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will 다음에요. 동사 원형가에 대해서요. have to 갑니다. 그래서 will have to의 형태로 굉장히 많이 써요. will이랑 have to 합쳐서 뭐뭐 해야만 할 거다. 그는요, 공부해야만 할 거예요. 매우 열심히요. 고등학교에서요. 이렇게 갑니다. will have to. 자, 그리고 your password, 너의 암호가요. 3인칭 단수거든요. 그러면은 have to가 아니라 얘의 형태가 바뀌어서 has to가 됩니다. 가져야만 한대요. 세 개의 letters 하면 글자들, 문자들입니다. 암호가 이제 세 개의 문자나 글자들을 가져야만 한다. 3인칭 단수에 맞춰서 has to로 바뀝니다. 5번에 I have to skip lunch. 점심을 건너뛰다란 표현이고요. 왜냐하면은 봐봐요. 나는 바빴대요. 과거잖아. 그러면 have to가 아니라 과거니까 had to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have to 연습하는 거죠. have to는 주어에 따라서, 시제에 따라서 형태가 막 바뀐다. 요 문제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올까요? 그리고요. 조동사 다음에 원칙 하나입니다. 동사 원형 써주시면 되는데, must, have to 같은 거 조금 어렵죠? 그런 아이들은 좀 특별히 우리가 특별 관리하자.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유닛 몇입니까? 유닛 23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숫자 23. 조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인데요. 이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부정문과 의문문이. 왜 그렇다? 이 동사 관련된 애들은 제대로 정복하려면은 기본 부정 의문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수동태도 부정 의문 했잖아요. 조동사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왜? 초등학교 때이 can이라는 조동사는 진짜 분명히 썼거든요. 그러면서 I can, I cannot 하면서 많이 썼다라는 거 확인합니다. 조동사는요. 조동사 다음에 not을 딱 붙여줍니다. 그리고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이런 약속을 한 건데요. 이게 너무 쉽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너무 쉬운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해서 이거를 아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can 다음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부정하라 그랬을 때 누군가는 막 여기를 건드리기도 할 거잖아요. 우리가 아니까 이걸 맞추는 겁니다. 이게 문법이에요. 알면 되게 쉬워요. 모르면은 어렵습니다. 알기만 하면 되고요. 마이 그러면 코치 표준편 끝까지 같이 하시면요. 문법 정말 거의 다 알게 된다. 왜 거의라고 하냐면은 완성은 없어. 저도 다 안다고 할순 없어요. 우리가 거의 다 알게 된다. 오케이. 가볼까요? not 붙이면 됩니다. 이 can에다가요. not을 붙이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은 붙여서도 쓸 수가 있죠.

또 줄여서는 can't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cannot은 좀 쓰는 법이 다양해요. Eric은요, 부정의 의미 넣으면 되지 뭐. 요거 다음에 동사 원형 썼네요. cannot ride, 탈 수가 없다. motorcycle, 오토바이를 탈 수가 없다. 그 다음 she, 그녀는요, 추측의 메인 것 같아요. 메인 아시네요. 아닐지도 몰라요. be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동사의 원형은 be입니다. am, are, is, was, were의 원형은 be. 그래서 그녀는 부자가 아닐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가고요. must not 이런 표현은요, 그냥 통째로 그냥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must의 부정은 must not입니다. 금지예요. 우리는 hurry, 서둘러서는 안 된다. haste, 서두르는 것은 makes, 만든다. waste, 어떤 낭비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속담입니다. 속담.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라는 그런 속담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서두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must not hurry입니다. 자, 그리고요, have to는요, 이거는 별표를 또 4개를 칠게요. 아, 3개가 만점이었는데 얘 때문에 자꾸 4개를 치게 돼요. 근데 얘가 중2 때 제일 중요한 조동사. 그러니까 딴 애들도 중요한데 이게 시험 같은데 정말 많이 활용되고요. 얘는 하여튼 순수한 조동사라고 볼 수가 없어. 뭔가 약간 퓨전된 애입니다. 섞였어요. 그래서 뭐가 섞였냐면 일반 동사가 분명히 섞였어. have to를 딱 분석해 보면 반은 조동사겠지만은 반은 일반 동사일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have to라는 애다. 잘 그렸죠? 자, we don't have to입니다. 부정할 때, 이게 뭐야? we don't have to래요. 아니, 이럴 수가. 조동사의 부정은 조동사 오른쪽에 납부치기로 해서 must 같은 경우에도요. must 다음에 not 됐잖아요. 근데 얘도 그렇게 되면은 have to not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동사의 규칙을 따라가서요. 여기에 don't나 doesn't를 붙여요. 세상에. 아, 얘 굉장히 독특하죠. 주어가 we입니다. 그래서 don't가 맞죠. 삼식 단수 아니니까 we don't have to 하면은 의미도 완전 특별해져요. 이게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We don't have to hurry는요.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라고 하면서 위에 있는 must not이랑 완전 대비가 되죠. 요게 시험에 지독하게 많이 나옵니다. must not은 금지예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don't have to나 doesn't have to는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아, 우리 서두를 필요 없어. 우리는 시간 많아. 이렇게 갑니다. 얘는 그녀는 3인칭 단수라서 doesn't가 왔죠. 야, 독특해, 독특해. She doesn't have to hurry. 그녀는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She has lots of time. 이런 식으로. 시간 많으니까. have to의 변화 잘 봐두세요. don't have to, doesn't have to. 그리고 사실은 didn't have to까지도 가능하겠죠. 과거라면은 didn't have to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특별한 거 봐주시고 의미도 체크해 두시고요. 의문문 갈까요? 무난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동사랑 주어랑 자리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초등학교 때부터 can you 이러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동사 원형만 딱 붙여주시면은 의문문 완성되겠고요. can이랑 eric이랑 자리 바꿨네요. eric은 여기 자전거래 오토바이 탈수 있니라고 물어보고요. 요거도 낯설 수 있지만 맞아요. we must hurry는 우리는 서둘러야만 한다. Must we hurry 하면 우리는 서둘러야만 한이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요, yes we must. 의문사로 시작 안 했으니까는 yes나 no로 답하는 거예요. 서둘러야 되면은 yes we must. 아니면은 we. 자, 이게 지금 재미난 표현인데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별표는 쳐두시고요. 이게 지금 왜 must not이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형태만 보면. 근데 의미를 한국말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서둘러야 돼? 야, 얘들아, 우리 지금 서둘러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 야, 우리 지금 서둘러야 되냐? 시간 몇 시야? 라고 했을 때 서둘러야 되면요. Yes, we must. 그래, 우리 서둘러야 돼. 이러면 되죠. 근데 아닐 때, 아니, 우리 서둘러서는 안 되라고 해요. 아니잖아요. 아니야, 우리 서둘릴 필요 없어. 아직 영화 시작하려면 멀었어. 서두를 필요 없어 그러잖아. 그러니까는 얘를 쓴다라는 겁니다. 이 맥락에 이게 맞아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외울라 하지 마시고요. 의미 파악하시고요. 적절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 should랑 I랑 자리 바꿨네요. 내가 맞춰야만 하니 이거를 today 오늘 맞춰야만 하니라고 하면서 자리 바꿔 가지고 의문문 만들어 주고 있는 거 체크되셨나요? have to 또 특별한 I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얘는 좀 특별하다. 독특하다.
have to는요, 일반 동사.

동사의 느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 do와 did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do, does, 그리고 did 이 중에서요 골라 잡아야 됩니다. 누구에 맞춰서 그 다음에 나오는 주어에 맞춰서요. 얘가 3인칭 단수 아니면 do, 3인칭 단수면 does, 과거면 did를 써줘야 되고요, 주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ave to를 마치 동사 원형처럼 쓰죠. So do we have to? 우리 뭐뭐 해야만 하니? 서둘러야만 하니? Did they니까 과거네요. Have to hurry. 그들은 서둘러야만 했니? 자, does 한번 써볼까요? does를 쓰면 주어가 3인칭 단수가 되니까는 does she have to hurry 이렇게 딱 써주시게 되면은 완성이죠. 간단해요. 그녀는 서둘러야만 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 does예요? she니까 does입니다. 되셨나요? 독특해, 독특해. 자, 그럼 이제 의문문 갈까요? 의문문은요, 의문문은 이제 의문사 갑니다. 의문사는 얘가 왜 자꾸 나오는지 알죠? 의문문이 의문사로 안 시작하는 게 있고 의문사로 시작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의문사가 추가가 되면은 별거 없지 뭐. 의문사의 느낌만 넣어주면 됩니다. Why가 왜잖아요. 뒤에 거 해석하면 바로 말돼요. 왜? Do we have to hurry? 우리는 서둘러야만 하나요? 그리고 요랬을 때에는 yes, none으로 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야, 우리 왜 서둘러야 되냐? 응. 아니. 말이 안 되죠.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How? 어떻게? Should I do this?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하나요?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How should I do this? 하면은 방법 알려주면 되는 거. 의문사로 시작하면은 된다. 의문사는 무조건 제일 앞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로 한번 쫙이 조동사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정꼬치가 피크한 문제들 보겠습니다. A번에요. 쭉쭉쭉 풀어보시고요. 5번 같이 한번 볼 건데, 얘네들 때문에 제가 가져왔잖아요. 왜 가져왔는지 알겠죠? 평범한 조동사는요, 부정하라 그러면은 조동사 다음에, 간단하지 뭐, 조동사 다음에 not 붙이면 되고, 의문하라 그러면은 조동사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주어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쓰면은, 뭐 되게 많이 썼지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아는 내용을 쓴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have to랑 같이 좀 생각할 게 있죠. She must go 하면 그녀가 가야만 한다라는 거잖아요. 부정하면은 must not입니다. 그냥 그걸 익히셔야 돼요. must not. 그리고 줄여 쓸 수도 있어요. must and 이런 식으로. 그녀는 가선 안 된다. 아. 오케이? 금지예요. 그 다음에 must she go 하면은 그녀는 가야만 하니. 이렇게 됩니다. 얘는 순수한 조동사라서 조동사의 원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have to잖아요. 이거 하여튼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시험에서도 정말 중요하고요. 얘를 부정하면은 주어에 맞춰서요. doesn't인지 don't인지 아니면 didn't인지를 골라야 되잖아요. I니까 don't 가죠. I don't have to wait. 나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질문할 때는 do, does, did 중에 골라줘야 되는데 I니까는 do를 골랐지. 그리고 동사 원형 갑니다. do I have to? 나 기다려야만 되냐? 이런 식으로. Do I have to wait?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B번 가겠습니다. Must have to 계속 연습할 거예요. 이거밖에 솔직히 헷갈리는 게 없어요. 조동사 공부할 때는. 나머지는 보문은 다 알거든요. 뭐, 메인은 추측이나 허가, can도, 뭐, 이렇게 가능이나 능력이나 뭐, 허가. 보문 바로 알아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정형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 줄 알아요? 얘를 부정하면요. must not이잖아요. 의미가 뭡니까? 금지입니다. 금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뭐 수영장 가면 다이빙 해서는 안 된다. 뭐 흡연을 아파트 단지에서 해서는 안 된다. 박물관에서 사진 찍으면 안 된다라는 얘는 금지고. 얘는요. 뭐 don't라던가 doesn't라던가 didn't라던가 쓴 다음에 have to 가잖아요. 이거는 무슨 뜻?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의미가 완전 달라요. 아, 뭐 오늘 뭐 학교 안 가도 돼. 갖고 밝힐 필요 없어. 일요일이야. 이런 식으로. 서두를 필요가 없어. 느낌이 완전 다르죠? 해석하고 맥락으로 가는 겁니다. 도서관에서요, 음식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금지입니다. 그래서 must not 되는 거고요. 자, I'm happy. 나 행복해요. 나는 내일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Don't have to입니다. 필요가 없다. 요렇게 풀어주는 거. 자, 또 조금만 더 해볼게요. The lunch was free. 점심이요, free, 공짜였대요. 우리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조심할 것은 과거입니다. 위에 맞는 과거. 근데 과거는 뭐, 주어에 맞출 게 없죠. We didn't have to 이렇게 간다고요.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he's on vacation. 그는요, 지금 휴가 중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는 go to work.

일터로 나가는 거, 출근하는 거죠. 근데 출근을 할 필요가 없죠. He doesn't have to입니다. 주의할 거. 신경 써요. He니까 doesn't 가는 거죠. Okay? I'm은 don't고요. 과거면 didn't고요. Have to는 생각할 게좀 있다라는 거 공감하시나요? 그러면은 복습 한번 싹 해주시고요. 우리 방금 배운 내용 복습합니다. 자, 쌤이 왔습니다. 우리 방금 배운 내용 뭐냐면은 조동사를 제대로 쓰려면 부정과 의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신경 쓰이는 게좀 있었죠. 조동사 부정은 조동사나 동사 원형인데 이 have to 같은 경우에는요, don't have to, 뭐 doesn't have to, 과거일 땐 didn't have to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조동사 의문할 때는요, 기본적으로는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입니다. 순서만 바꾸면 돼요. 조동사랑 주어랑. 근데 이 have to란 애는 do, do는 does, did 중에 골라주고 주어 나오고 have to 나온다라는 거 요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have to만 따로 조금만 더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드디어 마지막 유닛으로 가는데요. 이거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유닛 24. 조동사랑 수동태가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요, 다른 문법책에서는 흔히 볼수 없는 내용입니다. 쌤이 시중에 문법책을 거의 다 보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동사 따로, 수동태 따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뭐냐면요, 아주 문법에서 중요한 내용인데 조동사랑 수동태랑 친구예요, 친구. 역할이 같습니다. 왜 같으냐? 얘네들은요, 전부 다 동사라는 재료에다가 양념을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엄마 요리할 때 또는 여러분들 요리해봤다면은 양념을 한 번에 하나만 써야 돼요? 아니죠. 뭐 요것저것 다 넣으면은 웬만하면 맛있어져. 요리해본 사람 압니다. 뭐 간장 넣는데 맛 없잖아? 그럼 딴거좀 넣고 또좀 넣고 이러면은 웬만큼 좀 맛있어지거든요. 자, 조동사와 수동태도요. 같이 쓸수 있어요.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조동사 수동태가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봐봐요. Many jobs, 많은 이제 일들은요, 또는 직업들은요, can, 조동사죠. 그 다음에 수동태를 씁니다. be done이에요. 동사 do를 갖다가요, be done으로 바꿉니다. 근데 왜또 be가 왔느냐? can 때문에 동사 원형 쓰다 보니까요, 비동사들의 원형이 be잖아요. 그러니까는 조동사 be done 이렇게 되는 거죠. can be done이 되는 거죠. 해석은 요거 두개 느낌 더하기 해주시면 돼요. can은 가능한 거고요. 이건 수동이잖아요. 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직업들은요, 많은 일들은요, 로봇에 의해서요, 행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너무 좋죠. 둘을 갖다가요, 이렇게 바꿨다고요. 이거 해석 때문에 진짜 영어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 the work. 그 일은요, 원래는 finish겠죠. 마치는 거잖아요. must랑 수동태 합쳐보세요. 맞춰줘야만 한다라는 거죠. 강한 의무까지. 맞춰줘야만 해요. Right away. 지금 즉시 맞춰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좀더 가볼까요? Some jobs, 몇몇 일들은요, can not이네요. 할수 없다라는 거죠. 행해질 수가 없어요. 로봇에 의해서 행해질 수가 없다. do라는 동사 가지고 정말 멋진 문장 만들었고요. 얘는요, 그 일은요, the work는요, must not be delayed입니다. delay 하면 지연시키다요. 또는 뒤로 미루다. 그러면은 수동이니까는 지연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네요. 되나요? must not에다가 수동태 붙였습니다. 그다음 예 보세요. 별표 3개. 하여튼 간에 have to 들어가면은 신경이 좀 쓰여요. 근데 얘는요, 지금 따로 별로 할게 없는 게 doesn't have to 바로 되죠. the work 때문에 doesn't 왔잖아요. 3인칭 단수라서 그 일은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수동입니다. 완료될 필요가 없어요. 완료하다가 아니라 완료될 수동태. 완료될 필요가 없어요. Right away. 바로 즉시 이렇게 완료될 필요가 없다. 뭐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 그 정도의 내용이 되는 거죠. 되고 있나요? 좀더 갈까요? 이번에는요. 의문과 부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의문문으로 바꿨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두개 의미 연결하면 됩니다. 우리의 일들은요. 될수 있나요? 로봇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당황하지 마시고요. 조동사 주어고요. 동사 원형 be 오고서 pp가 온 거죠. 그 다음에 does the work 그 일은요 이렇게가 세트죠. does the work have to be finished 그 일은요 즉시 완료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죠?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별표 3개. 역시 have to는 어렵다. 넌좀 따로 보자, 나중에. 이렇게 하면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사가 필요한 경우는요. 의문사 위치는 어디예요? 제일 앞에다가 얘네들은 딱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요.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 그대로 봐요. 조동사 will 왔고요. 주어 왔고요. BPP가 왔죠. 수동태가 왔죠. 그럼 해석은 언제? When이 언제니까. 언제 그 일이요. 미래니까는 될까요? 맞춰질까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한국말로 해석하면 우리가 늘 쓰는 말이에요. 쌤이 여러분에게 일을 하나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그일 하고 있어? 그일 언제에다 맞춰질까? 이거예요. 근데 이걸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일이니까는 이게 미래면서도 수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의문사 써주고 언제 미래 쓰고 주어 쓰고 PPP 이렇게 써준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문장 별표 3개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의문사는 제일 앞에 쓰는 거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뒤에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잘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엑서사이즈를 들어가서요.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꼼꼼하게 갈 건데요. 전코치 픽을요. 그냥 다 가지고 왔어요. A번이 너무 좋더라고요. 다 가지고 왔습니다. 최초로 고르지 않았어요. 이거는 정말 다른 어떤 책들에서는 보기 힘든 파트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문장에 이런 부분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제대로 해석이 돼야 그 문장의 의미를 완전히 아는 거예요. 오케이? 동사가 원래 두였겠죠. 하다의 두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꿨다고요. 양념을 막 조물조물 묻혀가지고 얘를 이렇게 바꿨다고요. 그때 저 의미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문법 배우면은 다알수 있는 게이 조동사죠. 이 수동태죠. 그두 개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여기 한번 해볼게요. 얘 유즈죠. 아, 유즈데이 이제 원래는 유즈잖아요. 사용하다. 그걸 이렇게 바꾼 거고 얘는 피니쉬를 이렇게 바꾼 거고요. 얘는 뭐냐면은 또 이게 4번을 보면서 얘가 뭔지 모른다 이래버리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PP꼴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요. 다들 아시나요? Forget이죠. Forget. 있다. Forget.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있다를 갖다가 will not be forgotten 이런 식으로 지금 바꿔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볼까요? 얘는 can이랑 be done이니까는 될수 있다. 될수 있다. 사용되는 거랑 can not이 붙었으니까는 사용될 수 없다. 요거는 맞춰지는 건데 미래가 들어오니까는 맞춰질 것이다. 끝맞춰질 것이다. forget이 수동태가 됐는데 will not이야. forget이 있단데 있다가 수동태 되면 잊혀지는 건데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막 수학여행 갔는데요. 너무 멋진 막 폭포를 봤어. 야, 이 장면 진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 will not be forgotten. 이렇게 간다고요. 자, 얘는요, make네요. 원래 형태가 쭉 적어드릴게요. 얘는요, waste. 낭비하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write 쓰다구요. 그리고 요거는 clean. 아, 이거는 뭐 쓸까요? clean. 깨끗이 청소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얘가요, should가 붙었으니까는 만들어줘야 한다. 낭비되어져서는 should not. 안 된다. 이렇게 되구요. 쓰여지는 건데 have to니까요, 쓰여줘야만 한다. 얘는 깨끗이 돼 있는 건데 don't have to니까는 청소될 필요가 없다. 하여튼 얘는 조금 특별해, 그지? Don't have to 체크하시고요. 요거 다 정리되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방금 배운 거 정리 확실하게 할게요. 자, 우리는 정말 대단한 내용을 지금 본 겁니다. 오늘 조동사를 배웠죠. 근데 지난 시간에 배운 이 수동태와 콜라보가 되면서 조동사 곱하기 수동태는 뭐냐? 조동사의 의미에다가 그 수동태 의미 더하시면 됩니다. will be finished 되면요. be finished는 끝마쳐지는 건데 will이니까는 미래에 들어가서 끝마쳐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전코치의 명쾌한 개념 시크릿 해결을 될걸요. 그냥 알아서 보세요. The work doesn't have to be finished. 아, 그거였구먼. 아시겠죠? 이거 수동인데요. 거기다가 doesn't have to be 붙였으니까는 doesn't have to가 붙여서 그 일은 되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즉시 이렇게 수동과 조동사의 만남이었습니다.
자, 쭉 한번 리뷰할게요. 조동사는요, 기본적으로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can it 먹을

먹을 수 있다. 부정할 때는요, not을 붙이죠. cannot eat, 먹을 수가 없다. 의문할 때는 can you 이런 식으로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나가주면 되고요. 이게 정말 또 대박 아니었습니까? 조동사에다가 수동태가 붙을 수가 있다라는 거였죠. can be eaten 이런 식으로 eat을 갖다가 be eaten을 바꾸고 can이 붙으면은 먹힐 수 있다. 뭐 토끼는 사자에 의해서 먹힐 수 있다.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싹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복습하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열공의 흔적들, 여러분들 사진 탁 찍어가지고요. 우리 땡스타그램에서 만나요. 요 태그 잊지 마시고요. 쌤이 팔로우 합니다. 응원해 드릴게요. 우리 끝까지 같이 갑시다. 기운 잃지 마시고요. 언제나 힘내서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꼭 만날게요. 오늘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빠 모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23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뭐 하고 있었냐면 밑줄 친 어휘가 정말 이 문맥에서 잘 쓰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우리 이번 시간에도 밑줄 친 어휘가 잘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4번 문제 풀었거든요. 오늘 5번부터 10번 문제 풀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러면 5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번 문제입니다. 아마 어휘 부분으로 넘어오면서 최신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거 조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최신 기출은 뭐다?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 거다. 그 요즘 기출 문제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나 5번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What is Soft Pass River Engineering? 이라고 물음표로 시작하고 있어. 자, 도대체 Soft Pass River Engineering 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얘들아,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밑에 해줄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밑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 One way to visualize its spirit is to liken to a footpath in the fore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의 spirit이라고 하면 뭔가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이념 혹은 그것의 영혼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요. 비유하는 것이래요. 그것을 어디다가 비유하는 것이냐면 그 숲속에 있는 footpath이라고 하면 오솔길이거든요. 그 숲속에 있는 오솔길에 비유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오솔길에 어떻게 비유를 해줄 거냐면 suppose 한번 가정을 해보래요. A tree falls across a footpa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나무가 오솔길 위로 넘어져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제. 그랬을 때 a soft path respon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궁금해했던 그 soft path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면요. Would be simply to redirect the trail around the fallen tre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넘어진 나무 주변으로 해가지고 우회로를 만드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soft path의 반응일 거래. 자, 그럼 얘들아 눈치를 조금 채야 돼. Soft path라고 하는 그것은요.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그것은 뭔가 자연을 인위적으로 많이 바꾸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나무가 그 도로 위에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우회로를 만드는 방법을 지금 선택한다고 했어. 자연을 많이 건드리지 않는 방법이구나. 까지는 우리 파악할 수 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a more interventioni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개입적인 반응. 자, 얘들아 지금은 개입을 많이 안 했어, 자연에. 그런데 더 개입적인 반응은요. would be to remove a tre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무가 넘어져 있어.

쓰면 나무를 치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더 개입적인 반응이 맞겠지. 원래는 우회로를 만들어 썼는데 더 개입적이려면 나무를 일단 없애주고요. And restore the original roo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원래 있는 그 길을 다시 복원하는 거지. 자, 그런데 심지어는 더 개입적인 반응은요, might be to strengthen and pave the pa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길을 쭉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야? 도로를 포장하는 것이 더 개입적인 방법일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to insert it more permanently in the landscap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연 경관에 그러한 길을 더 영구적으로 넣어 놓기 위해서 도로를 쫙 포장해 놓는 것이 더 뭐한 방법이다? 더 개입적인 반응이다 라고 지금 말해 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어디에 밑줄 그어져 있어? permanently라고 하는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얘들아, permanently 무슨 뜻이야? 영구적이게라고 하는 뜻이잖아. 즉, 지금 도로를 왜 포장했어? 도로를 더 영구적으로 쓰기 위해서, 더 도로를 더 우리의 경관에 영구적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오케이, 2번도 괜찮은 선지입니다. 그랬을 때, A true high modernist step would, of course, 당연히 진정한 하이모더니스트라고 하면 얘들아, 누가 봐도 자연을 막 지켜줄 것 같은 느낌은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진정한 하이모더니스트의 단계는 당연히 would be to create a super highw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초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일 거래. 자, 뭔가 자연을 지키지 않는 하이모더니스트 느낌이 나오자마자 초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했어. 자, 이 내용이 맞는 건지 한번 살펴볼 건데, 초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요, that removes the landscape and bulldozes straight through all obstacles in the topograph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를 싹다 없애버리는 거래? 그 자연 경관을 싹다 없애버리고, 불도저처럼 밀어버리는 거죠. 어디에 있는 것들을, 뭔가 지형에 있는 그 방해물들을 싹다 불도저처럼 밀어버리는 그 초하이웨이, 초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초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괜찮죠? 왜? 지금 앞에 주어가 누구였어? 하이 머더니스트였잖아요. 그래서 그 매우 고도로 발달된 모더니스트들은 뭐할 거야? 이런 초고속도로를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괜찮은 맥락이죠. 그래서 3번까지도 지금 괜찮은 어휘로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뭐였어, 얘들아? Soft path engineering. 이게 지금 궁금했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궁금한 이 soft path engineering이라고 하는 것은요, has a unique advantag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독특한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에 있어서? of intellectual modes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지적인 겸손에 있어서 독특한 강점이 있다, 독특한 장점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살펴봐야 될건 뭐냐면요. modesty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맥상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봐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올바르게 쓰였는지 보려면 뒤에 문맥을 조금 더 읽어봐야 될것 같아. 정말 지적인 겸손함을 보였는지. 자, with respect to what we actually know about river movement and its environmental eff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강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는 거에 대해서 지적으로 겸손하래. 자, 그리고 그 강의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들에 대해서 intellectual modesty, 지적으로 겸손하다고 그랬어. 그러면 뒤에서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볼까? In contrast to hard path engineering, hard path engineering과 대조적으로, 자, 근데 얘들아, 누가 봐도 대조적이어 보이기는 하지. 앞에서는 soft path engineering이라고 나왔고, 뒤에서는 hard path engineer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둘다 대조적인 것처럼 보여. 자, 그런데 이번엔 대조적으로 hard path engineering에서는요, soft path engineering accepts variability in the river's move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 강의 움직임의 다양성을 받아들인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등장했었던 soft path engineering의 우리 첫 번째 등 예시 생각나?
만약에 오솔길에 나무가 넘어져 있으면 그걸로

무회로를 만든다고 했어. 즉,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다고 했거든. 그 말인즉슨 뭔가 강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아는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지적으로 겸손함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하려고 하지 않고 초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지적으로 겸손함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표현은 4번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모아 대조적으로 하드패스 엔지니어링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자연의 뭔가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소프트패스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강의 움직임의 다양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뭐로써? As insignificant until proven otherwi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강의 움직임을 뭐로써 받아들인다고 하고 있어, 지금? insignificant,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어. 근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랑 너무 다른 내용 아니에요? Soft path engineering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했었어? 아, 자연 친화적이라고 했는데 그 자연 친화적인 시선이 강의 움직임을 중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봐? 아니지, 중요한 것이라고 봐야지. 자, 그럼 이때 insignificant를 significant로 바꿔주면 되겠네. 자, 그럼 답은 5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backwaters, 지류라든지 단명하는 습지라든지 갈래와 수로 그리고 늪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죠.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드패스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인데, 자, are presumed by soft path engineering. 우리의 soft path engineering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자연인 애들을 뭐라고 여긴다? To be ecologically important. 생태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서 나왔었던 어휘 문제를 같이 살펴봤고요. 6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26학년도, 즉,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6월 모의고사 30번 문제니까 한번 집중해서 살펴볼 건데요. Gaining an audience for your writ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너가 쓰고 있는 그 작품에 대해서 무엇을 얻는 거? 청중을 얻는 거. 너가 어떤 글을 쓰는데 거기에 청중을 얻는 것은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not just A, but B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뿐만 아니라, finding a voi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만의 목소리를 찾는 것, 그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ensuring that 이하를 보장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무엇을 보장하냐면, voice resonates with your intended read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의도한 그 독자들로 하여금 너의 목소리가 공명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지금 너의 목소리가 공명한다는 말인즉슨 너의 글을 읽는 독자 마음속에서 울려야 된다는 말이잖아. 즉,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야 된다는 말이겠지. 그랬을 때, entrepreneur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building a bra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가들은 무엇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냐면,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 거에 중요성을 알고 있대.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냐면, that makes them memorable and distinct from their competit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경쟁자로부터 뭔가 뚜렷이 다르고, 그 소비자들에게 콕!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브랜드를 만드는 거에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지, 기업가들은. 자, 그랬을 때, they achieved this.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기업가들이겠죠. 기업가들은 이것을 성취해낸대. 여기서 말하는 성취해내는 이것은 자신의 브랜드를 뭔가 다른 경쟁자들과 다르게 하는 거, 그리고 다른 소비자들로부터 뭔가 기억에 남게 만드는 것을 성취하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성취한대? 자, 세 가지 방법 나오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ing 형태로 이어지고 있어. Pinpointing their target audi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목표로 하는 그 청자를 pinpoint, 정확하게 찾아내므로써. 그치? 얘들아, 내가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내가 목표로 하는 청중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찾아내야지 아주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crafting a unique value propos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독특한 가치의 제안을 만들어 냄으로써. 그리고 세 번째, shaping
recognizable ident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인식 가능한 그러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냄으로써라고 해서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 기업가들이 본인의 브랜드를 만드는 그세 가지 방법이야. 자, 이때 핀포인트 하는 거 너무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치? 자신이 목표로 하는 청중을 뭐 하는 거? 정확하게 짚어내는 거. 중요하죠. While scholars, 반면에 그 학자들 있잖아요. 지금

생각을 한 반면에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while이 나오면 뒤에 내용은 반대 내용이 나와야겠지. 자, 그런데 they actually engage 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학자들은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냐면요. In a similar practi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과들과 비슷한 관행을 하고 있었대. 자, 그러면 얘들아, 앞에 지금 scholars, 학자들이, 아, 이런 기업가적인 개념 너무 낯설어라고 했는데, 반면에가 나온 다음에 실제로는 그러한 비슷한 관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잖아. 그럼 앞에 나오는 alien, 낯선이라고 하는 표현은 괜찮겠네. 왜? 뒤에 나오는 similar와 반대되는 포인트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런데 학자들이 언제 이런 비슷한 관행을 보였냐면요. When they set themselves apart in their academic wri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학술적인 그런 뭔가 저서에 있어서 그들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두기 위해서 이런 기업가들과 비슷한 관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관행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볼게. Consider the typical literature review and motivation section of a scholarly artic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술 논문에서 아주 전형적인 literature revie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헌 연구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 문헌 연구나 혹은 motivation section, 뭔가 동기, 내가 왜이 논문을 쓰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너가 논문을 읽을 때, 왜 내가 이 논문을 쓰게 되었는가? 그 동기. 그리고 뭔가 literature revie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헌 연구 부분을 한번 보았을 때, the aim, 내가 그 논문을 쓴 목표라고 하는 것은요, is to highlight,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gaps라고 하는 건 공백이거든요. 어디에 있는 공백을 강조하기 위함이냐면요. In the existing research, 지금 현존하는 연구에서 공백 부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공백 부분을 내가 논문으로서 증명해내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논문을 쓰는 거죠. 자, and 그리고 and position onesel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스스로를 어디에 위치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As the one who will address them, these overlooked area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간과되어진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본인을 이제 지명을 하면서 논문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gaps, 공백이라고 하는 게왜 괜찮은지 살펴보자면요. 자, 뒤따라 나오는 these overlooked areas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과되어진 부분 자체가 지금 앞서서 말하고 있는 공백이랑 딱 맞아떨어지지.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gaps 부분도 너무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 the challeng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The challenge. 어려운 점이 있나 봐요. 어려운 점은요, is not just in developing innovative ideas 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뭔가 학술 논문을 쓸때 어려운 점은요, not just a but B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 학술 논문을 쓸때 어려운 점은요, 창의적인 생각을 발달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어렵지. 창의적인 생각을 발달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but in cultivating, 기르는 것도 어렵다는 거야. 무엇을 기르는 거? A distinctive voice that makes reader think, oh, this sounds like the auth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무엇을 길러내는 게 어렵대요? 구별 가능한 voice.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기르는 것도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얘들아, 이때 말하는 distinctive voice, 뭔가 구별 가능한 목소리. 지금 여기서는 논문이라고 했으니까 구별 가능한 서체라고 말해볼게. 자, 그래서 그 독자들이 읽었을 때, 아, 이거 그 작가님이 쓴 거네. 그 사람이 쓴 거네. 라고 딱 알아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분별력 있는 필체를, 서체를 기르는 것 자체도 어렵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기르는 게 진짜 어려운지 한번 볼까요? It is about balancing the expression of your idea with the development of a unique voice 라고 나오고 있어. 자, 다음 문장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네요. Expression of your voi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the development of unique voice, 너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발달시키는 것, 개발시키는 것 사이에 뭐 하는 것이다? Balancing, 균형을 잡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앞 뒤에서 나오

오고 있는 expression of your idea가 앞에서 나오는 developing innovative ideas 이 부분을 의미할 거고 그리고 뒷부분 the development of a unique voice가 앞에 등장하고 있는 cultivating distinctive voice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길러내는 것 또한 어렵다라고 이어지는 이 4번 선지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나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과 그리고 나의 독특한 목소리를 개발시키는 것 사이의 균형을 잡는 거래. 자, 그런데 이 독특한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that leaves a temporary impression on your audie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관객에게, 즉 너의 청자에게 temporary impression이라고 하면 얘들아, 단기적인 인상이거든? 너의 청자에게 단기적인 인상을 주면 안 되지 얘들아. 오랫동안 남는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너의 목소리가 그 청자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져야 된다고 했잖아. 공명해야 된다고 했잖아. 자, 그러니까 이때 5번은 temporary에서 어떤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을까? lasting, 오래도록 남는 너의 목소리가 청자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는 그러한 독특한 목소리를 개발시키는 것에 균형을 잡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잡으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이 어휘가 temporary가 아니라 단어의 정답은 뭐였어? lasting이라고 해서 지속되는 이란 뜻이었어. 즉, 반이어가 정답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 5번에서 temporary가 정답이 아니네. 그러면 얘를 올바르게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7번 문제로 넘어갈 거고요.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In technological design, 어떤 기술적인 디자인에서요. An aspiration towards seamlessnes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seamlessness는 이음매 없음이거든. 자, 그런데 이음매가 없다는 거는 매끄럽게 간다는 거잖아. 그래서 쌤은 여기서 매끄럽게 라고 해석할 거야. 자, 그래서 열망은 열망인데 매끄럽게 하는 그런 열망은 뭐를 목표로 하고 있냐면요. The technological experience for humans blend seamlessly into our everyday li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래. 무엇을? The technological experience for huma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간을 위한 그 기술적인 경험이 어떻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정말 매끄럽게 우리의 일상에 섞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얘네들의 목표래.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음매 없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는 게 누구의 지금 목표이다? Technological design, 기술적인 디자인의 목표래. 자, 조금 더 읽어볼까? Essentially, 본질적으로 this aspiration, 이러한 열망은요, aims toward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냐면 experiences, 어떤 경험을 목표로 하고 있대. 자, 그런데 그 경험이 어떤 목표냐면 people are no longer aware of 사람들이 더 이상 알아채지 못하는 거야. 무엇을? 그 기술을, 인터페이스를 그리고 차이점을 알아채지 못하는 그 경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무엇과 무엇 사이의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하냐면 between human technology and human-human intera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인간과 기술 사이의 상호작용을 서로 구별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을 목표로 하고 있대. 자, 얘들아, 지금 이거 두 개 사이에 그 차이점을 모른다는 말인 즉슨 매끄럽게 이어진다는 거잖아. 무엇과 기술과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매끄럽게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no longer aware, 더 이상 인지하지 못한다, 이상한 점을. 이라고 하는 거 A번 잘 쓰여지고 있다. 그치? 그랬을 때 considering the metaphor of seams in clo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무엇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의 옷에서 이러한 이음매들에 대한 비유를 한번 고려를 해보았을 때 we can say that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는 열망한대요. 무엇을 열망하냐면 the seamless aesthetic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음매가 없는 미학을 열망한대.
즉, 이음매가 없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거를 열망한다는 거겠지. 자, by stitching the seams close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땀한땀좀 촘촘하게 짜는 거야. 왜? 이음매가 없어 보이려고, 매끄럽게 보이려고. 그리고 pressing them flat, 그들을 꽉 눌러주는 거지. 그리고 making sure they are hidden on the insid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그 이음매들이 보이지 않도록 안쪽으로 숨기는 거지. 얘들아, 안쪽으로 숨겨야지만 뭐할수 있어? 이음매가 없이 매끄럽게 보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 상황에서도 이음매가 보이지 않는 그 미학을 따른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옷 안에 그 실을 한 거를 이음매들을 보이지 않게 넣은 거. 너무 잘된 표현이죠. 자, 그래서 so that we wear clothing rather than pieces of fabr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언가 직물들을 걸치고 있는 대신에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이음매가 없이 보이도록 그것을 안쪽으로 숨긴다라는 거지. 심지어 옷을 입을 때에도. 그랬을 때, when designers and engineers talk about technological seamlessness이라고 나오고 있어. 기술자들과 디자이너들이 이런 기술적인 매끄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종종 무엇을 말을 하냐면요. ease of use and conveni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용하기에 편한 거, 쉬운 거, 그리고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을 종종 언급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An interface design, 어떤 앱을 만드는데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있어서요. An aspiration, 열망은 어디, 무엇을 향한 열망이냐면 seamlessness, 이러한 매끄러움을 향한 열망은 ensures that, 무엇을 보장해 주냐면 얘들아, 그 이음매가 없이 매끈하다는 거는 뭔가 사용하기 쉽고 그리고 편리하다는 거잖아. 그 말인즉슨 무엇을 보장해 주는 거냐면 The experience for the users flow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용자의 경험이 물 흐르듯이 흐르는 거를 보장해 주는 거래. 그치, 얘들아. 지금 여기서 이음매 없이 매끄러운 거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 경험이 물 흐르듯이 유해야 되고. 그리고 and is not stressful or irrita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용자의 경험이 짜증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지. 왜? 그것이 바로 이 기술자들이 원하는 바이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매끄럽게 이런 사용을 하는 거. 그랬을 때, most of us, 우리 중에 대부분은요, would have had experiences. 어떤 경험이 있을 거냐면, poor interface designs or app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형편없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나, 혹은 이러한 앱들을 사용한 경험이 있을 거래, 우리 직장에서. 자, 그런데 얘가 형편없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나 앱인지를 살펴보려면 뒤에 문장을 봐야 되는데, That made things more complicated and irrita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무언가를 더 복잡하고 그리고 짜증나게 만드는 형편없는 디자인이나 형편없는 앱을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지금 사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주고 있어. 사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형편없는 디자인이 맞죠. 자, 그러니까 D번까지도 괜찮은 내용이네요. And have longed for more seamlessness interfa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을 고대해 왔대요? 뭔가 매끄러운 인터페이스를 고대해 왔대. 자, 그랬을 때, technological seamlessness. 자,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이음매 없음, 즉, 기술적으로 매끄럽다는 것은요, can also include 무엇을 내포할 수 있냐면, less visible screens and new technology라고 나오고 있어. 새로운 기술에 있어서 뭔가 눈에 띄지 않는 스크린. 을 내포하고 있고, 혹은요, virtual reality technolog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상현실 기술은 기술인데 with seamless technological design, 뭔가 이음매가 없는 매끄러운 기술적인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가상현실 기술을 포함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the aim is 자, 목표는 뭐야? 얘들아, 지금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거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목표는 뭐야?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매끄럽게 연결되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야.
목표는 is to immerse the user experience,

자, 사용자의 경험을 담궈버리는 거지. 자, 그렇게 함으로써 The visual interaction might be described as an inside the scre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자의 경험을 스크린 안에 담금으로써 사용자의 visual interaction 이러한 시각적인 상호작용은요, 아마도 그 스크린 안에서 묘사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인 거죠. 자, 그랬을 때, similarly, 이와 유사하게 seamlessness, 어떤 매끄럽다라고 하는 거, humanoid robotic design, 휴머노이드 로봇의 디자인에 있어서 매끄럽다라고 하는 것의 목표는 뭘 거야, 얘들아? 인간과 그 기술이 분리되어지지 않고 매끄럽게 이어져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 자, 그랬을 때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의 매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목표로 한대요? To make humanoid 로봇을 distinguishable from a human body. 인간의 몸과 구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겠죠. 자, 그럼 여기서 distinguishable이 아니라 어떤 표현으로 바꿔야 돼? indistinguishable이라고 하는 부정어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반이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반이어를 잘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최신 기출 문제가 계속 출제된다는 거 아마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8번. 2025학년도. 얘도 상대적으로 최근 문제예요. 20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30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Information is an important ingredient for good decision making.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선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쵸, 얘들아? 좋은 선택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는 중요하죠. 그랬을 때, And so, a variety of guardrails exi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양한 가드레일이 존재할 거래. 얘들아, 가드레일이 뭐냐면, 여러분 아마 차도를 보시면, 차가 이쪽으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뭔가 그 회색으로 처진, 그거를 아마 여러분 부모님 차를 타고 가면서 많이 보았을 건데, 이쪽으로 가세요라고 인도해주기 위해서 친 거를 우리는 가드레일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가드레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존재하는 게 맞는지 한번 볼게. 어떤 가드레일이냐면요. That shape what information is avail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정보가 가능한지 그 가드레일이 존재한대요. 아,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나 봐. 자, 다음 내용 볼게.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나오고 있어. 미국에서는요, 기업 공시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기업 공시법은 제한한대요. 무엇을 제한하냐면, What a company's executive can share publicly and wh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기업의 임원진들이 무엇을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지 뭐 한대? 제한한대. 아,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까지만 공개하세요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러니까 지금 가드레일이 존재하는 거 맞지? 오케이. 그럼 1번이 맞다는 것까지는 볼수 있고요. 자, 그럼 정보를 정말 제한하는 게 맞는지 한번 살펴볼게. Share too much information and you risk being fi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너무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거래? 너는 벌금을 물게 될 거래. 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아, 너무 많은 정보를 나누지 못하게 리밋하고 있는 게 맞구나. 그럼 2번까지도 우리 쉽게 맞다는 거볼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in other context, 근데 다른 맥락에서는요, the reverse is tr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대가 사실입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반대라고 하면 지금 이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정보 너무 많이 제공하지 마, 였어. 그래서 too much information을 공유하는 순간 너 벌금이야? 라고 했지. 그러면 이에 대한 반대는 너 정보 이만큼까지 다 제공해. 라고 하는 게 반대 상황이잖아. 자, 그랬을 때, the reverse is true. 반대 상황이 진짜래. 자, 그러면, one is forbidden. 어떤 사람이 제한되어진대. 자, forbidden. 금지되어진대요. 뭐 하도록? To make public certain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정 정보를 알리는데 뭐 한대? 금지되어진대.
얘들아, 지금 방금 반대 사례가 진짜이다라고 지금 말했잖아. 그러면 그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금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야 돼? 요구되어야지. 자, 그러면 required라고 하는 동사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요, 특정 정보가 대중에 공개되도록 요구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밑에 예시가 진짜인지 한번 볼게. Pharmaceutical companies need to disclose possible side effects for their dru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제약 회사들은요, 무엇을 공개해야 되냐면 그들이 만들어낸 그 약물들의 side effect라고 하면 뭐야, 얘들아? 부작용.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당연히 공지를 해야만 하고요. And the food industry, 식품 산업에 있어서도 무엇을 공개해야 돼? Nutritional labe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식품들이, 그 상품들이 가지고 있는 Nutritional labels, 그 식품표, 식품 성분표라고 하죠. 식품 성분표를 공개해야만 한대. 자,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서 required라고 바꿔지는 게 맞겠네. 자,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지금 계속 설명해주고 있어. 때때로는 such a 다음에 얘들아 불어가 등장하고 있어. 우리 불어 해석 못하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봤는데 The French call it poetical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프랑스인들이 이것을 뭔가 시적으로 사용하나 봐요. 자, 그런데 프랑스인들이 시적으로 사용하는 이거는요. May apply to companies' cli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업의 뭔가 고객들한테도 적용이 되나 봐. 자,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요. 뭔가 얘들아 불어기는 하지만 영어가 많이 보이거든요. Obligation, information. 얘들아, obligation은 의무잖아. 그리고 information은 정보니까 아, 뭔가 정보를 공개할 의무 말하는 건가? 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그 기업의 고객들한테도 이게 적용이 된대. 고객에게도 무슨 의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기도 하구나. Insurance policies are an exam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보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시래. 그랬을 때그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히나 어떤 의무가 있냐면 disclose, 공개할 의무가 있대. 어떤 중요한 사실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그 보험 회사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은 뭐 해야 된다?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치, 얘들아. 내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다 감추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 그런 의미에서 고객들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disclose라고 하는 단어 잘 쓰여지고 있네요. 그랬을 때, in a similar way, 비슷하게, the state itself, 그 국가 자체도요, makes available a wide variety of information, 다양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help individuals make better decisions. 개인들로 하여금 더 나은 선택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국가도 어떤 정보를 공개한대요. 자, 그랬을 때, laws are made public이라고 나오고 있어. 법은 당연히 공개되어지죠. 얘들아, 법이 감춰져 있으면 그걸 어떻게 따라요? 그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public,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citizens can obey them. 그렇게 함으로써 공개가 되어져 있으니까 시민들은 그 법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At least in a democratic state.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자, 그랬을 때 public registers, 공공등록부, 뭐 예를 들어서 for cooperation, 뭔가 기업이라든지 혹은 토지대장이라든지 그런 공공등록부 같은 경우도 help people decide,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냐면요. whether to engage in a business transa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거래에 정말 들어갈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준다. 라고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8번까지도 한번 끝내보았고, 9번 문제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볼 건데요. 20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역시나 최근 기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few pick up a novel and criticize i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few라고 하면 거의 뭐뭐 안타라고 해석하거든?
그러면 거의 이런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야. 지금 부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거의 이런 사람은 없을 거래. 소설 한 권을 딱 집어 들어가지고 막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은 없을 거래. 왜 그걸 비판 안 해, 소설을? 왜냐하면 the situation it describes, 소설이 묘사하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소설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never existed in real life. 현실 세계에서는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설 안에 있는 그거를 막 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아마도 even when we should criticize fictions, 우리가 진짜 소설을 비판해야 하는 그런 때에도 자, 왜 비판을 해야 되냐면요. For giving us inaccurate, 우리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주기도 하고, 혹은 biased views of the state of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편향된 시각을 갖도록 만든 그 소설을 비판을 해야 할 때에도, It generally escapes our scor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비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간대. 왜? It's only fiction, we say.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냥 소설이잖아. 라고 말을 한대. 그러면 우리가 비판하려고 하는 그것을 소설은 피해가는 것이 맞죠? 왜? 아우, 소설인데 뭘. 그냥 넘겨. 라고 하는 거니까 피해간다고 하는 A번 표현 아주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But, of course, 당연히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more than just something made 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소설은 근데 단순히 만들어진 거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if it were only that 그것이 만약에 그냥 만들어진 하나의 허구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더라면 즉 아우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였더라면 we would not bother engaging with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소설에 몰두하지 않았을 거래. 자, 그리고 and it would not occupy such a large part of our li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소설은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차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잘 쓰이고 있는지 한번 보자면요. 자,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우리는 몰두하지 않았을 거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몰두하다 engage with라고 하는 단어와 occupy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일맥상통하게 좀 통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소설이 그냥 하나의 만들어진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몰두했겠어?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투자했겠어? occupy, 차지했겠어?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B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are drawn to fiction, to invented stor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런 소설, 그리고 만들어낸 이야기에 끌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if we think about this,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it may seem od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odd라고 하는 단어가 맞으려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이상해야 돼.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데 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어떤 거에 관심이 많냐면 reading or watching on screen a story that never happen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발생한 적도 없는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그 이야기를 읽고 그거를 스크린에서 보는 거에 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마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마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솔직히 현실 가능성이 엄청 많진 않아요. 그쵸?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가지고 인기가 많단 말이죠. 자,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현실에서 있을 가능성이 없잖아.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존재하지도 않고 그리고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도 않은 사람들의 그 고생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라고 생각하는 게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뒤에 odd라고 나오는 표현도 너무 잘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We are not learning anything about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소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거는 그 어떠한 것도 배울 수 없대. 이 저자 말로는 적어도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적어도 배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We are not gaining any kind of useful experi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유용한 경험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대.

를 통해서는. 자, 그런데 그 유용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That will help us navigate our lives more effective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을 더 효율적으로 인도해 줄수 있는 그 유용한 경험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유용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effectively라고 하는 표현이랑 맞물려 떨어지면서 D번도 괜찮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또한 we are not learning any new skills. 우리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or developing any new materials. 어떤 새로운 물질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래. 뭐 하면서?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 저자는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most of us of course will argue that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주장할 거야. There is a great deal of valu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야, 엄청난 가치가 있어. 소설을 읽는 데 있어서. In engaging with fi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소설에 몰두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가치가 있어. 그리고 and other kinds of art 다른 예술에 몰두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대부분은 말을 한대요. 비록 these things may teach us nothing about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중에 대부분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가르쳐 주지는 못하지만 무언가 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대.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value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spend insignificant amounts of our ti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시간에 상당하지 않은 부분을 쓴대. 얘들아, 상당하지 않은 부분을 쓴다는 거는 적은 부분을 쓴다는 거잖아. 자, 그런데 우리는 적은 부분을 쓴대요. 어디에 몰두하는데? Such fiction. 이러한 소설을 읽는데, 소설에 몰두하는데 뭔가 적은 시간을 쓴대. 얘들아, 지금 여태까지 뭐 말했어?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런 소설에 열광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적은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을 쓰는 거야? Significant. 상당한 시간을 쓰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앞에 나오는 in을 지워서 significant amount of time이라고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는 놀라울 일이 아니냐면요. 이런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TV나 혹은 스포츠, 비디오 게임, 소설,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이 10억 달러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오케이, 이가 잘못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역시나 최근 기출 2025학년도 3월 학력 평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Translating a literacy text is challenging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프랑스 문학 작품을 한국 문학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And 그리고 it is often said there will be an inevitable loss in trans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항상 어떻게 말해지냐면요. 필연적으로 손상될 수밖에 없는, 손실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고 하죠. 어떤 뭐 하는 데 있어서? In translation,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100% 똑같이 의미를 옮겨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하는 내용이네. 그랬을 때, but that challenge.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요, 종종 무엇을 유발해내냐면요, 창의적인 재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대. 아, 창의적인 재번역. 뭔가 손상되는 부분, 손실되는 부분도 있지만 얻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자, 근데 그것은 that offered a prospect of a gain in translation as we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번역에 있어서도 뭔가 얻어질 수 있는 전망을 제공하는 뭔가 창의적인 번역, 재번역이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즉, 여기서 지금 창의적인 재번역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무언가 손상되는 것, 손실되는 것도 있지만 얻어지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게딱 대조적으로 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gain이라고 하는 표현 잘 쓰고 있고요. 그랬을 때, a washing machine manual, 어떤 세탁기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요, does not present the same challen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거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진 않대.
뭐는 세탁기 매뉴얼을 옮기는 거. 예를 들어서 프랑스 제품인데 우리나라 말로 그거를 번역한다고 해서 그 매뉴얼이 달라져요, 의미가? 어떤 거에 손실이 일어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Nor, 그리고 뭐 또한 일어나지 않냐면요. Therefore, does it inspire the same creativity ei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똑같이 무엇을 유발하지는 않아? 창의력에 있어서의 똑같은 challenge, 어려움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nor, therefore, 그러므로 지금 nor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에 빠지면서 어떻게 됐어? 주어 동사 도치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therefore it does not inspire 똑같은 창의력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즉 똑같은 어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니까 똑같은 창의력을 나타낼 수 없는 거. 지금 위아래가 동등하게 연결되어지고 있지. 그러면 same이라고 하는 표현 쓰는 거 너무 괜찮다. 자, 그랬을 때 당연히 그 청소기관이라 뭐죠? 워싱머신이라고 하면 세탁기죠. 세탁기 매뉴얼에 있어서 똑같은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의 똑같은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똑같은 창의성 또한 유발되지 않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하지만 where in terms of the opposition between literacy and non-literacy language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떠한 측면에서 지금 여기 컴마 컴마 찍어서 삽입 벗고 있으니까 살짝만 한번 괄호를 쳐 보면요. But where might we position philosophy's language?이라고 묻고 있어. 지금 의문문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삽입 벗고를 살짝 괄호를 쳐 보면 의문문이 확실히 보이지. 하지만 where might we position? 우리는 어디에다가 두어야만 할까요? 이런 철학적인 언어를 어디에 두어야만 할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철학적인 언어를 어디다가 둬야 되는지 지금 우리한테 묻고 있어. 그런데 하나를 더 묻고 있거든. Might philosophy want to avoid translatory econom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그 철학이 피하기를 원할까? 무엇을 피하냐면요. Translatory econom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번역의 경제를 피하기를 원할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 얘들아, 번역의 경제 우리 잘 모르니까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거든? That aims for a gain in transl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뭔가를 얻는 거, 즉 창의적인 것을 얻는 것을 당연히 목표로 하지만 but risks a lo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손실을 기꺼이 위험 부담을 하는 그 translatory economy, 번역의 경제를 정말 피하는 것을 원할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 자, 지금 물음에 대한 답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Philosophy, 철학은요, wishes, 무엇을 희망하냐면 to convey its tru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철학은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 한대? 그것의 진리를 전달하고 싶어 한대. 근데 진리가 어떤 채로 전달되기를 원하냐면 intact, 전혀 손상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전달되기를 원하고요. And without loss, 아무런 손실도 없이 딱 전달되는 거를 원해. 그렇겠지, 얘들아. 내가 문학 작품을 열심히 썼는데 그게 각국으로 퍼지면서 다 의미가 달라져. 그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의 philosophy, 철학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냐면 그 가치, truth,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상태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떠한 손상, 손실도 없기를 바라는 거야. 심지어 and without gain ei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뭔가 창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없어도 돼. 그냥 손상만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을 희망한대요. 혹은 or at least 적어도 it might hesitate. 그 철학은 주저할 수도 있대요. 자, 주저하는 게 맞는지 볼 거거든. 무엇을 주저할 거냐면요. To offer its truth to transl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진리를 번역에 제시하는 것, 제공하는 거를 hesitate, 망설인대요. 자, Without further clarification of what a gain actually mean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로 정말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장담받지 못한다면, 보장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 철학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translation, 번역에다가

제시해 주는 거, 제공해 주는 거를 hesitate,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확하게 내가 뭘 얻는데, 그거를 모른다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번역했다가 쉽사리 넘겨주고 싶어 하지 않겠지. 자, 그러면 hesitate라고 하는 C도 잘 쓰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it cannot be a matter of offsetting stylistic lo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떤 특별한 문체 손실으로 상쇄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렇다면 the loss. 자, 손실은 손실인데 어떤 손실이냐면 philosophy fea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철학이 진짜 두려워하는 손실. 뭔가 내가 번역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a loss of meaning, the compromising of a tru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를 두려워하는 거야? 의미에 있어서의 손실을 두려워하는 거야. 즉, 그게 뭐야? 의미가 손상된다는 말은 그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진리가 훼손된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두려워한대. Thus, 그러므로 philosophy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might refuse 자 거절할 수 있어. 어디에 위치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냐면요, on the side of the non-literary langu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문학적인 언어에 위치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대. 어? 얘들아, 비문학적인 언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이지. 뭔가 지금 방금 앞서서 나왔었던 예시처럼 뭔가 세탁기 매뉴얼처럼 전혀 번역을 한다고 달라지지 않는 거잖아. 그 말인즉슨 이런 철학이요, non-literary language, 비문학적인 언어 쪽에 위치되는 것을 refuse, 거절할 이유가 있을까? 아니지, 오히려 좋아하겠지. 자, 그럼 이때 얘 뭐로 바꿔 쓸수 있어? prefer, 오히려 더 좋아한다, 선호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겠죠. 자, 그럼 D가 답이 되었겠고요. 자, 그런데 and expresses itself in unstylish langu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철학은 스스로를 뭔가 문체가 없는 language,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뭔가 비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문체가 없게 표현을 함으로써 No translator, 그 어떠한 번역가도요, 자극되어지지 않는 거죠. 아우, 저 사람 참 무례하다. 그리고 bold act, 참으로 bold act 하면 뭐예요, 얘들아? 뭔가 대담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자, 그래서 creative rewriting, 이렇게 창의적으로 다시 쓰는 거에 있어서, 야, 저 사람 진짜 무례하다. 저자의 의도를 모르네? 라고 자극받아질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어떻게 만듦으로써? Unstylish language, 뭔가 아 문체가 없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랬을 때요. If philosophy wishes, 만약에 그 철학이 원한다면 to increase its range, 그 범위를 넓히기를 원한다면, 즉 내가 뭔가 다양한 국가에서 내 문학 작품을 써보고 싶어를 원한다면, 혹은 avoid being restricted to the national or religional trad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인 전통에 의해서 제한되기를 꺼려한다면 it needs a translation model. 그것은 무엇을 필요로 할 거냐면 어떤 번역 모델을 필요로 할 거래. 자, 이 번역 모델이 뭐냐면요. That conveys philosophical truth to the world without any economic fluctuations of loss and gai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전 세계에 이 loss and gain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얻는 것과 손실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변동 없이 내가 원하는 바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translation model, 번역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번역 모델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맞는 내용이니까 2번까지도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6문제 푸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밑줄 친 어휘 문제 끝까지 볼 거거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은 우리 엄마의 사랑의 참견 Part 1입니다.
1: 아, 말이 이쁘다. 사랑의 참견.
0: 사랑의 참견. 엄마가 사진을 보고서 뭔가 참견하는 시츄에이션이에요.
1: 아, 엄마가 참견은 하지만 사실 그게 뭔가 잔소리고 내가 하려는 무언가에 개입하려는.
0: 근데 오늘은 느낌이 좀 이런 걸 수 있어요.
1: 그
0: 누구니? 그 사진에 그 사람 누구야?
1: 오.
0: 막 이러면서 그런 거는 이제 뭔가 연애 관련돼 있거나
1: 혹시 내 사위감이니? 뭐 이런 느낌.
0: 그렇죠. 그런 사랑의 참견. 이걸 한번 영어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네. 그냥 직장 동료예요. 아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1: 꼭 지나치게 가요, 엄마들은.
0: 그러니까. 네. 누구니? 뭔가 이렇게 너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1: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죠.
0: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느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진을 봤는데. 이 남자의 눈빛이 뭔가 심상치 않다.
1: 너무 쳐다볼 때
0: 있잖아요. 너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러면 일을 또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1: 그렇죠.
0: 아,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2: Who'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3: Handsome guy.
2: Who'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3: 그냥 직장 동료예요.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세요.
2: Sorry?
3: 그 company friend.
2: Company friend.
3: Yes, so no worries.
2: No worries?
3: Don't worry.
2: Why is he smiling at you?
3: Smile?
2: Why is he smiling at you?
3: 내 얼굴에 뭐가 묻었을 수도 있죠.
2: Huh?
3: Like seaweed?
2: Seaweed?
3: So, yeah, handsome guy is.
2: No.
3: 아니야. Just, 내가 재밌어서. 그런 거야, 엄마. Don't worry.
0: 아이고, 오히려 더 오해가 커졌다는 또.
1: 예.
0: 꿈을 들었습니다.
1: 부끄럽네요.
0: 그렇죠. 이런, 뭐라 그럴까, 엄마와 뭐, 자녀.
1: 부모님.
0: 아니면 뭐, 아빠와 자녀. 이 사이의 대화. 좀 매끄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그쵸.
0: 예전에는 너무 딱딱한 느낌의 대화였다면.
1: 뭔가 친하지도 않고.
0: 이제는 좀 공감 가는 내용이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네. 부모님이 조금 이렇게 관심 갖고 참견하는 느낌.
1: 친구처럼.
0: 네. 그럴 때 쓸 수 있는 정말 캐주얼한 표현들. 다 넣어놨습니다.
1: 네.
0: 여러분 배우실 수 있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Why is he smiling at you?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1: 네.
0: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1: 자,
0: 지금, 그쵸, 딸이 이렇게 전화기를 보고 있는데, 뒤에서.
1: 그쵸, 힐끗힐끗.
0: 이렇게 본 거예요.
1: 이렇게.
0: 셀카의 이 잘생긴 남자애는 누구야?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거죠.
1: 네, 어머님께서, 잘생긴 남자라고 말한 걸 봐서 마음에 안 들진 않아요.
0: 괜찮았던 거죠.
1: 약간 마음에

0: 오케이,
1: 써요.
0: 오케이.
1: 예. Who is this? 원래 우리 이렇게도 많이 쓰잖아요.
0: Okay. 맞아요.
1: Who is this handsome guy? 이 잘생긴 사람.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아하.
1: In your 셀카. 그쵸?
0: 그렇죠.
1: 그러면은 여기 셀카가 들어가야겠네요.
0: 음흠.
1: 그러면은 셀프니까
0: 아하. 아하.
1: 셀카.
0: 셀카. 자, 요즘에는 이게 소셜 미디어에서
1: 네.
0: 말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1: 셀캠인가?
0: 아, 이렇게.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1: 셀캠?
0: 하겠습니다.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kum?
1: 응?
0: Right. 정답은
1: 아,
0: selfie. 들어봤죠?
1: 너무 들어봤죠?
0: 소셜 미디어에서 이게 어느 순간 단어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좀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것
1: 네,
0: 같아요.
1: 맞아요.
0: 예전에는 무조건 셀프 카메라구나 이렇게 사실
1: 네.
0: 콩글리시처럼 생각을 하게 돼서 아
1: 맞아요.
0: 줄여서 그냥 셀카 했었는데 그건 이제 한국에서만 쓰게 되는 거고요.
1: 네.
0: 이제 그거 요즘에 글쎄요 어린 친구들은 거의 안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셀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셀카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1: 네.
0: 자기가 자기를 찍는 거죠. 자, 참고로 셀카를 찍다라고 동사로 표현한다면은 뭘 넣으면 될까요?
1: 셀카를 찍다.
0: 네, 아무리 명사 알아도 동사 알아,
1: take a
0: 모르면 의미 없죠.
1: 셀피겠네요.
0: Take,
1: 예.
0: 오케이, okay. Take a selfie. 맞습니다.
1: 오.
0: 이거는 당연히 슬기 씨가 사진 찍다라는 표현을 알아서 그래요, 그렇죠?
1: Take a photo, take a picture.
0: 그렇죠. There
1: 네.
0: you go. 사진 찍다라고 할때 take를 쓰게 되기 때문에 selfie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1: 네.
0: 셀피 여러 장 찍으면 take selfies, s를 쓰면 되겠고요.
1: 예.
0: 자, 그리고 이 잘생긴 남자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네.
0: 단어 못 썼어요, 잘생긴 거.
1: Handsome.
0: Handsome, right? Handsome, 잘생긴이라는 뜻 맞습니다.
1: 네.
0: 하지만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단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handsome이라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남자한테만 좀 국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1: 아,
0: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예.
0: 그거 말고 조금 중립적으로 그냥 외모가 좋은, 그래서 잘생긴도 되고 뭐 예쁜도 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1: 그런 게 생겼네요.
0: 그런 게 생겼습니다. 좋아 보이는이거든요.
1: 좋아
0: 좋은이
1: 보이는.
0: 뭐예요? 좋은,
1: good.
0: 굿,
1: 예.
0: 보이는.
1: 아, look good. 예,
0: 루굿.
1: look good.
0: 네.
1: Yes. look good.
0: Alright. 자, look good. 아니라,
1: 왜?
0: 형용사로 good
1: 아.
0: looking입니다. 끝에 보이는.
1: 아, good look.
0: look good은 뭐냐면 동사예요. 어,
1: 어,
0: you look good.
1: 좋아
0: 어, he
1: 보인다.
0: looks good. 이거는 look 보인다, good. 좋아 보인다.
1: 네.
0: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형용사가 아니죠. 형용사로 쓰려면 good looking in. 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1: 예.
0: So good-looking은 남자, 여자한테도 쓰지만 좀 상황에 따라서 뭔가 뭐 물건이라든가 그런 게 좋아 보인다라고 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1: 네.
0: 자, 그래서 이거 추천드리고요. 아주 기본적인 그 패턴이 하나 나와 있죠.
1: 네.
0: Who라는 게 나왔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뭐 Who are you? 이것만 써봤다면 이거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응용이
1: 네.
0: 가능해야 됩니다. 주어가 누구야? 얘기할 때 Are you만 나올 리는 없잖아요.
1: 그쵸.
0: 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일반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왜? 그거에 따라 비동사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네.
0: Right. 자,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자면, 그 사진에 이 여자애는 누구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뭔가 질투하는 느낌, 질투하는 느낌.
1: 네.
0: 자, 이 여자애는 누구야? 그럼 뭐라고요? 그냥 이 여자애 누구야?
1: Who is the girl?
0: Who is this girl?
1: 예.
0: 그 사진에.
1: Who is this
0: 그
1: girl
0: 사진 안에
1: in the picture?
0: in the picture. Hey, who is this girl in the pictur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그들은 누구야? 어떻게 할 거예요?
1: Who are they?
0: 그렇죠. Who are they?
1: 네.
0: Right? 지금 보면 이게 누구냐에 따라 비동사도 같이
1: 바뀌어요.
0: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Who are you? 이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이제.
1: 그쵸.
0: 그래서 다양하게 바꾸는 연습을 해 주시고요.
1: 네.
0: 자, 읽어 보겠습니다. Hey, who is this girl in the picture?
1: Who is this girl in the picture?
0: Who are they?
1: Who are they?
0: Alright,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1: 응?
0: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1: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0: 아, 잘 됐을 때,
1: 예?
0: 오히려, 와! 막 이러면서, 아, 그냥 직장 동료예요. 뭐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세요.
1: 제 생각엔 엄마가 이런 식으로 넘겨짚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신
0: 아,
1: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4번
1: 예.
0: 틀렸군요.
1: 그래서 항상 레파토리가, 아우, 그냥 누구예요? 그냥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0: Alright.
1: That's just a coworker. Don't 생각하지 마세요. Don't 지나치게 생각하다. 이거 지나친 거는 항상 오버가 들어가요.
0: 오버했다.
1: 네. 아, 오버 네. think it.

0: 오.
1: 오버 think.
0: 아하.
1: 근데 이게 동사겠죠?
0: One word로
1: 예, one word로
0: overthink it.
1: 해야 될것
0: Okay,
1: 같아요.
0: so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Okay. 맞습니다.
1: 우와!
0: 많은 분들이 이걸 본인이 써도 이거 좀 아닌 것
1: 아닌
0: 같은데.
1: 것 같은
0: 근데
1: 거예요.
0: 실제로 overthink라는 one word로 된 동사가 있어요.
1: 그러면은
0: 네.
1: 얘도 과거일 때 overthought이 돼요?
0: 근데 보통 과거로는
1: 안
0: 쓰지는 않은 편이에요.
1: 쓰는구나.
0: 오케이? 근데 뭐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overthink가 지나치게 생각하다. 그러니까 너무 넘겨짚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딥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다른 뭐 이성 친구와 걸어가는 걸
1: 네.
0: 봤는데 혹시 걔네들이 사귀나 뭐
1: 맞네,
0: 붙어 뭐 기타
1: 맞네.
0: 등등등등등 overthink 너무 아니면 너무 고민을 많이 한다든가 걱정을 많이 한다든가 할때
1: 맞아요.
0: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So overthink something 지나치게 생각하다. 자, 그리고요. 그거를 하라 그랬어요? 지나치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1: 하지 말라고.
0: 그래서 문장 어떻게 출발했죠?
1: Don't.
0: Don't. Right? Don't. 하고 동사를 쓰게 되면은 그 행동 하지 마라가 되겠습니다. So, 여기서는 엄마, don't overthink it.
1: Yeah.
0: Right? Okay.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활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삼키다가 뭔줄 아세요? 그, 삼키다?
1: 삼키다. 삼키다가 it 말고 있죠.
0: 네?
1: 이시.
0: 그건 먹다죠? 삼키다. S로 시작하는데 이건 알아둬야 되긴 합니다.
1: swallow.
0: Swallow. 그러면 뭐, 강아지든,
1: 네.
0: 아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거 삼키면 안 돼! 삼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1: 네.
0: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걸 삼키지 마라.
1: Don't swallow it.
0: 그쵸? Don't swallow it. 이런 식으로. 혹시, 오버하다라는 덩어리 표현 아는 거 있어요? 오버하다?
1: 오버하는 거?
0: 네. 실제로 우리, 아, 이렇게 오버했어. 너무 과도하게, 뭐, 오버하지 마. 자.
1: 오버가 아니겠어요? 오버?
0: 이거 이번 기회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바로
1: 예.
0: go overboard라는 뜻이 있습니다.
1: Go overboard?
0: overboard. yes.
1: Board?
0: 자, 그러면 오버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Don't go overboard.
0: 그렇습니다. don't go overboar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무리해서 뭐 너무 꾸미려고 뭐 오버를 하지 마.
1: 과하게 하지
0: 아니면은
1: 마.
0: 에, 그렇습니다. 너무 먹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go overboard. 지나치게
1: Yes.
0: 하지 마.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So, 이번 기회에
1: Overboard.
0: swallow, go overboard,
1: Go
0: 둘다
1: overboard.
0: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아무튼 그 행동 하지
1: 마.
0: 마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Don't swallow it.
1: Don't swallow it.
0: Don't go overboard.
1: Don't go overboard.
0: 자, 이거 어떨까요?
1: 네.
0: 긴장하지 마. 아유, 왜 이렇게 긴장해?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1: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Don't be nervous.
0: Yes! Don't be
1: 와우.
0: nervous.
1: Yeah.
0: 이제는 뭐 이런 트릭에는 느릿깃이 걸리지도
1: 나는
0: 않아요.
1: 자신 있어요.
0: 네. 그래서,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 동사 말고도 비동사도 가능하겠죠. 그쵸?
1: 그쵸.
0: 아니,
1: 형용사랑
0: 형용사랑
1: 같이.
0: 쓸 때는 항상, so don't be nervous.
1: Don't be
0: 이렇게 쓸수
1: nervous.
0: 있겠고요.
1: 네.
0: 자, 여기서 보세요. That's just, 그 사진에 있는 사람 가리키면서,
1: 예.
0: That's just a coworker예요.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 네.
0: Coworker가 직장 동료인 거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어를 더 공부하시면은 이 단어도 볼수 있어요. Colleague 이란 단어.
1: Colleague?
0: 들어보셨나요?
1: 대학 친구예요?
0: 아, 그거는 college,
1: 아,
0: college 그
1: college.
0: friend가 아니고요. 이 colleague, 이것도 사전으로 찾아보면
1: 예.
0: 뭐 동료 이런 식으로 나와
1: 아,
0: 있을 거예요. 근데 이
1: 그래요?
0: 두 개가 굳이 만약에 차이를 둔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이게 더 격식, 느낌도 있기는
1: 네.
0: 있지만 코워커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 근데 칼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도 될 때가 있지만 같은 회사가 꼭 아니어도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다른 회사에 있는 사람이 같이 그 프로젝트를 참여하면 둘이 같이 칼릭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 동료로. 이해하셨나요? 어떻게
1: 네네.
0: 보면 더 포괄적이긴 하지만
1: 더 범위가 넓네요.
0: 하지만
1: 네.
0: 캐주얼하지가 못해서 이걸 회화에선 많이 쓰죠.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1: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0: 이랬을 때
1: 네.
0: 왜 우리 딸한테

0: 미소 짓고 있을까? 정해져 있는 억양이 있죠.
1: 왜 우리 딸한테 미소 짓고 있을까?
0: 아니, 와, 비브라토까지 네. 완전 들어갔네요.
1: 그렇죠. 야, 엄마들은 좀 약간 이렇게 또 과하게.
0: 노래와.
1: 네, 저도 엄마가 되어보니까 왜 엄마가 그렇게 하셨는지.

0: 느낌은 아니잖아요. 아, so 그렇죠, smile 그렇죠. 갈게요. Smile at you.
1: 진짜 막 웃는 거 그건 더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쵸. 뒤에서 사진 딱 보니까 약간 미소가 있어 보이는 거죠, 엄마한테는.
0: 그렇죠. 네. 따뜻한 미소면은 이거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아,
1: 오케이. 관심이 더 많으세요.
0: 엄마 눈이 100%예요.
1: 오케이. So 네. what is why is he smile at you? 맞는지 보겠습니다. 아주 좋았는데.
0: 어?
1: 네. ing 써야죠. 왜요?
0: 왜요?
1: 앞에
0: is.
1: 그렇죠.
0: 아,
1: 진행형으로 쓴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사진 속에서 왜 그가 너에게 한참 미소 짓고 있니?
0: 있을까?
1: 이렇게 썼기 때문에 비동사 네. ing를 여기서 걸게 됐습니다. Smiling. 네. So smile 이거는 진짜 하하하 소리 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거는 뭐예요? 하하하 소리 내는 거.
0: Laugh,
1: right? 얘는 이런 미소 짓는 거. 어.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를 같이 덩어리로 가주면 좋아요. Smile 뒤에
0: At.
1: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에게 미소 짓다. Okay? So 미소를 받는 사람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0: Yeah.
1: Right. So for example, 나한테 미소 짓지 마. 이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미소 짓지 마. 어떨까요? 하지 마. 이것까지 넣었어요.
0: Don't smile.
1: 나한테.
0: At me.
1: At me.
0: Yeah.
1: Don't smile at me. Right? 뭔가 둘이 지금 싸운 거예요.
0: 그렇죠.
1: 분위기 안 좋은데. 이러고 있으니까 기분이 더 안 좋아졌어요.
0: 그렇죠.
1: So, hey, don't smile at me.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든가.
0: 웃는 것도 아니고.
1: Yeah. 네. How about this? 진행형 여러분 한번 같이 써볼게요. 비동사 ing.
0: 네.
1: 너 그에게 미소 짓고 있는 거야? 갑자기 카페에 갔는데 여자친구가 뭐 딴 남자 이렇게 본 거 이런 거 같은 거야. 네. 기분이. 그래서 너 그에게 미소 짓고 있니?
0: Are you smiling at him?
1: 아, smile. 스파게티라고 들었어요.
0: Smiling at him.
1: 그렇죠.
0: Yes.
1: Are you smiling at him? 이러면서 기분 나쁜 것도 표현도
0: 그렇죠.
1: 가능하겠죠.
0: 왜냐면 꼭 딴 사람 보거든요. 그럴 때 이거 써주면 좋겠다.
1: 아, 그렇습니까?
0: Are you smiling at him? At her?
1: At her, 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Don't smile at me.
0: Don't smile at me.
1: Are you smiling at him?
0: Are you smiling at him?
1: Alright. 자, 그리고 이 경우에서는 네. 오히려 laugh를 쓰면 의미가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자, smile at은 누구에게 미소 짓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0: 네.
1: 하지만 laugh at은 어떤 뜻이 될 수 있을까요?
0: 뭔가 약간 조롱거리가 되는 느낌이 나요.
1: 맞아요. 오. 이 laugh at은 원래 사실은 항상 그런 조롱의 뜻은 아니었어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laugh at something or someone 하면 그거에 대고 웃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Oh, she laughed at my joke. 그러면 내가 농담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웃어줬어. 좋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1: 하지만 사람에다가 대고 쓰면 보통은 뭔가 비웃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0: 그렇겠네요.
1: 그 사람에 대고 하하하 웃는 거기 때문에. So 여기서는 왜 그가 너를 비웃고 있니?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읽어볼게요. Why is he smiling at you?
0: Why is he smiling at you?
1: 자, 이랬을 때 아, 진짜 별거 아니라니까요 하는 느낌으로
0: 네.
1: 아, 내 얼굴에 뭐가 묻었을 수도 있죠.
0: 뭐가 묻어서 뭔가 귀여워서 웃는 거다. 그것도 좋아하는 건데.
1: 그런가요?
0: 네. Maybe I had something on my 얼굴.
1: 네.
0: 이겠네요. 그죠?
1: Alright. 자,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Maybe. 오케이.
1: 그래서 maybe. 네.
0: 그리고 something.
1: 오케이.
0: Okay. 예. 그리고 on my face 하겠습니다.
1: 오케이. 항상 이렇게 조각조각 내는 연습을 하세요. 슬기 씨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네. 그렇고 너무 문장이 길면 스스로 헷갈리게 됩니다.
0: 맞아요.
1: Okay, so maybe I had something. 어디에?
0: On my face.
1: 정답. 네. 되겠고요. 얼굴에 뭐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 얼굴에 뭐가 묻어있다.
0: 예.
1: 나 여기에 뭐 묻었니? 이런 묻어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묻어있다 뭘 써야 되지? 고민 엄청 하시는데
0: 맞아요.
1: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0: 아하.
1: 내 얼굴 면에 뭔가를 가지고 있다. on 전치사까지 썼잖아요.
0: 네네네.
1: 그렇죠? Right? So 저는 아예 이걸 이렇게 가져와서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Have something on one's face. 여러분들이 이게 연습이 되면 something 대신에 실제로 뭐가 묻어 있는지를 써도 되겠고요. 바꿀
0: 네.
1: 수도 있겠고요. 누구의 얼굴인지도 바꿀 수 있겠죠.
0: 그쵸.
1: 이렇게 해서 응용을 사실 해봐야 됩니다.
0: Yeah.
1: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 얼굴에 내가 뭔가 가지고 있었다. 나로 삼았잖아요.
0: 네.
1: 이번에는 이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너 얼굴에 뭐 묻었어. 너 얼굴에 뭐 묻었어. 그러면 넌 뭔가를 갖고 있는 거죠.
0: You had.
1: 너의 얼굴에.
0: You have.
1: Something.
0: On your face.
1: 그렇죠. Hey, you have something on your face. 이러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다. 자, 질문형 한번 해볼게요. 네.

0: 또 남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응? 나 얼굴에 뭐 묻었어? 자, 그거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니?
1: Do I have?
0: 뭔가를?
1: Something?
0: Do I have something? 자, 내
1: Do
0: 얼굴에?
1: I have something? On my face?
0: On my face. Exactly. 와. 이거 진짜 많이 쓸 것 같지 않아요?
1: 네.
0: Right.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관심 있는 사람을 뭐 네. 자기 친구랑 해서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1: 그쵸.
0: Hey, hey, do I have something on my face? 뭐 이런 식으로 예. 물어볼 수 있겠죠.
1: 응용함을 하나 갈게요.
0: Yeah.
1: Do I have something on my teeth?
0: 그럴 때는 in을 보통 이제 쓰게 돼요. 그렇죠.
1: in이 좋겠네요.
0: 고춧가루 right there. Yeah.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겠죠.
1: This is on fire.
0: Right. Yes. Okay, so 이렇게 해서 얘도 이 정도로 나눠주면은 충분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y, you have something on your face.
1: You have something on your face. Mm-hmm.
0: Do I have something on my face?
1: Do I have something on my face?
0: There you go. 자, 그러면은 또 주어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네.
0: 그녀는 그녀의, 자, 주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아까 얼굴이라 그랬죠?
1: 네.
0: 그녀는 그녀의 이마에 뭐가 묻어있다.
1: 아.
0: 이마가 영어로 뭘까요?
1: 이마 알죠, 저.
0: 뭘까요?
1: Forehead.
0: 앞쪽의 머리입니다.
1: 네.
0: 앞머리예요, 앞머리. 네, 네, 네. 자, 그녀는 뭔가 가지고 있다.
1: She has something.
0: Something. 그녀의 이마에.
1: 이마에. On her forehead.
0: 그죠? On her forehead. She has forehead. Something on her forehead.
1: Forehead.
0: 이렇게 하면 뭔가가 뭐 묻어있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붙여놨을 수도 있고요.
1: 네.
0: Something like that, right? Okay, 마무리로요. 요거 나왔어요.
1: Maybe.
0: Maybe. 얘는 확신이 커요?
1: 없어요. 아, 거의.
0: 뭐 없다기보다는 뭐 한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maybe 있을 수도 있죠, 뭐. 이런 느낌을 썼습니다.
1: 네.
0: 그리고 걔보다 강한 게 바로 probably. 이거는 우리말로도 아마 그럴 것이다. 아마란 느낌에 더 가까워요.
1: 아.
0: 그래서 확신이 probably가 더 세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you guys, 읽어보도록 할게요.
2: Well,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1: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0: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지난 일이니까 had를 썼네요, 오늘은.
1: 네.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Why is he smiling at you? Why is he smiling at you?
0: 미션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1: 네.
0: 셀카의 이 잘생긴 남자애는 누구야?
1: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0: 그렇죠. 자, 두 번째. 왜 우리 딸한테 미소 짓고 있을까?
1: Why is he smiling at you?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3: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2: 왜 이렇게 웃고 있어?
3: 맞아요.
0: 네, 직접 따라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정말 정말 베이직하고 중요한 거죠.
1: 네.
0: 얘는 누구니? 저 사람은 누구니? 라고 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실수 나올 수 있습니다.
1: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입에 또 안 붙어요.
0: 그럼요.
1: 네.
0: 소리 내는 거랑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거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1: 맞습니다.
0: 자, 한번 가볼게요. 쟤네 누구야?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해볼게요.
1: 네.
0: 그들은 누구야? 쟤네 누구니?
1: Who are they?
0: Who are they? 이거 엄청 쓰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외국에서
1: 예.
0: 무슨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근데 막 무슨 뭐
1: 촬영 같아.
0: Like 촬영 같은 거예요. 저 사람들 누구야 할 때
1: Who are they? Who are they? Oh, who are they?
0: 알겠죠? 자, how about this? 약간 질투의 느낌으로.
1: 네.
0: 사진에 이 여자애는 누구야? 이 여자애는 누구야? 일단
1: Who is she?
0: Uh, 이 여자예요.
1: Who is this girl?
0: All right.

0: 그 사진 안에
1: In the picture.
0: in the picture. Who is this girl in the
1: In the
0: picture?
1: picture.
0: Alright. 자, 세 번째. 셀카에 이 잘생긴 남자는 누구야? 자, 이 잘생긴 남자는 누구야?
1: Who is this handsome
0: Handsome
1: guy?
0: guy. Okay. 너의 셀피에.
1: In your selfie.
0: 그렇죠. In your selfie. 같이 읽어볼게요. Who are they? Who is this girl in the picture?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Very nice.
1: Yeah.
0: 자, 다음 볼게요. 아, 누군가에게 미소 짓다. Smile at 써주셔야 돼요.
1: 네.
0: 오케이, 갑니다. 나한테 미소 짓지 마.
1: Don't smile at me.
0: 그죠? Don't smile at me. 이렇게. 너 저 남자한테 미소 짓고 있는 거야? 넌 그에게 미소 짓고 있니? 진행형으로.
1: 그죠? Are you smiling at him?
0: Him? 그죠? Him?
1: Yes.
0: 뭐 그녀면 her?
1: her?
0: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Are you smiling at him right now?
1: 네.
0: 뭐 이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 딸한테 미소 짓고 있을까? 자, 이거를 직역을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왜 그는 미소 짓고 있지? 너에게.
1: Why is he smiling at you?
0: At you. 그죠? Right?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Don't smile at me. Are you smiling at him? Why is he smiling at you? 오, very, very nice. 오케이, okay, 좋습니다. 자, 그럼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Why is he smiling at you?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3: Who'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1: Oh,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3: Why is he smiling at you?
1: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3: What?
1: Mm.
3: No.
1: Oh, 크게 하지 마요.
3: Nothing on your face.
0: 와,
1: good job, you guys.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0: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그거 고치는데 얼마죠? 라는 문장이었죠? How much is it to fix it?
0: How much is it to fix it?
1: 제가 right. 잘못 말했네요.
0: How much is it?
1: How much is it to fix it?
0: Fix it.
1: 마음이
0: to
1: 급해요.
0: 동사 원형 넣는 것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who, 그 다음에 MREs, right? 주어에 따라 바뀔 수 있죠. 그 다음에 주어 이렇게 쓰면 주어는 누구야? 라는 기본적인 질문이 완성이 됩니다.
1: 네.
0: 그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사진의 이 숙녀분은 누구야? 사진의 이 숙녀분은 누구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I think I misunderstood what you said.
0: I said, Megan 선생님, 안녕하세요.
1: Oh, okay. 안녕하십니까? I'm so sorry. How could I misunderstand what you said when you always say that?
0: Yeah, I always say the same thing.
1: Yeah.
0: 메간 선생님, 안녕하세요. So there can't be any misunderstandings. And that is...
1: this week's topic.
0: Coincidentally, this week's theme. Uh-huh. 그래서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오해인데요.
1: 네,
0: 오해와 관련된 간단한 인트로를 준비해봤고요. Mm-hmm. 준비도 아닌 그냥 즉석에서 해봤습니다.
1: Yeah, I just 자, tried it.
0: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를 해볼까요?
1: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particular topic, which is good communication can prevent misunderstandings.
0: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1: Of course.
0: 소통을 잘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 오해를 막을 수 있어요. 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Mm-hmm. 먼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블루인스 씨인데요.
1: Right.
0: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블루인스 씨,
0: 나와주세요.
2: Open and honest communication is so important to me because I think it can avoid so many misunderstandings. Open and honest communication is so important to me because I think it can avoid so many misunderstandings. Open and honest communication is so important to me because I think it can avoid so many misunderstandings.
0: 네, 오해를 피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문장 전체를 같이 읽어볼게요.
1: So Bluen said, open and honest communication is so important to me because I think it can avoid so many misunderstandings.
0: 네, open and honest communication이라고 했습니다. Mm-hmm. Open 하면 열려 있는 걸 말하는데요.
1: Of course.
0: Open communication, 열려있는 소통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mm-hmm. 또 open communication은 숨김이 없다는 걸 말해요.
1: Yeah, so you're not hiding anything, just every little thing. It's like, I don't like that shirt.
0: you don't?
1: Okay, no, it's 네. just an example. 네, 그래서, but you don't hide anything.
0: 숨김 없고 transparent, 투명한 거를 yes. open communication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mm-hmm. open and honest, 뭐 거의 같은 거예요.
1: Of course.
0: 그래서 열려있고 숨김 없고 솔직한 소통이 is so important to me, 저에게 정말 중요한데 because I think it can avoid so many misunderstandings. Mm-hmm. 그게 정말 많은 오해를 avoid, 피하게 해준다고, yeah. 즉 네, 예방해준다고 mm-hmm.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 Mm.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3 more times.
2: Open and honest communication is so important to me because I think it can avoid so many misunderstandings. Open and honest communication is so important to me because I think it can avoid so many misunderstandings. Open and honest communication is so important to me because I think it can avoid so many misunderstandings.
1: So, how about we move right on to English on the go?

0: feelings up.
1: 네, 이렇게 들어가면 진짜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bottle up 자체를 많이 써보셔야 익숙해지는 과정이 좀 빨라지겠고 억누르다, 묻어두다. bottle 생각해 보시면 병이잖아요, 병.
0: Yeah, it's a bottle. And then you literally just putting the feelings inside, 네. putting a cap on.
1: 네, 닫아버리는 거예요. Yeah. 밖으로 나오지 못해요.
0: You don't open the bottle. 네. You don't become open.
1: 네. 네. 표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억눌러 두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are you the type of person to keep it to yourself? 스스로만 가지고 있고 비밀로 하고 and bottle it all up. 다 담아두는 편인가요? Or are you the more
0: confrontational type? Confrontational.
1: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confrontational이라는 것은 뭔가 기분 나빴을 때 가서 hey, why did you say that? 이렇게 바로 표현을 하고 조금 불평을 하는 거죠.
0: Yes, so you're just saying, hey, I don't like this, like, don't do that.
1: Yeah.
0: It also can have a negative meaning where you just always want to fight with somebody.
1: You are fond of fighting.
0: Yeah, you love starting something.
1: 네. 그래서 confrontational이라는 거는 그냥 어딜 가도 사람들과 부딪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 문맥에서는 그 담아두는 것에 그냥 반대.
0: Right. I mean, you don't mind confrontation if it gets your feelings out.
1: 그렇죠.
0: Right?
1: 네, 필요하면 불평하는 것도 그러니까 좀 부딪히는 편인가요? Okay.
0: She says about herself, I'm definitely the latter because there is no way I can keep such negative emotions to myself.
1: 저는 분명히
0: the latter.
1: Latter.
0: Latter.
1: Latter라고 하면은 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가
0: former.
1: Former.
0: Former.
1: I'm the former, I'm the latter. 의외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 후자인데 because there's no way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I can keep such negative emotions to myself.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혼자만 갖고 있을 수는 저는 없거든요.
0: Right. Okay, perfect.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In fact, I think it's very unproductive to keep it to yourself and just to think about it and come to all sorts of false conclusions by yourself without incorporating the other party.
0: In fact, I think it's very unproductive to keep it to yourself.
1: 지금 keep it to yourself, keep something to myself 이 형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Keep 하면 가지고 있는 건데 keep it among ourselves가 아니고 to myself니까.
0: Yeah, to yourself. You 네. don't tell anyone. 네. But if you keep something among yourselves, you guys are not telling other people.
1: 그래서 keep 자체가 비밀 같은 거, 사실 같은 거를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있지만 to myself니까 혼자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in fact, I think it's very
0: unproductive.
1: 네.
0: unproductive.
1: 비생산적인 것 같대요. To keep it to yourself. 마음속에 그냥 혼자만 나 기분이 나쁜데 그걸 말하지 않는 거죠. 담아두는 게 비생산적인 것 같아요. Unproductive 예문 볼까요?
0: For example, you could say, Today was very unproductive. I didn't get any task done.
1: 오늘은 비생산적이었어. 우리말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는 더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0: We use it a lot. Yeah. Today was a very unproductive day.
1: 물론 productive day라고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0: yes.
1: 오늘은 별로 한 게 없다 아니면 많은 걸 이뤘다라고 할 때 productive 아니면 unproductive 쓸 수 있어요.
0: She says next, and just to think about it and come to all sorts of false conclusions by yourself without incorporating the other party.
1: 포함하다.
0: Incorporate. Incorporate.
1: Incorporate. 그래서 여기에 같이 넣는 거. 여기서는 지금 incorporating the other party. The other party, 다른 파티가 아니고 상대방을 말합니다.
0: Yeah, the other person. And in this case, you could even say including the including, other party instead.
1: Including the other person이라고 했으면 yeah. 더 쉬운 표현이 됐을 텐데요.
0: Yes.
1: Incorporating도 좋은 표현이었고 the other party. The party involved, 뭐 당사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0: Yeah.
1: 상대방. 그래서 the other party는 아무튼 그 상대방을 말하는데 상대방을 포함시키지 않고 결론을 내린다는 말은 상대방과 대화도 안 나눠보고 결론을 내리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corporate 예문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0: All right. For example, many new feature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the device.
1: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많은 새로운 기능들이 그 장치에 포함되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incorporate라는 거는 그 설립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우리가 그 회사 이름으로 많이 봐요. 보통 INC하고 점이 찍혀 있어요.
0: Yeah, like Megan Inc.
1: Inc.
0: Megan Incorporated.
1: 네, 원래는 incorporated, 설립된이라는 그 분사인데 그거를 줄여서 Inc.라고 하죠. Megan Inc. 현우 Inc. 이렇게 회사 이름 지을 때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래서

0: just to think about it, 혼자 생각하고 come to all sorts of 온갖 종류의 false conclusions.
1: Yes.
0: 그 대화를 안 해봤으니까 잘못된 결론들이겠죠. Uh-huh. By yourself, 혼자서.
1: Yeah.
0: Without incorporating the other party.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혼자서 계속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것은 unproductive, 비생산적이라는 전체 문장이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I think the core of any healthy relationship, regardless of whether that's a friendship or a romantic relationship or even in a working environment, I think the core of it all should always be open, honest communication.
1: I think the core of any healthy relationship
0: 제 생각에 the core, 핵심 mm-hmm. of any healthy relationship, mm-hmm. 어떤 관계든 간에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다음 문장.
1: Mm-hmm. Regardless of whether that's a friendship or a romantic relationship or even in a working environment.
0: Regardless of whether 하면은 뭐뭐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whether that's a friendship, 친구 관계든지 or a romantic relationship, mm-hmm. 연인 관계든지 or even in a working environment, mm-hmm. 그게 업무 환경에서든지 상관없이 mm-hmm. 좀 길어요.
1: Yes, then what does she think? I think the core of it all should always be open, honest communication.
0: 제 생각에 그 모든 것의 core, 핵심은 should always be, 항상 이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m-hmm. Open, honest communication. Mm-hmm. 열려있고, 즉 숨김없고 솔직한 소통인 것 같습니다. 문장이 굉장히 길고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여드렸는데 흐트러짐이 전혀 없이 굉장히 아주 구조가 좋아요.
1: I think so as well.
0: 불필요한 내용도 없었고 mm-hmm. 빠진 내용도 없었습니다.
1: I think it's a great sentence as well. How about we move on to the next part?
2: And there's no reason why a situation like this needs to be awkward. You, as long as you are approaching that person in a respectful and an open manner, hopefully that same respect will be given back to you as well.
1: And there's no reason why a situation like this needs to be awkward.
0: 그리고 there's no reason why. Why는 안 써도 의미는 동일할 겁니다. There's no reason a situation.
1: Yeah.
0: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Mm-hmm.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뭐 이래야 할 이유는 없다. A situation like this needs to be awkward. Mm-hmm. Awkward는 뭐 어색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불편한 거. 그래서 mm-hmm. 이런 상황이 불편할 필요는 없어요.
1: Mm-hmm. She says next, you, as long as you are approaching that person in a respectful and an open manner.
0: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있었을 때 혼자만 담아두지 말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꼭 불편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as long as you are approaching that person, mm-hmm. 그 사람을 어떠어떠한 태도로 mm-hmm. 접근하기만 하면, 대하기만 하면 그 태도는 원래 이제 in an 하고 뒤에 어떤 모음이 들어가는 말을 생각했다가 uh-huh. 아마 뒤에 나오는 open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 uh-huh. 그냥 in an, 어를 안 바꾸고 그냥 right? respectful 했습니다. 그래서 공손하게 대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다음에 mm-hmm. open manner, 숨김없는 태도로 대하기만 한다면
1: mm-hmm. She says, hopefully that same respect will be given back to you as well.
0: 내가 먼저 예의를 갖추면 hopefully 바라건대 that same respect, 그 똑같은 존중이 will be given back to you as well. 나한테도 올 거예요.
1: Perfect.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our clip.
2: So just in case all of it is just a misunderstanding, both of you can save yourselves a lot of time by not bottling feelings up and coming to all sorts of false conclusions.
1: So just in case all of it is just a misunderstanding.
0: All of it, 그 모든 것, is just a misunderstanding. Mm-hmm. 그 모든 건 다 오해일 뿐입니다. Mm-hmm. 라는 문장 앞에 just in case가 붙으면
1: case.
0: 혹시 이럴 수도 있으니까 Just in case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자라는 말이 뒤에 따라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혹시 그 모든 게 오해일 수 있잖아요. 지금 나 기분 나빴지만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뭘 할 수 있다고요?
1: You can. Both of you can save yourselves a lot of time by not bottling feelings up and coming to all sorts of false conclusions.
0: 기분이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나빴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시간을 아낄 수 있대요. You can save yourselves, 둘 다. A lot of time,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는데 mm-hmm. 뭘 함으로써? 두 가지입니다. By not bottling feelings up. Mm-hmm. 그러니까 뭐 하나둘 합쳐질 수 있겠죠. 그 감정을 다 억눌러두지 않음으로써. Mm-hmm. 그리고 여기서는 연결이 이렇게 되죠. By not mm-hmm. coming to all sorts of false conclusions.
1: Yes.
0: 그래서 감정 억누르지 않고 온갖 잘못된 결론들에 도달하지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게요. 먼저 자신만 알고 있다, 비밀로 하다라는 뜻의 keep something to oneself라는 패턴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은 저는 진실을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I kept the truth to myself.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만들어질 수 있는 문장이죠. 발음 연습 같이 해주세요.
1: I kept the truth to myself. One more time, a little bit faster. I kept the truth to myself.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sentence.
0: 그 정보는 우리만 알고 있도록 하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하죠. Let's keep the information to ourselves. 발음 연습이요.
1: Let's keep the information to ourselves. One more time. Let's keep the information to ourselves.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 패턴은 제가 뭐뭐를 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를 이용해서 현재형 문장, 과거형 문장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첫 번째가 제가 들어갈 수 있을 리가 없어요. 뭐 여기 들어간다는 거는 실제로 입학 아니면 합격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 실제로 그냥 입장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There's no way I can get in. There is no way I can get in.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There is no way I can get in. There's no way I can get in. Let's take a look at our last example sentence.
0: 과거형으로 제가 그걸 혼자서 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걸 혼자 할 수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there was no way I could do it by myself. 그래서 뭐 이어지는 문장으로는 그래서 도움을 얻었다라든지 다른 사람이 함께 해줬다. 자, 발음 연습이요.
1: There was no way I could do it by myself. There was no way I could do it by myself. Perfect. Let's take a look at Bluence's clip for the last time. This time we will incorporate both English and Korean subtitles. Let's watch.
2: When you have an issue with someone or when there's been some sort of misunderstanding, are you the type of person to keep it to yourself and bottle it all up? Or are you the more confrontational type? I'm definitely the latter because there is no way I can keep such negative emotions to myself.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아주 재밌는 동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감각 동사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과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내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 이 두 가지 또 구별하는 이야기들 드릴 거니까 오늘도 함께 집중력 살려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센텐스 문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Sue felt overjoyed when she felt the baby kick. 이라고 적혀 있죠. Overjoyed라는 것은 아주 기쁜이란 뜻이고요. 참고해서 이 문장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을 해보시되 보이는 게 있죠. 바로 동사 felt가 동사 feel이 두 번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동사 feel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각 동사로 배우지 않았었나요? 하고 말이죠. 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게 될 동사들은요, 바로 지각동사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됩니다. 지각동사라는 거, 이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뭔가 지각을 나타내주는 동사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늦는다는 게 아니에요. 늦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동사를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자,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사실 이제 동사 feel, 지각동사에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감각동사 안에서도 feel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거 보는 거, 듣는 거, 이거 감각동사랑 또 무슨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왜 감각동사랑 지각동사랑 두 개를 나누는 거지? 자, 이 동사들의 의미에 집중하셔서는 안 돼요. 이 지각동사들의 특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계시죠? 여기 있어요. 바로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각동사라는 카테고리를 나눠놓고 이 친구들에게 집중하는 이유인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뭐 이 동사의 뜻들이 지각과 관련돼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이 친구들은 목적 보어 자리에, 즉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이 쓰일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신경 써서 공부해 준다는 거죠. 자, 이거 기억해 보시면서 예문 두 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예문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I saw him dance and it was amazing 이라고 적혀 있죠. 자, I saw, 내가 봤다는 거. 이 동사 see의 과거 형태인 saw가 사용됐는데 이거 지각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되는 포인트는요. 자, I saw him, 나는 봤죠, 그를.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동사 원형 dance인 거예요. 이렇게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이 쓰여도 되는 그런 친구들이 몇몇 없는데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이 지각 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I saw him dance를 해석해보자면 나는 봤습니다. 그가 춤추는 것을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엄청났다는 거죠. 춤을 굉장히 뭐 잘 췄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맥락으로서 이 문장을 기억해 주시되 다른 무엇보다도 I saw him dance. Dance. 여기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쓰였네. 여기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거 생각해 보시면서 한 문장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도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Everybody heard John yell help. 뭔가 되게 문장이 짧죠? 간단해 보입니다. 해석해 보자면 everybody heard, 모두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 heard, 동사 hear의 과거형인데 hear, 듣다라는 것도 이것도 지각동사거든요. 그래서 heard John을 들은 건데 이제 John이 목적어가 되잖아요. John이 뭐 하는 걸

되는 겁니까? 목적 보호자리의 동사 원형 yell이 사용돼서 외치는 걸 들은 거죠. 그것도 뭐라고 외친 거예요? 도와줘! 도와주세요! 라고 존이 외치는 것을 모두가 들었다 라는 맥락으로서 이 문장이 해석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요요 John yell 목적어 뒤에 목적 보호자리의 동사 원형이 쓰일 수 있는 이유, 그게 바로 hear이라는 지각동사가 앞에 사용되었기 때문인 거다. 요게 지각동사의 가장 큰 특징인 거다라고 기억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지각동사의 특징 활용해서 영어 문장 두 개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잭은 배가 항해해서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어 잭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잭이 무언가를 지켜봤답니다. 지켜보다라는 거 그냥 영어로서 동사 watch 써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켜봤어요 과거니까 Jack watched 라고 문장 시작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는 먼저 목적어를 써주는 거예요. 뭘 지켜봤는지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Jack watched the ship 어떤 그 배를 지켜봤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오늘의 핵심이 있어요. 그 배가 뭘 하는지를 지켜봤는지를 우리가 표현함에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동사 원형만 탁 써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 쓰인 동사 sail, 항해하다거든요. 근데 이제 sail away 라고 해서 항해해서 멀어져 가다라는 것까지 함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Jack watched the ship sail away. Watched the ship sail. 이렇게 watch라는 지각동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목적 보호자리의 동사 원형에 쓰일 수 있었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한 문장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레리는 저스틴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어요. 귀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이런 맥락의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주어는 Larry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레리가 들은 건데 뭔가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 listen to 써주면 돼요. 그냥 listen만은 안 됩니다. listen to something이라고 해야지 무엇에 귀 기울여서 들었다라는 이제 맥락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 listen to도 그냥 이걸 하나로 지각동사를 우리가 많이 또 보거든요. 그래서 자, Larry가 들었죠? 뭘 들었는지를 한번 그럼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노래를 들은 거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각동사의 특징을 활용하려면요. 사람이 먼저 나와줘야 돼요. 저스틴을 들은 거예요. 저스틴을 들은 거예요. 근데 저스틴이 뭐 하는 걸 들은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걸 들은 거죠. Larry listened to Justin sing. 이렇게 지각동사의 특징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스틴이 뭘 노래 불렀는지 Happy birthday 뒤에 넣어주면 문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Larry listened to Justin sing Happy birthday.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장도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장으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feel 이 두 번 쓰인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약간 그 쓰임이 다르죠? 자, 첫 번째 Sue felt overjoyed라는 거 overjoyed 그쵸? ed 붙어서 뭔가 어려 보이지만 아까 뜻 말씀드렸어요. 그냥 매우 기쁜이라고 봤을 때 Sue는 굉장히 그 기분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 기쁜 기분을 느꼈다라는 거죠. when 언제요? she felt The baby kick. 아기가 발차기 하는 것을 느꼈을 때요. kick이 여기서 동사 원형입니다. 요 두 번째 felt가 지각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쓰일 수 있는 건데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임신 중인데 뱃속에 아기가 발차기를 하는 것을 느끼고서는 그리고는 굉장히 기뻤다라는 맥락의 문장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한 그 지각동사의 쓰임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분명히 어렵지 않게 해석하실 수 있는 그런 문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모든 이야기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렸으니까 복습하신다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Hello, hello. Let's continue to work on better digestion today. Okay?
1: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역시 소화 잘 되는 자세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어 대화음 먼저 보러 가실게요.
0: You look concerned. I'm a little worried about my dog. He's sick. I didn't know that. What's wrong with him? He ate too much last night.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concerned라는 단어를 쓴 표현이에요. concerned with 이렇게 쓰는데요. worried, 알죠? 걱정이 된, 알죠? 걱정, too worried to처럼 too concerned이라는 걱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걱정이 되려면 concerned with blah blah blah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You look concerned 이렇게 시작이 돼요. 걱정이 있어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You look worried. 똑같은 의미예요. You look concerne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You look concerned.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m a little worried about my dog. 이럽니다. 아, 지금 내 개, 강아지, 반려견 때문에 지금 좀 걱정이 돼. He's sick. 좀 아프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I didn't know that 이럽니다. 나 몰랐어. What's wrong with him? 이러죠. 왜 어디가 아픈 거야? 뭐가 문제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He ate too much last night 이럽니다. 아, 과식을 했대요 강아지가. 그래서 어젯밤에 He ate too much 과식을 했다네요. 이렇게 해서 concerned 일단 먼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대화도 concerned 보러 가실게요.
0: What's going on with Jason? He looks almost sick. He's concerned with his upcoming test. Oh, right. He wants to pass the bar this year. The bar? I thought he was trying to become a vet.
1: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Concerned with 살펴보도록 할게요. What's going on with Jason? 이럽니다. Jason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he looks almost sick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아파 보여요. 너무 조금 무슨 일 있어 보여서 나쁜 나머지 아파 보인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he's concerned with his upcoming test 이럽니다. 걱정이 되고 있대요. 걱정을 하고 있대요. He's concerned with his upcoming test입니다. Upcoming, 이제 앞으로 다가올, 앞으로 해야 할 upcoming test. 아, 시험. 시험 때문에 걱정을 무지 하고 있대요. 얘기를 하니까 Oh, right. 아, 맞다. He wants to pass the bar this yea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 아니면 드라마를 보면은 the bar. Pass the bar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Pass the bar, 변호사 시험 있죠? 그거를 the bar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pass the bar,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다. 즉,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되는 것을 pass the ba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e wants to pass the bar this year 이럽니다. 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the bar? 어? 변호사 시험?
0: I thought he was trying to become a vet 이랍니다.
1: 어? 내가 알기로는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거는 he was trying to become a vet 이러죠. 어? 수의사 된다고 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vet 수의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I thought he was trying to become a vet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개에 대해 다 살펴봤어요. concerned with 이제 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요가 하러 갈게요.
0: Okay, today's pose is the revolved cow face prep. Cow face preparation, but revolved. Ready? So start on your easy pose.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tart on your easy pose. Good. Now pick one leg and send the foot over the other thigh. See that?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pick one leg and send the foot over the other thigh.

0: Great. I hope you feel better in your stomach. This week we will just continue to do better digestion poses.
1: 네, 우리 오늘도 소머리 준비 자세에서 척추 트위스트 가봤습니다. 이번 주 내내 소화 잘 되는 운동 할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영어 concerned with라는 표현 같이 봤습니다. concerned 자체로만도 쓸수 있지만 concerned with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뭐 때문에 걱정되다 이런 뜻이죠. concerned with 잘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Have a wonderful, wonderful day, okay? Bye!

0: welcome back to Beige 분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슬아슬한 그 산길이 보이는데 이곳에 뭐 하나라도 없다고 합니다.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잘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The unpaved road on the cliff that's 600 to 4,000 meters above the sea level.

0: There is not one single safety installation on this curved road. Along the steep canyon, you have to drive on the narrow road with the average width of 2.5 meters.
1: 정말 보기만 해도 아찔한 장면이죠. 네, 바로 안전 그 장치나 안전 시설이 하나라도 없다라고 캐치하셨어야 돼요. 모두 다 캐치하셨겠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unpaved road on the cliff. 절벽 위에 있는 비포장길 도로를 뜻합니다.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주세요. On this curved road. 길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죠. 이번엔 curved road. 이 굽은 길에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또 어떻게 들릴까요? 아시죠?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The unpaved road on the cliff that's 600 to 4,000 meters above the sea level. The unpaved road on the cliff that's 600 to 4,000 meters above the sea level.
2: 2.
3: There is not one single safety installation on this curved road. There is not one single safety installation on this curved road.
1: 잘 들리셨어요? 놓친 부분 있죠, 여러분? 자, 일단 의미 파악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 unpaved road on the cliff that's 600 to 4,000 meters above the sea level. 해발 600에서 4,000m의 절벽 위에 비포장길입니다. 비포장도로입니다. 이런 의미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There's not one single safety installation on this curved road. 여기 바로 제가 들었던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 들어있네요. 이 굽은 길에는 안전설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라도 없어요. 아예 없죠. 눈으로도 확인하셨겠죠, 여러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처음에 들었을 때 놓친 부분, 제대로 캐치 못한 부분, 왜 난 잘못 들었지? 라는 부분들 있죠. 이번엔 자막 보면서 왜 놓쳤는지, 잘못 들었는지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0: The unpaved road on the cliff that's 600 to 4,000 meters above the sea level. There is not one single safety installation on this curved road. Along the steep canyon, you have to drive on the narrow road with the average width of 2.5 meters.
1: Well, are you ready to jump into today's listening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All right, then let's go for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unpaved road on the cliff. Unpaved. 끝까지 발음하는 게 아니라 pay, 에, 이 부분에 강세 주시고 road, 자주 등장하지만 이게 만만치 않은 발음이죠. R 발음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입모양을 딱 잡아주시고 처음엔 어색하지만 그렇게 잡아주는 모양을 계속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R 발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R 사운드를 낼 때는 혀끝이 어디에도 닿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되는데 자, road, 우 하면서 해보세요. road. Road, on the 기능어들이죠. Cliff, cliff 아니에요. Cliff, 입모양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Cliff. 자,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unpaved road on the cliff. Okay, Google listening 2, unpaved road on the cliff.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unpaved road on the cliff.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 unpaved road on the cliff that's 600 to 4,000 meters above the sea level.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0: on this curved road. 자, on this는 강세 들어가고요. curved가 아니라 curved. curved. the 사운드 하실 때 윗니로 아랫입술을 살짝만 긁어주는 느낌. curved 아니라 curved. curved. road. 근데 사실 road로 넘어갈 때 curved 사운드 거의 안 들리죠. curved road. curved road. 이렇게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On this curved road. 네. Google listening 2. On this curved road. 두 발은 거의 안 들리시죠? Google listening 3. On this curved road. curved road.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re's not one single safety installation on this curved road. 한 번 더. There's not one single safety installation on this curved road. Excellent. 네, 여러분 이제 영국식 발음도 캐치해 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The unpaved road on the cliff that's 600 to 4,000 meters above the sea level. The unpaved road on the cliff that's 600 to 4,000 meters above the sea level. 2. There is not one single safety installation on this curved road. There is not one single safety installation on this curved road.
0: 네, 영국식 발음과 잘 비교하면서 캐치 하셨겠죠?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blank. 어떤 단어가 나올지 아니까 제가 정관사 더를 뒤로 발음해 버렸습니다. Unpaved road. 비포장도로가 되겠어요. Okay. On the cliff. 절벽 위에 있는 비포장도로. 근데 이 그 cliff, 이 cliff는요, that's 600 to 4,000 meters above the sea level 했습니다. 해발 600에서 4,000m 정도의 위에 있는 절벽 위에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비포장도로입니다. 이거죠. There's not one single something on this curved road 했습니다. 이 굽은 길 위에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라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뭐가 없대요? Safety installation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안전장치, 뭐 안전설비, 뭐 설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설치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Blank, you have to drive on the narrow road 했는데 빈 긴 칸, 첫 번째 빈 칸에 들어갈 말들이 along the steep canyon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파른, steep이 가파른 거죠. 협곡을 따라 you have to drive, 운전을 해야 되는데요. 어디를 운전을 해야 돼요? On the narrow, 좁은 길, 그리고 빈칸이 이어집니다. 여기 빈칸에 with the average width of 2.5 meters. 여기서 이 평균 폭 2.5m의 길, 그런데 어떤 길? 좁은 길을 운전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With 아니라 with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에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isten one final time.
2: The unpaved road on the cliff that's 600 to 4,000 meters above the sea level. There is not one single safety installation on this curved road. Along the steep canyon, you have to drive on the narrow road with the average width of 2.5 meters.
0: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시죠? 반복 학습이 여러분들의 영어 청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slight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confusing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Admire versus respect. Admire versus respec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admire 그리고 respect.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단어부터 할게요.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admire. admire. 네, 여기서는 admire도 나쁘지 않은데 admire라고 더 많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네, 같이 해 볼게요. admire. admire. Very good. Okay, admire는 뭔가 칭찬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뭔가 감탄하며 우러러보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와, 그 사람 멋있다 이런 게 admire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장 잡아 볼게요.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don't admire that man. I really admire your enthusiasm. We stopped to admire the nature. Admire, 칭찬하다, admire.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admire that man. 나는 그를 우러러보지는 않아. 좋게 보지 않다라는 말이죠.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admire that man.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really admire your enthusiasm. I really admire your enthusiasm. 이거는 난 당신의 열정을 정말 존경해. 우와, 되게 멋있어. 당신 열정 정말 멋있어. I really admire your enthusiasm. 그래서 뭔가 우러러보면서 와, 그 사람 멋져 멋져. 이게 admire입니다. 그래서 admire 단어 안에 존경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덜 부담스러워요. 듣는 사람도 덜 부담스럽고 그냥 admire. 와우, 이런 느낌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We stopped to admire the nature. 자, 우리는 자연을 감상하기 위해 멈췄어. 네, admire는 뭔가 이제 감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와, admiring the nature. We stopped to admire the nature. 네, 큰 목소리로 함께 해볼게요. We stopped to admire the nature. We stopped to admire the nature. 네, 다음 단어는 respect입니다. 네, respect, 존경하다. 자, 발음은요, RE로 시작하지만 발음은 I처럼 발음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respect 이렇게 하면 힘을 너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re, 그 다음에 spect. S-P-E-C-T는 한 음절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respect, respect. respect. 네, 강세가 어디 들어가죠? 네, spect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re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짧게 해주셔도 돼요. respect. respect. very good. okay. respect는 존경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뭔가 중요한 사람에게 경의를 표할 때 respect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dmire는 뭔가 좀 감성하는 느낌이고 respect는 훨씬 더 진지하고 좀 무거운 느낌은 있습니다. 자, 문장도 한번 볼게요. I don't respect that man. I respect him as a father. You deserve to be respected. Respect. 존경하다. Respec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don't respect that man. 나는 그를 존경하지 않아요. 오, 되게 무거운 느낌이 있죠? I don't respect that man. I don't respect that man. 뭔가 되게 중요하거나 높은 분인데 나는 그 사람 존경하지 않아. I don't respect that man.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respect him as a father.
I respect him as a father. 나는 그를 아버지로서 존경해. Okay? 그래서 뭔가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I respect him as a father. I respect him as a father. 물론 조금 더 가볍게 I admire him as a father. 이거는 좀 더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요. I respect him as a father. 존경합니다.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You deserve to be respected. Okay? 친구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너무 좀 못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존경받을 만해요. You deserve to be respected. 그래서 너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하고 뭔가 사귀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친구가 말할 수 있겠죠. You deserve to be respected.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You deserve to be respected. You deserve to be respected. 네, 정리해 드릴게요. Okay, admire. 이거는 뭔가 칭찬하다에 더 가깝고요. 뭔가 감성하면서 뭔가 우르러 보면서 막 우와, 멋있다. 오, 좋다. 정말 괜찮다. 막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admire. 이 단어 자체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칭찬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admire 같은 경우는 뭔가 존경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다가 이 respect라는 단어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admire 단어를 추천하고요. respect는 이거는 그냥 존경하다. 네, 그만큼 진지하고 무거운 단어니까 잘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respect 같은 admire는 누구나 다 admire 할 수 있고 뭔가 그냥 자연을 admire 할 수도 있고 물건들도 아니면 뭐 등등 다 이렇게 admire 할 수 있는데 respect는 뭔가 중요한 사람,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respect 단어를 정말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는 또 나이가 더 있는 사람을 respect 단어 많이 쓰겠죠. admire, respect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respect that man. I don't respect that man. I don't respect that man. I don't respect that man. I don't respect that man.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Well done. Okay,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again soon. Bye.

하늘 막았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가족입니다. Family, 참 마음 따뜻한 주제죠. 자, 일단 세 가지 주제를 저희가 좀 이번 주에 다뤘고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뜻, 자식에 대한 사랑의 표현,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갈등에 관련된 표현들. 자,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부 간의 뭔가의 어떤 쓸 수 있는 표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부 간의 어떤 표현. 자, 행복한 부부 생활.

0: 자, 이거를 우리가 오늘 주제로 잡았는데요. 자, 부부간에 서로 존중을 한다든가,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을 해준다든가, 그렇죠? 서로 어떤 공통 관심사를 개발한다든가, 공통의 취미를 만들어가지고 서로의 어떤 부부관계를 돈독히 한다든가, 이런 말들을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가장 무난하게 여러분 일상에서 쓸수 있는, 그대로 가져다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요세 가지 표현을 일단 가장 먼저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일단 부부간에는 서로 충실해야 돼요. 자, 충실하다. 이거 뭐 어떻게 할까요? 충실하다. 뭐 생각나세요? 충실하다. Faithful. 가장 좋은 단어예요. Faithful. 조금 어렵죠? F 발음 때문에. Faithful. Be faithful to each other. 서로에게 충실하는 거죠. 그렇죠? Be faithful to each other. 충실하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죠. 서로 이렇게 집중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뭔가 그 서로 배신해서도 안 되고 믿음을 깨서도 안 되고, 그게 다 뭐예요? Faithful 한 단어로 다 처리가 됩니다. Be faithful to each other. 들어볼게요.
1: Be faithful to each other. Be faithful to each other.
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저는 요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아예 다르게 살다가 이렇게 합쳐야 되는데,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도 다른 점이 있잖아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바꾸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면 다른 점, 이걸 이제 differences라고 하면 되거든요. 다른 점을 그냥 different의 명사형 differences,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걸 인정, 받아들여야 돼요. Accept differences. Accept differences. 쉽죠? 서로의, each other's, 소유격 넣어서 서로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들어보세요.
1: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0: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그쵸? 그 다음에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다. 이거 우리말에 그냥 역지사지죠? 역지사지. Think in the other person's view. 다른 사람이니까 each other는 서로고 다른 사람이죠. 배우자, 다른 사람. The other person's view. 그 사람 시각에서 보다 혹은 생각하다가 뭐예요? 역지사지죠. 그죠? You should think in the other person's view. You should think in the other person's view.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 생각을 해봐. 역지사지 해봐. 좋은 표현이죠? 되게 쉬워요. 문장이, 단어들이 어렵지가 않아요. 들어볼게요.
1: Think in the other person's view. Think in the other person's view.
0: 오케이. 자, 그래서 단어 조합하는 게임이고요. 결혼한 부부는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해야 된다. 자, 일단은 서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막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인정하는 게 좋을 수 있겠죠. Married couples must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이거 어때요? 그냥 couples 하면 좀 모호하죠, 의미가. couples 하면 그냥 결혼 전에 만나는 커플도 커플이라고 하니까, 결혼한 부부 그러면 married couples. 우리는 사실 부부가 결혼의 의미가 있어가지고 앞에 이게 필요는 없는데, 자, married couples must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괜찮죠? 들어보세요.
1: Married couples must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Married couples must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0: 한번 더. Married couples must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너무 좋은 문장인 것 같아요. 결혼한 부부도 서로 간에 다른 점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럼 하나 더요. 근데 모든 부부관계 그렇죠? 힘든 시기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해볼게요.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다, 힘든 시기를 겪다. 자, 몇 가지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표현을 찾아보니까 원어민 선생님 필진하고 잘 보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서 제가 두 가지를 딱 원어민 선생님들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엄선을 했어요. 첫 번째. 이거 써보세요. patch라는 단어가 있어요. patch, 뭘 덧댄 걸 patch라고 부르거든요. rough patch가 뭐냐면 뭘 덧댔는데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다는 게 순탄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go through a rough patch란 게뭔 말인가 하면요, 잘 지내다가 좀 울퉁불퉁한 시기를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힘든 시기를 겪다.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 표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건 이런 단어들 때문인데, 10분 안에 딱 여러분 집중해서 이 정도는 하나 정도 외울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Go through a rough patch. Go through a rough patch. Go through, 겪다예요. Go through는 a rough patch. 힘든 시기 겪다. 들어볼게요.
1: Go through a rough patch. Go through a rough patch.
0: 네, 좋습니다. 이거 조금 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더 일반적인 단어 쓰는 방법. Weather the hard times. 자, 여기 hard times s 붙이면 이것도 힘든 시기인데, 견뎌내다 동사가 뭐 endure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날씨란 뜻 아닌가요? 맞죠? Weather. 맞아요. 근데 이 날씨라는 명사가 동사로 쓰면 견디다라는 뜻이 있어요. 신기하죠? 요거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Weather the hard times. Weather the hard times 하면 힘든 시기를 견뎌내다라는 뜻이 됩니다. 요건 여러분이 아주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혼한 부부들도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겪어냈고 견뎌내야 된다. You need to weather the hard times.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들어볼게요.
1: Weather the hard times. Weather the hard times.
0: Alright, very good. 자, 모든 부부는 힘든 시기를 거친다. 자, 누구든 힘든 시기를 거친다는 얘기죠. 다 순탄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All couples, 전체를 받아요. All couples go through a rough patch. All couples go through a rough patch. 다들 살다 보면 힘든 시기가 있어. 이거죠? All couples go through a rough patch. 자, 들어볼게요.
1: All couples go through a rough patch. All couples go through a rough patch.
0: Okay, very good. 자, 마지막으로요. 배우자에게 좀 이해심을 갖다. 그 다음에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대화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 다음에 공통의 취미, 취미생활 하면 너무 좋죠. 같이 운동을 한다든가, 같이 뭘 만든다든가, 같이 여행을 다닌다든가. 자, 이해를 하는 거하고 이해심하고 조금 우리도 다르듯이 이해하다는 우리도 그냥 understand 동사를 쓰면 되는데 이해심은 또 심자가 들어가서 약간 명사 형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understand 누구누구 하면 누굴 이해하다라는 얘기인데요.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요 ing가 들어갔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건 이해심이 많다, 마음이 넓다, 이해심이 좋다 이럴 때 쓰는 말이 Be understanding of 사람, spouse, 배우자.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You need to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이해심이에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냥 이해가 아니라 이해심은 understanding of 요 형태로. 들어볼게요.
1: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0: 자, 그 다음 공통의 관심사. 요것을 이야기하다. Talk about은 쉽죠. Mutual interests. 자, mutual fund 할 때 그 mutual이요. 상호간의 이득이 있을 때 mutual interests라고도 하고 자, 요 interest가 관심사라는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Mutual interests. I'm interested in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고 할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talk about 말하다 mutual interests. 서로 간에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Talk about mutual interests. Talk about mutual interests. 들어볼게요.
1: Talk about mutual interests. Talk about mutual interests.
0: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의 취미생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Mutual hobbies. 찾으라는 얘기죠. 가지다라는 얘기가 find mutual hobbies. 찾으라는 얘기가 결국에 찾아서 같이 하라는 얘기죠. Find mutual hobbies. Find mutual hobbies. It's very nice if you can find mutual hobbies.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들어볼게요.
1: Find mutual hobbies. Find mutual hobbies.
0: 좋습니다. 자, 문장에 넣어볼게요. 배우자에 대해 이해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아까 understand가 아니라 understanding 나와야겠죠? You need to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이거 그대로 외울게요. 배우자에 대해서 이해심을 가져야 된다. 자, you need to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Of your spouse. 배우자, 남녀 공용이죠, 이 문장은? 남자도 여자도 배우자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You need to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들어볼게요.
1: You need to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You need to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0: 오케이. 자,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자, 행복한 부부생활 주제였는데요.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다.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기억나시죠?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1: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0: 오케이, 하나 더. 힘든 시기 같다. Go through a rough patch. 너무 좋은 표현. 들어볼게요.
1: Go through a rough patch. Go through a rough patch.
0: 맞아, 이해심을 갖다. Understanding 쓰는 거, 그죠? Understanding 아니야, understanding.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해가지고 이해심을 갖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들어볼게요.
1: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0: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부 간의 어떤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표현들 같이 좀 만나봤고요. 오늘 방송 놓치셨으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 되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싶으시면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단톡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특정 장소에 여러분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데려다 줬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럴 때 누가 거기에 데려다 준 거예요? 누가 특정 장소에 데려다 줬나요? 라는 그 누구를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누가 그 장소에 데려다 줬어요? 라고 그 사람을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o took you to 장소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누가 집에 데려다 줬어요? 라는 질문. Who took you to 장소라는 패턴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Who took you to 장소, 이 장소를 다양하게 넣어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지만 사실은 그 질문은 누가 데려다 줬느냐라는 후에 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핵심 패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워다 주다 혹은 데려다 주다 라고 얘기를 해서 특정 장소에 탁 하고 데려다 주는 거는요, take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A라는 주어가요, B라는 대상을요, 그 C라는 특정 장소에다가 데려다 줍니다. 라는 거를 주어, take, 대상, to, 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과거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주어라는 A라는 사람이요, B라는 대상을 C라는 장소에다가 데려다 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take의 과거는 took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 took, 대상, to, 장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그 B라는 대상을 C라는 장소에다가 A가 데려다 줬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A라는 대상을요, 아예 질문을 한번 해볼 겁니다. 어떤 것으로요? 누구라는 걸로요. 그럼 누가 B라는 대상을 C에다가 데려다 준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을 때는 who, took, 대상, to, 장소인데 이번에 B라는 대상을요, 상대방으로 한정 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who took you to 장소 라고 얘기를 해서 누가 너를 C라는 장소에다가 데려다 준 거니?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다가 다양한 거 넣어가지고요. 야, 너를 대체 누가 데려다 준 거야? 그 장소에?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누가 회사에 데려다 주셨어요? 라고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누가 당신을 회사에 데려다 준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니까 Who took you to 장소인데 장소 회사 넣어서요 Who took you to work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o took you to work 한번만 더. 시작. Who took you to work the office 혹은 the company 다양하게 넣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Who took you to work 누가 회사에 데려다 줬습니까?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누가 공항에 데려다 줬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은요? 그렇죠. Airport입니다. 근데 Airport 앞에는 여러분이 더를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요. Who took you to the airport?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공항에 데려다 준 거예요? 라는 질문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o took you to the airport? 한 번만 더. 시작. Who took you to the airport? 해서 누가 공항에 데려다 줬어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요. 누가 거기에 데려다 줬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랑 두 번째 질문에서는요. Who took you to 장소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거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there 있습니다. 그런데 그 there 앞에는요. 뭐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렇죠. to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who took you to there 이라고 얘기를 해서 누가 거기에 데려다 줬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to를 빼서 거기에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to가 아예 포함이 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who took you there 누가 거기에 데려다 줬어요?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so happy to have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바로 딱 하루 한 문장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완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Have you ever run a marathon before? 자, 42.195를 맨 처음부터 생각하고 끝나면 그때가 제일 좋을 텐데 그런 기분으로 가면 완주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중간 러닝 하이를 느끼면서 아, 내가 구름 위를 뛰어가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느낌을 받으시면 완주가 가능하죠. 자, 똑같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난 다음에 그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즐거운 매일매일 내가 행복의 에너지를 얻고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출발하시면 문장 하나를 하더라도 아주 행복해집니다. 자, 오늘도요. 그러면 바로 기분 좋아지는 Today's Mission 도전부터 출발합니다. Okay, here we go.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이게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게 문맥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가가 중요하지. 아, 그거 나왔던 거 빨리 영어로 뭐지 확인하고 싶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나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 거. 야, 불평증 그만하고 지금은 이제부터 뭔가를 할 때라고 핵심이 뭐뭐 할 때야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때다 시간이겠죠. 그래서 it's time to, it's time to 이렇게 쓰시면 돼요. 특별히 앞에 관사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A time, the time 필요 없고요. It's time, 뭐뭐 할 시기이다 라는 뜻이에요. It's time to 동작입니다. 자, 그러면 불평 그만하라. 그 다음에 무언가 해야 될 때다. 요거의 출발점이 잡혔죠? This is the starting point.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가서 더 연습해 볼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스텝 안에서는 이 앞에 나왔던 그렇죠. 어감을 가지고 개를 살려서 직접 처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The first round. 멈춰야 할 때야, 축하할 때야, 잊을 때야, 시작할 때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죠. 이런 표현들. 그죠? 야, 이제는 멈춰야 될 때라고 사람이. 안 돼, 안 돼, 안 돼. 멈추다가 어려울 것 같지만, 야, 우리 뭐라 그래 가다가. Stop! 자, 그래서 hey, stop it! 그만해!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그래서 it's time to stop.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You better stop. 그렇죠. 노래. 예, 샘 브라운의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it's time to stop. 축하할 때야. 유후후. 느낌 살리셔가지고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분. 그때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it's time to celebrate. 바로 그거죠. It's time to celebrate. It's time to celebrate.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잊을 때야. 잊어. 이렇게. 자, 그래서 it's time to forget. 이거 주의하세요. 포게트 아니고요. 이렇게 놓는 게 포개는 거고요. 얘는 forget. forget이에요. 그래서 for 하고 뒤에 액센트 있습니다. forget. It's time to forget. 할 수 있겠죠. 자, 맨 마지막에 시작할 때야. It's time to start. 아니면 it's time to begin.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time to begin. 됐죠? 자, 네 가지인데 역시 보고 읽으시면 여러분이 아니 솔직히 이런 문장 열심히 제가 정성껏 만들어 드리지만 뭐 다 찾아보시면 전에 못 봤던 문장인가요? 단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요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얘를 가져갈 것인가 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저는 정답을 갖고 있고 여러분은 모르니까 다 외우고 써서 내가 반복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you're wasting your time.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It's now or never. 지금 하셔야 나중에 다른 기회가 올 것 같지만 오지 않습니다. 자, 됐죠? 자, 이제는 그만하셔야 될 때예요. 자, 오케이. Your turn. 네, it's time to stop. 저를 보고 계신 거 맞죠? 여기 아니고. 자, 두 번째는요. 자, 축하해야 될 때야. Your turn.

It's time to celebrate. 되셨죠? 자, 세 번째는요. 이제는 잊어야 될 때라고. 자, 그래서 it's time to forget. 맞습니다. It's time to forget. 자, 네 번째는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할 시간입니다. Your turn. 맞습니다. It's time to begin. Begin. Forget. 둘 다 뒤에 액센트가 있군요. 이걸 가지고 한번 좀 더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into longer sentences. 불평은 그만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라고 step 2의 첫 번째 문장인데요. 앞에 반은 해결하셨잖아요. 뭐뭐를 그만하다 뭐예요? It's time to stop. 됐죠? 예, 그래서 됐고요. 하던 동작을 멈출 수 있지. 미래의 할 동작을 지금 멈출 수는 없잖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진행 중인 동작을 멈춘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ing가 나오면 그거 하던 동작을 멈추다는 뜻이에요. 뒤에 to가 나오면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했던 걸 멈추다는 뜻이고요. 이게 헛갈리면 뜻만 보세요. Time to stop complaining. 불평을 멈출 때이다. It's time to stop eating. 먹는 걸 멈출 때이다. It's time to stop swimming. 수영을 멈출 때이다. It's time to stop watching. 보는 걸 멈출 때이다. 이렇게 바꾸니까 쉬워지셨죠? 취미도 많이 나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라고 and 하라고 do something. 그래서 it's time to do something을 줄여서 and으로 연결한 거죠. 잘 보세요. It's time to stop complaining and do something.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너의 졸업을 축하할 때라고 뭘까요? It's time to celebrate. 그렇죠? 그래서 celebrate 다음에 바로 졸업이면 your graduation, 생일이면 your birthday. 축하할 일 한 100개만 써보세요. 그러면 100가지 연습하시는 거니까요. 자, 마지막으로요. It's time to celebrate your graduation. 자, 이제는 과거에 대해서 잊어야 될 때라고 약간 느낌이 살짝은 충고할 때 쓸 수 있겠죠. It's time to forget. 그렇죠? 과거에 대해서 forget the past 되지만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해서 about을 쓰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It's time to forget about the past. 그렇죠? 예, 이제는 now까지요. It's time to forget about the past now. It's time to forget about the past now. 되셨죠? 앞에 나왔던 내용 다시 한번 두 가지 버전으로 시도해 봅니다. Try it again.

Okay, let's say goodbye with this dialogue. 자, 불평은 그만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라고. 자, 반응이 뭔가요? 자, 반응은요. 바로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해. 자, 그럼 가볼까요? 무엇인가 해야 될 때다. It's time to stop complaining and do something. 그러면 무엇인가를 알아들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I hear you. I hear you. 이게 I understand you. 이런 얘기예요. Point taken.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I hear you. 됐죠? 자, 여러분. 예, it's time to repeat or watch this program again. Where? Just right there. ebs.co.kr이고요. 자, 와서 여러분 열심히 서로 공유도 하시고 즐거운 에너지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반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5: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4: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더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죠? 계속해서 어지러지란 도도를 이렇게 여행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인지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On this dangerous and dizzy road, we witness the power of nature. And we are amazed at the life that exists at the end of this road. People with will of life stronger than this rope.
0: 네, 여러분 끝까지 잘 청취하셨겠죠? Well done. Here comes today's lesson point. First one is, on this dangerous and dizzy road. 이 위험하고 어지러운 도로에서, 길에서.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people with will of life. 삶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또 어떻게 들리는지 역시 you know what to do now. Please listen very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On this dangerous and dizzy road, we witness the power of nature. On this dangerous and dizzy road, we witness the power of nature. 2. People with will of life stronger than this rope. People with will of life stronger than this rope.
0: Did you catch them well? Good.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On this dangerous and dizzy road, we witness the power of nature. 이 위험하고 어지러운 길에서 우리는 자연의 힘을 목격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장도 볼까요? People with will of life stronger than this rope. 이 밧줄보다 더 강한 삶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길지 않은 문장이지만 그래도 안 들리는 부분은 제대로 잘 안 들리죠, 여러분. 그럴 때는 살짝 멈췄다가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지금 그 기회 드릴게요. 한 번 더 들어보시는데 자막 보면서 왜 안 들렸는지, 내기에는 어떻게 들렸는지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On this dangerous and dizzy road, we witness the power of nature. And we are amazed at the life that exists at the end of this road. People with will of life stronger than this rope.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on this dangerous and dizzy road. On and 기능어죠. This dangerous, dizzy road.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러분? D-G라기 아니라 Z 발음은요. 여기 목젖 부분이 살짝 떨리는 느낌을 느끼시면서 발음을 하시면 돼요. D-G 하지 마시고 dizzy, Z, Z, dizzy road.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On this dangerous and dizzy road. 네, G 입모양 보이시죠? Dizzy. Okay, Google listening 2, on this dangerous and dizzy road. Excellent. Google listening 3, on this dangerous and dizzy road. There you go.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On this dangerous and dizzy road, we witness the power of nature. 한 번 더. On this dangerous and dizzy road, we witness the power of nature.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people with will of life. 여러분, 여기서 with

0: 그리고 of 둘 다 전치사죠. 전치사는 모두 다 기능어들입니다. 문법적인 역할만 하죠. People 해도 되는데 이 뒤에 나오는 풀 사운드는 조금 된소리 현상처럼 들리시게 될 거예요. People보다는 people, people. 어쨌건 풀 사운드는 파열음인지라 p, p, p 이렇게 터져야 돼요. People with will of life. 이때 will 여기 I 부분에 E 이 부분에 강세 주시면 됩니다. Will of life. Will의 L 사운드 자음, of의 어 모음이죠. 연음 현상이 일어나서 will of life. F가 소리는 V로 나는데 자음 뒤에 또 다른 자음 이렇게 이어질 때는 전치사의 of의 비음 자체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will of life 이렇게 발음해 보세요. Google listening 1. People with will of life. Okay. Google listening 2. People with will of life. 되시죠? Alright, Google listening 3. People with will of life.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People with will of life stronger than this rope. 한 번 더. People with will of life stronger than this rope.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캐쳐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go listening. 1. On this dangerous and dizzy road, we witness the power of nature. On this dangerous and dizzy road, we witness the power of nature. 2. People with will of life stronger than this rope. People with will of life stronger than this rope.
0: 네, 영국식 발음과 별 차이 없었네요.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On this dangerous and dizzy road. 자, 이 위험하고 아찔한 도로, 현기증 나는 도로,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죠. We blank the power of nature. 자연의 힘을 우리는, 동사가 필요한데,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witness. Witness, 목격하다. 즉, 우리는 자연의 힘을 목격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Alright, move along. And blank that blank at the end of this road 했는데 자, 여기 첫 번째 빈칸 We are amazed at the life. 자, we are amazed 자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냐면 we are amazed. May, a, 뒤에 나온 두 번째 A 부분에 강세가 가기 때문에 앞에 나온 amazed의 어는 앞에 나오는 비동사와 연결되어져서 we are amazed. We are amazed at the life. 무슨 의미예요? 네, 삶에 놀랐다. 근데 어떤 삶? That blanks at the end of this road. 이 글, 이 길 끝에 뭐예요? 두 번째 빈칸에 exist. 존재하는 삶에 놀랐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이그지스트가 아니라 exist, exist. 그런데 뒤에 s가 붙었으니까 exists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People with will of life. 자, 삶은 삶인데 삶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것이 stronger 뭐보다 than this rope. 이 밧줄, 이 줄보다 더 강한 삶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전체 이야기 모두 이해되셨다면 이제 100% 도전해 보실 수 있겠죠? Give it a shot.
2: On this dangerous and dizzy road, we witness the power of nature. And we are amazed at the life that exists at the end of this road. People with will of life stronger than this rope.
0: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어요. 안 들리는 건 정말 안 들리죠. 그래도 여러분 배경 지식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www.ebse.co.kr 오셔서 반복 학습 잊지 말아주세요. Until then,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o we are doing our job interview or English interview series. And the question is, tell me about yourself. 자,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So, 지금 직장을 옮기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학교를 졸업을 해서 직장을 구하는지. We can have a variety of answers. So let's see our answer for today.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미국에서 2년 동안 유학을 했습니다. After graduating college, ding ding ding. What could it be in English? 저는 컴퓨터 공학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an MS in computer science. 저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EBS Tech에서 첫 직장을 구했습니다. As soon as I returned to Korea, I got my first job at EBS Tech. All right, now let's look at the entire answer. Okay, so a lot of people study here and then they study abroad. 유학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다 말을 해줘야 되겠죠? All right. After graduating college, 저는 미국에서 2년 동안 유학을 했습니다. How do we say that? I studied abroad for 2 years in America. So, study abroad. That's the key point here. 자, 유학을 하는 거죠. Study abroad for 2 years in America. All right. After graduating college, I studied abroad for 2 years in America. All right. I have an MS in computer science. 자, I have an MS. 자, M-A-M-S. No, it's so confusing. 자, Masters of Arts는 문과고요. 자, 이과는 Masters of Science. 저기죠. Master of Science. 그래서 여기에서는 Computer Science니까 I have an MS in computer science. 저는 컴퓨터 공학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As soon as I returned to Korea, I got my first job at EBS Tech. 자, 저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EBS Tech에 첫 직장을 구했습니다. Okay, 자, 여기에서는 obviously you have a job. You had a job and you are changing the job, looking for another job. 그래도 자기의 어떤 교육 background를 꼭 알려줘야 되겠죠? So, after graduating college, I studied abroad for 2 years in America. 아마 석사를 따기 위해서 유학을 갔죠? Alright, I have an MS in computer science. And as soon as I returned to Korea, I got my first job at EBS Tech. So, to study abroad and as soon as I returned. 자, 오자마자, right? 돌아오자마자 직장을 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거죠. Alright, so let's look at some key phrases, sentences, patterns in detail. Here we go. Key phrase, study abroad. 자, 유학을 가다. 네, 요새는 유학을 굉장히 많이 가죠. Many people study abroad. 자, 사실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when I was in college, I've always wanted to study abroad. I've always wanted to study abroad. 나는 항상 유학을 가고 싶었어. 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너무 아쉽고 후회되고. 야, 항상 아, 정말 유학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I've always wanted to study abroad. 아니면 지금이라도 I want to study abroad.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Okay. I want to study abroad in Europe. I want to study abroad in Europ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slight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Specific versus particular. Specific versus particular. Today's words are specific and particular. What are the differences?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는 specific. 여기서는 발음은 specific. 마지막 F 발음을 명확히 하실 거면 입술이 붙으면 안 되겠죠? Fic. Specific. Specific. Specific. 네, 강세는 C에 들어갑니다. 네, specific.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혹은 구별되는 속성 또는 품질이 있는 경우입니다. So specific refers to something that is clearly defined.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 examples. I need specific information on this. Can you be more specific? I gave you specific instructions. Specific. 구체적인. Specific.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need specific information on this. I need specific information on this. What kind of information? Specific information. So, 구체적인 정보가 되겠죠? 나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해. I need specific information on this. So, specific information means information that is clearly defined. 좋아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Can you be more specific? Can you be more specific? 이거는 회화에서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할 때는 specific 사용하시면 됩니다. Can you be more specific? 상대방이 조금 헷갈리게 대충 얘기하거나 이해가 잘 안 될 때 Can you be more specific?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I gave you specific instructions. 네, specific instructions는 구체적인 지시입니다. I gave you specific instructions. 내가 너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잖아. 뭔가 이 다음에 잔소리가 나온 느낌이죠? 네, 근데 너가 안 했잖아. I gave you specific instructions.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 gave you specific instructions. I gave you specific instructions.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Particular. 이거는 특정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여기서는 발음은 particular. Particular. 여기서는 R 발음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R 같은 경우는 항상 힘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Particular. 마무리까지 R. Particular. Very good. Particular는 전체에서 특정한 일부분만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세부사항이나 특별한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So particular means you are singling out one entity or one thing from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가족입니다. 가족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family. 마지막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소주제 마지막은 형제 간의 우애로 잡아봤습니다. 부모, 자식, 부부, 마지막 형제겠죠? 동생, 형, 오빠, 언니. 자, 그럼 서로 간에 이제 우애를 얘기할 때 서로 챙겨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형제 간에 쓸수 있는 표현들 몇 가지만 또 정리를 해볼게요. 상당히 유용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형제 자매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brothers and sisters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siblings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냥 형제 자매 있고 붙여서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하듯이 siblings죠? 나의 형제 자매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들어볼게요.
1: Siblings, siblings.
0: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공통점이 많다. 가깝게 지내다. 이거 좀 해볼게요. 자, 형제 간에도 뭐 형제가 한 명일 수도 있고 뭐두 명일 수도 있고 뭐세 명일 수도 있잖아요. 뭐 누구하고 더 가깝게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얘기할 때, 자, 공통점은요, 이런 거 같아요. 나하고 형하고 공통점이 많아. 나하고 동생하고 공통점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have a lot in common. Have a lot in common. 이건 뭐예요? 공통점이 많다죠? My brother and I have a lot in common. 동생하고 나가 참 비슷해. 이런 느낌이고. My brother and I have nothing in common. Have nothing in common 하면 전혀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생김새도 다르고, 뭐 이과, 문과, 뭐 아예 그냥 하는 일도 다르고 이러면 그렇게 쓸수 있겠죠. 자, 요거는 일단은 공통점이 많다예요. Have a lot in common. 들어보세요.
1: Have a lot in common. Have a lot in common.
0: 이걸 nothing으로 바꿔보세요. Have nothing in common. Have nothing in common. 혹은 have little in common. 그러면 정말 공통점이 없거나 적을 때. 자, 마지막. 가깝게 지내다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close 쓰면 돼요. Be close with my sister. 뭐, 언니, 여동생. 난저 여동생하고 친해. 나저 언니하고 가깝게 지내. 우리 누나하고 되게 가까워. 말다 하고 그래. 그럴 때, be close with my sister. close가 아니라요. close. 발음 잘하셔야 돼요. close. be close with my sister. 들어볼게요.
1: Be close with my sister. Be close with my sister.
0: 자,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걸 합쳐가지고, 언니하고 나는 공통점이 참 많아서 서로 친해요. 그럼 아까 a lot in common 하고 close 이거 다 써야 될것 같은데요. 나는 언니와 친하다. 그거. 나는 I am close with my sister. 쉽죠? with만 하면 I am close with my sister. 왜? Because 우리 we have a lot in common. 쉽네요. We have a lot in common. We have a lot in common. 됐죠? 공통점이 많아. 언니하고 나하고 참 비슷해. 그래서 가까워. 되게 친해. I am close with my sister because we have a lot in common. 들어볼게요.
1: I am close with my sister because we have a lot in common. I am close with my sister because we have a lot in common.
0: 아주 쉽게 풀리는 문장이 됩니다. 이 문장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사실 형제 간에 우애에서 제일 중요한 페이지거든요. 서로 돕다, 챙겨주다. 챙겨주다 이런 말 어떻게 할까요? 챙겨주다. 그다음에 얼마나 아끼는지 서로 보여준다. 뭐 명절 때꼭 선물 이런 걸 통해서도 마음 표현하지만 평상시 이렇게 전화 이렇게 문자라도 보내면서 서로 간에 이제 잘 있는지 안부 전하고 이런 게다 서로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상황 안에 돕다는 물론 help인 거다 아시죠? 근데 help 누구누구보다는 out을 붙이면 조금 더 의미가 확실해져요. Help each other out. Help each other out. 서로를 돕다예요. 상호 간에 돕다. Help each other out. 서로 돕는 거죠. 혼자 돕는 게 아닙니다. 나도 돕고 저쪽에서 나 도와주고. 자, 들어보세요.
1: Help each other out. Help each other out.
0: My brother and I help each other out. 동생하고 나는 서로 많이 도와줘. 이런 느낌. 챙겨주다. 이거 볼게요. 챙겨주다 표현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자, 몇개 있을 수 있는데 이 하나를 강력하게 원어민 선생님들이 추천하더라고요. Look out for each other. 자, 요거 그대로 외울게요. 단어 되게 쉽죠? 어려운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챙겨주다가 look out이 쳐다보다가 아니라 보호하고 잘 되나 이렇게 봐주고 안 되면 도와주기 다 보여요. 챙겨주는 거잖아요. 뭐라 한다고요? Look out

0: for each other. 요거 그대로 외우세요. 챙겨주다. Look out for each other. 서로 챙겨주는 거예요. Look out for each other. 한 번 더. Look out for each other. 들어볼게요.
1: Look out for each other. Look out for each other.
0: 오늘 제일 중요한 표현. 자,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주다. 아끼다. Care 하면 되는데 얼마나니까 how를 넣어가지고 show how much you care. Show how much you care.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혹은 아끼는지를 보여준다. Show much. Show how much you care. You should show how much you care. 아무리 형제간에도 서로 본인이 마음이 일단 그렇게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You should show how much you care. 요거 들어볼게요.
1: Show how much you care. Show how much you care.
0: 그쵸. 가족이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럼 아까 나하고 동생 말이야. 항상 서로 챙겨주고 그래. 서로 챙겨주려고 해. 요거 아까. 뭐였어요? Look out for each other 있었죠? My brother and I, 주어를 잡을 땐, 두 개 잡을 땐 I를 뒤에 줘야 돼요. My brother and I always look out for each other. 아, 이 문장 오늘 정말 이건 버리기 아까워요. 이건 꼭 외웁니다. My brother and I always look out for each other. Sister로 바꾸셔도 되고. 자, 들어보세요.
1: My brother and I always look out for each other. My brother and I always look out for each other.
0: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제가 이제 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족 관련된 어떤 관용적으로 하는 말 두 개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배우기 상당히 좋은 말들이에요. 가족이 먼저다. 최우선이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우리도 이거 많이 쓰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이건 되게 쉬워요. Family comes first. 끝이에요. 앞에 관사 없습니다. 그냥 family comes first. 이걸 그냥 관용구처럼 써요. 가족이 최우선입니다. 가족이 먼저죠. 이럴 때 family comes first. 들어보세요.
1: Family comes first. Family comes first.
0: 그 다음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진하다니까 이제 약간 영어에선 thick이라고 그래요. thick, 두껍다의 동사 있죠. 근데 이게 thick 하면 뭐가 좀 진하다의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blood, 피가 is thicker, 더 진하다. 뭐보다? than water. 이건 정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언어권마다 이런 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말도 있고 영어도 있고 Blood is thicker than water. Blood is thicker than water. Blood is thicker than water. 들어볼게요.
1: Blood is thicker than water. Blood is thicker than water.
0: 그쵸. 가족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자, 내 인생 가장 중요한 규칙은 가족이 먼저라는 거야. 요거. 뭐 아까 사실 배웠던 표현 두 가지가 다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더 쉬운 버전. Family comes first. 넣어볼까요? 자, 내 인생 가장 중요한 규칙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규칙 같은 걸 rule이라고 하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biggest 해도 돼요. Biggest. My biggest rule. 나의 가장 중요한 규칙. My biggest rule. 인생에 있어서 in life. 연결구를 잘 보세요. in이요. My biggest rule in life. My biggest rule in life. 뭐이다? is. 조동사 나와야 되니까 다시 나와야죠. is that. Family comes first. 어때요? 되게 쉬워요, 문장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영작이 되려면 한두 번 정도 연습해서 완전히 자기 걸 만들면 끝납니다. My biggest rule in life is that family comes first. Great thing to say, you know. Okay? 들어볼게요.
1: My biggest rule in life is that family comes first. My biggest rule in life is that family comes first.
0: Alright, 좋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간의 어떤 우애를 얘기하는 말이었죠. 그래서 언니와 가깝게 지내다 이런 식으로 할 때 close시라고 그랬어요. Be close with my sister. Be close with my sister. 이렇게 with 써가지고 전치사 들어볼게요.
1: Be close with my sister. Be close with my sister.
0: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강조했죠. 챙겨주다. Look out for each other. 이거 꼭 외울게요. Look out for each other. 들어볼게요.
1: Look out for each other. Look out for each other.
0: 챙겨주다 이거보다 좋은 동사 없습니다. 꼭 외울게요. 자, 가족이 먼저다. Family comes first. Family comes first. 들어봅니다.
1: Family comes first. Family comes first.
0: Very nice.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가족 관련된 테마 끝났습니다. 쭉 하나하나 여러분 다시 복습하시면서 실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거기 교환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들 몇 개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EBS 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We'll be right back.
2: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3: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2: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4: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뭘 해서 정말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고 혹은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어우, 정말 만나서 정말 기뻐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패턴인데요.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뭘 해서 정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때는요. I am happy to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뭘 해서 정말 기쁠 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I am happy to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정말 기쁘다, 반갑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항상 I am happy, 난 행복해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여러분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얘기를 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행복한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문장 구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행복합니다. 그렇죠? I am happy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것을 해서 기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뒤에 to 동사를 붙여주시면은요, 그 행동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정말 행복해요.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to 동사에다가 여러분이 이유를 얘기를 하면은, 그쵸? 그 행동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행복해요. 혹은 여러분이 즐겁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살짝 이제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그 의미 차이 때문에 I am happy 대신에 nice to meet you라는 게 자꾸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거는요, 그 상황이 정말 좋군요. 혹은 그 상황이 정말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라는 느낌이라면은 여러분의 지금 감정을 얘기를 해서 제가 정말 기뻐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I am happy로 얘기를 하는 부분 It is nice to meet you와 I am happy to meet you 요거의 의미 차이를 조금 구분해 주시면서 오늘 연습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래 nice to meet you 였을 겁니다. 그쵸?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I am happy to meet you 요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정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저 정말 행복해요. 정말 즐거워요.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Nice to meet you 괜찮고요. I am happy to meet you로도 표현해 주셔도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am happy to meet you. 한 번만 더. 시작. I am happy to meet you.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으로 가정을 해서 한정을 지어서 제가 정말 기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I am happy to meet you. 그래서 당신을 만난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좋군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It is nice to meet you. 요렇게 여러분이 구분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아,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당신이 있어서 당신을 함께 해서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요. I am happy to have you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의 사고적인 부분인데요. 당신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라는 의미를 당신과 함께 해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I am happy to have you. 내가 너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행복해. 정말 좋아.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0: 유니예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am happy to have you. 한 번만 더. 시작. I am happy to have you. 내가 너란 친구가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행복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I am happy to have you라는 거. have라는 동사를 쓴다라는 점이 조금 여러분이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아, 그 소식 들으니까 정말 좋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때는 듣는 거니까, 그쵸? hear라는 동사 넣어서 I am happy to hear the news 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 소식 들으니까 정말 좋다. 정말 행복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am happy to have the news. Hear the news. 한 번만 더. 시작. I am happy to hear the news. 해서 그 소식 들으니까 정말 좋네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으로는요. 아, 제가 진짜 기꺼이 도울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도울 때는요. help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도울 때는요. 하나가 더 들어가면 좋아요. 바로 여러분들 help you out 해서 out까지 넣으면요. 기꺼이 돕다라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I'm happy to help you.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아, 내가 당신을 정말 도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정말 기뻐요. 라는 의미라면은요. I am happy to help you ou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당신을 정말 기꺼이 도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라는 강조의 의미가 됩니다. 자, 오늘은요. help you로 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am happy to help you. 한 번만 더. 시작. I am happy to help you.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Thank you for helping me.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 저 도와줘서 감사해요. 이럴 때 No problem. You're welcome.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I am happy to help you. It is my pleasur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죠.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러한 강조의 의미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요. 여러분의 기분으로, 여러분의 상황으로 한정해서 제가 이 행동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I am happy to 동사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원어민 연습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m happy to meet you. I'm happy to meet you. I'm happy to have you. I'm happy to have you. I'm happy to hear the news. I'm happy to hear the news. I'm happy to help you. I'm happy to help you.
0: 자,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도울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라는 거. I'm happy to help you. 라고 얘기를 했다면 제가 기꺼이 도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라고 과거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I am happy가 그쵸? 과거로 얘기를 할 때는 I was happy. 라고 얘기를 해서 I was happy to help you.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거로 여러분이 아,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뻤어요. 라는 의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was happy to help you. 이런 식으로 과거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주어도 여러분이 바꿔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나로 얘기를 할 땐 I am happy고 우리로 얘기를 할 때는 그쵸? We are happy to 동사로도 여러분이 주어 다양하게 바꿔서 얘기를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당신이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정말 행복해 라는 거 I am happy to have you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살짝 여러분에게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명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당신이란 친구가 있어서 내가 정말 행복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 am happy to have a friend 하고 나서는 like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신이란 친구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I'm happy to have you랑 똑같은 의미예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m happy to have a friend like you. 해서 너란 친구가 있어서 행복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a friend like you로 얘기를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기쁘다, 혹은 좋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I am happy to 동사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이 바로 이긴 책입니다. 자, 다시 해보자는 의미에서 try again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유명한 요리사라도요. 맨 처음 출발점은 썰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잘 썰고 식자재를 잘 고르고 조합을 잘 알아야 멋진 요리가 나오듯이 여러분 이렇게 차근차근 10분 동안 내가 어떻게 머릿속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잘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가 이걸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치시면 영어가 즐거워집니다. 항상 공부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자, 오늘도 출발합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즐거운 마음으로요.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한번들 해보셨나요? 자, 우리는 손에 날 게 아무것도 없어. 시간 말고는 이걸 한꺼번에 하려면 너무나 부담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타래를 풀려고 한꺼번에 쫙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첫 번째 실을 찾는 것처럼 똑같이 힌트를 드립니다. 우린 뭐뭐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런 의미로 우리말 그렇습니다. 뭐뭐 할 게 하나도 없어. 영어로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니까 nothing. 그래서 we have nothing. 자, 바로 we have nothing to, 그 다음에 뒤에 동작 쓰시면 돼요. We have nothing to 다음에 동작. 동작할 게 전혀 없어. 오늘은 힌트가 많네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In the next round. Try it out. Step 1.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요.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네 개씩 있는데 하나도 없다고 계속 그러네요. 자, 그래서 하나도 없다가 앞에 나왔던 표현이죠. We have nothing. 다음에 to 동작을 쓰시면 돼요. 그 to 동작은 손에 날 게, 숨길 게, 두려워할 게, 이야기할 게. 이렇게 나눠놓고 보니까 좀 더 쉬워지죠? 자, 그래서 동작만 연결하시면 되고요. 얘를 그냥 영어만 먼저 보시는 것보다 고민고민, at least more than 3 seconds. 3초 이상은 연습을, 고민을 머릿속으로 하셔야 얘가 들어와요. 예, 아시겠죠? 손에 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we have nothing to 다음에 손에 나다는 뭐지? 어? 어렵다. 그러면 손에 나는 게 뭐예요?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nothing to lose. We have nothing to lose.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숨길 게 하나도 없어. 숨기단 뭐예요? 예, 이렇게 숨기는 거. hide죠. 그래서 we have nothing to hide. 물론 hide는요, 숨다란 뜻도 있고 숨기다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동사, 타동사, 영어의 대부분의 동사들은 다 그렇게 자동사, 타동사로 다 같이 쓰입니다. 그 말이 부담되시면 숨겨도 되고 본인이 숨을 때도 hide인 거죠. 자, 세 번째,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 겁먹다. 자, 그래서 공포란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fear입니다. 동사로 쓰시면 돼요. We have nothing to fear. Nothing to fear. Okay? 네 번째는 이야기하다. Talk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talk about. 그래서 we have nothing to talk about. 네 가지입니다. 한번 보셨으니까 저를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동작 해드릴 때 한번 직접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손해 날 게 없어. Your turn.

나는 숨길 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렇죠? 예, we are telling you the truth. So, 자, 한번 해보세요. We have. 그렇죠. We have nothing to hide. 요거 보고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no, no, no.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겁을 낼 필요가 우리가 하나도 없어요. 자, your turn. Yeah, we have nothing to fear. F-E-A-R.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야기할 게 없다라는 얘기니까 we have nothing to talk about. 좋습니다. Wonderful job.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그 다음에 확장이 될 때도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요? 다 아는 게 반 이상 3분의 2까지 나오니까.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Step 2. 우리는 시간 말고는 손에 날 게 하나도 없어. 아까 손에 날 게 하나도 없다? We have nothing to lose. 그쵸? Nothing to lose까지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뒤에 시간을 빼고는 손에 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제외하다는 뜻이 excep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X-C-E-P-T. 그쵸? Except. 예, 그런데 이 except 대신에 구어체에서 뭘 많이 쓰냐면요. 바로 but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But는요. 그러나라는 얘기니까 시간 말고는 시간, 하지만 시간만 아니고 아, 아무것도 잃어버릴 게 없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 말고는 손에 날 게 아무것도 없어. Nothing except time 아니면 nothing but time 구어체에서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너한테 숨길 게 아무것도 없어. We have nothing. 아까 뭐였죠? 숨기다. To hide. 그 다음에 너한테는 주의하세요. 우리말로는 to you라고 쓰고 싶지만 영어에서는 hide라는 단어 때문에 저 사람이 찾으러 오고 그것으로부터 저 사람으로부터 얘를 멀리 숨겨야 된다라는 뜻의 출처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from you를 씁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느낌은 저 사람으로부터 숨기다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we have nothing to hide from you.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두려움 자체 말고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 아까 나왔죠? We have nothing. 그 다음에 뭐예요? To fear. 겁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겁내는 대상은 뭐만 빼놓고는요? 금방 나왔죠? But fear itself. 자, 재미있는 거 여기는 동사로 쓰인 거고요. 두려워하다. 여기에 fear는 맞습니다.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두려움 자체, but 제외하고는 두려움 자체를 제외하고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자, 사실은 Franklin D. Roosevelt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There's only one thing we have to fear is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뭐뭐뭐 뭔가 하나 두려워할 게 있습니다. The only one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예,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두려움 자체일 뿐입니다. 이런 말로 굉장히 엄청난 개혁 정책을 이끌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제가 응용해 봐서 한번 써봤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나왔던 내용, 네, 자,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시간 말고는 손에 날 게 없다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Try it again.

Alright then,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한번 가볼까요? 우리는 시간 말고는 손해날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반응은요? 보여주세요. 한번 시도를 해보자 라는 얘기였죠. 왜냐하면은 뭐 손해날 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 정답은요? 따단! We have nothing to lose but time. 이렇게 얘기했고요. 한번 시도해보자. 우리가 맨날 쓰는 표현이죠. Give it a try, give it a go, give it a sho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겁내지 마시고요. 늘 한번 시도해보시는 그런 시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If you want to repeat this program again, watch it just right here. ebse.co.나와줘요. K-R. 아시겠죠? co.kr까지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 잘 챙기세요. Until I see you agai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쭉 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일반 동사들에 대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동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지 다음 예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나 확인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John made me make a hat. 감이 오세요? 힌트는 이 문장 속에 동사 make가 무려 두 번이나 쓰여 있다라는 것인데 동사 make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뜻으로서 우리가 평소에 자주 아주 많이 활용하는 동사이지만 바로 이 친구가 대표하는 특이한 동사 그룹 중에 하나 바로 사역동사가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역동사 이번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쭉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는 사역동사에 포함되는 동사 4개 훑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역동사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그쵸? 앞에서도 봤어요. 동사 make가 있고요. make가 일반적으로 만들다란 뜻으로 쓰이지만 사역동사로 활용될 때는 보통 시키다 정도의 뜻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강요의 좀 느낌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만들다, 만들다의 느낌에서부터 시키는 거니까 뭔가 하도록 강요를 하는 느낌이구나. make는 그런 거구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사역동사 have거든요. 자, 포인트는 여기서 have는 사역동사로 쓰일 때 have는 갖다, 소유하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키다예요. 근데 make랑 뭐가 다르냐? make는 강요의 느낌이 있다 그랬죠. have는요, 대가나 보상을 주면서 무언가를 시킨다라는 뉘앙스로 그 강요의 뉘앙스가 상당히 적어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뭐 하도록 시킨다는 말할 때 의외로 have를 많이 쓰게 된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세 번째 사역동사 help입니다. 도와주다라는 뜻이고요. 네 번째 사역동사는 let로서 허락하다라는 뜻인데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사역동사 다 예전에 공부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역동사를 공부할 때 자 사역동사 중요해요. 왜냐면 사역동사는 말이지 이렇게 무언가를 시키는 어떤 그런 뜻으로 즉 사역 그렇죠? 일을 시킨다는 뜻으로 이제 우리가 따로 외워줘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셨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포인트는요 이겁니다. 사역동사를 우리가 이렇게 네 개 골라서 공부한 이유는 이 친구들이 무언가를 시키다, 사역하다라는 의미로서의 그 활용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보세요. 세 번째 사역동사 help는 도와주다잖아요. 일을 시키는 거랑은 정반대 아닌가요? 일을 시키다랑은 도와주다랑은 반대의 얘기죠. 그러니까 뜻 때문에 우리가, 의미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역동사 네 개를 골라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사역동사를 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나요?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인 건데 그 특징이 뭐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문법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특이점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동사를 공부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 동사 help를 우리가 준 사역동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 이거는 이제 시키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도와주다라는 뜻이 시키는 거랑은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준 사역동사라고 부르는 거군요가 아니고요. 자 다시 한번 사역동사는 뜻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help 같은 경우는 목적 보어 자리예요. 동사 원형이 쓰이기도 하지만 투부정사가 쓰여도 전혀 의미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사역동사라고 부른다는 거. 아, 사역동사 4개 이렇게 있대. 이렇게 4개가 중요한 이유는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쓰일 수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예문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역동사가 뜻 때문에 뭔가 특이한 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한번 이 동사로부터 예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동사 tell, 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거 상황에 따라서는 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시키다, 그렇죠? 의미로만 보면 뭔가 사역동사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지만 이거 사역동사 아니거든요. 자, 이 동사 tell과 사역동사 중에 하나죠. 그냥 have,

have와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서 have는 사역동사 have니까 소유하다는 뜻이 아니라 시키다라는 뜻으로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된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서 자, 이 예문 살펴볼게요. 같이 읽어보죠. I'll tell Will to do my laundry.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I'll tell Will. 내가 Will에게 말할 거다라는 거죠. 뭐 하라고 근데 말하는 거냐면 to do my laundry. 내 빨래 좀 하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무슨 뜻이냐면 나는 Will에게 내 빨래를 하라고 시킨다는 뜻이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 남에게 내 빨래 하라고 시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이런 예문을 제가 썼지만 안 돼요. 이렇게 막 시키는 거 안 되지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것은 그래요. 동사 tell이 말하다라는 의미에서부터 시키다라는 뜻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사역동사 아니에요. 왜?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쓰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 이 영어 문장을 살짝 바꿔볼 거예요. tell을 have로 바꿔볼게요. 그럼 문장이 이렇게 바뀝니다. I will have Will do my laundry. 뜻은요, 아까 tell을 썼던 문장과 똑같아요. 나는 Will에게 내 빨래를 시킬 거예요. 라는 똑같습니다. 뜻은 똑같아요. 근데 차이는 뭐가 있어요?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쓰였다는 거예요. 사역 동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뜻 때문이 아니에요. 뭔가를 시키다라는 의미의 동사들은 tell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order, 명령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명령하는 거야말로 뭔가 시키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걔네들이 사역동사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목적보호자리에 투부정사가 쓰여야 되기 때문이다. 사역동사의 특징은 목적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이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점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영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테드는 절대 아무도 그의 자리에 앉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자, 허락하다. 동사 let 써주면 되는데 주어부터 시작을 할게요. Ted. 자, 근데 테드가 허락하지 않는 거죠. 절대 허락하지 않는 거니까 never let로 문장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허락하는지를 먼저 말해줘야 돼요. 아무도 허락을 안 하는 거니까 Ted never lets anyone. Ted never lets anyone까지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포인트예요. 뭐 하는 걸 허락하지 않냐면 앉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거. 아, 요걸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앉는 거예요? 그의 의자 위에. On his chair까지 말해주면 문장 완성이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ed never lets anyone sit on his chair. Sit. 여기에 목적어 보호 자리에,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들어갔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한 문장 더 해보도록 하죠. 제이는 내가 상자들을 옮기는 것을 도와줬어요. 먼저 주어 제인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자, 제인이 도와준 거잖아요. helped. 제인이 도와준 거예요. 근데 누굴 도와줬냐면 먼저 나를 도와줬죠. 그리고 여기가 핵심이에요. 내가 뭐 하는 걸 도와줬냐면 상자들을 옮기는 걸 도와준 건데 help라는 동사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그렇죠. 동사 원형이 그대로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Jane helped me carry. 뭘 근데 옮긴 거예요? 상자들을. The boxes.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된 거고 참고로 help는 준사역동사이기 때문에 carry 자리에 to 부정사 들어가서 Jane helped me to carry the boxes 라고 말해도 똑같은 뜻이라는 거 괜찮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동사 원형 써서 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Jane helped me carry the boxes.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동사 make가 두 번 쓰였는데 어떻게 말하자면 당연한 거죠. 앞에 쓰인, made로 쓰인 이 동사 make가 사역 동사인 겁니다. John made me는 존이 나를 만들었다라기보단 존이 나에게 시켰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나보고 뭐하라고 시킨 거예요? 모자를 만들라고 시켰다. 이렇게 이 문장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아, 그래. 동사 make, 사역동사는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거지 기억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고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알찬 내용으로 가득한 어떤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꼭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Hi, hi. Let's work on better digestion all throughout this week. Ready?
1: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소화 잘 되는 요가 하러 가실게요. 가시기 전에 일단 영어 대화문 먼저 보고 가실게요.
2: You're so pale. Are you sick? I ate the leftover cake in the fridge. It must be bad. What? That cake is more than 2 months old. Then what the heck was it doing in there?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sick 그리고 sick of를 비교하는 표현인데요. sick,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표현 맞을 거예요.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프다라는 뜻도 있지만 속이 안 좋을 때도 sick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I feel sick 그러면은 속이 안 좋아. 나 좀 아파가 아니라 아, 나 속이 안 좋아. I feel sick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sick 먼저 보실게요. You're so pale 이럽니다. 너 진짜 너무 창백하다. pale 창백하다라는 뜻이죠. You're so pale. Are you sick? 이럽니다. 어디 아파? 아, 혹은 뭐 속이 안 좋아? 이런 뜻도 되겠죠. 조금 더 살펴봐야지 알 수 있을 거예요.
2: I ate the leftover cake in the fridge. 이럽니다. Leftover.
0: 남은, 그렇죠. 잔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남은 leftover cake. 아, 먹다 남은 케이크를 먹었대요. 냉장고 안에 있었던 먹다 남은 케이크를 먹었는데 It must be bad. 이럽니다. 좀 상했었나 봐. 그 케이크가 상한 거였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쁘다란 뜻이 아니라 상했다는 뜻입니다. bad가 여기서는.
2: What? 이럽니다. 뭐? That cake is more than 2 months old. 이럽니다.
0: 그 케이크 is more than 2 months old. 두 달도 넘은 거였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Then what the heck was it doing in there? 이럽니다. 그러면 그게 냉장고 속에서 뭐하고 있어? 냉장고 속에 왜 있는 거야? 두 달이 넘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sick 살펴봤습니다. sick of 보러 두 번째 대화 보러 가실게요.
2: How come you're not coming to boxing anymore?
3: I got sick of boxing.
2: You don't find it fun anymore? The truth is, every time I have to hit the coach, I feel like crying.
0: 네, 두 번째 대화 봤습니다. 우리 sick 살펴봤으니까 sick of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ick of 무슨 뜻일까요? 지겹다라는 뜻입니다. 신기하죠? sick는 아프다라는 표현인데 sick of 하면은 지긋지긋하다, 지겹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How come you're not coming to boxing anymore? 이럽니다. 왜 복싱 이제 하러 안 오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I got sick of boxing 이럽니다. 아, 나 복싱이 지겨워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ick of boxing. boxing이 뛰어왔으니까 복싱하는 게 이제 지긋지긋하다네요. 그랬더니 Oh, you don't find it fun anymore? 이럽니다.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으신 거예요. You find it fun. 그러니까 본인한테 재미가 있다는 거. I find it fun. 이렇게 해서 find it fun.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The truth is,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every time I have to hit the coach, 내가 코치를 때려야 할 때마다 I feel like crying 이럽니다. 나 울 것만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뭔가 이렇게 때리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울음이 날 지경이래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대화문 살펴봤습니다. sick하고 sick of 비교해 봤습니다. 그럼 요가 하러 가실게요. Alright, today is the last day of Better Digestion series. Yay! Today's pose is spinal twist with crossed legs. So let's go straight into it. Lie flat on the ground.

So that was our last day of enhancing our digestive system. Next week, we will stretch out our hips and adjust them so they're straight. Okay? 네, 오늘 우리 소화 기능 개선하는 자세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고관절 그리고 골반 교정 및 스트레칭 자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영어 표현 우리 sick 그리고 sick of라는 표현 비교해봤습니다. 잘 쓰실 수 있으시겠죠? sick는 아프다라는 뜻 혹은 속이 안 좋다라는 뜻이지만 sick of 하면 지긋지긋하다, 지겹다 이런 뜻이니까 잘 비교해서 써주세요. 알겠죠?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Bye, have a wonderful day, guys.

0: 안녕하세요 여러분, D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Hey Megan.
1: Hey Hanu.
0: Good to see you again.
1: It's always great to see you.
0: It's a big pleasure of mine as well. Oh. 자, 그러면 인사는 끝냈으니까요. 자, 오늘도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테마인 오해.
1: Misunderstanding.
0: 네,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그 내용 먼저 문장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1: Okay, so for today's topic, we'll be talking about this. Misunderstandings happen for many reasons.
0: 네, 오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생깁니다라는 뜻이죠. Misunderstandings happen for many reasons. 오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은 사리나 씨인데요. 사리나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사리나 씨,
0: 나와주세요.
2: Misunderstandings happen on a daily basis.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Misunderstandings happen on a daily basis.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Misunderstandings happen on a daily basis.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0: 오해는 자주 생긴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약 문장 다시 확인해 볼까요?
1: So Serena said, misunderstandings happen on a daily basis.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0: 네, 오해는 생기는데 on a daily basis. 일상적으로 매일이란 뜻이죠.
1: Every day.
0: 네, every day 일상적으로 생깁니다.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Mm-hmm. 그렇다고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다. It's not the end of the world라는 표현 자체가 mm-hmm.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Yeah. It's not a big deal.
1: Yeah, it's not a big deal, right? It's a calm down.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It's 네. just a misunderstanding. 네. They happen every day.
0: 그렇죠.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 이렇게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무거운 의미가 되는데요. Mm-hmm. 영어에서는 아주 가벼운 뜻으로 yeah.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Yeah. 그래도 뭐 별거 아니야.
1: Yeah, just brush your hair and it'll look better.
0: okay.
1: Perfect. How about we review ou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Misunderstandings happen on a daily basis.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Misunderstandings happen on a daily basis.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Misunderstandings happen on a daily basis.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bit.
1: 약간 냄새가 나는
0: yeah, just
1: 거.
0: Just a little bit.
1: 네, 그래서 subtlety가 미묘함이라는 명사이기도 yeah. 하고 중요한 세부 요소들, 언어의 중요한 세부 요소들이라는 뜻이 사전에 적혀 있습니다. Mm-hmm. 그런데 일반적으로 subtlety 하면 그냥 미묘함으로 많이 쓰이는 것
0: yes.
1: 같고요. So there are subtleties of any language. In any language라고 해도 의미는 같을 것 같아요. Mm-hmm. That cannot be translated word for word. 그래서 어떤 언어든지 word for word, 단어 자체가 다른 단어 하나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번역될 수 없는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요.
0: Of course, there definitely are. Next, she says, sometimes the translation is inaccurate or simply wrong, and as a consequence, misunderstandings occur.
1: 그래서 가끔은 the translation is
0: inaccurate.
1: 네.
0: inaccurate.
1: 가끔은 번역이 부정확하거나 mm-hmm. 부정확하거나 or simply wrong. Mm-hmm. 그냥 아예 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simply라는 것은 간단하게 단순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just wrong altogether.
0: No, just completely wrong.
1: Completely inaccurate. 네. 그래서 아예 틀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as a
0: consequence.
1: Consequence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mm-hmm. 원치 않는 결과입니다.
0: Yes.
1: 그래서 misunderstandings occur. Mm-hmm. 오해가 그 결과 생깁니다.
0: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These misunderstandings can happen on a diverse scale, ranging from small miscommunications, such as a time mix-up of a meeting, to large global conflicts. And there are also cultural misunderstandings.
0: These misunderstandings can happen on a diverse scale.
1: 이러한 오해들은 can happen,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Mm-hmm. On a
0: diverse scale. 네. Diverse.
1: Diverse. 다양한이라는 뜻을 갖고 mm-hmm. 있어요. 예문을 하나 볼까요?
0: For example, you can say the shop sells a diverse variety of products.
1: 그 가게는 판매합니다. Mm-hmm. A diverse variety mm-hmm. of products. 물론 diverse를 빼고
0: variety.
1: A variety of products라고 해도 다양한 걸 판다는 말이에요.
0: Yeah.
1: 그런데 variety가 크다라는 의미로 mm-hmm. diverse를 쓰기도 하고요. divers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용사로 쓸 때는 diverse 발음, diverse라고 하는데 명사 형태로 e를 빼고 i, t, y를 붙이면 어떤 사람은 diversity,
0: right. yes. diversity.
1: 또 어떤 사람은
0: diversity.
1: 그냥 diversity.
0: diversity
1: 이렇게 발음하기도 해요.
0: Yes, so diversity, diversity are both okay.
1: But with diverse, there's only
0: yes.
1: one pronunciation.
0: You have to always say diverse. 네. You can't say 네. diverse.
1: 네.
0: It's weird.
1: 네,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0: Next, she says, so it's a diverse scale, ranging from small miscommunications, such as a time mix-up of a meeting, to large global conflicts.
1: 혼동은 영어로?
0: Mix-up. Mix-up.
1: 헷갈리는 걸 말하고요. 그래서 아까 diverse scale, 그러니까 다양한 규모로 생길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 규모가 뭐냐면 어떤 것부터 어떤 것까지 있냐면 ranging from 여기서부터 to 여기까지. Mm-hmm. Small miscommunications, 작은 의사소통의 오해, such as a time mix-up, mm-hmm. 시간이 헷갈린 거예요, mm-hmm. of a meeting. 여기서 meeting이라는 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Business meeting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의 또는 미팅이고요.
0: Yeah, it could literally be a business meeting or just when you're supposed to meet somebody.
1: 만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0: Yeah.
1: 미팅이 무조건 100% 회의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0: right.
1: 그게 아니고 만남이라는 원래 뜻이에요.
0: Yeah, literally it's just any time you're meeting with someone,
1: yeah.
0: doing something.
1: 그래서 그냥 여기서 미팅은 만남이라고, 만날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0: Yes.
1: 그런 시간을 헷갈리는 것부터 to large global conflicts. 큰, global, 전 세계적인 아니면 국가 간의 conflicts. 갈등까지도 이렇게 오해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0: This is true. Mm-hmm. And there are other types of misunderstandings, she says. And there are also cultural misunderstandings.
1: 그리고 또한 also cultural misunderstandings도 mm-hmm. 있습니다. 문화적인 오해도 있대요.
0: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For instance, a person can use hand gestures like thumbs up or the peace sign to be friendly to another person, but that other person may perceive that as a huge insult because of their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And idiomatic expressions sometimes don't exist or are expressed totally differently in that other country.
0: For instance, a person can use hand gestures like thumbs up or the peace sign to be friendly to another person.
1: 예를 들어서, for instance, a person can use hand gestures. 어떤 사람이 hand gestures, 손 제스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Like 두 가지 예가 있는데요. Thumbs up. Thumbs up 같은 경우에는 사실 thumbs 두 개를 하지 않더라도 항상
0: right?
1: thumb up이라고는 안 하는 것
0: Ew,
1: 같아요.
0: Yeah, we wouldn't say thumb up. It just felt weird when you did that right now. It's always thumbs up. 그래서, Give me a thumbs up.
1: 그런데 thumb은 하나란 말이죠.
0: Yeah,
1: 이게 굳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Give someone a thumbs up 했을 때 아, thumbs니까 두 손 다 써야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굳어진 표현이고 엄지를 치켜 세우거나 or the peace sign, peace sign. 영어로는 보통 peace sign이라고 많이 하는 것 같고 V sign이라고 해도 R은 듣지만 일반적으로 peace를 많이 쓰죠.
0: Usually we'll say the peace sign. But yeah, we will understand if you say the V sign.
1: V처럼 생겼으니까. To be friendly to another person. 다른 누군가에게, 상대방에게 친근감을 보이기 위해서 thumbs up 하거나 V sign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0: But that other person may perceive that as a huge insult because of their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1: 그런데 that other person 앞에 언급이 한 번 됐기 때문에 that other person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nother person을 여기서는 또 that other person
0: 이라고 person?
1: 받아주고 있죠. 아주 흔한 용법이고요. 그래서 그 상대방은 may perceive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As a huge
0: insult. Insult.
1: 모욕. 큰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Because of their cultural,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경우는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 insult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소셜미디어에 어떤 글을 쓰다가 그 우리가 이렇게 웃음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썼는데 누가 실제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저는 한글로 글을 썼고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 이 단어는 무슨 뜻인지 궁금하대요. She thought it was a Korean word.
0: Wow.
1: 왜냐하면 이렇게는 스마일리를 우리는 쓰지만 외국에서는 안 쓰니까 보통 이렇게 옆으로 컬론하고 괄호를 닫는 형태로 쓰죠.
0: Of course.
1: 그런 차이가 있어요.
0: Of course. Yeah, everybody has like symbols that they use for stuff in different countries.
1: Exactly.
0: Perfect. She gives us other examples like an idiomatic expression sometimes don't exist or are expressed totally differently in that other country.
1: 그리고 관용적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0: That is idiomatic. Idiomatic.
1: Idiomatic. 그래서 idiom 하면 우리가 또 수거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고 그냥 굳어진 표현이에요.
0: Yeah.
1: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관용적으로 쓰는 말.
0: Right.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1: 네, 그렇게
0: Something
1: 굳어진
0: like
1: 말. 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고 한국에서는 말했지만 영어에서는
0: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1: 반대쪽 풀이 더 푸르러 보인다.
0: Because we always have yards and you have a fence, right?
1: And you feel like the neighbor's like, grass is better.
0: It looks much better, right? 네. But you gotta take care of your own.
1: 네, 그런 것들이 다 관용적인 표현이죠. 여기서 사리나 씨의 발음은 조금 다르게 들렸지만 원래 표준 발음은
0: idiomatic. Idiomatic.
1: 그래서 관용적인 표현들이 sometimes don't exist, 존재하지 않거나 or are expressed totally differently, 완전 다르게 표현돼요. In that other country. 그 상대방의 나라에서는.
0: Perfect.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our clip.
2: So you see that there are many ways to create misunderstandings. The only advice I can give is don't rely solely on translation apps and read up on the countries you travel to. And most importantly, learn to laugh it off.
0: So you see that there are many ways to create misunderstandings.
1: So you see, 그래서 볼 수 있죠, 보이죠? That there are many ways to create misunderstandings. 오해를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이 많다는 거, 오해가 생기는 상황들이 많다는 거 알 수 있죠.
0: So she says, the only advice I can give is don't rely solely on translation apps.
1: 네, 오로지라는 뜻에
0: solely, solely.
1: S-O-L-E-L-Y가 있어서 이제 발음을 다 해야 되나 하면 solely.
0: Solely.
1: 이렇게
0: no,
1: 될 것 같지만.
0: Solely.
1: Solely. 네, 그 다음에 그냥 E 해서 solely 하면 됩니다.
0: Solely.
1: Solely. 오로지란 뜻인데 only 또는 just 이거죠.
0: Yeah. Don't rely only on translation apps.
1: 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은 don't rely on, 그런데 rely solely on, 아니면 only on translation apps.
0: Yes.
1: 번역 앱. 좋아지고 있지만 거기에만 의존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0: Oh yeah, you will definitely have misunderstandings if you only use those, right? Lastly, she says, And read up on the countries you travel to, and most importantly, learn to laugh it off.
1: 어떤 것을 조사를 미리 해보세요.

0: 네, 오해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perceptions, opinions, personalities, etc. of men and women, and that can lead to misunderstandings. Misunderstandings are perhaps the single greatest source of our arguments and fights with each other. They occur for many reasons.
0: 네, 다시 한번 문장 같이 볼게요.
1: Elise says,
0: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어떤 것과 어떤 것 사이에 차이점들이 있어요. The perceptions, 인지, 그다음에
1: opinions,
0: 의견, 그리고 personalities, 성격, 그런데 et cetera, 등등. 어떤 누구의 인지, 의견, 성격이냐면 of men and women,
1: yeah.
0: 남녀 차이가 있다는 거죠. And that can lead to misunderstandings.
1: Big time.
0: 네, 그래서 그것이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다음으로 Muhammad said, Misunderstandings are perhaps the single greatest source of our arguments and fights with each other. 오해가 아마도 the single greatest source니까 가장 큰 원천이라고 하고 있어요. Of our arguments. 여기서 our는 그냥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1: People.
0: 네.
1: Yeah.
0: 그래서 뭐 우리 사이 둘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1: People.
0: 사람들의 언쟁과 싸움, 서로 싸우는 이유가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서 they occur for many reasons. 오해는 많은 이유들로 생깁니다. 라고 했네요.
1: Okay, perfect. Well,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like always, just for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이즈를. 네. 그래서 AR 기술이 이제 이런 거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실제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sadly you can't pet them. 자, 안타깝게도 you can't pet them. To pet는 뭐 쓰다듬다. 네. 그래서 우리 강아지 뭐 고양이 있으면 막 we pet them 이렇게 쓰다듬죠. 근데 그거는 못 해요. 그냥 보기만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자, 교육 네.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는데요. VR하고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오래된 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 성이 이제 많이 무너지고 네,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이 AR 통해서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And 마지막으로 it lets you have a peek back at hundreds of years of exciting history. 자, to peek는 우리 세 번째 단어인데요. 엿보다. 근데 여기에서는 it lets you have a peek at the history. 자, 수백 년의 흥미로운 역사를 살짝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친구들, peek는 그냥 보는 거, 뭐 look하고 watch하고 좀 달라요. peek는 이렇게 살짝 엿보는 거. 그러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다 보지는 않지만 살짝 보는 거죠. 네. 아, 그때 이렇게 생겼었구나.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고 뭐 이런 거를 썼구나. 이런 침대에서 잤구나. 네. 이런 거를 살짝 보는 거예요. Alright? 자, 여기에서 stop and think를 잠깐 볼까요? What technology is being used in the picture? 자, AR or VR. 자, 여기에서 이 사진에서는 이게 virtual reality인가요? 아니면은 이 augmented reality인가요? 네, 여기에서는 AR이죠. 왜냐하면은 완전히 가상이 아닙니다. 자, 현재 카드가 있고 거기에서 살짝 가상적인 게 있고. 네, so it's AR, not VR. Okay, let's go ahead and read the last page. Can I try AR? Yes. If you ask an adult for help, you can see funny AR uses on a mobile phone. By using apps, you can make yourself look like a dog or a cat, give your face a funny shape, and even change your hair to any color of the rainbow. So that's what virtual reality is. 네, 쇼노이가 질문을 하는데요. Can I try AR? 자, AR를 경험할 수 있나요? Yes, 당연하죠, 친구들. Okay, you probably have a smartphone. 요새 앱들이 많은데 이 사진 찍을 때 셀피 뭐 이렇게 사진 찍고 이 AR 앱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 시노이 강아지 같이 보이죠? 얼굴은 시노이예요. 네, right? So that is 시노이. 근데 시노이 요 강아지, 네, 걔 귀가 있고 혀가 있고 그거는 AR인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얼굴 모양도 바꿀 수 있고, 네, 다양한 걸 할 수 있어요. 우리 얼굴을 갖고. 아니면 머리 색깔도 뭐 핑크 색깔, 뭐 빨간 색깔 다 바꿀 수도 있고요. Alright. 자, what is virtual reality? 자, 우리 virtual reality, VR 돼서 배우고, augmented reality, AR 돼서 배웠습니다. I hope you had a good time and thanks for reading with me. I will be back with another fun book. Okay, take care. See you soon. Bye.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허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잘나깨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the spot. But where is... Ah! Oh, only my reflection. Hello, me.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 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책을 펼쳐서 책을 재밌게 읽어보도록 합시다. 재미를 중요시하면 읽는 양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영어 실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그 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에마 왓슨의 바로 그 여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에마 왓슨이 무대에 있지 않을 때, 연기를 하지 않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관계대명사와 비동사의 생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두 개가 생략이 되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문장들이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볼까요?
1: Emma won several awards for her work in the Harry Potter movies. These include a Young Artist Award and a UK Nickelodeon Kids' Choice Award. The Harry Potter movies brought Emma more acting opportunities. In 2007, she had a major role in the movie Ballet Shoes. Then, in 2008, Emma had a voice role in The Tale of Despero. Off the set. When Emma is not working, she spends time with her family. They have two cats named Bubbles and Domino. Emma enjoys cooking with her dad. She also scuba dives and skis. Emma likes school as well. In fall 2009, she took a break from acting to attend college. She left England to begin classes at Brown University in Providence, Rhode Island.
0: 에마 왓슨의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또 어떤 면모를 알 수가 있을까요? Emma won several awards for her work in the Harry Potter movies 라고 되어 있네요. 에마는 won, 우리가 흔히 win이라고 하면은 아싸, 이겼다, 이겼다도 있지만 만약에 뒤에 상이 나오면은 상을 탔다, 상을 수상했다 또 되겠죠. 그래서 에마는 여러 상을 탔습니다. For her work, 그녀의 연기로 상을 탔습니다. 여기는 for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뭐뭐를 위해서, 그녀의 연기를 위해서 상을 탔다는 말이 안 되겠죠. 연기 때문에 상을 탄 게 되겠죠. 그래서 그녀의 연기 때문에 혹은 연기로 상을 탔습니다. 어디에서 연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In the Harry Potter movies, 해리포터 영화에서 연기로 상을 탔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several이라고 되어 있죠. These, 여기서 these라는 것은 이것들은, 이 상들은 include, include라는 것은 포함하다라는 것입니다. 포함하다. 무엇을 포함하냐면 A Young Artist Award, 이 상과 And a UK Nickelodeon Kids' Choice Award, 이 두 상을 포함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The Harry Potter movies brought Emma more acting opportunities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실 이 에마 왓슨은 해리포터 영화로 인해서 훨씬 더 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죠. 해리포터 영화는 brought,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엠마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More acting opportunities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해리포터 영화를 딱 찍고 나니까 이 헤르미온, 헤르마이오니 역할을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또 다른 또 많은 영화사들에서 많은 제작자들이 같이 영화를 찍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분명히 했겠죠. 그래서 더 많은 연기 opportunity, opportunity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opportunities라고 기회들, 더 많은 기회들을 엠마에게 가져다 주었겠죠. In 2007, 2007년에는 she had a major role in the movie Ballet Shoes. 2007년에 그녀는 가졌습니다. 무엇을 가졌냐면 a major role. major이라는 것은 바로 주요한이 되겠죠.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movie Ballet Shoes. Ballet Shoes라는 영화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여기에 이 단어를 읽는 데 있어서 약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읽었죠? 발레이라고 읽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발레이입니다. 발레. 저는 발레를 잘 못하지만요. 그래서 발렛 같은데요. 이게 발렛 같은데 발레이, T 발음이 무음입니다. 그래서 발레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Then in 2008, 그리고 나서 2008년에는요. Emma had a voice role. 이거 뭐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Emma는 했습니다. 가졌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a voice role. 역할은 역할인데요. 소리 역할을 했습니다. 소리 역할이 뭐죠? 우리 친구들 약간 감이 오시나요? 이 연기라는 것이 실제로

0: 제가 막 이렇게 달리는 연기하고 영화 안에서 혹은 드라마 안에서 연기를 하는 그런 무언가도 있을 수가 있지만 목소리만 연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목소리 출연 혹은 성우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엠마는 목소리 역할 혹은 성우 역할을 맡아서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Tale of Despero라는 것에서요. 자, 이렇게 성우로서도 활동을 하기 시작했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원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Emma won several awards for her work in the Harry Potter movies. These include a Young Artist Award and a UK Nickelodeon Kids' Choice Award. The Harry Potter movies brought Emma more acting opportunities. In 2007, she had a major role in the movie Ballet Shoes. Then, in 2008, Emma had a voice role in The Tale of Despero.
0: 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Off the set. 이 소제목이 off the set입니다. 세트장 밖에서. 아, off는 뭔가 떨어져서, 뭔가에서 나와서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세트장 밖에서. 세트장 밖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바로, 아, 엠마가 연기를 하거나 혹은 영화 촬영을 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무엇을 할까요? When Emma is not working. 맞네요. 맞네요.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잘 몰입해서 집중해서 읽을 수가 있답니다. 엠마가 일하지 않을 때는 She spends time with her family. 그녀는 보냅니다. 시간을 보냅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냐면 With her family. 그녀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They have two cats. 가족은 그녀는 두 마리의 고양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Named 뭐라고 이름이 붙여진 Bubbles and Domino. 이름이 재밌네요. Bubbles와 그리고 Domino라고 이름이 붙여진 두 마리의 고양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문장, 뭔가 친숙하면서도 이 문장 구조가 어떨지 조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에이, 궁금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의 생략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두 개가 생략이 된 문장을 많이 접하는데, 그게 때로는 문장이 좀 길어지면, 이게 어떤 문장이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처음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두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 man is my neighbor. 그 남자는,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다. 저의 집 주변에 사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The man is standing by the door. 근데 그 사람이 문 옆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 대명사라는 게 무엇이냐면, 저기 앞에 있죠. 관계 대명사라는 게 무엇이냐면, 관계. 두 문장을 연결해준다. 이런 의미고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준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 보니까 두 문장이 있죠. 이두 문장을 영어는 연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두 개는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합치자는 것이죠. 그러면 깔끔하게 뭔가가 줄어들지 않을까. 개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쓰면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칠 때는 무언가 합쳐야 되니까 무언가를 하나를 빼야 되겠죠. 뭔가를 빼는데 아무거나 막 빼면 되겠습니까? 아무거나 빼면 안 되죠. 반복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를 빼면 됩니다. 똑같은 표현. 여기 보니까 딱 드러나죠. The man. The man. 이렇게 두 개가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the man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면 뒤에 있는 the man을 빼버립니다. 빼서 이제 바로 앞에 있는 the man으로 문장을 붙여줍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 관련된 건 제가 예전에 상세히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the man. 이 the man이 가리키는 게 바로 앞에 있는 the man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죠. 먼저 나온 것을 우리가 선행사라 하죠. 그래서 사람이고 the man이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인 who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the man who is standing by the door is my neighbor. 이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예전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런 문장이 됩니다. The man who is standing by the door is my neighbor. 이 되겠죠. 어떤 사람? 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나의 이웃이다. 이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영어는 조금 더 짧은 것을 좋아합니다. 긴 것보다는 짧게 줄여서 간결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그 바로 다음에 비동사가 이렇게 있다면, who is 같이. 이렇게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있다면 요거를 생략할 수가 있답니다. 생략한다는 말은 빼버려도 괜찮다라는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0: 결론적으로 어떤 문장이 되냐면 The man standing by the door is my neighbor. 이렇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런 문장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이 standing by the door 이게 뭐지? 그러면은 아, 그 앞에 who is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두 문장입니다. 에마 왓슨의 고양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니까 이런 두 문장이 있습니다. They have two cats. 에마의 가족은 두 마리의 고양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습니다. The cats are named Bubbles and Domino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two cats와 the cats 동일한 것을 가리키죠. 내용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two cats는 그대로 두고 뒤에 나오는 the cats를 맞죠? 이 두 개의 the cats를 줄입니다. 뭔가를 삭제해야 되겠죠. 근데 그냥 막 지우는 게 아니라 두 문장을 연결해주면서 the cats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죠. 그리고 지금 the cats는 아까 the man과는 다르게 사물이죠. 동물, 사람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which 혹은 that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that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 두 문장을 탁 연결해주면 그 더해지는 부분에 탁 붙여주게 되면은 바로 이런 문장이 되겠죠. They have two cats that are named Bubbles and Domino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맞는 문장입니다. 당연히 옳은 문장이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어떻다고요? 조금 더 짧고 간결한 것을 선호한다,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굳이 필요 없는 것을 적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문장이 되냐면 이렇게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있다면 생략, 드러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결국 they have two cats named Bubbles and Domino 이렇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책에도 이 문장, 가장 아래에 있는 이 문장이 적혀 있는 것이랍니다. 자, 이렇게 무언가가 ing나 ed, ing 형태나 pp 형태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러면 그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관계대명사나 관계대명사 그리고 비동사. 관계대명사 한 개만 딱 생략하기보다는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두 문장이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pp 형태가 있거나 아까 나왔던 ing가 있다면 이 생략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이게 원래는 이 문장이었구나. 우리 친구들도 떠올릴 수가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다뤄보았고요. 내용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Emma enjoys cooking with her dad. 이 세트장 밖에서 연기를 하지 않을 때 어떤 엠마가 어떤 활동을 즐기는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엠마는 즐깁니다. 무엇을 즐길까요? Cooking with her dad. 그녀의 아버지와 요리하는 것을 즐깁니다. She also scuba dives and skis. 그리고 그녀는 역시나 또한 무엇을 하냐면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요. 스키도 탑니다. 갑자기 저도 막 스쿠버 다이빙 하러 가고 싶네요. 잘 하지는 못하지만요. Emma likes school as well. 그리고 엠마는 학교도 좋아합니다. 역시나 학교도 좋아합니다. 아, 우리 친구들도 학교 재밌죠. In fall 2009, 2009년 fall이라는 것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 2009년에 떨어진 아니죠. 그게 아니라 fall이라고 하면 가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 가을에 she took a break from acting to attend college라고 되어 있네요. 그녀는 took a break. took a break는 이렇게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From acting, 연기로부터. 그래서 연기를 잠시 쉬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왜요? To attend college,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아,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잠시 2009년 가을에 연기를 쉬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She left England to begin classes at Brown University in Providence, Rhode Island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까지는 영국에 살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영국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냐면 to begin classes at Brown University. 브라운 대학교에서 to begin classes. 아, 수업을 듣기 위해서 영국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브라운 대학교는 어디 있냐면 in Providence. Providence는 도시입니다.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 Rhode Island. Rhode Island는 뭐냐면 우리나라로 친다면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도 이렇게 있죠. 이런 도에 해당하는 것이 미국에 있는 주가 되겠죠. 그래서 Rhode Island 주가 있습니다. 그 주에 있는 주도입니다. 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되겠죠. 주의 수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주도인 프로비던스에 있는 브라운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 영국을 떠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빨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1: Off the set. When Emma is not working, she spends time with her family. they have

0: These include a Young Artist Award and a UK Nickelodeon Kids' Choice Award. Opportunity. Opportunity. The Harry Potter movies brought Emma more acting opportunities. Major. Major. In 2007, she had a major role in the movie Ballet Shoes. Fall. Fall. They went apple picking during the fall. Take a break. Take a break. In fall 2009, she took a break from acting to attend college.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평상시에는 그냥 막 외우다 보니까 이거 어려워 이렇게 느꼈을 법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단어 두 개를 골랐는데요. 오늘의 포인트는 클루드라는 것입니다. 클루드,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서 많이 봤냐면 이런 표현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include와 exclude라는 게 있습니다. include 포함시키다, include 포함시키다 이렇게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거 이제 중단하시고요.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include라는 것은 뭔가 예를 들어서 방에 문이 있으면 방에 문을 닫았다 할 때 여는 거 반대 닫았다 할 때 그 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방에 다섯 명이 들어오고 제가 문을 닫았습니다. include가 되겠죠. 방 안에 다섯 명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클루드 닫았다는 거죠. 그럼 다섯 명은 이 방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include는 포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들어오고 나서 닫은 거니까 포함하는 거죠.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exclude, ex는 반대입니다. 밖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다섯 명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다섯 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두 명이 나 화장실 가고 싶어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고 문을 닫았으니까 그 두 명은 이제 제외되었겠죠. 제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nclude는 누군가가 들어오고 맞죠? 무언가가 안에 있으면서 그 경계선이 딱 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에 들어오고 문을 탁 닫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임에 포함이 된 것. 그 다음에 exclude라는 것은 나가고 난 다음에 문을 닫은 것이니까 이 나간 사람들은 제외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제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유후.
0: 와, 한 주 뭔가 이렇게 wrap up,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날인데요.
1: 너무 잘했죠.
0: 여행 영어로 우리 랩업 해야 됩니다.
1: 그래요. 열심히 했으니까 좀 떠나야 돼요.
0: 그럼요.
1: 예.
0: 자, 오늘 제목은요. 공항과 유모차 파트 1입니다.
1: 오.
0: 자, 공항 직원에게 유모차에 관해서 물어볼 텐데요.
1: 네.
0: 이제 아무래도 뭐 슬기 씨도
1: 저도
0: 뭐 아시겠지만
1: 그렇죠. 유모차 사용을